사랑의 뜰안. 영어에는 기쁨과 행복을 표현하는 여러 단어가 있습니다. Pleasure, happiness, 그리고 joy. Pleasure는 맛있는 음식을 먹거나 좋은 것을 경험할 때 느끼는 즐거움에 가깝죠. 또 happiness는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찾아오는 행복한 감정을 표현할 때 많이 사용합니다. 그런데 joy라는 단어는 조금 더 깊은 울림이 있어요. 성경이 말하는 기쁨이 joy거든요. 모든 일이 잘 풀려서 기쁜 것이 아니라 상황이 흔들려도 하나님 때문에 누릴 수 있는 기쁨. 그래서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도 빌립보 교회에 이렇게 말할 수 있었어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참 이상하죠? 감옥문이 열렸기 때문에 기뻐한 것이 아니고 감옥문은 굳게 닫혀있지만 바울의 기쁨까지는 가둘 수 없었던 것인데요. 세상이 주는 즐거움은 상황이 사라지면 함께 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뿌리를 둔 기쁨은 눈앞의 형편보다 더 깊은 곳에서 시작되죠. 오늘 우리에게 좋은 일이 얼마나 생길는지는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좋은 일이 있어야만 기뻐하는 하루가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에 누릴 수 있는 조이, 이 기쁨을 마음껏 누렸으면 합니다.

안녕하세요. 사랑의 뜨란 가족 여러분, 조미숙입니다. 주를 기뻐해 주의 이름 송축하리로 사랑의 뜨란 문을 열었어요. 지금 여러분 마음 안에 기쁨이 가득하십니까? 기쁨에도 뿌리가 있대요. 사람의 칭찬에 뿌리를 두는 사람. 그런데 누군가 나를 인정하지 않을 때 그 기쁨은 흔들립니다. 또 형편에 뿌리를 두면 상황이 어려워질 때 마음도 함께 무너지고요. 하지만 주님께 뿌리를 둔 기쁨은 조금 달라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길 원하십니다. 주님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셨는데요. 그 기쁨은 억지로 웃는 긍정도 아니고 힘든데 괜찮은 척하는 그런 감정도 아닙니다. 눈물이 나는 날에도 그래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셔라는 이 믿음 때문에 웃을 수 있는 것이죠. 깊은 곳에서 우러나는 기쁨인 거예요. 자, 오늘 하루 좋은 일이 있든 없든 쉽게 빼앗기지 않을 내 안에 주님이 주신 그 기쁨, 우리 안에 주님 주시는 이 조이가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와. 힘찬 찬양에 지금 조이를 느끼고 계시죠? 사랑의 뜰안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이 9시 15분 8초 넘어서고 있는데요. 자, 오늘의 한 말씀이 시편 147편 8절에서 9절 말씀.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마침 비가 내려서 정말 상큼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오늘인데요.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시편 147편 8절에서 9절 말씀. 아멘.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우물정 누르시고 0153번으로 한 말씀 이렇게 보내주시면 오늘의 말씀 카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7238님 반갑습니다. 2061님 한 말씀, 또 5945님, 1302님, 5503님 반갑습니다. 0118님도 오셨고요. 7978님, 8609님, 아침 저녁 선선한 바람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오늘도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한 말씀 주세요 라고 이렇게 주셨습니다. 6472님, 또 0691님, 1302님 반갑습니다. 9992님, 또 7356님도 오셨고, 5226님은 사랑하는 명사가 아니고 동사다. 하나님께 받은 사랑, 크나큰 사랑을 생각하면서 삶에서 사랑을 어떻게 행해야 할지, 행해야 할지 답이 나올 듯한데요. 늘 부족하기만 한 제가 행함 있는 사랑을 생각하는 화요일 아침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셨는데 제가 볼 땐 이미 충분히 사랑을 나누고 계신 것 같아요. 1806님, 또 8918님, 힘찬 한 주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셨고요. 6472님, 4295님, 6481님, 또 3781님, 5941님 반갑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행복합니다 라고 이렇게 주셨습니다. 아멘. 5950님, 또 6065님 반갑습니다. 잘 지내고 계시죠? 1009님께서도 한 말씀, 9142님, 9898님께서도 한 말씀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오늘 사랑의 뜰 안에는요, 여름 서머 스페셜 기간에 내 인생의 찬양을 진행했잖아요. 그 가운데 몇 분을 선정해서 내 인생의 찬양 베스트를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기대해 주시고 함께해 주세요. 그리고 2부에서는 8월 27일 찬송가 콘서트가 진행될 예정이잖아요. 모두 함께 모여서 찬송가를 함께 필사하고 큰 은혜를 받았으면 하는데요. 오늘은 여러분께서 찬송가 필사를 하면서 받으셨던 은혜를 나눠주시는 분들께 오늘 사랑의 뜰 안에서 추첨을 통해 선물을 드리고자 합니다. 내가 받았던 그 한 구절의 찬송의 가사를 보내주셔도 되겠고, 어떤 포인트에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보내주시겠어요? 우물정 누르시고 0153번으로 보내주시면 2부에 사연 나누고 또 추첨을 통해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물정 누르시고 0153번으로 여러분의 얘기들 보내주세요.

안녕하세요. 옹기장의 선교사입니다. 이번 여름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으로 마음에 새겨오신 여러분을 저희 옹기장의 선교단이 아주 특별한 자리에 초대합니다. 오는 8월 27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송정제일교회 본당에서 이화여대 정자영 교수님과 함께하는 광주 극동방송 찬송가 콘서트가 열립니다. 31일 동안 한 곡 한 곡 찬송가를 필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겼던 그 시간을 이제 함께 모여 찬양으로 아름답게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정자영 교수님의 찬송가 이야기를 듣고 저희 옹기장의 선교단과 함께 마음껏 찬송하며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

0: 은혜를 다시 한번 고백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찬송가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면 누구나 환영합니다. 8월 27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송정제일교회 본당 저희 옹기장의 선교단과 함께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 자리에 꼭 함께해 주세요.
1: 이화여대 정자영 교수님과 옹기장의 선교단이 함께하는 광주 극동방송 찬송가 콘서트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은 단문 50원의 유료문자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찬송이라고 보내주시면 신청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0: 8월 27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광주

0: 한 사람의 인생에는 유난히 오래 남는 찬양이 있습니다. 깊은 날 함께 불렀던 찬양도 있고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었던 시간을 견디게 해준 찬양도 있고요. 그래서 찬양을 듣는다는 건 어쩌면 그 사람의 인생 한 페이지를 다시 펼쳐보는 일일런지도 모르겠어요. 극동방송의 서머 스페셜이 지난주까지 마무리됐는데요. 이번 여름에도 인생의 한 페이지를 열어 나눠주신 많은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 가운데 다시 듣고 싶은 내 인생의 찬양. 여러분 마음에 특별히 오래 남아있는 얘기들을 골라 내 인생의 찬양 베스트로 만나보고자 합니다. 시간이 지나 다시 들으면 그때는 미처 들리지 않았던 고백이 들리고 한 사람의 삶을 지나오신 하나님의 손길도 새롭게 보일 때가 있거든요. 오늘은 첫 서머 스페셜 내 인생의 찬양을 열어주신 분이셨습니다. 전남대학교 기독교수의 주정민 교수님이신데요. 오늘 교수님의 삶이 오늘을 사는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위로와 믿음의 고백으로 다가가길 바라면서 다시 듣고 싶은 내 인생의 찬양 지금 시작합니다. 내 인생의 찬양.
1: 네, 극동방송 애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남대 미디어 커뮤니케이션학과 주정민 교수입니다. 현재 전남대 기독교수의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

건강 그리고 삶의 하나님 은혜가 항상 풍성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일반 방송국에 가면 왠지 이 사무적인 느낌이 드는데 여기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그런 분위기가 있어서 참 좋습니다. 제가 이번에 전남대 기독교수회 회장을 맡아서 봉사하게 됐습니다. 전남대 기독교수회는 한 50여 명의 교수님들이 참여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매주 모여서 기도하고 캠퍼스 사역을

0: 단체입니다.
1: 저희 지금 회원들은 한 100여 명 되는데요. 실제 참여하고 있는 교수님들은 50분 정도 됩니다. 대부분 이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고 또 마음속에 가능하면 캠퍼스가 하나님 중심으로 좀 복음화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진 분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특별히 교수생활 하다 보면 일반적인 어떤 직장 생활보다는 또 하나님 안에서 서로 교제하고 나누고 또 함께 해야 될 일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에 대한 생각들을 가지신 분들이 모여서 우리가 기도하고 함께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은 뭐 예전과 다르지 않죠. 미래에 대한 꿈을 갖고 있고 또 미래에 대한 고민이 많고 또 자신의 진로에 대해서 걱정도 많은 그런 세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렇지만 이제 캠퍼스에서 그렇게 미래를 생각하고 미래를 계획하는 학생들과 함께 한다는 것이 굉장히 즐거운 일이고 저에게는 또 굉장히 보람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요즘 학생들이 가장 큰 고민과 걱정거리가 취직 문제입니다. 그게 쉽지 않은 문제인데요. 예전에 비해서 훨씬 더 취업이 어렵습니다. 예, 저희 대학이 이제 전남대가 거점 국립대인데 전국에 거점 국립대가 9개 있습니다. 이제 거의 대부분 대학들이 취업률이 59%에서 60% 뭐 이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단순 수치로 말하자면 10명 중에 4명 정도는 취업을 못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좀 안타까운 일이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취업을 위해서 4년 동안 오로지 공부만 하다가 졸업을 하는 그런 시절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인생, 미래, 또 기독교인 학생들은 하나님에 대한 애정, 또 비전 이런 것들을 이렇게 깊이 있게 생각하지 못하고 졸업을 하고 또 사회에 진출하는 것 같아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의 경험에 의하면 저도 학생 때 똑같은 고민과 걱정을 했었는데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또 자신의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이 길을 인도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미래에 대해서 뭐 걱정하지 말고 희망을 갖고 꿈을 갖고 현재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학생이니까 학생의 자리에서 자신이 하고 있는 공부 최선을 다하고 또 주변도 돌보고 좋은 일도 가능하면 많이 하고 또 많은 경험을 하는 그런 학생들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에게서 찬양은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의 기도입니다. 예, 그래서 그런지 저는 찬양을 부를 때 가끔씩 눈물이 나올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가사에 감동을 받아서 저도 모르게 눈물을 흘리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이제 감동을 받았다는 것은 결국 내 마음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다 이런 마음의 표시라고 생각해서 참 좋은 반응이라고 저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제가 현재 교회에서 성가대로 봉사하고 있는데 찬양을 부를 때 가끔 그 가사를 생각하면 눈물이 나서 찬양을 못할 때가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찬양할 때는 가능하면 특히 이제 찬양대에서 봉사할 때는 감정을 이입하지 않고 그냥 찬양만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가사를 생각하면요 그냥 눈물이 납니다. 근데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흐릅니다. 그래서 가끔 당황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손수건 또 휴지를 성경책 사이에 끼워놓고 대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소개하고 싶은 첫 번째 찬양은 오직 예수뿐이네입니다. 이 노래를 들으면 저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이었다 이런 고백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할 때마다 이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이 노래 잘 들으셨을 텐데 호흡마저도 주의 것이니 이 부분 그리고 오직 예수뿐이네 아마 이 부분 들으실 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하나님이 항상 동의해 주신다 이런 느낌을 받았을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항상 동의하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저는 그 모태신앙은 아니고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이제 할머니의 손을 잡고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래서 주일학교부터 중고등부 대학부까지 쭉 다녔는데요 지금 살고 있는 아내도 저희 대학원 시절에 교회에서 만나서 교제하다 결혼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예수님을 쭉 믿고 따르고 또 함께하는 삶을 살았는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건 고등학교 2학년

시절이었고요. 그때 제가 중고등부 회장을 맡고 있었는데 그때는 아마 열정적으로 기도했고 또 찬양하는 시간을 많이 보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고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느꼈고 하나님을 영접했고 그리고 세례도 그때 받았습니다. 네, 당시 이제 학생인데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내서 저희 부모님께서 걱정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은혜를 주셔서 대학도 진학하고 또 정상적으로 공부해서 지금 교수로 일하고 있습니다. 고향이 여수입니다. 네, 여수 참 좋은 동네입니다. 맑은 물, 또 깨끗한 산, 그리고 좋은 사람들이 사는 곳이고요. 말 그대로 한자어로 수려하고 깨끗한 그런 동네입니다. 여수 덕양교회라고요. 1924년쯤에 이제 세워진 교회인데, 예, 초창기 그 전도사님께서 순교를 했던 그런 역사를 가진 오래된 교회입니다. 제가 지금 다니고 있는 교회는 광주광역시 풍암동에 있는 대한예수교장로회 다일교회입니다. 교인이 한 400여 명쯤 되고요. 그래서 뭐 적지도 않고 크지도 않는, 그래서 이제 그곳에서 제가 안수집사로 지금 섬기고 있습니다. 예, 광주 다일교회는 장점이 많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두 가지만 소개하면요. 첫 번째는 이제 굉장히 젊은 교회입니다. 예, 다른 교회에 비해서 저희 주일학교 또 2030 세대 특히 청년부 이런 것들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고 또 출석하는 이 주일학교 학생들과 청년 숫자도 되게 많습니다. 아마 이제 이렇게 젊은 교회가 된 이유 중에 하나가 교회가 젊은 세대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주일학교 경우에는 원더카페라고 해서 부모들이 토요일날 한나절 동안 외부 강사들이나 이런 사람들과 함께 학생들을 같이 교육하기도 하고 체험학습을 다녀오기도 하고 직접 교육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고요. 청년들의 경우에는 이제 청년들이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나 고민거리가 많은데 이런 것들을 직접 상담도 해주고 있고요. 그런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고 또 우리 교회는 청년회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본인들이 낸 헌금을 교회의 회계로 편입시키지 않고 본인들이 예산계획을 세워서 독자적으로 운영하면서 또 자립공동체로서 역할을 하더는 그런 독특한 운영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청년들의 마음에 이렇게 와닿는 그런 교회가 되고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저희 교회의 가장 큰 장점은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회입니다. 예, 아마 바퍼봉사 잘 아실 텐데요. 아마 바퍼봉사도 저희가 하고 있고 그래서 지역에 있는 어려운 분들을 돕고 또 지역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뭐 아카데미, 뭐 취업활동, 또 취미활동 이런 것들을 지원해주는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의 공간이 그렇게 넓지는 않지만 지역민들에게 공개해서 자유롭게 활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 내에 실내 암벽타기 공간이 있는데 여기 지역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역의 동사무소나 구청에서 여러 가지 뭐 문화행사하고 이럴 때 우리 교회 공간을 자유롭게 또 공개를 하고 활용하도록 그렇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찬양은 부르신 곳에서인데요. 이 찬양은 이제 제가 처해 있는 또 현재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선한 영향을 나타내는 삶을 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고요. 예, 그런 생각을 할 때마다 이 찬양을 듣거나 부르면 또 마음에 큰 감동이 오는 그런 찬양입니다.

예,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이 멘트가 저는 참 좋고요. 제가 있는 곳에서 항상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저는 미안한 얘기지만 큰 고난은 없었고요. 아마 고난이 있었겠죠. 그런데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삶을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려움과 힘든 일이 닥칠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까 이건 해결해 주시겠지라고 생각했고요. 또 때로는 어려운 일이 닥치면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키는 과정이다 생각하고 이겨내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지나면 뭔가 나한테 새로운 배움과 교훈이 있겠지라고 생각하고요. 예, 지나고 나면 정말 하나님께서 그런 또 생각을 주셔서 내 자신이 훌쩍 커 있는 그런 시간들이 참 많았습니다. 하프타임 아니고 3분의 2 타임입니다. 예, 제가 청년 시절, 아주 젊은 시절 30년은 공부하고 또 열심히 자기 자신을 개발하는 그런 교육의 과정을 쭉 겪어왔고요. 그때도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자기 자신을 조금 더 이렇게 갈고 닦는 그런 노력들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박사학위를 받고 또 연구원 생활하고 또 대학 교수 일하면서는 제가 정말 나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때로는 이제 나 자신을 위한 삶이었고 또 내 자신의 어떤 성취 이런 것들을 위한 시간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한 30년 정도가 남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 30년 정도의 생활을 정말 이제 내가 그동안에 60년 정도 이렇게 쭉 하나님께 받아왔던 사랑을 다시 이제 베푸는 삶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가능하면 제가 받은 은혜와 사랑, 또 제가 쌓아왔던 지식과 지혜를 정말 작은 곳이라도 또 필요한 곳이 있다면 그곳에서 쓰면서 봉사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 아내하고 또 두 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내하고 아들한테도 되게 참 감사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아내는 인생과 나의 신앙생활에서 동역자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항상 하나님 안에서 섬기는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있어서 제가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신앙의 동역자로서 남편을 위해서 또 아이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줘서 항상 감사해하고 있고요. 두 아이들은 지금 이제 첫째는 대학원생이고 둘째는 대학생인데 자신의 자리에서 정말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하는 모습들을 항상 보여줘서 두 아들을 위해서도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감사해하고 있습니다. 예찬아 승찬아, 너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을 나타내는 선한 삶을,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줬으면 좋겠다. 세 번째 찬양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이 찬송은 이제 세상에 살다 보면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저도 그럴 때가 있었고요. 그런데 그럴 때면 굉장히 걱정이 되기도 하고 또 염려가 되기도 하는데, 이때 이 찬양을 듣거나 부르면 정말 가사처럼 하나님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용기를 얻게 되는 그런 찬양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이 부분의 상상은 큰 용기를 얻습니다. 여러분도 이 찬양을 들으시면서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고 여러분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네, 정말 어렵고 힘든 세상인 것 같습니다. 흔히 얘기하는 우리 AI 기술 발전으로 마치 기술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것 같은 그런 세상이기도 하고, 또 세상이 굉장히 발전하다 보니까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는 많은 즐거움과 쾌락도 있는 것 같고요. 그렇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 크리스찬들이 더욱더 정신을 차려서 정말 세상에서 기독교인들이, 크리스찬들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삶이 됐으면 좋겠고요. 특히 한국교회가 이제 예전과 달리 한국교회 고유의 역할을 잘하지 못한다는 생각들을 많이 하고 또 비판도 많이 받습니다. 이제 교회가 바로 서야 한국이 바로 선다, 이런 마음을 갖고 한국교회가 그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이 좀 깨어서 기도하고, 예, 정말 옳고 그런 것을 잘 분별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신앙인들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찬송가도 좋아합니다. 저는 찬송가는 430장 주와 함께 길 가는 것, 예, 이 찬송 되게 좋아합니다. 어렸을 때도 되게 좋아했고요. 예, 저는 하나님과 함께 내가 항상 같이 가고 있다, 하나님 옆에 계신다, 동행하신다, 이 느낌을 주는 찬양이어서 항상 든든하고 편안한 그런 찬양입니다. 그래서 저의 마음이 평안할 때 부르면 정말 마음의 평안이 더욱더 넘치는 그런 찬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찬양이 뭔지에 대해서도 말씀도 드렸고 또 찬양을 선곡해서 또 소개도 하고 그러는데 참 제가 들었던 그런 찬양, 제가 받았던 감동 여러분이 똑같이 느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제가 뭐 특별히 어디 가서 신앙 고백을 하거나 간증을 한 경험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극동방송에 출연해서 내가 신앙인으로 살아왔던 삶의 여정, 또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또 말씀 나누고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돼서 약간 쑥스럽기도 합니다만 또 그 과정을 통해서 제가 그동안 살아왔던 신앙의 삶에 대해서 돌아볼 수 있어서 참 좋았고요. 앞으로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삶을 살고 나의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의 선한 영향을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다짐하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됐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 청년들 참 어려운 시기를 거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청년이 미래의 꿈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우리 청년들 위해서 항상 기도해 주시고 또 청년들을 만날 때마다 격려해 주셔서 청년들이 정말 하나님의 선한 삶을 자신의 삶 속에서 나타내며 살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갖도록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전남대 미디어 커뮤니케이션학과 주정민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유낭상불의 축복하노라 오늘 마지막 찬양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다시 듣고 싶은 내 인생의 찬양, 전남대학교 기독교수의 주정민 교수님의 내 인생의 찬양 함께 하셨습니다.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잠시 후 2부에 다시 올게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0: 북한 구원과 복음 통일을 위한 기도. 전주 양정교회 박재신 목사님의 기도입니다.
1: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먼저 온 통일이라고 일컫는 3만 4천여 명의 탈북 형제 자매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은 목숨을 걸고 두만강 압록강을 건너서 천신만고 끝에 한국 땅에 왔습니다. 어떤 이는 굶주림 때문에, 어떤 이는 자유를 찾아 정든 고향 땅을 떠나왔습니다. 주여, 그들이 탈북 과정에서 겪은 엄청난 고난과 고통으로 인하여 생긴 정신적 트라우마가 잘 치료되게 하시고, 그리운 가족들과 생리별하고 떠나온 고향에 대한 그리움으로 인한 아픔과 슬픔을 위로하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북한과 전혀 다른 한국의 이질적인 문화와 생활 방식으로 대인 관계와 직장 생활에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치열한 경쟁을 해야 하는 한국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여 낙심하거나 절망하는 일이 없게 하옵소서. 주변의 좋은 친구들과 친절한 이웃들을 많이 붙여주셔서 삶이 안정되고 평안하게 하옵소서. 특히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게 하옵소서. 신실한 믿음의 이웃들을 통해 그들이 복음을 듣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한국교회가 그들을 품고 기도하며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섬기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복음통일, 평화통일의 그날이 속히 오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0: 아멘. 지금까지 전주 양정교회 박재신 목사님과 함께 기도했습니다.

0: 안녕하세요. 옹기장의 선교사입니다. 이번 여름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으로 마음에 새겨오신 여러분을 저희 옹기장의 선교단이 아주 특별한 자리에 초대합니다. 오는 8월 27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송정제일교회 본당에서 이화여대 정자영 교수님과 함께하는 광주 극동방송 찬송가 콘서트가 열립니다. 31일 동안 한 곡 한 곡 찬송가를 필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겼던 그 시간을 이제 함께 모여 찬양으로 아름답게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정자영 교수님의 찬송가 이야기를 듣고 저희 옹기장의 선교단과 함께 마음껏 찬송하며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고백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찬송가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면 누구나 환영합니다. 8월 27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송정제일교회 본당 저희 옹기장의 선교단과 함께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 자리에 꼭 함께해 주세요.
1: 이화여대 정자영 교수님과 옹기장이 선교단이 함께하는 광주 극동방송 찬송가 콘서트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은 단문 50원의 유료문자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찬송이라고 보내주시면 신청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0: 8월 27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광주 송정제

옹기장이의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전해드렸습니다. 사랑의 뜰한 2부 함께하고 계세요. 지금 시각이 10시 13분 35초 넘어서고 있는데요. 8월 27일 다음 주 목요일입니다. 찬송가 필사 콘서트 진행됩니다. 모두 함께 모여서 찬송가를 뜨겁게 부르고 또 필사하고 큰 은혜를 받는 시간인데요. 참 희한하죠. 이 찬양이라는 것이 부를 때 마음에 들어오는 가사가 있고 또 읽을 때 새롭게 보이는 가사가 있고 또 손으로 한자 한자 써내려갈 때 비로소 내 고백이 되는 그런 가사가 있더라고요. 이번 찬송가 필사 뭐 글씨를 잘 쓰는 분들만의 행사도 아니고 시간이 많은 분들을 위해 준비한 행사도 아닙니다. 우리가 불러온 찬송, 평생을 불러온 찬송이죠. 입으로 수십 번 부를 때 그냥 지나갔던 한 문장이 손으로 천천히 써내려가다 보면 어느 순간 마음에 딱 멈춰서는 때가 있는데 아, 이 가사가 이런 뜻이었구나. 이 말씀이 꼭 내 얘기 같네. 이런 고백을 하게 되실 겁니다. 이런 특별한 은혜를 누리길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찬송가 필사 콘서트 준비하고 있는데요. 필사 후에 받은 감동들을 나눠주시겠어요? 찬송가 필사에 참여하고 계신 분들 문자 메시지 주십시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우물정 누르시고 0153번으로 뭐 거창한 소감이 아니어도 되고요. 찬송가를 손으로 직접 써보니 이런 점이 좋았다, 이런 한 줄의 고백이면 됩니다.

또 필사하면서 유난히 손이 멈췄던 찬송가 가사 한 구절이 있다면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물정 0153번으로 보내주시고 아직 찬송가 필사 이 콘서트에 신청을 안 하셨다면 우물정 0153번으로 찬송 이렇게 보내주시면 참여할 수 있는 필사 링크가 갑니다. 그 링크를 채워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아, 필사 콘서트 당일에는요 극동방송에서 준비한 풍성한 선물이 있다는 것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필사하면서 받은 은혜를 나눠주시는 분들에게 사랑의 뜰 안에서 준비한 선물도 준비되어 있는데요. 사랑의 뜰 안에는 이런 선물들이 있습니다. 기능성 속옷의 명가 믿음의 기업 주식회사 아로마라이프 기능성 스포츠 양말 대한 명인이 만드는 명품 떡갈비 송정 떡갈비 식사권 건강한 삶을 기도하는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눈 마사지기 11가지 귀한 재료로 정성을 담아 끓인 남동풍 쌍화차 유기농 건강음료 전문기업 참든 건강과학에서 건강칩을 코에이 쇼핑 대리점의 샤워헤드와 필터를 무등산 토종닭 생오리 숯불구이의 명가 까사무등의 식사권 믿음도 체력도 업 GDFC 골든딜라이트 풋볼클럽 풋살장 이용권을 선물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사연 참여 바랍니다.

사랑의 뜰안 함께하고 계십니다. 문자메시지로 함께해 주신 분들을 만나보도록 할게요. 4769님은 필사를 통해 하루하루가 감사함으로 마무리됨을 느낍니다. 이렇게 보내오셨고요. 5226님은 밖이라 인증사진을 못 보내는 게 아쉽네요. 새로 시작한 찬송가 전곡 필사 그날까지 주님 도와주세요 라고 이렇게 주셨습니다. 필사를 통해 많은 은혜 받으신 듯 합니다. 새롭게 또 다른 찬송가 필사를 시작하신 것 같아요. 와! 그리고 7297님은 쌍화차 재료 구입하러 정읍 가는 고속도로에서 이 방송 듣고 있는데요. 주정민 교수님 간증도 찬양도 너무 은혜가 넘치는데요. 예수님과 드라이브하는 것 같아요. 라고 이런 행복한 마음을 보내주셨어요. 잘 다녀오세요. 아들과 함께 매일 아침 찬송 필사와 묵상, 예수 사랑하심까지 31번째 필사 찬송인데 필사를 완료했어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단순한 필사가 아닌 찬송에 대해서 배우면서 가사 한 구절 한 구절 그 의미를 묵상하고 감사 기도로 마무리하면서 지낸 한 달간의 시간 참으로 은혜였습니다. 평생 느껴보지 못한 새 은혜였어요. 매일매일 찬송과 필사가 기쁨으로 채워짐에 감사드리고 또 그 시간 주님께서 함께해 주셨습니다. 아들과 나란히 앉아 찬송을 드리면서 필사하고 묵상하는 이 기쁨은 정말 기쁨의 시간이었다라고요. 그래서 오늘부터 찬송과 전곡 1장부터 끝까지 필사할 계획으로 출발을 시작했습니다. 기간이 많이 걸리겠지만 지치지 않고 게으름 없이 기쁨과 감사의 찬송 전곡 필사 완료해서 새 은혜와 믿음이 성숙해지길 기도합니다. 이렇게 찬송과 전곡에 도전하는 분이 계십니다. 오, 그래요. 여러분, 필사 프로젝트를 저희가 여름 이 한 달 동안 진행을 했고요. 이제 31일 되는 그러니까 31번째 마지막 찬송 예수 사랑하심을 이 찬송을 함께 필사하는 날이 8월 27일 목요일입니다. 많은 방송 가족들 함께 만나서 필사하고 뜨겁게 찬양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의 참여 기다리고 있을게요. 찬송이라고 보내주시면 8월 27일 있게 될 찬송가 필사 프로젝트 콘서트에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찬송이라고 우물정 0153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자, 오늘의 한 말씀도 받아가십시오. 우물정 누르시고 0153번으로 한 말씀 이렇게 보내주시면 오늘의 말씀 카드 받으실 수 있어요. 오늘의 한 말씀 시편 147편 8절에서 9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의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아멘. 아멘. 오늘의 한 말씀 받아가십시오. 네, 오늘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영어의 기쁨과 행복을 표현하는 여러 단어를 얘기하면서 성경의 기쁨은 joy라는 단어가 더 깊은 울림이 있다라는 말씀을 오프닝으로 들렸습니다. 모든 일이 잘 풀려서 기쁜 것이 아니라 상황이 흔들려도 하나님 때문에 누릴 수 있는 기쁨, 그 기쁨을 누리는 오늘 하루가 되셨으면 해요. 박영희의 주 안에서 기뻐하라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립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0: 복음 70년, 은혜 70년. 생명의 소리를 전하는 광주 극동방송입니다. 말씀의 보화. 말씀의 보화, 오늘 이 시간은 광주 북구 죽봉대로에 위치한 광주 세안교회 김정진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십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29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씨를 뿌리는 삶이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 주십니다.
1: 할렐루야. 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씨를 뿌리는 삶. 씨를 뿌리는 삶이 뭘까요? 예, 오늘 본문의 비유는요, 마가복음 4장인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었어요.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 바닷가에, 그 해안가에서 어느 날 말씀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이제 배를 한 척을 바다로 띄웠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배 위에 올라 앉아 계시고 그 해안가의 사람들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운집했고 예수님은 배를 띄워서 갔어요. 여러분, 우리가 알잖아요.

낮에는 해풍이 불고 밤에는 육풍이 불지요. 그럼 낮에는 바람이 바다 쪽에서 육지 쪽으로 가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배에 딱 앉아서 바람을 등지고 그 많이 해안가에 있는 무리들이 탁 둘러있을 때 거기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거예요. 그러니 뒤에서 부는 바람을 타라서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쫙 잘 전달되었겠어요. 스피커가 없어도. 그래서 많은 무리가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열심히 말씀을 전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대해서 가르치면서 비유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4장에 그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은 농부이시다. 그거 씨를 가지고 가서 밭에다 뿌렸다. 이 비유를 통해서 얘기해 줍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씨, 다시 말하면 복음을 말합니다. 이 복음을 가지고 사람들의 마음마음들마다 갔다가 뿌렸다라고 말해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의 마음은 네 가지 종류의 밭을 소개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의 마음은 가시밭 같은 마음이 있더라. 또 어떤 사람은 길가 같은 마음의 밭이 있더라. 어떤 사람은 자갈밭 같은 돌밭 같은 마음이 있더라. 어떤 사람의 마음은 옥토밭 같은 그런 마음이 있더라. 각각 그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의 복음의 씨가 딱 떨어졌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 있어서 도저히 그 말씀을 받을 수가 없어서 뿌리를 못 내리더라. 또 어떤 사람들의 마음밭은 뿌리는 내렸어요, 믿음이. 그런데 위에 가시가 너무너무 많아서 환경이 그들을 짓누르니까 그것이 자라오르질 못하더라. 환경이 무너져버리더라. 또 어떤 사람의 마음의 밭에는 하나님의 복음의 씨앗이 떨어졌어요. 근데 밑에가 다 자갈밭이여 흙이 없어. 그러니까 뿌리가 깊이 내리지를 못하더라. 너무 연약한 그런 마음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옥토밭 그 마음은 복음이 떨어졌더니 마음속 깊이 뿌리를 내리고 내가 하느님 말씀대로 살아봐야겠다 그러면서 막 성장하기 시작하고 열매를 맺게 되더라. 이 얘기를 주님이 다 해주셔요. 근데 안타깝게도 그 시대 사람들은 학식이 짧았어요. 못 배운 사람들이 너무 많아.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어부 출신들이잖아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다 어부 출신이에요. 그래서 이 말을 대해서 이해를 잘 못해요. 예수님 그 비유로 말씀해 준 게 그게 무슨 말씀이 돼요? 잘 모르겠어요. 이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따로 계실 때 또 그걸 다 풀어서 설명을 해줘요. 농부는 하나님 아버지다. 뿌린 씨앗은 뭐냐? 그것은 복음이다. 그리고 그러면 네 가지 밭은 뭐냐? 각 사람의 마음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다 풀어서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오늘 본문 얘기가 비유로 또 예수님이 말씀을 해주셔요. 근데 이 비유는 좀 다른 게 뭐냐면 그렇게 떨어진 씨앗을 각 사람 앞에 그 마음속에 떨어진 그 씨앗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그거를 비유로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마가복음에만 있는 아주 귀한 말씀이죠. 그러면 그 씨앗이 각 사람 앞에 마음에 떨어져요. 그래서 그것이 자라서 30배의 결실을 맺고 60배의 결실을 맺고 100배의 결실을 맺으려면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에 역사해야겠는가. 그래서 복음을 증거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어마어마하게 확장되고 더 커지고 있는 그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복음의 씨앗을 뿌리기 위해 이 땅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다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예수 믿고. 근데 교회로 이렇게 모여있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또 다른 생명을 구원할 응집된 힘을 가지라는 거예요. 교회로 모여서 연약한 성도들을 세워주고 아픈 성도들을 위로해주고. 교회가 얼마나 큰 힘이에요. 아파서 병원 가야 할 사람들, 나 이런 이런 아픔이 있습니다. 교인들이 다 모여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 주잖아요. 또 내가 이러이러한 마음의 상처들과 우리 집에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또 다 모여서 기도해 주잖아요. 힘내시오. 나도 예전에 당신 같은 때가 있었어. 교회가 끌어주잖아요. 뒤에서 밀어주잖아요. 그러면서 함께 힘을 얻어서 누구의 일을 하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그래서 응집된 교회의 힘은 선교사도 보내고 복음도 증거하고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뛰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마어마하게 확장되어져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세안교회 하나가 또 하나님 앞에서
1979년에

지어져서 지금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지금 열심히 전합니까? 그래서 봉화봉 세안교회, 깔라윅 세안교회, 블라클라간 세안교회, 산톨 세안교회, 산타테레사 세안교회, 칼라판 세안교회, 이 많은 교회들을 세우고 그 교회의 성도들이 바글바글 모여서 또 하나님을 배우고 있는 이 광경이 얼마나 기적 같냐 그 말이에요. 교회가 해야 할 일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것, 그걸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죠. 그래서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씨 뿌리는 삶을 살아라.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삶을 살아라.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라. 각 사람의 마음에 밭에다가 부지런히 씨를 뿌리는 삶을 살아라.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라.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지금 말씀해 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 말씀을 받으면서 아,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씨를 뿌리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내가 살아야겠구나. 그러려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비유의 뜻을 저와 여러분이 잘 이해하시고 아멘 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씨 뿌리는 삶은 뭡니까? 씨는 생명이에요. 한번 따라 합시다. 씨는 생명입니다. 예.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십시오. 26절에 보니까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여러분 옥수수 같은 거 처마 밑에 주렁주렁주렁 달아놓는데 이거 뭐예요? 하고 어렸을 때 물어보면 이건 왜 안 삶아 먹어요? 그러면 그건 씨다 하고 놔두는데 이것이 씨가 될까? 어렸을 적에 생각이 많이 하죠. 왜 처마 밑에 바싹 말라가지고 옥수수가. 옥수수가 그냥 바싹 말라갖고 있어요. 옷 벗고 있어요, 옥수수가. 이게 씨가 된다고? 이거 죽어버린 것 같은데? 그렇죠. 근데 나중에 보면 그거 옥수수 다 갖다가 심으면 기가 막히게 또 새싹이 다 올라와요. 여러분, 씨앗은요, 죽어버린 것 같아요. 그냥 손에서 비비면 딱 닿기 돌같이 그래요. 근데 이것을 뿌려놓으면, 밭에 뿌려놓으면 생명이더라 그 말이에요. 생명이 나오더라 그 말이에요. 죽은 것 같지만 죽은 게 아니고 생명이 있더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전해잖아요. 그러면 아무 힘과 능력이 없는 것 같아요. 내가 오늘 예수 믿으세요 하고 다른 사람한테 전했어요. 근데 뭐 그 사람이 밍밍하고 그냥 뭐 나를 뭐 쳐다보기를 뭐 저런 사람이 나한테 뭔 이런 소리를 할까 이런 눈으로 나를 쳐다보면 전해놓고도 민망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전하고 이렇게 할 때요 사람들이 반응이 없을 수도 있어요. 돌같이 냉대하게 우리를 대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잘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복음 자체에 생명력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딱딱한 그 옥수수 말라버린 옥수수 씨같이 처마 밑에 걸려있는 옥수수 씨같이 바싹 말랐는데 그것은 씨앗은 생명이라니까요. 1년 뒤에 갖다 심어도 생명이 나와요. 복음은 그거예요. 한번 크게 따라합시다. 복음은 생명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은요 씨앗이고 생명입니다. 살아있는 생명은요 또 다른 생명을 낳게 합니다. 살아있으면 또 다른 생명을, 그것이 식물이든지 동물이든지 살아있으면 또 다른 생명을 낳게 만들어요. 근데요 죽은 것은 어떻습니까? 죽은 것은 또 다른 죽음을 불러와요. 과일도 썩어버린 거 옆에다가요 싱싱한 것 갖다 붙여놔보세요. 어떻게 되세요? 같이 다 썩어버려요. 죽음은 또 다른 죽음을 가져와요. 그러나 생명은요, 생명은 바싹 말라서 반응 없고 죽은 것 같이 보일지 몰라도 생명은 생명이에요. 살아있어요. 갖다 던져고 뿌려놓으면 또 싹이 올라와요. 싹이 올라와. 저는 참 그 궁금한 게 있어요. 코코넛, 야자수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야자가 이렇게 매달려 있잖아요. 근데 거기 있을 때는요, 절대 싹시 안 나. 근데 이 코코넛, 야자가 땅에 툭 떨어졌어요. 그러면 이제 어느 부위인지는 모르지만 밑에 흙에다가 엉덩이를 내리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서 뿌리가 나와요. 그리고 싹이 나와요. 그 또 하나의 나무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신기한지 몰라요. 공중에 매달려 있을 때는요 안 나와요. 근데 툭 땅에 떨어진 순간부터 이제 애가 아, 나 살아야겠구나 하고 막 뿌리를 내려요. 생명이에요, 생명.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이 복음은 생명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십시오. 예. 바싹 마른 것 같고 영양가 없는 것 같고 저 사람이 냉대하게 반응하고 절대 모를 것 같죠. 근데 그 씨앗 자체가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싹을 띄워버릴지 몰라. 언제 역사해버릴지 몰라. 오늘 밤에 자다가 역사해버릴지 몰라요.

자체가 생명이니까, 내가 잘 전해서가 아니라 그거 자체가 생명이니까. 그런 역사는 예수님의 복음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로마가 얼마나 초대교회 성도들을 박해하고 괴롭혔는지 몰라요. 로마의 황제가 신이다. 너희가 믿는 여호와가 신이 아니라 로마의 황제가 신이다. 그리고 황제의 신상을 세우고 황제의 동상을 세우고 모두 여기 앞에 와서 경배해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안 했어요. 다 잡아갔어요. 피해서 지하 묘지 카타콤으로 다 들어갔어요. 지하 묘지에 들어가서 숨어서 삽니다. 로마에 가보면 그 지하 묘지 카타콤에서 차로 한 5분만 가면은요, 콜로세움 원형 경기장, 큰 콜로세움 경기장이 나와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그 콜로세움에서 사자들을 며칠씩 굶겨놓고, 굶긴 사자들을 우리에 가다 놓고 예수 믿는 사람들 그 콜로세움 경기장에 푸는 거예요. 잡아다가. 그러면 사자가 득달같이 달려와서 물을 뜯는 거예요. 얼마나 겁나겠어요. 그러면서 한편에다가는 황금마차를 준비해놨습니다. 황금마차를 준비해놨어요. 네가 지금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고 로마의 황제가 신이라고 그렇게 고백해라. 그러면 저 황금마차를 네가 탈 수 있다. 거기에는 안전이 있고 거기에는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누구도 너를 해치지 못하고 네 인생에 이제 성공이 열릴 것이다. 지금이라도 예수를 부인하고 저 황금마차를 타거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 시대 300년 동안 단 한 명의 그리스도인도 그 황금마차를 탄 사람이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없어요. 단 한 명도 안 탔어요. 전부 다 사자의 밥이 되고 사자한테 찢겨서 죽고 혹은 기둥을 박아놓고 사람을 묶어서 거기에다 역청을 발라요. 아스팔트 피치를 바르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 불을 댕겨요. 사람을 산채로 화형을 시켜요.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명심하셔야 돼요. 로마는 생명의 씨앗인 복음을 이겼을까요? 못 이겼을까요? 못 이겼습니다. 그 많은 군대를 가지고 그 막강한 제국도 못 이겼어요. 마침내 AD 313년에 로마의 황제 콘스탄틴 대제가 우리 로마의 국교는 기독교다! 하고 선포해버립니다. 할렐루야. 복음에 못 해봤어요. 그 막강한 군대를 가지고 복음에 못 해봤어요. 왜 못 해봅니까? 복음은 생명이니까 그렇습니다. 생명이에요. 살아있는 건 못 해봐요. 못 해봅니다. 여러분, 쇠가 강합니까? 우리 혀가 강합니까? 쇠가 훨씬 강하지요. 근데요, 이 쇠를 놔두고 혀로 날마다 한 번씩 핥아보세요. 쇠가 닳아질까요? 혀가 닳아질까요? 쇠가 닳아져요, 쇠가. 혀가 안 닳아지고 쇠가 닳아져요. 왜 그럴까요? 혀는 생명이기 때문이에요. 살아있기 때문이에요. 죽은 것은 살아있는 것에 못 해봐요. 못 해봐요. 복음은 생명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복음은 생명이에요. 자체적으로 살아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내가 이 복음을 전하는 걸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뭘 잘해서가 아니라 복음 자체가 생명이 있다니까요. 내가 전해주기만 하면 그 복음 자체가 살아서 움직이고 역사하실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씨앗을 뿌리는 사람, 다시 말하면 복음 전하는 삶은요, 반드시 뿌리는 자가 있어야 돼. 26절에 보니까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누군가가 뿌려야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 복음 뿌리는 사람이 꼭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들어보지도 못한 예수님을 누가 믿겠냐고 말이에요. 들어본 적이 없는데. 또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듣겠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아무도 안전하면 누가 예수님을 듣겠어요? 아니, 안전하면 어떻게 해? 나도 자격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아파트 앞집에 사는 사람도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몰라요. 근데 가끔 보거든요. 그러면 인사는 한데 내가 그 사람한테 엘리베이터 타기 전에 예수 믿으라는 말을 지금도 나도 1년 반 동안 살면서 못했어요. 그러니까 나도 자격은 없는데 안전하면 그 사람이 어떻게 믿겠어요? 믿든 안 믿든지 그건 그 사람 일이고 내가 기회 달 때 전해야죠. 예수 믿으세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교회 갑시다. 해야 될 거 아니냐고 말이에요. 저도 부족하지만 저와 여러분들, 저 같은 동질감이 여러분의 마음에도 있을 줄 압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나를 만났어요. 나를, 예수 믿는 나를 만났다고요. 예수 20년, 30년, 40년 믿는 나를 만났단 말이에요. 근데도 내

한 번도 예수 믿으라고 안 해버려. 그 사람이 어떻게 예수를 믿겠냐고요. 누가 안 하는데. 그건 누구 책임이에요? 내 책임이죠. 예수를 성경에서는 계속 이 복음을 전하라고 얘기합니다. 수없이 우리에게 전하래요. 성경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예수님도 계속 전하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마태복음 9장 35절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예, 또 예수님 전파하셨네요. 마을과 촌으로 다 다니면서. 또 마가복음 16장 15절 시작.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계속.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 계속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럽니까? 전하지 말라 그럽니까? 전하라 그럽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어떻게 살았는가? 사도행전 5장 42절 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사도행전 28장 31절도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성경에서 하라고 명령하니까 사도들은 집에 있든지 회당에 있든지 어디 있든지 가서 부지런히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예수가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예수님이 구약에 말한 메시아라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그분이 우리를 구속하셨다고, 예수를 믿으면 우리도 부활이 있고 생명이 있다고, 지옥에서 천국으로 갈 수 있다고, 당신의 삶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전하는 거예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전하는 사람이 없으면 누가 믿겠냐 그 말이에요.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데. 춘추시대 송나라에 술 장사꾼 장씨가 있었어요. 이 장씨가 술 빚는 실력이 너무너무 좋아. 그리고 사람도 싹싹해. 장사하기 딱 좋은 사람이야. 그리고 속여서 팔려고도 안 하고 정말 정직하게 장사를 해. 아, 그런데 아무도 우리 집에 술 사러를 안 와. 그래서 담궈놓은 술이 상해서 버리고 또 담궈놓은 술이 상해서 버리고 지금 같은 증류수가 아니니까 옛날에는. 그래서 답답해 죽겠어요. 아, 난 성격도 싹싹하고 술도 굉장히 맛있게 빚었고 아니 난 정직하게 장사를 하고 가격도 없고 아, 근데 왜 우리 집에 안 올까? 그래서 한 번은 궁금해 죽겠어.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한테 왜 우리 집에는 안 온다요? 하고 물어봤어.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당신 집 앞에 무서운 개를 두니까 그런다는 거예요. 누가 이 무서운 침 흘리고 이빨 드러내고 있는 개가 지키고 있는데 누가 그 집이 들어가겠냐고 말이에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크게 와닿기를 바랍니다. 우리는요 정말로 맛있게 정말로 맛있는 복음을 갖고 있어요. 생명의 복음을 갖고 있어요. 내가 간절히 이거를 다른 사람한테 주고 싶은 마음도 간절해요. 근데 사람들이 왜 나한테는 안 올까? 한번 고백합시다. 나는 무서운 개를 한 마리 갖고 있습니다. 네, 그 개는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다른 사람은 몰라. 그 개는 누구만 알아? 여러분은 알아요. 내가 갖고 있는 무서운 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무서운 개가 다른 사람이 여러분한테 접근하지 못하도록 만든단 말이에요. 예수를 전할 수 없게 만들어요. 나만이 가지고 있는 그 고집스러운 그 개 한 마리. 나만이 갖고 있는 다른 사람의 접근을 불허하는 지독한 이기주의. 나만이 갖고 있는 그 못된 성격. 그 무서운 개 한 마리가 복음을 못 전하게. 여러분과 제가 명심하셔야 돼요. 아, 안전하면 누가 예수 믿겠어요? 전하는 사람이 꼭 있어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가 내 안에 있는 개, 그 개 버리셔야 돼요. 내보내야 돼요. 그래야 우리 집에 사람들이 들어오죠. 내가 아무리 좋은 복음을 갖고 있어도 그 개 한 마리 때문에 사람들이 나한테 안 들어와요. 접근하질 않아. 내 못된 성격일 수도 있고 그 무엇인지 여러분은 다 아실 거예요. 그걸 버리시

할렐루야. 세 번째 씨를 뿌리는 삶은요, 성장케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27절 말씀해 보십시오.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예, 씨를 뿌려놓고 이제 들어와요. 거기서 씨 뿌려놓고 난가 안 난가 보자 하고 지켜보고 무릎 꿇고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뿌려놓고 집에 들어와서 밥도 해먹고 잠도 자고 자기 할 일 다 봐요. 근데 그 씨를 자라게 하는 분은 누구라고 얘기하십니까? 하나님이에요. 예, 하나님. 해도 바람도 적당한 습도와 온도도 비도 다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예수 복음 전해놓으면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예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전해놓고 잊어버려요. 밤낮 자고 쉬고 내 할 것 다른 거 해도 내가 전해놓은 복음은 생명이 있고 살아 움직이니까 그것이 스스로 자라게 할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회사를 하나 차린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내가 회사 하나 딱 초기 투자해서 회사 하나 딱 차려놨어요. 그리고 가보지도 않고 출근도 안 하고 퇴근도 안 하고 잊어버리고 내가 먹고 자고 내 마음대로 하는데 회사가 날마다 성장한다고 해봐요. 그런 회사 차리고 싶어요? 안 차리고 싶어요? 아니, 나는 그런 회사 하나 있으면 좋겠다. 그런 회사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복음은 그런 거예요. 복음은 성장케 하시는 이는 누구이시라고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뿌려라. 뿌려라, 그 말이에요. 뿌려라. 하나님께서 하실 거다. 저와 여러분은 그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내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최곤능 목사님 아시죠? 이 최곤능 목사님이 얼마나 복음 전하고 싶은데 한 번은 평안북도 어느 산골에 전도하러 갔어요. 사람들이 거기 화전민들이 농사를 일구고 살아요. 근데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사람 죽어요, 사람 죽어요, 사람 죽어 막 하고 외쳐댔어요. 아, 그러니까 화전민들이 꽃갱이 들고 막 이제 호미 들고 전부 다 몰려들어서 50명이 다 사람 살리려고 왔어요. 그랬더니 보니까 멀쩡하거든. 아, 이 영감탱이가 하고 이제 화를 내고 이제 죽이려 그래. 그러니까 일단 살아야 되니까 도망갔어. 그러니까 화전민들이 와요. 그래서 갑자기 가슴 속에서 패를 하나 다 꺼내면서 암행어사 출도요. 아, 그러니까 그냥 화전민들이 그때까지도 암행인사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이 사람들이 그냥 바짝 땅에 엎드려가지고 죽을 죄를 졌습니다. 암행어사를 몰라보고 우리가 이렇게, 아, 이건 뭐냐, 마패가 아니고 이거는 당시에 남만주 노예에서 전도 많이 했다고 준 메달이었거든. 그 전도 메달을 갖고 다니다가 슥 꺼내서 암행어사 출도해버린 거예요. 암행어사도 없는 시대에 사람들이 이제 잘못했다고 엎드려서. 그러니까 나는 사람이 보낸 암행어사가 아니요, 나는 하나님이 보낸 암행어사요. 당신들 하나님을 믿으면 살 것이고 하나님을 안 믿으면 죽을 것이요. 어떻게 할라? 하나님만 믿으면 삽니까? 예, 하나님만 믿으면 사요. 그러면 우리가 다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니 참, 그래서 이 최권능 목사님 이름도 원래 최권능이 아니거든요. 이렇게 하고 사니까 이름을 붙여준 거예요. 그냥 권능이라고. 여러분 어때요? 복음은, 복음 자체가 살아있어요. 우리가 증거만 하면 하나님께서 성장시키셔요. 이 기가 막히고 말도 안 되는 이 말이지만 이 지어낸 이야기 같은 이 이야기가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복음을 전하는 건 그런 거예요. 잘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시고 복음을 전하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는요, 생명은 과정이 필요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생명은 과정이 필요합니다. 예. 그래서 여기 예수님께서 처음에는요, 땅속에 쑥 우물 뚫고 씨앗을 뿌려놓으면요, 땅속을 뚫고 딱 씨가 하나 이렇게 올라오지요. 새싹이 하나 올라와요. 그 다음에는 그 과정이 뭡니까? 쌍떡잎이 딱, 떡잎이 두 개 생기죠. 그 다음에 거기서 또 자라 오르죠. 그리고 이제 잎이 세 개 되고, 잎이 네 개 되고, 잎이 다섯 개 되고 자라 올라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는 뭐냐? 충실한 곡식이 맺히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복음을 전해 놓으면 사랑과 인내로 기다려 줍시다. 예, 사랑과 인내로 기다려 줘요. 왜냐하면 과정이 필요하니까요.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같이 살아가다 보면은요, 아니 우리가 생각하면 아, 저 사람은 왜 저럴까?

0: 그런 마음이 들 때가 많아요. 근데요, 사람마다 다 틀려요. 지금 믿음이 성장하고 있는 과정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인재 땅에서 우음이 올라와요, 인재. 그런 사람한테, 여러분, 땅에서 인재 씨 뿌려놓고 우음이 인자 올라온 사람한테 여러분 가가지고, 너는 왜 열매가 없어?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누가 인재 뚫고, 땅에서 뚫고 올라왔는데 열매를 바라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인재 쌍떡잎, 어떤 사람은 인재 쌍떡잎 두 개 났어요. 근데 그 사람한테 대고 너는 왜 믿음의 열매가 없냐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과정이 필요하다니까요. 과정이. 한번 따라합시다. 기다려줍시다. 예, 여러분 기다려줘야 돼요. 예, 뭘 갖고 기다려야 됩니까? 사랑을 갖고 기다려야 돼요. 인내를 갖고 기다려야 돼요. 복음의 과정이 필요해요. 누구에게든지 우리가 복음을 전해놓고 성급하게 인자 복음 전해놓고 열매 따먹으려고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기다려줘요. 어떤 사람은 쌍떡잎, 어떤 사람은 이파리 세 장 났어요. 어떤 사람은 다섯 장 났어요. 어떤 사람은 이제 꽃 피어 있어요. 좀만 더 기다리면 돼요. 꽃 닿으면 열매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씨를 뿌리면 기다림과 인내가 꼭 필요하더라. 마지막으로는 다섯 번째 뭐라 그럽니까? 씨 뿌리는 삶은요. 한번 따라합시다. 추수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예. 이 낫을 가지고 추수하러 온단 말이에요. 추수하시러 오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재림의 주님이셔요. 그분은 곡식을 거둬들이러 올 거예요. 그 재림의 주님이 계셔요. 그러면 우리도 그분 앞에 내놓을 열매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부지런히 복음의 씨를 뿌리는 삶을 살아야, 그래야 하나님께서 성장시키시고 주님은 와서 그걸 거두시죠. 한 번도 안 뿌려놓고, 한 번도 안 뿌려놓고 주님이 와서 거두려고 하면은요, 뭘 거두겠어요? 뿌려야죠.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부지런히 뿌리는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말씀의 보화. 지금까지 광주 북구 죽봉대로 211번지에 위치한 광주 세안교회 김정진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영접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62-526-7179 526국의 7179번 광주 세한교회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라.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입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당랑거철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이 사마귀가 수레바퀴를 막는다는 뜻으로 자기 힘은 헤아리지 않고 강자에게 함부로 덤빔을 의미하는 말이죠. 수레와 당나귀의 체급 차이, 사실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사마귀가 수레바퀴를 막을 수 있을 리 없죠.

그래서 이 당랑거철이라는 사자성어는 무모함, 어처구니 없는 허세를 꼬집을 때 사용되곤 합니다. 때때로 우리도 이렇게 커다란 수레 앞에 있는 작은 사마귀처럼 엄청난 문제 앞에서 한없이 작은 나 자신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이 문제를 막을 방법이 없어 보이죠. 성경에도 비슷한 경우가 덜어 있었죠. 물고기 두 마리와 떡 다섯 개로 5,000명을 먹여야 하는 상황. 제자들의 능력은 물고기 둘, 떡 다섯으로 작았지만 문제는 5천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능력으로 그분의 일하심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기적을 경험하게 하시죠. 작은 우리는 문제라는 수레바퀴를 막아세울 능력이 없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신 분이십니다. 그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는 문제 앞에서도 당당히 설 수 있겠죠. 오늘도 소망의 기도는 이렇게 크신 능력의 하나님을 의지하며 함께 기도할 텐데요. 소망의 기도에서 함께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은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거나 카톡과 극동방송 앱으로 기도 제목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광주 북구 삼정로에 위치한 은혜의 소망교회 신규식 목사님께서 이 기도의 시간 동행해 주십니다. 찬양 한 곡 듣고 바로 모시겠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조수아의 음성으로 함께 할게요.

0: 네, 찬양 듣고 왔습니다. 생방송 소망의 기도, 오늘은 광주 북구 삼정로에 위치한 은혜의 소망교회 신규식 목사님과 함께합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1: 네, 반갑습니다.
0: 네, 목사님 오늘 먼저 기도 제목들 만나보기 전에 이 소망의 기도 시간에 함께하시는 모든 방송 가족분들을 위해서 또 오늘 방송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죠.
1: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다양한 어려움과 고난이 있지만 우리의 영원한 소망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늘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이 우리에게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은혜이고 축복인 것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많은 문제들, 그것을 기도의 제목으로 바꾸어서 나아갈 때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주님을 경험케 하시고,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영원한 소망 되시고 우리의 영원한 구원의 이름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소망의 기도 이 방송이 누군가에게 위로의 복음이 되게 하시고
0: 주님.
1: 또한 누군가에게는 정말로 생명의 복음이 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소망의 기도 방송 가족 한 사람 한 사람 이 시간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이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고 새로워지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0: 아멘. 네, 목사님, 우리 앞에는 정말 많은 문제들이 있고요. 정말 우리보다 큰 문제들이 많잖아요.
1: 네.
0: 그런데 그 큰 문제보다 더 크신 주님을 바라보는 이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1: 아멘.
0: 네, 기도 제목 함께 나누겠습니다. 7087님께서 남겨주셨는데요. 친정 부모님 두 분 다 혈액암과 폐암이십니다. 81세, 86세신데요. 배순례, 신병관. 우리 부모님 이름 꼭 불러서 기도 부탁드리고요. 생명책에 올라가는 이름이 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남겨주셨습니다. 네, 자녀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효도가 아닐까 싶어요.
1: 네.
0: 목사님, 네, 이 두 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죠.
1: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에 친정 부모님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시는 우리 7087번님의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0: 주님.
1: 먼저 이 귀한 영혼에게 더욱더 주님을 신뢰하고 또 주님을 향하여서 기대하는 믿음을 부어주옵소서.
0: 아멘.
1: 사랑하는 친정 부모님 배순례 신병관님을 주님 손에 의탁합니다.
0: 주님.
1: 하나님, 81년 86년의 삶을 살아오는 동안에 주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음을 믿습니다. 비록 혈액암과 폐암으로 인생의 말년에 고통이 있지만 하나님, 이 고통이 주님께로 나아가는 생명의 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우리의 인생이 오직 우리 주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두 분이 정말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속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자녀 삼으시기 위한 대속의 주님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이 질병의 고통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이제는 나의 주님이 되시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우리 배순례 신병관 이 귀한 영혼들의 심령 가운데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주님 친히 찾아가 주셔서 만나주시고 이제는 정말로 인생의 방황을 마치고 영원한 생명이신 주님께로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가 이 가정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이제는 질병이 주는 고통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의

0: 소망이 두 분의 마음 가운데 가득하게 하셔서 하나님 그 소망 붙잡고 남은 여생 살아가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1: 아멘.
0: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 네. 다음 기도 제목 만나보겠습니다. 0937님께서 남겨주셨는데요. 극동방송 들으며 일하러 가는 중에 잠깐 차를 세우고 용기를 내어 문자 보냅니다. 저희 딸이 30살인데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심한 대인기피증을 앓고 있고 자존감을 상실한 채 집에만 있으면서 오직 핸드폰만 보고 사회생활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성격도 날카로워져서 매일 저랑 싸우게 되는데요. 목사님 기도 부탁드립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이실 때 어떤 일이 있으셨는지 저희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다 아시고 또 지금도 지켜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0937님 위해서 그 따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죠.
0: 사랑하는 주님,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우리가 이 땅에서 죄 때문에 겪게 될 모든 저주와 사망까지 감당하셨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1: 아멘.
0: 이 시간에 0937번님의 귀한 따님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1: 주님.
0: 고등학교 2학년 때 우리는 알지 못하는 그 어떤 일이 계기가 되어서 지금까지 대인기피증을 앓고 있는 귀한 딸에게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친히 찾아가 주시고 성령께서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 아멘.
0: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자존감을 상실한 채 집에만 머물고 있는 이 귀한 딸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건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비록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은 하실 수 있으니 그 주님 안에 있는 놀라운 구원의 능력과 놀라운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능력이 우리 귀한 따님 마음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셔서 이제는 그 갇혀있는 방문을 열고 집 밖으로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핸드폰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뿐만 아니라 남은 나의 삶 가운데 주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발견하게 하셔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의 자리에서 누군가를 살리고 위로하는 그런 하나님 아버지 사람을 살리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귀한 딸을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놀라운 십자가 구원의 능력이 이 가정 가운데 온전히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이 가정을 통하여서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 아멘. 아멘. 네, 우리 0937님 따님을 보면서 많이 애가 타셨을 것 같은데요.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따님께 내가 너를 기도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또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다음 기도 제목 남겨주셨는데요. 1965님께서 남겨주셨습니다. 발령이 잦은 아들에게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셔서 돕는 배필인 배우자를 만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아무래도 발령이 잦다 보면 누군가를 만나기가 쉽지 않으니까 또 부모된 마음으로 걱정이 많이 되실 텐데 우리 1965님 그리고 그 아드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죠. 목사님.
0: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에 1965번님과 귀한 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발령이 잦은 직업으로 인해서 만남을 갖기가 쉽지 않은 귀한 아들에게 하나님, 이삭에게 리브가를 만나게 하신 것처럼 이 귀한 아들에게도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 아멘.
0: 무엇보다 이제 귀한 아들이 정말로 한 가정의 가장이요 한 여자의 남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과 그 인격이 준비되게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더욱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귀한 아들이 되게 하시고 정말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서 예수님께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준 것처럼 자신의 아내를 위하여서 하나님 자기 목숨을 내어줄 만큼 그러한 예수님처럼 믿음과 섬김이 삶에 배어있는 귀한 형제로

0: 준비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1: 아멘.
0: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가정에 놀라운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축복과 약속이 하나님 온전히 그 가정 안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믿음의 가정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귀한 형제와 또한 만남의 축복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 아멘. 아멘. 네, 함께 기도했습니다. 다음 기도 제목은 익명으로 남겨주셨는데요. 사랑하는 딸이 유학 중에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딸은 치료하고 퇴원했지만 상대방 쪽이 문제이고요. 여러 법적 문제로 복잡한 상황입니다. 보험의 한계성으로 재정적인 부담도 크고 또 혼자 이 일을 감당하는 딸을 긍휼히 여기셔서 모든 일들이 순적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이 문제로 진로까지 고민하고 있는데 딸의 마음을 만지셔서 앞길을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남겨주셨습니다. 아무래도 타지에 있는 중에 이런 큰 사고가 나서 여러 가지로 복잡한 상황인 것 같은데요. 목사님, 모든 것들이 순적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죠.
0: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언제나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1: 아멘.
0: 익명의 성도님이 타지에서 유학 중에 예기치 못한 교통사고로 인하여서 재정적인 어려움뿐만 아니라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가운데 법적인 문제와 또 진로의 문제까지 하나님 여러 가지로 고민하고 있는 상황을 우리 주님이 다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1: 아멘.
0: 주님, 욥의 삶에 고난을 허락하셨을 때에는 욥을 더욱더 점금과 같이 빚으시는 하나님 과정으로 그 일들을 허락하셨을 텐데, 귀한 따님이 하나님 이 과정 속에서 나를 더욱더 정금과 같이 빚어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하나님, 이 모든 문제는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볼 때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1: 아멘.
0: 귀한 따님이 정말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 타지에서 도움의 손길도 전혀 없는 이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에게 살 길을 내시고 회복의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온전히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모든 법적인 문제 또한 재정적인 문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들을 해결하여 주시고 진로의 문제까지 고민하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주님이 길이 되심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이 모든 시간들을 통하여서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귀한 자매가 이 일을 통하여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또한 이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을 경험케 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 아멘. 아멘. 네, 생방송 소망의 기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광주 북구 삼정로에 위치한 은혜의 소망교회 신규식 목사님께서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품고 함께 기도해 주고 계신데요. 이 시간 기도받기 원하시는 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거나 카톡과 극동방송 앱으로 기도 제목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찬양 한 곡 듣고 와서 기도의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안산시립합창단의 음성으로 함께합니다.

0: 안녕하세요. 옹기장의 선교사입니다. 이번 여름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으로 마음에 새겨오신 여러분을 저희 옹기장의 선교단이 아주 특별한 자리에 초대합니다. 오는 8월 27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송정제일교회 본당에서 이화여대 정자영 교수님과 함께하는 광주 극동방송 찬송가 콘서트가 열립니다. 31일 동안 한 곡 한 곡 찬송가를 필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겼던 그 시간을 이제 함께 모여 찬양으로 아름답게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정자영 교수님의 찬송가 이야기를 듣고 저희 옹기장의 선교단과 함께 마음껏 찬송하며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고백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찬송가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면 누구나 환영합니다. 8월 27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송정제일교회 본당 저희 옹기장의 선교단과 함께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 자리에 꼭 함께해 주세요.
1: 이화여대 정자영 교수님과 옹기장이 선교단 그리고 광주극동방송 어린이합창단이 함께하는 광주극동방송 찬송가 콘서트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은 단문 50원의 유료문자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찬송이라고 보내주시면 신청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0: 8월 27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광주 송정제일교회에서
2: 안녕하세요.
1: 네, 찬양 함께 하셨고요. 또 찬송가 콘서트 스포도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목사님, 저희가 8월 27일 저녁 7시 30분에 광주 송정동에 위치한 송정제일교회에서 찬송가 콘서트가 열려요. 이날 많은 방송가족분들에게 은혜와 위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또 함께 찬양하면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짧게 기도해 주시죠.
3: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송정제일교회에서 찬송가 콘서트를 열 수 있도록 이 모든 상황과 환경들을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많은 이들이 함께 참여할 때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를 경험하게 하시고 또한 찬양 콘서트로 섬기는 모든 선교단과 교회와 극동방송 모든 스태프들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3: 무엇보다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함께하신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참여하는 모든 이들이 그 주님의 영광 안에 거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3: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 아멘. 아멘. 네, 다음 기도 제목 만나보겠습니다. 1069번께서 님께서 남겨주셨는데요. 저희 교회 집사님의 따님인 백장미 양이 중국에서 20여 년간 공부를 하고 오는 8월 21일과 22일 의사 면허를 취득하기 위한 시험을 봅니다. 의료 선교를 위해서 지금까지 준비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지혜 주셔서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정말 귀한 비전인 것 같아요. 목사님, 우리 네. 백장미 양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죠.
3: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1069번님의 귀한 따님인 우리 백장미 자매가 정말로 긴 20여 년 시간 동안 중국에서 의료 선교를 준비하기 위해 지금까지 공부했고 이제 오는 8월 21일, 22일 의사 면허 시험을 앞두고 있습니다.
1: 주님.
3: 하나님 긴장되는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그 마음 가운데 위로와 평강과 담대함을 허락하셔서 하나님 시험 치를 때 공부했던 모든 것들이 기억나게 하시고 두려움 없이

주저함없이 답을 써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합격의 은혜도 누리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의료선교사로 부르셨던 그 비전과 사명을 마음속에서 잃어버리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평생토록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많은 사람들을 의로운 대로 이끄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0: 마음이 너무 괴롭고 잠도 오지 않습니다.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제 마음을 평강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남겨주셨는데요. 네, 목사님 기도해 주시죠.
1: 사랑하는 주님,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우리 0559번님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0: 아멘.
1: 그러나 직장에서 이렇게 직장 동료와의 갈등이 너무나도 심하여 괴롭고 잠도 오지 않은 이 상황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친히 개입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0: 아멘.
1: 주님께서는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모든 원수된 것을 소멸하셨습니다.
0: 아멘.
1: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 귀한 0559번님이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정말로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0: 아멘.
1: 나는 사랑할 수 없고 나는 용서할 수 없지만 정말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 가운데에서 나를 건지신 그 주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직장 동료가 용서가 되고 사랑이 되는 그 놀라운 십자가 능력을 경험케 하여 주시고, 그러므로 인하여서 우리 0559번님을 통하여 그 직장 가운데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영광 받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0: 아멘, 아멘. 네, 소망의 기도 이제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못다한 기도 제목은 내일 이어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방송 가족분들께 인사해 주시죠.
1: 네, 오늘도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 주님이 함께 하심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헤쳐나갈 능력인 것을 믿습니다.
0: 아멘. 지금까지 광주 은혜의 소망교회 신규식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네, 마지막 찬양 마커스 워십의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띄워드리면서 저도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평안한 하루 되시길 소망합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 교계 소통의 창 FEBC 게시판입니다. 광주 극동방송에서는 이화여대 정자영 교수와 옹기장이 선교단 그리고 광주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이 함께하는 찬송가 콘서트를 개최합니다. 일시는 8월 27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이며 장소는 광주 광산구 송정동에 위치한 송정제일교회입니다. 이번 콘서트에서는 필사 프로젝트에 참여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선물 추첨의 시간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찬송가 필사 프로젝트에 참여하신 분들은 필사 노트를 지참해 참석하시고 필사 프로젝트에 참여하지 않으셨거나 필사 노트가 없으셔도 누구든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콘서트에 참석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찬송이라고 보내주시면 신청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광주전화 373-1000번, 062-373-1000번, 광주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은석전인치유센터에서는 중고청 치유캠프를 개최합니다. 스마트폰, 도박, 성 등 중독 예방을 위한 온가족 치유 세미나를 주제로 8월 21일 금요일 저녁부터 8월 22일 토요일까지 광주 북구 우남동에 위치한 광주 은석교회에서 진행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3996-6291번, 010-3996-629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주 빛가람교회에서는 왜 온라인 교회인가를 주제로 무료 강의를 진행합니다. 일시는 8월 29일 토요일 오후 2시이며 장소는 나주 빛가람동에 위치한 빛가람교회입니다. 강사는 유튜브 라이브 교회 점호승 목사님이며 지역교회의 온라인 사역에 대해 강의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9082-3184번, 010-9082-318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 서구 화정동에 위치한 찬빛교회에서는 부흥성회를 개최합니다. 일시는 8월 31일 저녁 7시 30분부터 9월 2일 오후 2시까지이며 저녁 7시 30분과 오후 2시 하루 두 차례 진행됩니다. 강사는 예복교회 소진우 목사님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6408-3763번, 010-6408-3763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학교 광주 전남 지역 모임에서는 광주 전남 지역 목회자 부부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9월 1일 오전 10시 광주 동구 산수동에 위치한 광주 산수교회에서 진행되며 강사는 대전 한빛교회 백용현 목사님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3244-9544번, 010-3244-954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문화 이주민 선교학교에서는 제4기 다문화 이주민 학교를 개최합니다. 9월 10일부터 11월 26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후 7시에

광주 광산구 산정공원로에 위치한 이주민 종합지원센터에서 진행되며 다문화 이주민에 관심 있는 모든 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전화 962-3004번 062-962-300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ABC 게시판의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극동방송 광주전화 373국의 1000번, 062-373-10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계의 다양한 소식과 온라인 행사 등 알리기 원하는 내용이 있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면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 주소를 보내드립니다. 샵 0153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거나 062-373-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0: 내 너를 위하여. 오늘은 북구 삼각동에 위치한 생명수샘 교회 이종만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1: 할렐루야. 오늘도 광주 극동방송을 청취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 말씀까지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무더운 여름, 폭염, 폭우 이런 여름을 우리가 지나고 있지만 결국은 이 그 뜨거웠던 여름도 다 지나가고 이제 가을이 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섭리, 창조의 섭리,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섭리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영원할 것만 같았던 그 더위도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을이라는 문턱 앞에 선선한 날씨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여러분의 삶에 모진 시련과 고난이 왔어도 결국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좋은 열매가 있을 걸 믿고 오늘도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도 야고보는 야고보서를 기록할 때에 수많은 시련과 핍박이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가장 핍박이 극심했던 그 시기에 지금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험을 당하고 있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 시대 상황에서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죽음의 위기에 가장 잔인한 고문과 가장 잔인한 핍박이 내 앞을 지금 가로막고 있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야고보는 우리에게 오히려 기뻐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큰 시련이 왔고 고난이 왔고 여러분이 넘을 수 없는 큰 산이 여러분 앞을 가로막고 있다 할지라도 기뻐하십시오. 왜냐하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모든 문제보다 더 크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나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이 계신 것을 믿고 오히려 기뻐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는 그 시련이 너희

믿음의 그 시련과 아픔들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당하는 시련,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은 그 시련과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시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내를 만들어낸다고 했습니다. 여기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이 주시는 테스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하십니다.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것처럼, 야곱을 시험하신 것처럼 우리를 시험, 테스트하십니다. 이 테스트는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우리를 망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완전한 사망과 저주 가운데 빠지기 위해서 주는 시험이 아닙니다. 이 시험은 우리로 승리케 하고, 우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로 더큰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주시는 시험입니다. 마귀가 주는 시험은 템프테이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템프테이션은 유혹입니다. 우리를 유혹해서 사망에 빠뜨리고 저주에 넘어지게 만들고 좌절과 실망 속에서 우리를 완전히 파멸로 이끄는 것이 이 마귀의 유혹, 시험입니다. 마귀의 유혹은 처음에는 달콤합니다. 그럴듯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파멸로 이끌어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를 승리자로 만들고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려고 주님이 주시는 시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테스트하실 때 너희는 오히려 기쁘게 여겨라. 하나님의 테스트,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로 하여금 인내를 만들어낸다. 인내의 사람이 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견고하게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만 신뢰하며 나가는 인내의 사람. 그 인내의 사람을 만들어내시고 그 사람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축복하실 때는 반드시 넘어야 될 징검다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축복하시는 자리를 한 번으로 건너가지 않습니다. 반드시 징검다리를 건너야 되는데 그 징검다리가 뭐냐? 바로 시험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하시고 그리고 인내를 통해서 인정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복, 축복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그를 이삭까지 드리게 하도록 시험하십니다. 그리고 그 시험에 합격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십니다. 네가 이삭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걸 내가 이제 알았다. 인정해 주시고 그리고 완전한 복을, 완벽한 복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 되기까지는 반드시 고난, 테스트, 시험을 건너야 된다. 그리고 또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테스트, 시험을 하시되 그 시험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또한 주신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를 인내의 사람으로 만들어서 온전하게 합니다. 그리고 4절 보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우리를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의 선한 길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우리를 완벽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 축복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테스트하시고 그 테스트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인내를 만들어내게 하시고 인내의 사람이 될때 우리로 하여금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수많은 시련을 당했습니다. 다윗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 수없이 많은 테스트를 하나님께 시험을 받았습니다. 그걸 다 통과한 후에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으로 세우십니다. 시편 23편에서 다윗은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0: 인도하고 맑은 시냇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시고 축복하시는 것, 우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다윗은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 여러분도 다윗처럼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고, 내가 수많은 시련을 당했고 수많은 시험을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나로 인내 사람으로 만들었고, 하나님 앞에 내가 인내 사람으로 굳건히 주님을 붙드는 사람으로 섰을 때 하나님은 나에게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완벽하게 은혜를 주셨다, 이렇게 간증할 날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그날을 사모하며 오늘도 믿음 붙들고 승리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1: 내너를 위하여 지금까지 북구 삼각동에 위치한 생명수샘 교회 이종만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 시간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전화 562-1172번, 062-574-1172번, 생명수샘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0: 나라와 민족을 위한 정오의 기도. 양림교회 김현준 목사님께서 기도하십니다.
1: 하나님,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믿는 자들이 깨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할 때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정치인들에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을 주시어서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정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나라 지도자들 위해 함께 하여 주시어서 이 나라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며, 모든 국민들이 나뉘어진 마음을 하나로 합하여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대한민국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께 소망을 두고 나아갈 때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0: 극동방송 교계 뉴스입니다. 한국교회 총연합이 지난 16일 서울 명성교회에서 만여 명의 성도들이 참석한 가운데 대한민국 광복 81주년 기념 한국교회 연합예배를 드렸습니다. 설교를 맡은 한교총 대표회장 김정성 목사는 대한민국의 자유는 하나님의 은혜이며 이 참된 자유를 소외된 이웃과 나누자고 권면했습니다. 이어 진행된 섬김의 시간에서는 10년 넘게 북한에 억류 중인 김정욱, 김국기, 최춘길 선교사 등 우리 국민들의 조속한 송환을 위해 한 목소리로 기도하고 억류자 가족들에게 격려 후원금을 전달했습니다. 한교총은 예배 직후 한반도 평화 기여와 세대 갈등 극복, 북한 억류 국민의 조속한 송환 촉구 등 4대 입장을 담은 되찾은 빛, 다시 비추는 교회라는 제목의 광복절 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전국 23개 신학대학교 학생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여 정직과 사역, 섬김을 바탕으로 한국교회 앞에 새로워지겠다는 약속을 발표했습니다. 오다인 리포터가 취재했습니다.
2: 전국 신학대학교 학생연합은 어제 서울 종로구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에서 300여 명이 모여 리폼 2026 다시 출발을 주제로 대각성 집회를 열고 신학생 공동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신학생들은 기성세대를 탓하는 대신 무감독 시험 추진을 통한 정직성 회복, 교육 전도사가 부족한 작은 교회 현장 봉사, 재난 현장 봉사단 조직 등 자발적인 실천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설교를 맡은 최영섭 대표는 정직과 사역의 진정성을 강조하며 비어가는 작은 교회를 외면하지 말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권면했습니다. 강사로 나선 케빈 브라운 에즈버리 대학교 총장은 주일과 월요일의 삶이 일치해야 한다며 개인의 영적 각성이 공동체의 성숙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집회에 참석한 신학생들은 일상 속 정기 후원과 현장 봉사를 다짐하며 삶의 자리에서 지속적인 실천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FEBC 교계 뉴스 오다인입니다.
0: 경기도 고양시에서 3,000원 김치찌개 식당 따뜻한 밥상 일산 백석점을 운영하는 전지웅 목사가 교회 밖 청년들을 위한 환대의 식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지웅 목사는 2년 전 6월 식당을 연 뒤 자립준비 청년과 은둔 고립 청년, 인근 그룹홈 아이들이 부담 없이 찾아와 식사하고 교제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식당은 3,000원에서 9만 원에 이르는 선결제 영수증과 쌀 후원 등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자립준비 청년이 식당에서 일하며 신앙적 온기를 되찾는 성과도 거두었습니다. 전 목사는 청년을 도움받을 대상이나 프레임으로 규정하지 않고 함께 수다 떨며 동행하는 관계가 핵심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자립준비 청년 모유진 씨는 교회가 문제를 다 해결해 주지 않더라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날 함께 밥을 먹어주는 존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송태근 3.1교회 목사와 유기성 선한목자교회 원로목사가 설교 준비에 인공지능을 활용하더라도 본문 연구와 성경적 삶의 순종은 설교자의 몫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어제 서울 강남중앙침례교회 세움채풀에서 열린 월드사역 설교 세미나에서 송태근 목사는 생성형 인공지능을 통해 자신이 준비한 자료 분석과 설교 구조를 잡는 데 활용하고 있지만 본문과 씨름하는 핵심 과정까지는 맡기지는 않는다며 끊임없는 성경 파고들기를 당부했습니다. 이어 강사로 나선 유기성 원로 목사는 인공지능은 회개나 십자가의 은혜에 감격할 수 없다며 성도들이 바라는 것은 설교대로 살아가는 목회자이고 목회자는 자신이 전한 말씀에 스스로 순종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세미나를 개최한 월드사역연구소 소장 최병락 목사는 오랫동안 현장에서 겪은 실패와 성공을 후배 목회자와 신학생들에게 전하는 것이 세미나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고 밝혔습니다. 거룩한 빛 광성교회가 28번째 분립개척교회인 거룩한 빛 등대교회 설립까지 2년에 걸친 준비 과정과 노하우를 담은 백서, 나누고 세우는 교회 이야기를 발간했습니다. 이번 백서는 분립개척을 단순한 재정 지원이나 건물 중심이 아닌 모교회와 파송 공동체가 함께 감당하는 사역으로 규정하고 청빙 과정부터 동참교인 및 마중인 모집, 인큐베이팅 과정, 형제교회 협력 방안까지 실제 경험을 풀어냈습니다. 설명회를 거쳐 지원 규모를 3억 2,040만 원으로 확대한 교회는 정착교인인 동참교인과 한시적 조력자인 마중인을 모집하고

이런 차례 준비 기도회를 갖는 등 파송 전 인큐베이팅 과정을 거쳤습니다. 곽승현 거룩한 빛 광성교회 담임 목사는 분리개척은 희생 없이 이룰 수 없다며 당회와 성도 모두가 한 마음과 기쁨으로 동참했기에 건강한 교회 분립이 가능했다고 밝혔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 광주와 전남 지역은 무덥고 일부 지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5에서 30mm입니다. 낮 최고 기온은 31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 앞바다에서 0.5m, 남해 앞바다에서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극동방송 교계뉴스를 마칩니다. 김수연입니다. FEBC

오늘 하루도 예수님의 손을 잡고 걸어가는 성도들에게 위로와 새 힘을 전하는 묵상 편지.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시며 방패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시편 115편 11절 말씀입니다. 시편 115편은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는 겸손한 고백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함을 선포합니다. 시편 기자는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는 죽은 이방 우상들과 우리 하나님을 명확하게 대조합니다. 세상의 헛된 우상들과 달리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시며 우리의 작은 신임에도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친히 응답하시는 생명의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은 생명이신 하나님을 향해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라고 분명하게 명령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단순히 머리로만 믿는 것을 넘어 내 삶의 주도권을 주님께 온전히 내어드리고 철저히 복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뜻대로 상황이 흘러가고 내가 통제권을 쥐고 있을 때 하나님을 신뢰하기란 참 쉬운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참으로 신뢰한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는 내 손에 쥔 통제권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경외하고 온전히 신뢰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의 완전한 도움과 든든한 방패가 되어주시겠다고 굳게 약속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는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복종해야 할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상실의 아픔이나 미래를 향한 두려움이 우리를 깊은 염려의 늪으로 끌어내리기도 합니다. 그럴 때는 내 마음을 짓누르는 그 근심과 걱정의 제목들 위에 크고 광대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믿음으로 덧입혀 보십시오. 시편 46편 1절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땅의 무거운 염려를 모두 내려놓고 나를 안위하시는 주님의 품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든든한 방패이신 하나님의 완벽한 보호하심을 넉넉히 누리시는 주님의 기쁨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광주 북구 용도동에 위치한 건국신한교회 김영관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전화 576국에 0691번, 062-576-0691번 건국신한교회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찬양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은혜로운 찬양과 진리의 말씀이 가득한 바이블 힘.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0: 극동방송과 함께
1: 함께해요.
2: 하나님의 말씀을 온 누리에 널리 알리기 위해 Welcome to the Hour of Decision.

0: 1956년 겨울 인천의 한 앞바다에서 라디오 전파가 송출됐다. 1973년 제주 민간 최대 출력 250kW의 아세아 방송도 시작됐다. 북방으로 송출된 이 두 소리 방송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한 극동 방송의 시작이었다. 전파로 예수님을 전파하는 전파 선교사. 지금 여러분께서는 전파 선교사들이 만들고 있는 극동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So
1: take my hand. 안녕하세요. 저는 부평 제1성결교회 임선혜 권사예요. 저는 가정주부, 교회에서는 설교자, 극동방송 전파 선교사로서 기도하고 극동방송 홍보를 많이 하고자 애쓰고 있는 사람이에요.
2: 사랑하는 전파 선교사님의 목소리로 함께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소리, 복소리, 이인성입니다. 오늘 복소리의 주인공은 복음을 늘 자랑하며 극동방송을 홍보하고 계신 임선혜 권사님입니다.
1: 항상 극동방송을 켜고 차에 시동을 켜면은 극동방송이 나오고 주위 사람들한테도 극동방송을 통해서 말씀, 찬양 또 많이 위로받고 어려운 사람들이 말씀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방송이라고 널리 널리 알려주고 있어요.
2: 임 권사님은 대전에서 인천에서 그리고 어느 곳에서든지 차 안에서 극동방송을 애청하며 다른 사람들과 함께 들었습니다.
1: 저희가 청주에서 살고 있을 때 대전은 대전에서 나오는 극동방송을 항상 들었어요. 아침에 새벽기도 가기 전부터 켜놓고 또 밖에 나가도 항상 켜놓고 그리고 이제 다시 인천으로 이사와서는 남편을 출퇴근을 시켜드렸어요. 여의도까지. 늘 극동방송을 같이 켜서 듣고 또 저녁에 퇴근시킬 때도 극동방송 듣고 말씀 듣고 그렇게 다니고 또 교회 구역 식구들 태워가지고 새벽기도 다닐 때도 극동방송 항상 켜서 우리 목사님께서 그러셨어요. 어느 분 차 시동을 켜면 항상 극동방송이 나온다. 그렇게 또 설교 중에 또 전해주시더라고요. 감사했어요. 그런 부분들도.
2: 극동방송이 도대체 임 권사님께 어떤 도움이 된 것일까요?
1: 극동방송 통해서 말씀 항상 들으니까 제 신앙에도 엄청 도움이 됐었고 뭔가 궁금하다 싶으면 답이 항상 나왔어요. 극동방송 통해서. 서울에서 뭐 받아야 한다거나 하면은 전부들 또 구역 식구들이랑 전부 다 모으고 또 서울까지 또 가고 그랬어요.
2: 임선혜 권사님은 부군의 몸이 불편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계속 자랑했습니다. 전도했습니다.
1: 15년 전에 뇌출혈로 쓰러지셨어요. 전신 마비예요. 식사도 못하셔요. 7년 이상의 병원 생활을 하면서도 거기서 제가 전도를 엄청 많이 했죠. 병실 안에서. 그렇게 전도하고 이제 집에 있으면서도 어려운 사람들한테 저희가 어떤 큰 뭐 눈에 보이는 복을 받아서 그거를 예수님 믿어서 이렇게 됐다가 아니라 이 어려운 상황에도 제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요동하지 않고 또 어려운 사람들이 꼭 제가 생각이 난대요. 그러면 이제 알려주죠. 숨 쉬는 거 감사했냐, 밥 먹는 거 감사했냐, 일상생활이 얼마나 감사의 조건이라는 것들을 이야기를 해주면 다들 변화되어지더라고요.
2: 오늘 복소리의 주인공 임선혜 권사님은 극동방송을 듣게 할 뿐만 아니라 주위 분들이 모두 전파 선교사로 헌신할 수 있도록

0: 노력하고 있습니다.
1: 저 혼자 하면 안 되죠. 당연히 그 좋은 일을요. 구역 식구 중에 해남으로 가신 분이 있는데 작년에 못 해줬거든요. 그래서 이제 올해는 꼭 또 해달라고 제가 부탁을 할 생각을 하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방금 전에 또 잠깐 오셨던 분이 선교사 해주신다고 하는데 얼마나 제 마음이 기쁜지 그분께도 그랬어요. 전파로다가 선교하는 거라고, 생명을 전하는 방송이라고 또 홍보해달라고 부탁을 드렸거든요. 그분의 이모님 계시는 분도 작년에 다른 방송사에 세구자씩 지금 해주시고 계시거든요. 지금 생각은요, 제가 다니는 미용실 원장님 그분한테 부탁을 또 드리려고. 전파 선교사 해주시면 사실 그 금액에 비해서 거기서 날마다 기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 보호하심 속에 살고 있는 것을 체험하게 될 거라고 지금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0: 방송으로 그리스도를 전 세계에 전하고 있는 극동방송의 전파 선교사가 되셔서 하늘의 기쁨을 함께 누리시지 않겠습니까?

0: 최춘섭 선생님 중학교 시절에 만났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서로 연락하고 안부 전하고 하시면서 또 저희 어려운 상황을 아시고 얼마간의 도움을 주셔서 참 너무 감사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은혜를 갚고 정말 해야 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 생각해보지만 최고의 방법은 선생님께서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가시는 것, 하나님 자녀 되는 것이 최고의 선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꼭 믿으시고요. 또 이번 전파 선교사 모집을 통해서 제가 선생님을 위해서 얼마 되지 않지만 전파 선교 헌금을 후원했어요. 선생님 정말 예수님 꼭 믿고 구원 받으셔서 이 다음에 천국에서 만났으면 정말 좋겠어요.
1: 인생의 스승이신 너무나도 고마운 선생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0: 우리 극동방송 애청자 여러분,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살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다 알려주셨잖아요. 어렵다 해서 낙심하거나 불안해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정말 사랑하라는 계명을 가지고 나 자신뿐만 아니라 이웃의 영혼들까지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 전파 선교사님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생각에 머물지 말고 전파 선교사 후원자가 되어주셨으면 참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1: 복소리, 오늘은 임선혜 권사님을 만났습니다. 이인성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방송 가족분들, 오늘 복소리 들으시면서 나도 복음을 전하는 소리의 주인공이 돼야지, 전파 선교사로 함께 헌신해야지 생각하시는 분들 주저하지 마시고 전화 주십시오. 062-373-1000번, 광주 전화 373국에 1000번입니다. 50원의 유료 문자, 수신인 번호 샵 0153, 우물정 0153번으로 전파라고 두 글자 적어 보내주시면 계신 곳에서 전파 선교사가 되실 수 있는 안내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우리 주님과 더 행복해지는 시간 생방송 오해피데이 8월 18일 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임지현입니다.

석 달치 월급을 한 번에 받은 근로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저것 공제하고 남은 돈으로 시장에 갔더니 쌀 1kg도 살 수 없는 수준이라면 어떨까요? 지금 북한 노동자의 현실이죠. 북한에서 쌀 1kg 가격이 북한 돈으로 약 4만 원이라고 하는데 석 달치 월급을 받았는데도 남는 돈이 고작 2만 원도 안 된다고 하죠. 가족들은 물론 본인 혼자도 한 달을 버텨내기가 쉽지 않겠죠. 북한의 주민들도 점차 부조리하다, 불합리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여기서 문제는 그 해결 방법을 모른다는 겁니다. 대북 제재가 무색하게도 북한 경제가 국제사회가 보기에는 3년 연속 3%나 성장했다고 하죠. 하지만 주민들의 삶은 오히려 피폐해져만 가고 식량난은 더 악화되고 있습니다. 배불리 먹는 것조차 사치가 되고 꿈이 되어버린 북한 땅. 하루속히 북한이 무기개발이나 핵개발을 통한 정권 유지의 꿈을 버리고요. 사람들을, 주민들을 돌보는 일에 더 관심을 쏟기를 바라면서 이런 우리의

기도가 북한을 변화시키고 또 복음 통일의 시작임을 기억하면서 남과 북의 하나됨과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시간인 생방송 오 해피데이, 오늘의 첫 찬송 올려드리면서 여러분의 출석 인사를 기다릴 텐데요. 양평입니다 하시면서 보내주신 우리 어플리케이션 9507님, 이 문자처럼 여러분 어디서 방송 듣고 계신지 지역도 적어주셔도 좋고요. 복음 통일을 위해 새벽마다 눈물로 기도합니다. 북한 땅에 자유를 주세요라는 6089님의 문자처럼, 기도의 한 줄처럼, 북한을 위한 기도의 한 줄, 그리고 복음 통일을 위한 기도의 한 줄도 좋습니다. 남과 북의 복음 통일의 역사의 한 장 한 장을 써 내려갈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면서, 그 역사를 구하면서 남과 북의 앞날을 밝혀주실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첫 찬송 올려드릴 텐데요. 찬양 함께 하시면서 우물정 1069번 샵 1069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용료 부과됩니다.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 통해 들어오시면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첫 찬송으로 함께했습니다. 부천에서 버스 기사입니다. 출석합니다 하시면서 6478님 어플리케이션으로 들어와 주셨는데 버스를 지금 운행을 하시면서 방송을 듣고 계신 걸까요? 아, 제가 부천 갈 일이 없어서 이 버스를 꼭 한번 타보고 싶은 마음과 함께 우리 6478님 출석 인사 첫 번째 선물 보내드릴게요. 북한 소식, 궁금한 소식 전해주고 있는 극동방송 OP데이로 모두 모이세요 하시면서 6089님 감사합니다. OP데이 함께 하시면서 오프닝에서부터 여러 이야기로 북한에 대한 이야기, 또 북에서 오신 분들의 이야기를 듣는데 우리가 먼저 관심을 가지고 주변에도 함께 이 화제를 던지면서 관심을 모으고 기도를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그에 앞서서 이렇게 OP데이도 많이 전해주세요. 광주에서 오신 9003님 반갑습니다. 서현에서 듣고 있습니다. 저희 자녀들과 저번 주 퀴즈에 대해서 어제 나누었는데 어디서 들은 이야기냐고 극동방송이라고 하니까 오늘도 북한 얘기를 더 들려줘야겠습니다 하셨어요. 오늘은 저희가 북한의 노동자에 대한 이야기로 문을 열어봤어요. 세 달치 월급을 한꺼번에 받았지만 쌀 1kg도 살 수 없는 노동자의 현실을 나눴는데 사실 이런 이야기가 우리가 뭐 나눌 수 있는 소재긴 하지만 쉽게 나눌 수 있는 그런 북한의 주제들은 아니죠. 다음 세대인 아이들에게 전해주면서 함께 그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도 가지치며 나눠가면서 준비된 다음 통일세대가 되기를 바라봅니다. 북한의 가정에서도 오 해피데이 방송이 울려 퍼지기를 기도합니다. 1370님 아마 접경지역 인근에는 FM이 좀 들리지 않을까요? 황해도에서 오셨던 한 형제님의 말에 의하면 거기서는 그 당시에 TV까지 잡혔다고 해요. 이게 전파는 그 무엇도 막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곳에서 잘 이렇게 돌리다 보면은 TV까지 들리고 보이고 방송도 너무 잘 들렸다고 하는데 아, 듣고 계실까요? 부산입니다. 북한의 젊은이들로부터 자유의 물결이 들어가서 하루속히 복음 통일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북한의 젊은층들, 북한의 청년층들이 변화하고 있죠. 장마당 세대라고도 불리는 그 또 다른 이름을 갖고 있는 이 청년들이 복음의 세대가 되어서 나아가기를. 이를 위해서 출석 인사로 여러분 기도의 한 줄 받아보고 있습니다.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 푹푹 찌는 대전입니다. 햇빛이 너무 따가워요. 모두 영육간에 강건하셔서 나라를 위해 또 북한과 복음 통일을 위해 더 기도합시다 하셨는데 대전은 지금 기온이 많이 높나 봐요. 여기 서울에서 보는 창밖의 하늘은 햇살은 보이지는 않는데 여러분이 계신 지역도 이렇게 너무 궁금하니까요. 우물정 1069번으로 함께 나눠주세요. 그리고 오 해피데이에서는 이제 썸머 스페셜을 마치고 한 편 차이로 다시 돌아와서 함께하고요. 매일같이 또 다르게 만나보는 코너들로 우리 북에서 온 형제와 자매들의 목소리로 채워가는 이 코너들 준비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찬양 후에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영어 찬양 후에 한 편 차이 이어집니다.

오랜만에 만나보는 한 가지 남북한의 차이를 퀴즈로 풀어보는 시간. 마음은 가볍게 하지만 딱 한 뼘만이라도 남북한 마음의 거리를 좁혀봅시다. 한 뼘 차이.

우물정 1069번 샵 1069번으로 오늘의 한 뼘 차이 여러분 출석 인사에 이어서 도전해주세요. 썸머 스페셜 동안에 만나봤던 통일 배우기에 이어서 남과 북이 어떤 한 뼘 한 뼘의 차이가 있는지 함께 이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앞서서 석 달치의 북한 노동자의 월급으로도 쌀 1kg을 못 산다라는 이야기를 나눴어요. 이것저것 공제하고 수중에 들어오는 돈으로는 쌀 1kg도 사지 못한다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오늘의 첫 번째로 나누는 이 한 뼘 차이, 최근에 북한 내부 소식에 의해서 전해진 바에 따르면 한 공장 노동자, 그러니까 공장에서 일하는 이 근로자가 한 달의 기본 월급이 이 정도라고 합니다. 전 처음에 이거를 듣고서 몇 번이나 검색해봤어요. 이게 맞나? 이게 내가 지금 읽은 이게 맞나? 1번.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해 드릴게요. 남과 북은 같은 원, 원화를 쓰는데 그 가치가 달라서 좀 이해가 쉽게 우리나라 돈으로 공장 노동자의 한 달 월급 1번 600원, 2번 6천원, 3번 6만원. 보기 세 가지 다 말이 안 되죠. 600원, 6천원, 6만원. 한 공장 노동자의 월급이었다라고 하면서 북한에서 온 이 공장에서 일했던 공장에서 일하고 월급을 받았던 북에서 온 한 청년이 얘기를 해준 본인의 월급이에요. 한편 차이도 그렇고 북한 소식을 나눌 때 북한에 대한 어떤 정확한 통계가 있지 않는 이유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GDP가 얼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북한에서는 북한 당국이 우리는 이 정도로 준다. 이렇게 이렇게 월급을 주고 이렇게 세금을 걷는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증언에 따르면 나오는 정보들이 많은데 오늘의 한뼘 차이 북한의 공장 노동자로 일했던 이 청년이 받았던 월급은 얼마일까요? 우리나라 돈으로 바꿨을 때 약 600원, 약 6천원, 약 6만원. 샵 1069번 그리고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 통해서도 로그인하시면 들어오실 수가 있는데 그쵸. 6753님도 설마요 하시면서 3번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1번도 몇 분 나왔고요. 6만원도 많이 나왔고요. 설마라는 단어가 정말 많이 나오는데 저도 이 기사를 읽고서 이 내용을 읽고서 그리고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했을 때 진짜 잘못 읽은 줄 알았어요. 계산을 잘못한 줄 알았어요. 1번이 600원이고요. 2번이 6천원, 3번 6만원 가운데 정답 기다리고요. 여러분 어디서 방송 무엇 하며 또 듣고 계신지도 궁금합니다. 함께 써서 보내주세요. 그리고 찬양 올려드린 후에는 매주 화요일마다 이제 북한에서 극동방송을 청취한 형제와 자매들의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찬양 후에 바로 만나볼게요.

0: 사실 처음에는 거부감이 조금 있었어요. 이제 하나님이라든지 기독교에 대한, 근데 그 러시아에서 들었던 극동방송은 나에게 오아시스? 진짜 죽을 만큼 힘들었어요. 진짜 그 극동방송이 나를 살린 거라서 그냥 딱 진짜 사막의 오아시스.
1: 이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하면서 이제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하면 그거를 쫙 들을 때 뭔가 내 마음이 이제 그 공허함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허전한 그 느낌에서요. 아무 생각이 없더라고요.
2: 하나님 아버지 크게 아주 크게 영광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3: 라디오를 살 때 정보기술 교류사나 보이브 이런 데 센터에서 그걸 이렇게 돌리는 그걸 이렇게 뜯어놔요. 이렇게.
4: 어.
3: 예. 그러니까 돌려도 픽픽 빈바퀴만 돌아가게 해요. 이렇게. 궁금증에 그 라디오를 뜯어가지고 국동방송이 어디지? 국동은 어떻게 추운 나라 방송인가? 근데 우리가 들을 수 있는 말이네. 아, 한국 사람들이 살기 어렵거나 아니면 무슨 일이 있어서 되게 추운 나라에 가서 방송을 하나? 끝나고는 이제 찬송인지 찬양인지 나오는데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이런 그게 와 되게 웅장하고 되게 알아들을 수 있고 되게 멋지다 이런 게 들었던 기억이 나요.
4: 10대 때 호기심으로 라디오를 분해하고 처음 들었던 극동 방송. 익숙한 멜로디와 익숙한 창법, 그리고 익숙한 언어에 귀를 기울였던 남포가 고향인 이은석 형제의 극동 방송과의 이야기 지금 바로 만나볼게요. 나는 거기서 희망을 들었다. 극동방송이 북한에 24시간 방송을 송출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요. 매 순간마다 그곳에서 이 복음 가운데 하나님의 이야기 가운데 오늘도 예배하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를 즉각 받아보기는 쉽지가 않죠. 그래서 그곳에서 극동방송을 들은 형제와 자매들의 이야기를 이 자리에 직접 모시고 함께 나누는 시간. 이은석 형제님, 안녕하세요.
3: 네, 안녕하세요.
4: 네, 북한에서 오셨죠?
3: 네, 맞습니다. 이제 북한에서 태어나서 이제 초중고를 졸업하고 이제 군대에 가서 한 10년 정도 있다가 또 군대에서 운이 좋게 이렇게 외국으로 파견을 나갔다가 또 이제 외국에서 세상을 또 보고 또 자유로운 세상을 보고 아 나도 자유인이 되고 싶다라는 마음에 제가 이제 유엔에 가서 난민 신청을 해서 네. 2021년에 또 자유 대한민국에 온 이은석입니다.
4: 2021년이요?
3: 네.
4: 얼마 안 됐어요.
3: 5년 정도 되었습니다.
4: 네. 근데 외국에 그렇게 선발돼서 나가실 정도면 북한에서 꽤 충성스러운 분이셨을 것 같은데요. 아무나 선발하지 않잖아요.
3: 그럼요. 이 수령에 대한 어떤 절대적인 충성심, 또 뭐 그 일을 또 잘해야 되고 또 네. 건강도 해야 되고 또 관계도 잘해야 되고 또 특히 신분이 좋아야 됩니다.
4: 아.
3: 뭐 친척 간의 어떤 그런 안 좋은 경력이라든가 이력이 없고 이제 네. 아주 국가에서 원하는 대로 산 사람들의 가족이어야 되고 또 그 그에 맞는 어떤 조건을 준 다음에 이제 외국에 네. 나올 수 있죠.
4: 그에 맞는 모든 조건들을 다.
3: 네, 어떻게 운이 좋게 네. 제가 이제 그 뽑혔다고 하는 네, 속출이 돼가지고 외국에 나올 때 받아야 되는 어떤 교육과 그 네. 가정 어떤 이런 가정들을 다 이수해가지고 2017년쯤에 이제 러시아 모스크바로 이제 발령받게 되었습니다.
4: 20대 때 나오신 거죠?
3: 네, 제가 27살에 나왔죠.
4: 그러면 나오셔서 그 노동 일을 주로 어떤 걸 하신 거예요?
3: 그냥 아파트 건설을 합니다. 살림집 건설.
4: 그래서 건설.
3: 뭐, 네, 콘크리트를 타입한다든가, 미장을 네. 한다든가, 벽돌을 싼다든가, 뭐, 블로크라고 하는 터피, 이제, 이런 큰 벽돌을 쌓고, 이렇게 해서 그냥 돈을 받아서 그 돈을 이렇게 국가에 상납하는, 네, 그런 일을 했습니다.

0: 보통 러시아에서 그렇게 외화벌이를 하고 오신 분들을 또 이 자리에 모시면 해외에서 휴대폰 사용이 보다 조금은 자유롭다고 들었어요.
1: 네.
0: 그래서 그곳에서 방송을 들으신 분도 계시고 아니면 북한에서 들으신 분들도 있으시지만 어디서 그럼 극동방송을 처음 들으신 거세요?
1: 아, 제가 극동방송이라고는 이제 그 중학교 때, 한 2007년,
0: 중학생 때.
1: 8년?
0: 네. 네.

0: 음파 탐지기 이렇게 덜릴 수 없게끔 고정시켜줍니다. 이렇게.
1: 네.
0: 그리고 라디오를 뜯어가지고 이제 쭉 돌리니까 이제 국동방송이라고 나왔는데 많은 내용은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이제 모세, 또 그 다음에 신의 산에서 뭐 십계명, 율계 말씀을 듣다 이런 내용이 이렇게 내용에 이렇게 기억이 나고요. 그래서 뭐 금송아지를 내려다 보니까 금송아지가 있어가지고
1: 네.
0: 그걸 뭐 이렇게 없어버렸다 이런 기억이 너무 납니다. 네.
1: 뭔가 거기선 접해볼 수 없는 한편의 동화 같아서.
0: 네, 그래서 아 옛날에 이런 이야기 있었나라는 저를 이렇게 들었고, 아 그다음에 애굽 지금 생각해보면 이제 그 이집트 왕자라고 해가지고 그 모세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북한에서도 이제 세계민족 동화집이라고 있는데
1: 네.
0: 거기에 이집트 왕자라고 내용이 있습니다. 그 홍해를 건너고 이제 이집트에서 이제 탈출하는 내용에 대한 어떤 그 내용이 있습니다.
1: 그 동화를 읽은 적이 있어요?
0: 네, 동화를 읽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들었던 거하고 너무 똑같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 이게 저 소아시아 이집트에 대한 이야기구나. 네. 이집트에서 어떤 김일성이나 어떤 김정일처럼 이렇게 장군이 모세고 이 장군이 자기 민족을 구원했구나 이런 네.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1: 근데 그런 세계 명화집을 집에 소유하고
0: 네, 그건 있어도... 다 보게 해줘요. 뭐 일곱 난쟁이 뭐 이런 담보 그냥 백조의 호수 그 시리즈로 이렇게 다 볼 수 있어요. 외국 명적 동화집이라고 해서
1: 약간 소설 같은
0: 맞아요. 만화 얘기인데 동화 얘기를 이렇게
1: 현실에서는 잘... 있을 수 없는 것 같은
0: 맞아요 내용들을. 맞아요. 현실에서 있을 수 없는 내용을 이렇게 신화나 소라 동화 이거로 해가지고 재미를 추구하는 내용으로 이렇게 배포하고 있는데
1: 네.
0: 아 거기에 이제 이집트 왕자가 있었고 근데 라디오로 이제 들었는데 애굽이라고 들었는데 애굽하고 이집트는 좀 다 옆집인가 옆집 나라인가 이런 생각도 좀 해보고
1: 네.
0: 예, 그때 어떤 종식적인 교육이 없다 보니까 아 그냥 아 그렇겠거니 하고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1: 근데 중학생 때 들으셨다고 하셨잖아요.
0: 네. 북한은 이제 중학생밖에 없으니까 고등학생 때죠. 중학생 때, 고등학생 때 이렇게.
1: 근데 보통 라디오를 그 채널 통로를 다 이렇게 막아두는데 뭐 어떻게 그 라디오를 들으셨던 거예요?
0: 아까 그때는 많이 궁금하잖아요. 이렇게 볼륨 올린 거 두 개가 있어요. 라디오에.
1: 네.
0: 하나는 녹음을 이렇게 볼륨을 올리는 거고 하나는 이렇게 채널을 돌리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제 그 라디오를 살 때 그 정보기술 교류사나 무슨 보이부 이런 데 센터에서 그걸 이렇게 돌리는 그 치차라고 하나요? 그걸 이렇게 뜯어놔요, 이렇게.
1: 네.
0: 그러니까 돌려도 삑삑 빈 바퀴만 돌아가게 해요, 이렇게.
1: 주파수를, 네,
0: 주파수를 못 잡게.
1: 못 잡게. 네.
0: 빈 바퀴만 돌게. 이거 왜 고정시켜놨지? 하고 이제 궁금증에 그 라디오를 뜯어가지고.
1: 직접?
0: 네. 그러면 이렇게 나트 같은 게 있어요. 이게 나트 같은 걸 쭉 돌리면 찌직찌직 해요. 그래서 별거 다 잡혀요, 이렇게. 뭐 중국 방송도 잡히고, 뭐 알지 못할 거 잡히는데 천천히 돌리다 보면 제일 먼저 잡히는 게 제가 기억에는 KBS가 잡혔어요. 근데 KBS는 한국방송이라고 해가지고 이거 들으면 처벌받는다는 걸 알아요.
1: 한국방송이라고 나오니까.
0: 네. KBS는
1: 나와서.
0: 알아요. 한국방송이라고. 왜냐면 네. 그 2000년대 그 김대중 대통령이 왔을 때 이게 또는 그 북한의 어린이들이 이렇게 남한에 와서 공연을 할 때 KBS가 이렇게 방영을 해가지고 아, KBS가 한국방송이구나라는 걸
1: 네.
0: 알아요.
1: 교류한 게 많았죠. KBS랑
0: 네,
1: 북한이랑.
0: 맞아요. 아 그래서 아 KBS는 한국 방송이지 하고 듣다가 이렇게 돌리게 돼요.
1: 무서워서.
0: 네, 돌리게 되는데 국동 방송입니다.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또 나와요. 그러면 국동 방송이 어디지? 국동은 어떻게 추운 나라 방송인가? 근데 우리가 들을 수 있는 말이네. 이렇게 듣기 시작했고 아 한국 사람들이 살기 어렵거나 아니면 무슨 일이 있어서 되게 추운 나라에 가서 방송을 하나 이런 생각이 또 들었는데 예, 그때 이런 마지막에 끝나고는 이제 찬송인지 찬양인지 나오는데 그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이런 노래가
1: 네.
0: 나와요. 근데 그 멜로디가 북한의 어떤 만수대의 술단 이 부른 노래하고 똑같아요. 남자 절반, 여자 절반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합창 부르는 게 너무 똑같은데,
1: 네.
0: 아 그게 녹음이 너무 장쾌해요. 와 이렇게 웅장하게
1: 네.
0: 나오고 사람들이 이렇게 목성도 와 크고,
1: 네.
0: 특히 이게 제일 생각나는 게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이런 노래가 이렇게 나오는 걸 듣고

0: 되게 웅장하고 되게 알아들을 수 있고 되게 멋지다 이런 그렇게 들었던 기억이 나요.
1: 거기서 네. 말하는 주님에 대해서는 좀 어색하지 않으셨어요?
0: 아, 주님은 뭔가 그 예수님이라는 소리 들었으니까 네. 북한에는 예수라는 사람을 알거든요. 네, 그 제가 정식적으로는 교육을 뭐 안 해주는데 네. 왜 그때 2008년이 되었는가 했을 때는 소아시아의 예수라는 예수 탄생 1년으로 해서 이렇게 2018년이 됐고 2005년이 됐다는 이걸 교육해요.
1: 아. 네.
0: 근데 그것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얘기는 안 하지만은 예수가 이렇게 유명했고 유다에 의해서 이렇게 초벌되었다라는 그런 교육을 해요. 또 상식 사전을 봐도 책에도 나와요. 그 유다 같은 놈 이렇게 변절자 배신자로 칭할 때 유다 같은 놈이라고 욕을 하거든요.
1: 그 네. 정말 그 토대가 꽤 있으셨나 봐요.
0: 어떤 토대요?
1: 북한에서 왜냐면은 그렇게 뭐 세계 명화도 접하시고
0: 아우 일반 사람들이 다 접할 수 있어요.
1: 그런 교육까지 유다 예수
0: 아 그런 교육은 중학교 교육에도 있어요.
1: 아 그래요. 네.
0: 중학교 교육에도 있고 저는 따로 찾아가서 물어본 기억이 있어요.
1: 선생님에게요?
0: 네. 세계역사 선생님이었는데 자선역사 세계역사 이런 것을 가르치는 사람이었는데 이게 예수가 뭐냐고 이렇게 물어봤는데 아 그때 예수는 뭐 엉뚱한 사람이고 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사람이다 그 얘기했었고 그게 사람이 맞냐 그러니까 뭐 죽은 사람도 살렸고 뭐 그 사람이 뭐 나라도 다녔고 뭐 이런 생각 좀 맞지 않는 소리도 했고 아 근데 그 제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은 이제 12명이다 이건 들었어요. 12명 중에 그래서 13번째가 제자가 유다였는데 그 유다가 배신자였다 그래서 로마 제국 때 로마 얘기했어요. 이 로마의 어떤 관료에게 이렇게 팔아넘겼다.
1: 네.
0: 뭐 30냥에 팔아넘겼다 이런 얘기도 해줘가지고 아 그래서 신기하게
1: 선생님이 그런 말씀하셨다고요?
0: 네. 그런 얘기 해줬어요. 네.
1: 그게 2010년대
0: 아 그때가 2007년대 8년대예요. 네. 근데 그거는 네. 어렵지 않은 얘기예요. 그건 그 책에도 있어요. 그 세계 상식 사전이라든가. 그런데
1: 네.
0: 보면 그런 얘기가 있어요. 다.
1: 혹시 학교가 그래도 꽤
0: 아, 안 돼요. 일반 학교예요. 그냥 시골 학교였어요.
1: 시골 학교였어요.
0: 네.
1: 왜냐면 아예 전혀 못 들었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으신데.
0: 아, 근데 그 저는 궁금해서 계속 물어봤는데 지금 보면 선생님을 약간 의심할 수 있는 그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1: 열두 제자까지 알고.
0: 네, 열두 제자는 알았어요. 네. 열두 제자까지 알았어요. 그 다음에 종교에 대해서 쫙 설명해 주는 거예요. 종교에는 26가지가 있다. 뭐 네. 이러면서 종교의 역을 많이 해줬는데.
1: 26가지까지. 네. 공부를 정말 많이 하신 선생님.
0: 네, 그 선생님 많이 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마지막 결말이 이 종교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제약받고 자유롭지 못하고 힘들게 살고 있고 또 신을 위해서 죽기까지 해야 되고 호황한 것을 믿는 것으로 인해서 많이 사람들이 이상해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해줬어요.
1: 참 그렇게 북한에서 처음 극동방송 한국 방송들을 접하시고 나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의문을 가져도 알 수 없는 부분들이 많은데
0: 네.
1: 어떻게 또 선생님을 통해서 조금씩 알아가고 이후에는 또 계속 극동방송을 들으시고 이곳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에 대한 이야기는 저희가 오늘은 시간이 다 돼서 여기서 인사를 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북한에서 5년 전에 온 그리고 오기 전까지 극동방송을 청취한 이은석 형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의 찬양이 기억에 난다는 우리 조금 전 함께했던 이 형제님의 이야기와도 같이 그 동방송을 통해 하나님의 이야기가 복음이 북녘 땅에 전해질 때 그곳의 역사의 그 열매 하나하나가 오늘도 맺어지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소만과 함께 OEP데이 매일같이 함께하고 있죠. 그리고 오늘의 한뼘차이 정답도 기다려보고 있는데 문제를 다시 한번 내드리고 선물 소개하는 동안 정답을 조금 더 기다려볼게요. 북한의 한 공장 노동자가 받는 한 달의 기본 월급이 얼마일지 600원, 6천원, 6만원 가운데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세요. 그리고 OEP데이에서 마련한 선물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청지기가 되길 소망하는 워커스 커피 로스터스에서 스페셜티 등급의 블렌드 커피 원두, 믿음의 기업 JMB 라이프에서 간헐적 소식과 단식을 돕는 2박 3일용 만나 한끼 제품과 월동 무차, 믿음의 기업 아마란스 화장품에서 수분 충전 워터드롭 수분 크림을, 우리 땅 독도를 알리는 기업 한국이 월드에서 한국이 자석 키링을, 맛과 가성비 통닭의 검증을 마치다 가마치 통닭에서 통닭 두 마리 교환권, 청정 제주의 농산물로 건강하고 올바른 먹거리 제주 자연식품 제주앤팜에서 제주 청차 세트, 하나님께서 키우시고 기르시는 다육이 기업 처리다육이에서 다육이를, 100% 국내산 원물망고집 파는 천연조미료 전문기업 주식회사 광고집의 국물팩 세트,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긴나라 뚝딱 도시락김, 건강한 삶을 기도하는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힐링에이스 눈 마사지기, S&P 인터내셔널에서 프리미엄 티 세트, 하나님께서 대표이사로 계시는 주식회사 더 황금푸드 대한민국 대표곱창 황금곱창에서 소곱창 전골 밀키트 세트, 곰취아빠가 기도로 만든 맛과 영양이 뛰어난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기업 자연의 맛과 향 청정향에서 곰취 제품을 드립니다. 선물 협찬으로 함께해 주시는 모든 하나님의 기업에 또 풍성한 은혜와 복이 가득하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정답을 보내주신 분이 정답을 맞춰주신 분이 10분도 안 돼요. 정답 도전은 해주셨는데 정답을 맞춰주신 분이 10분도 안 된다는 사실이, 그리고 오늘의 정답이 참 말이 안 되는데요. 북한의 노동자가 받는 한 달 월급이 우리나라 돈의 가치로 지금 환산을 하면 600원이라고 합니다. 2년 전까지만 해도 이번 정답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3,4천원, 5,6천원 했다고 하지만 최근 들어서 북한의 화폐가치가 뚝 떨어지면서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했을 때 600원 정도를 받는다고 해요. 물론 실제로 한 달에 600원만 가지고 살아간다는 뜻으로 직결되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국가로부터 북한으로부터 받는 공식 월급 외에도 살아가기 위해서 장마당에서 물건을 팔거나 부업을 하고 또 밀수를 하거나 이렇게 생활비를 마련하는 주민들이 많죠. 그래서 주어진 곳을 벗어나서 더 장마당으로 나가려고 하는 거고요. 자본을 가지고 장사나 유통에 투자하는 이른바 돈주들도 있습니다. 직장이라고 불리는 곳에서 받는 월급 600원과 실제 주민들의 생활 경제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간격이 있다고 볼 수는 있지만 그래도 모두가 장마당을 통해서 돈을 많이 벌고 경제활동을 활발히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북한 땅의 사정을 우리가 어느 정도는 알 수 있는 수치죠. 이러한 만큼 정당한 대가를 받으면서 가족의 생계를 지킬 수 있는 사회가 아닌 우리에게는 일상이지만 일상이 아닌 북한 땅을 위해서 우리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세요. 참 심각하군요 하면서 0782님도 보내주시고 설마 하면서 6,000원 보내주신 분들이 참 많아요. 오늘도 우리 북녘에서 일하고 있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고 계시는 형제와 자매들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또한 소망하면서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북한을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계신 곳에서도 오늘 나눈 이런 이야기들을 전하면서 북한에 대한 마음을 하나하나 모아주세요. 우리 약속했다 믿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생방송 OMP데이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고요. 오늘 출석 인사 그리고 정답 맞춰주신 분들 가운데 제가 따로 방송 마치고 선정해서 답장 보내드릴게요. 선물 받아보실 분들은 우물정 1069번으로 링크 답장 제가 보내드릴게요. 오늘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면서 더 행복하세요.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1분 찬송. 오늘도 안전한 운행을 응원합니다. 버스 트럭 타이어 전문점 금호타이어 무진대로점에서 함께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김경화입니다. 일본의 임페리얼 호텔에 대한 얘기를 소개해드릴게요. 이 호텔은 미국 건축가 화이트가 4년 동안 지었는데요. 꼬박 2년간을 기초공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일본의 건축계와 언론이 비싼 돈 들여서 외국인 불러와서 헛일한다고 비난이 거셌다고 합니다. 기초공사에 많은 돈과 엄청난 시간을 투자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그런 얘기였겠죠. 그런데 그 호텔의 진가는 공사가 끝난 지 52년이 지났을 때 드러났다고 하는데요. 유명한 동경의 대지진 때 동경 시내 건물의 대부분이 무너졌지만 이 호텔은 객실의 가구도 깨지지 않을 정도로 튼튼하게 서 있었다고 합니다. 집을 지을 때 기초가 단단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요. 집뿐 아니라 모든 면에서 기초가 중요합니다. 우리의 신앙도, 인생도, 교회도 다 기초가 중요한데요. 반석 위에 지은 집은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삶을 반석 되시는 예수님께 맡기고 살아간다면 흔들림 없는 평안한 삶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의 튼튼한 기초가 되어주시고 인생 전부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과 함께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찬양으로 출발합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찬양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우물정자를

누르시고 문자 1069 샵 1069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듣고 싶은 찬양이나 나누고 싶은 사연 보내주시면 함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계속해서 이어드릴게요.

믿음의 책을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박순용 목사님의 여호와께 물으며 산다 가운데 하나님께 묻고 기다리다 편 읽어드립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주의 인자하심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언약에 충실하신 가운데 나타내시는 사랑과 성실함입니다.

신실하심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데 신실하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사방에 두려움이 있는 상황에도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며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토록 힘든 상황에서도 자신의 삶에 베풀어지는 주의 인자하심, 곧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을 봤던 것입니다. 그는 이러한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을 네 가지 사실로 말합니다. 이는 그가 보았던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의 표지로 우리에게도 확인해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의 첫 번째 표지는 하나님이 보신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의 표지입니다. 하나님이 이집트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을 보셨던 것처럼 우리의 고난도 보신다는 말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의 언약적 관계에 성실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난 중에 있는 하나님 백성의 삶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그분의 인자하심을 현재적으로 베풀고 계신다는 것을 인지한 것입니다. 믿음의 책을 읽어드렸습니다. 박순영 목사님의 여호와께 물으며 산다 가운데 하나님께 묻고 기다리다 편 읽어드렸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잠언 8장 17절 말씀이에요.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서 복을 받아 누리는 한날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지금까지 저는 김경화였습니다.

한 마음으로 통일을 위해 기도합니다. 복음으로 통일로. 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복음으로 통일로 임지현입니다. 매일 이 시간에는요,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음 통일을 위해 기도하며 준비하는 다양한 분들과 함께합니다. 기도와 간증, 은혜와 말씀을 나눠볼 텐데요.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이 시간 복음 통일에 더욱 마음을 모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복음으로 통일로 출발해볼까요?

0: 북에 띄우는 편지. 북에 띄우는 편지 오늘 이 시간에는 북한에 있는 사랑하는 부모님에게 전하는 수십 년 전 생별해야만 했던 그립고 그리운 부모님에게 전하는 편지, 혜영 자매님의 편지로 함께합니다.
1: 그리운 아버지 어머니에게 드립니다. 아버지 어머니, 불효한 자식이 이제서야 몇십 년만 처음으로 편지를 씁니다. 형제 중에 마디로 태어나 아버지 사랑을 유별나게 받았던 인만한 자식이 부모님들께 효도 한번 해드린 적 없었던 것이 제일 가슴 아픕니다. 부모님이 반대를 물리치고 보는 부모님 곁을 떠나 먼 곳으로 남편을 따라가다 보니 아버지 어머니의 가슴에 얼마나 멋을 박힌 철없는 짓을 하였던지 이제서 나이가 들어서야 그 심정을 깨달았어요.

0: 이제 와서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애태우고 있던 저를 그래도 자식이라고 살아있는지 소식을 몰라 헤매이다. 죽었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가슴을 치며 우셨다는 어머니 소식을 듣고 그 울고 계실 어머니 모습을 그려보니 너무너무 불효한 제 자신이 한스러웠습니다. 어머니, 제가 이제 이렇게 나이가 들어서 보니 그때 부모님들이 말을 듣지 않고 제 고집을 부리고 남편만을 따랐을 때 그때 부모님들이 그 심정을 제 자식이라 욕도 험한 욕도 못하겠고 채찍질도 못하였고 그저 자기들이 가슴만을 짜며 눈물을 흘렸었던 그 부모님들의 심정을 이제야 체험하였어요. 어머니, 그렇게 부모와 헤어져 먼 곳으로 시집을 간 이 딸이 이제는 제 땅이 아닌 중국 땅으로까지 흘러들었습니다. 제 땅이 아니고 언어와 풍속도 다른 이 땅에서의 삶도 저에게는 다시 돌아간다는 희망은커녕 돈 한 푼도 지어볼 수 없는 경계 속에서 조롱 속에 갇힌 새처럼 살고 있었고 두꺼운 자식 때문에 매일매일 눈물을 지어짜며 그들에게 몇천 원이라도 좀 제 자식에게 돈을 보내게 해달라고 애걸 하였건만 들어주기는커녕 냉정한 얼굴로 저를 대하는 그들을 함께 살고 있던 중 한 친구의 도움으로 우리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성경의 말씀을 배우게 되었고 십자가의 사랑을 배웠고 복음의 은혜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저는 지금 몸 비록 부모님들과 헤어져 또 그리고 부모님들이 살아 계신지 생사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살고 있지만 저희 곁에는 지금 저를 혼자 외롭지 않게 하여 주시고 꿋꿋이 이 세상 속을 속된 이 세상을 견뎌 떳떳이 이겨내어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여 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우타가며 작고 크고 사소로운 일 모든 것을 아뢰며 저 북한 땅에도 하나님이 크신 복음이 전파되어 통일이 구원의 손길을 내리시오. 언젠가는 저에게도 부모님들과 형제 자식들이 한자리에 모일 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 믿습니다. 오직 성경의 말씀만이 내가 살아갈 길이며 오직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깊이 깊이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 통일이 속히 이루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오. 저와 같이 부모님들과 자식들과 떨어져 애통한 마음으로 사는 우리 모든 북한 자매님들에게 하나님이 제사장 국가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모든 남북이 백성들이 자유롭게 오가며 함께 웃으며 살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그날이 오게 하시오. 우리 모두가 주님 말을 따르며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 고향 북녘 땅에 있는 사랑하는 부모님이, 가족이, 그리고 이웃들이 하나님을 알고 주님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길 소망하면서 자매님은 오늘도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이렇게 전한 주님의 사랑이 북한 땅 가운데 흩뿌려져 풍성한 열매로 맺어지길 소망하면서요. 북에 띄우는 편지, 수십 년 전 부모님과 헤어진 한혜영 자매의 편지로 함께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한마음으로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 복음으로 통일로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음 통일, 우리의 더 많은 관심과 기도, 그리고 헌신으로 이뤄갈 수 있습니다. 남과 북의 하나됨과 또 복음으로 회복될 한국 교회를 위해 다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으로 통일로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자, 8월 18일 즐거운 화요일입니다. 오늘 극동방송 듣고 계시는 분들 정말 잘 오셨어요. 연휴 대체 휴무일 여러분 잘 보내셨죠? 오늘 잘 복귀하셨습니까? 자, 어디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실지 궁금합니다. 어떤 분들이 듣고 계실지, 특별히 자, 하나님을 잠깐 떠난 분들, 예수님을 잘 모르시는 분들, 교회 다니는 일 지금 쉬고 계시는 분들, 오늘도 분명히 듣고 계실 겁니다. 우리 새끼라에서 방학이라고 표현하는 분들, 자, 우리가 간절히 기다리고요. 하나님께서 간절히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한 영혼을 찾는 귀한 시간, 보물 퀴즈 오늘 펼쳐집니다. 핸드폰 꺼내시고요. 문자나 메시지 보낼 준비해 주십시오. 영혼을 깨워드리고 정신을 바짝바짝 깨워드리는 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세 글자로 줄여서 새깨랍니다. 총연출 우리 주님의 명을 받들어서 대신 깨워드리고 있는 조연출 김인수입니다. 자, 그러면 새깨라 보물 퀴즈 여러분 준비됐습니까? 핸드폰 꺼내셨어요? 보물 퀴즈 출발합니다.

0: 토니 자, 숨겨진 보물을 찾는 보물 퀴즈 시간입니다. 자, 성경 속에서 보물을 찾고 청취자 가운데 교회를 다니고 있지 않는 보석 찾는 보물 찾기 시간입니다. 교회를 지금 다니고 있지 않는 분들 정답 문자를 주시면 무조건 선물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자, 물론 교회를 잘 다니시는 분들도 이 시간에 정답 보내시면 좋은 선물을 받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래간만에 정말 오래간만에 와서 그런지 지금 타이밍을 놓쳤던
1: 네.
0: 타이밍을 아주 많이 놓쳤던 전영천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2: 안녕하세요. 저는요 목사 전영천입니다.
0: 네, 반갑습니다. 자, 풍암교회 전영천 목사님이 나오셨고요. 개복교회 고현 집사님도 오셨습니다.
1: 네,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예. 무슨 생각을 골똘히 하고 계셨어요, 목사님? 자, 오늘 보물

0: 퀴즈 여러분께서 정답을 이따가 꽁트를 듣고 또 꽁트를 듣고 나서 여러분께서 정답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또 우리 고현 집사님께서 아주 기가 막힌 예. 또 상상력이 풍부한 우리 고현 집사님이 또 꽁트를 또 가지고 오셨습니다. 예. 꽁트에 푹 빠졌다가 정답 안 보내시면 안 되고요. 잘 듣고 정답을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교회 잘 다니시는 분들도 선물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좋은 예, 기회. 예, 예. 정답을 어디로 보내면 돼요, 목사님?
1: 예, 정답 아시는 분은 50원 유료 문자가 조금 있긴 한데 네.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마구마구 보내십시오.
0: 그렇습니다. 예, 예. 서울극동방송 수신문자입니다. 예. 이 시간대는 여러분께서 어느 지역에서든지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들어가고요.
1: 예.
0: 극동방송 어플로 휴대폰에서 라디오처럼 듣고 계시는 분들은 거기서 회원 가입하시면 무료 메시지를 여러분께서 보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정답 옆에다가 예. 교회 안 다니는 분 예. 뭐라고 보내야죠?
1: 아, 교회 안 다니는 무교생, 다니는 분하다가 중단하시면 방학생, 그리고 통학 가능하면 통학 가능까지 써주시면 한 줄에 쭉
0: 그렇습니다. 자, 교회를 다니다가 지금 쉬고 계시는 분들은 방학이라고 몇 년 방학이라고 써주시면은 더 좋아요.
1: 예.
0: 정답 옆에다가 몇 년 방학이라고 써주시면 더 좋고
1: 예.
0: 아, 내가 지금 종교가 없는 사람이다.
1: 아, 그 무교생.
0: 그러면 무교라고 적어주시고
1: 예, 무교나
0: 아니면 방학생들 가운데서
1: 예.
0: 통화 가능하신 분들 전화를 받을 수 있다. 전화를 받을 수 있다. 내가 운전을 하더라도 정차까지 가능하다.
1: 예.
0: 이러신 분들은 통화 가능. 예, 무교하고 방학생들 가운데서 통화 가능이라고까지 써주시면 선물 고를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1: 예.
0: 하겠습니다. 자, 오늘
1: 예.
0: 오늘 꽁트는
1: 예.
0: 보니까 르비딤이라는 큰 제목의
1: 예.
0: 모세 지팡이 매직 물쇼. 마술 버전입니다. 오, 기대가 됩니다. 기대가 돼요. 등장인물이 모세가 나오고
1: 예.
0: 투덜투덜하는 관객이 나오고
1: 예.
0: 하나님이 나옵니다.
1: 예.
0: 하나님.
1: 예. 예.
0: 자, 누가 누구를 맡을지 여러분은 그건 알아서 이렇게 상상해 주시고 예, 모세도 나왔다가 관객도 나왔다가 하나님도 나옵니다. 자, 잘 들어보시고 여러분께서 샵1069 문자나 극동방송 어플 메시지로 정답을 보내주시면 되겠고 방학 무교생
1: 예.
0: 꼭 좀 보내주세요. 자,
1: 자
0: 그러면 지금부터 들어갑니다.
2: 신사 승려 여러분 그리고 출애굽 원정대 여러분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저는 위대한 광야의 마술사 모세 인사드립니다. 수리 수리 수리 마술이 비둘기야.
3: 헐, 마술? 매직쇼고 나발이고 이 사막 한복판에서 땀만 빼는 이 마술쇼. 아유, 환불 요청합니다. 모세님, 마술로 비둘기 대신 미네랄 워터 한 병만 뽑아주세요.
2: 그게 마술은 타이밍입니다. 지금은 카드 마술이랑 동전 마술밖에 남지 않았는데 어쩌죠? 잠시만요. 뭐라도 나오게 하겠습니다. 수리 수리 마술이 얍!
3: 뭐야, 아무것도 없잖아. 이럴 줄 알았어. 아, 목말라. 아, 물 필요해요. 이대로는 다 미라가 될 판이야. 모세님, 진짜 물이 나오는 마술 좀 보여달라고요.
2: 하나님, 저 관객이, 아니 백성들이 물이 나오는 마술을 원합니다. 물이 나오지 않으면 그냥 돌로 던진대요. 마술 도구도 이제 다 떨어지고 제 꼼수도 다 들통나게 생겼습니다. 하나님 어쩌죠?
4: 모세야, 내 너의 모든 땅과 그들의 탄식을 보았노라.
2: 네 하나님, 지금 난립니다. 사막에 에어컨이라도 좀 어떻게 안 될까요?
4: 허허이 모세야, 네 손에 든 그 초라한 나무 지팡이를 보아라. 그건 단순한 소품이 아니란다. 내 약속과 능력의 지팡이다.
2: 이거요? 그냥 쥐어온 나뭇가지인데요?
4: 그 지팡이로 저 바위를 쳐라. 내 너에게 광야 최고의 물술을 보여주마.
2: 아, 하나님표 특급 마술? 좋았어. 관객 여러분, 제 1세.

0: 일대 문서를 소개합니다. 자, 여러분, 술이 술이 마술이. 자, 이 지팡이를 보십시오. What the what the what the 문서?
1: 바위에서 물이 콸콸콸. 이야, 이거 진짜 물이다.
2: 컷! 이 맛이지. 안반스 100% 독서는 탄산맛까지 물맛이 끝내줘요.
1: 모세 마술사님, 아, 제가 사기꾼이라 의심해서 진짜 미안해요. 아, 쏘리 쏘리.
0: 하나님의 마술은 언제나 리얼이랍니다.
1: 우와, 광야 최고의 마술, 하나님의 신기술 최고.
2: 자, 어서들 모이세요.
3: 자, 원샷.
4: 자, 청취자 여러분, 문제 나갑니다. 출애굽 17장, 니비딘 사막에서 목이 말라 폭동 직전까지 간 백성들.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매번은 바위 위에서 시원한 폭포수를 터뜨렸을 때 사용한 치드키 아이템은 무엇일까요?
5: 자, 청취자 문제 나갔습니다. 출애굽기 17장 느비딤 사막에서 일어난 일을 저희가 꽁트로 이렇게 펼쳐봤는데, 모세가 하나님 명령을 받고 시원한 폭포수를 터뜨릴 때 사용한 이 아이템은 무엇일까요? 보니까 여기 꽁트에서 나왔어요.
4: 예, 단어가 나왔습니다.
5: 예. 자, 일단은 예. 여러분께서 샵 1069 예. 우물정 1069 문자나 극동방송 어플 메시지를 통해서 예. 여러분 지금 주관식으로 예. 여러분께서 정답을 보내주시면 되겠고
4: 예.
5: 그 정답 옆에다가 지금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 내가 이거 알고 있다 하시는 분, 방학 무교 이렇게 좀 적어주시고, 방학생들 몇 년 방학이라고 그렇게 꼭 좀 적어주시면
4: 예.
5: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정답 기다리고, 방학 무교 기다리고요. 혹시 통화 가능하신 분들, 무교 방학생들 가운데서 통화 가능이라고 적어주시면 선물 고를 수 있는 기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 예.

0: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온누리 뮤지컬 찬양팀 앨범에서 전해드렸습니다. 3시 14분 지나고 있습니다. 자, 보물 퀴즈 전영천 목사님 또 고현 집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모세 매직 물쇼 마술 버전 르비딤에서 있었던 사실 사건을 오늘 꽁트로 여러분께 보여드렸습니다. 자, 오늘 문제가 뭐였죠? 다시 한번 목사님 한번 문제. 예.
1: 예. 문제는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 르비딤 사막에서 목이 말라 폭동 직전까지 갔던 사건입니다.
0: 네네.
1: 모세가 하나님 명령을 받고 메바른 바위에서 시원한 폭포수를 터뜨렸을 때 사용한 치트키 아이템. 예, 그게 무엇입니까?
0: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자, 지금 주관식인데, 오, 지금 뭐 정답을 맞춰주시는데.
2: 엄청 보내셨어요.
0: 그 중에서. 네. 가장 또 아주 빠르게
1: 예.
0: 뭐 보니까 뭐 뱀이 막 나오고
1: 예.
0: 뭐 막 그러는
1: 무르바에도 나오고 무르바도 맞아 예. 무르바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0: 그 중에서 우리 0028번님
1: 예.
0: 아주 빨랐습니다. 5489번님도 아주 빨랐고요.
1: 맞아요.
0: 자, 뭐 막대기 나왔어요.
1: 예.
0: 아, 나무까지 다 땡입니다. 땡.
1: 예, 땡.
0: 와, 세 분의 연기 완전 최고예요. 진짜 보는 듯해요. 깜짝 놀랐습니다.
1: 좀 어설프긴 했습니다.
0: 아, 그리고 고현 집사님. 와. 야, 너무 네. 멋지고 많이 사랑한다고.
2: 아, 알았어요.
0: 아우, 성실한 고 집사님.
1: 아, 예.
0: 그러니까요.
1: 아,
0: 일주일에 하나 이게 탁탁 나온다는 게
1: 아, 지금
0: 대단하십니다.
1: 저는 머리 짜는 안 나와. 설교는 와. 나오는데 아, 이건 안 나와 저는.
0: 이야. 자, 그다음에 자, 좀 뒤로 가 가지고 오늘 정답 맞추신 분들 가운데서 좀 뒤로 갑시다. 뒤로.
1: 예, 예. 뭐,
0: 뒤로 가 가지고 자, 우리 200번째 보낸 0027번님께
1: 0027번 축하합니다.
0: 0027번님께 선물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근옥 권사님이시네요.
1: 예.
0: 자, 우리 저기 우리 또 이렇게 저 가장 좀 늦게 온 분도
1: 괜찮습니다.
0: 우리가 또 네. 좋아하잖아요.
2: 와.
1: 예.
0: 예. 7457번님.
1: 예, 축하합니다.
0: 7457번님께도
1: 예.
0: 선물
1: 드리겠습니다.
0: 세 분의 꽁트 너무 멋지고 재밌어요.
1: 예.
0: 동탄에서 이렇게 또 보내주셨습니다. 예. 자, 우리가 이제 정답 옆에다가
1: 예.
0: 교회 안 다니는 분들
1: 예.
0: 방학 무교라고
1: 무교.
0: 꼭
1: 방학 안 다니는 무교.
0: 수 있도록.
1: 예, 방학생들은 예. 방학생.
0: 통학 가능하신 분들은 통학 가능이라고까지
1: 한 줄로 쭉.
0: 그렇습니다.
1: 예.
0: 자, 근데 지금 그래도 나는 모르겠다.
1: 예, 그럼
0: 뭘 이렇게 뭐
1: 선택의 기회를 드립니다.
0: 물쇼를 하고 뭐 마술을 한다는데 그래도 모르겠다. 뭐 모세가 뭘 내려쳤는데
1: 예,
0: 그게 그... 오늘 이제 정답이잖아요.
1: 아, 아까 콩트에 나왔어요.
0: 그렇습니다.
1: 예.
0: 자, 그러면은 보기를
1: 예.
0: 우리 고현 집사님께서 한번 내주십시오. 보기.
2: 네, 보기 나갈게요. 1번 셀카봉, 2번 널 용서하지 않겠다 여슬봉, 3번 지팡이, 4번 기야미. 네 살.
0: 여러분 실제로 보면 엄청 귀엽습니다.
2: 지금 몸도 막 움직이면서 한 거
0: 엄청
2: 알죠?
0: 귀엽어요. 율동하면서 지금. 자, 셀카봉이냐, 요술봉이냐, 지팡이냐, 귀요미냐. 내가 정답 알겠다. 샵 1069 오물정 1069번으로
1: 예.
0: 문자나 극동방송 어플 메시지로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1: 예.
0: 그 정답 옆에다가 내가 교회를 지금 쉬고 있다
1: 예.
0: 하는 분들 몇 년 방학
1: 예.
0: 아니면 무교
1: 예.
0: 이렇게 적어주시고 무교나 방학생들에게 저희가 무조건 선물을 드린다는 거 아까 그거 얘기를 못했네.
1: 예, 예, 예.
0: 아, 무교나 방학이라고 쓰신 분
1: 예.
0: 정답 맞춘 분 가운데서
1: 예.
0: 무조건 선물을 드립니다.
1: 예.
0: 통화 가능이라고 쓰신 분들은 네, 선물 고를 수 있는
1: 기회를
0: 드리도록
1: 마구마구 기회 드릴게요.
0: 그렇습니다.
1: 예.
0: 자, 셀카봉이냐

0: 요술봉이냐, 지팡이냐, 귀용이냐. 자, 야, 우리 아주 귀여운 고현 집사님.
1: 목사님께서 절 참 귀여워해주시네요.
0: 자, 우리 빨리 찬양을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찬양 듣고 오겠습니다.

0: 그냥 탁 쳤더니 물이 콸콸 나왔습니다.
1: 예.
0: 자, 무엇을 쳤을까요? 정답을 발표합니다.
2: 정답은 3번 지팡이.
0: 그렇습니다. 요술봉도 아니고 그다음 귀요미도 아니고
3: 아지와.
0: 자, 우리 5487번님 운전하느라고 늦었지만 고현 집사님 힌트 주시면서 어깨가 들썩들썩 거리셨을 것 같은 모습이 상상하니 웃음이 나고 같이 행복해지는 행복파이러스입니다. 혜경 집사님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2: 그러니까요.
0: 고현 집사님 진짜 막 율동을 하면서 어깨를 들썩거리면서
2: 네, 가만히 있진 않아요. 네, 할 때
0: 귀요미 이렇게 하셨어요.
1: 아, 이게 지금 들썩들썩 이게 밑에 그러니까, 꺼질 것 같아.
0: 그러니까 나중에 보여주셔야 되는데요.
1: 그렇지.
2: 네,
1: 아, 보이는 라디오 한번 해.
0: 그러니까
1: 보이는 라디오.
0: 네. 네. 하나님이 귀요움에 반하실 것 같다고.
3: 어머, 어쩜 좋아.
0: 자, 막 운전하면서 졸렸는데 빵 터졌다고. 목사님 너무 웃으셔서.
1: 웃는 모습이.
0: 자, 자, 오늘 정답은 지팡이였습니다. 목사님, 지팡이.
1: 예.
0: 아유, 중요하죠, 지팡이. 예. 그쵸?
1: 지팡이를 내민다는 예. 말씀으로 하시는데 하시는 아니고, 느비디면서는
0: 예, 예.
1: 반석을 치라라고 말씀을 했어요.
0: 예, 예.
1: 그래서 두 번 쳤다가 그냥 말 그대로 그냥 큰 문제 생겼죠.
0: 네네.
1: 예, 하나님 신뢰하지 못하는 모습들이 이거 나타나거든요. 사실은 변덕을 치라라고 말씀할 때에
0: 네.
1: 내 어떤 감정, 내 어떤 것이 아니라
0: 예.
1: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반석을 치는 모습. 그런데 모세가 그 내가 어느 때까지 이 백성 이렇게 하랴라는 말씀으로 그냥 반석을 두 번을 쾅쾅 내려쳐버렸단 말이죠.
0: 네네.
1: 이게 문제가 생기는 상황이 벌어지는데 반석을 내밀 지팡이를 내밀라라고 하는 것은 홍해바다의
0: 그렇습니다.
1: 사건이고
0: 예. 어떤 분이 보니까 예. 네. 그거 내미는 거 아닌 거냐
1: 예.
0: 반석으로
1: 예.
0: 네. 그거는
1: 7장 17장 6절 말씀에 나옵니다.
0: 이거는 이제 모세가 이제 예. 반석을 지팡이로 치고
1: 예.
0: 나중에 너무 이렇게 성질을 해가지고 탁 쳐가지고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갔어.
1: 예. 내가 너 예. 신뢰하지 못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샘플로 그러니까. 보이신 과정도 예. 되는데 물론 이제 모세가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간 건 아니고
0: 예예. 예,
1: 하나님께 너는 여기까지
0: 예.
1: 받은 사명이 여기까지이기 때문에
0: 예.
1: 예.
0: 알겠습니다. 아무튼 예. 오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지팡이 우리가 정말 쓸모없이 생각할 수 있는 예. 그 나무 조각 그 지팡이를
1: 아니에요,
0: 사용하시는 하나님.
1: 예. 예. 사실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자체가 사실 지팡이잖아.
0: 예, 예.
1: 근데 우리는 맞아요. 뭔가 됐다고 생각하고.
0: 그러니까.
1: 예.
0: 자, 우리 하나님의 지팡이가 한번 예. 보자고요.
1: 예.
0: 자, 많은 분들 오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분들 선물을 드리겠고
1: 예.
0: 방금 그 귀요미를 알아보신 예. 우리 5487번님께 예.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예, 예, 예.
0: 아. 그러니까 0616번님도 제가
1: 예.
0: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네.
2: 예.
1: 예.
2: 와.
0: 북한 땅에서는 못 들었지만
1: 와.
0: 이곳에서는 마음껏 들을 수 있게 하신 주님께 감사하대요.
1: 와.
0: 너무 귀엽다고 지팡이 맞춰 주셨습니다.
1: 와.
0: 와. 북한 우리 탈북민이신 것 같아요.
1: 와. 예. 와, 이분한테 진짜
0: 북한에서도 우리 극동 방송 들을 수 있는데
1: 아, 이게 사실은
0: 이분은 이게 못 들으셨나 봐요.
1: 아, 이게 조심스럽게 예. 이루어지는 거라서
0: 그러니까
1: 그럴 수
0: 예,
1: 있습니다.
0: 예. 그리고 새벽 시간대 많이 또 들리거든요.
1: 예, 맞아요.
0: 자, 오늘 많은 분들 오셨는데 그 중에서 우리 무교생 방학생들 가운데서
1: 예.
0: 저희가 전화를 드려서
1: 예.
0: 선물을 또 고를 수 있는 시간도
1: 예.
0: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아, 무교생인데.
0: 자, 무교생인데 통화 가능까지
1: 예.
0: 적어 주셨어요.
1: 6606-0334번 지금.
0: 예. 자.
1: 아유.
0: 자, 0334번이
2: 네. 네.
0: 자, 주셨습니다. 자, 신호 가고 있습니다. 신호 가고 있어요.
1: 1번 전화입니다.
0: 예. 네. 예, 여보세요?
4: 네.
0: 네, 극동 방송 새끼라 김인수입니다.
4: 예, 안녕하세요.
0: 본인이 지금 운전 중이신가요, 혹시?
4: 아니, 운전 중은 아니고요.
0: 네.
4: 네. 말씀하세요.
0: 운전 중은 아니면 그럼 뭐 하시면서 지금 전화 받으셨어요?
4: 아, 지금 여기 머리 깎으러 왔어요, 지금.
0: 아, 미용실이구나, 미용실. 혹시 예. 쌍문동 미용실인가요?
4: 예?
0: 쌍문동에 있는 미용실?
4: 쌍문동이요?
0: 예.
4: 예예 예, 맞습니다.
0: 쌍문동 미용실. 자, 오늘 고급 용어로
4: 언제 어떻게 하세요?
0: 제가 잘 알고 있죠 거기.
4: 아,
0: 그 고급 용어로 오늘 예. 걸렸다라는 거 걸린 거예요. 걸린 거. 아주 좋게 걸린 겁니다. 자, 쌍문동 네. 미용실 자주 이용하십니까? 오늘 처음 오셨습니까?
4: 아, 여기 여기 뭐 좀

0: 한두 번 안 나가 보셨나요? 예. 어렸을 때라도?
1: 예, 예.
0: 안 나가 봤어요?
1: 예.
0: 그렇구나. 자, 오늘 이제 저희가 이제 기독교 방송인데, 우리 0334번님께 좀 소개하고자 예, 예. 하는 분이 있어요.
1: 네. 예.
0: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좀 소개하고 싶고, 그 예수님을 더 좀 구체적으로 소개받을 수 있는 교회도 네. 한번 나가보시면 어떨까 해가지고 저희가 전화를 드렸는데, 네. 일단은 또 저희가 전화 연결이 되면은 선물을 드리거든요. 선물? 예. 네. 제가 선물을 불러볼 테니까 자, 선물 한번 골라보세요. 여기서. 자, 네. 황금곱창에서 소곱창 전골, 라라스팜에서 두부밀 단백질 쉐이크, 다람골 웰빙 도토리 무기에서 묵과 냉면, 한국 비엘약품에서 유산균, 예맛에서 고급 김과 부각 세트, 강화성 김치 정승댁 순무 열무 김치 세트, 연어로만에서 연어패 세트, 더치커피술에서 커피, 견관회에서 메이플 하루견과 세트, 오제 153 시푸드에서 쭈꾸미 세트, 루브르파리에서 주얼리 캡슐 세제, AN 화장품, 레모나 이렇게 있어요.
1: 꽤 여러 가지네요.
0: 여러 가지인데 여기서 좀 하나 골라보십시오. 하나. 예. 어떤 거 드릴까요?
1: 저 커피요.
0: 커피. 알겠습니다. 예. 커피. 드립 커피를 예. 좋아하십니까? 더치 커피를 좋아하십니까?
1: 예?
0: 드립 좋아하세요? 더치 좋아하세요?
1: 저는 다 좋아해요.
0: 다 좋아해요? 그러면 예. 다 좋아하면 두 개를 다 드릴게요.
2: 와.
0: 드립도 드리고. 예.
3: 와.
0: 믹스 좋아한다는 얘기 안 하셔서 다행입니다. 자, 드립과 더치 드리도록 하겠고요.
1: 예.
0: 우리 0334부님이 정말 좋은 미용실을 다니고 있습니다.
1: 예.
0: 그 쌍문동에 그 미용실을 다니다가 저희하고 이렇게 전화 연결돼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지금 또 다른 삶을 살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1: 네.
0: 예. 그 원장님 보면은 좀 이렇게 밝고 친절하고 일도 잘하시고 맞나요?
1: 예, 좀 그러시고 또 미인이시고.
0: 미인.
3: 이게 제일 중요해. 이게.
0: 내가 그것까지는 몰랐네.
1: 그냥 예.
0: 제가 그 원장님을 만나본 적은 없거든요. 만나본 예. 적은 없는데 느낌이 일도 잘하시고 예. 친절하시고 밝고 예. 그분이 왜 그러냐면 예수님을 만났거든. 이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그렇게 됐다고 예, 아주 강한 추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우리 0334번님도 그 예수님 예. 한번 이번 기회에 한번 알아보셨으면 어떨까 하고 소개하고 싶어요. 예? 어떻게 갑자기 조용해
1: 주세요. 잘 들리는데요?
0: 예?
1: 잘 덜 들리는데.
0: 아, 잘 안 들려요? 잘 안 네. 들려요. 자, 그럼 목소리 네. 큰 우리 목사님 한번 예. 얘기 한번 해주세요.
1: 이게 예. 저는 제가 좀 올려볼게요 소리를.
0: 네, 예, 예. 지금 스피커폰이신가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1: 말씀해 보세요.
0: 스피커폰인가요?
1: 아닌데요.
0: 예, 예.
1: 자, 지금
3: 예. 예, 스피커폰으로.
1: 조금 적게는 들리네.
0: 예, 예,
3: 예, 예.
0: 예.
3: 아, 그 미용실 사장님 원장님께서 아마 이렇게 소개하신 것을 문자 해보라고 한 것은 사실은 너무 귀하기 때문에 이분이 우리 예. 선생님께 요구하시고 부탁한 것 같아요. 근데 예. 오늘 저와 같이 기도하를 한번 따라 해보시고 그리고 예. 원장님께서 소개하는 교회가 있을 겁니다.
1: 네.
3: 그분 같이 그분의 소개를 받아서 교회 나가시면 아마 일생일대 가장 중요한 순간이 될 것 같아요.
1: 네, 네.
3: 예, 저 따라 기도하시겠어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저 따라 한번 해보시죠. 네, 네. 사랑의 하나님.
1: 네.
3: 저 따라 하시죠. 사랑의 하나님.
1: 사랑의 하나님.
3: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싶습니다.
1: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싶습니다.
3: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1: 십자가의 힘으로.
3: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1: 저의 죄를 용서하심에 감사합니다.
3: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1: 또 안 들리네.
3: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1: 너무 안 들리네. 너무
3: 나의 구주로
1: 전화가 좀 이상이 있는 것 같아요.
3: 예, 계속 따라 하시면 되게 네. 들

0: 들으신 대로
1: 들렸다 그러네.
0: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나의
1: 말씀을 조금 크게 해보실래요?
0: 예, 나의 하나님으로.
1: 예.
0: 나의 하나님으로.
1: 이거 전화가.
2: 아, 그러면요. 자, 우리 0334번님 네. 아마 그쪽에 지금 뭐 전파라든지 전화기가 좀 이상한 것 같은데 방송 네, 끝나고 저희가 다시 같은데요? 전화를 드릴게요.
1: 네. 네.
2: 방송 끝나고 전화 드리겠습니다.
0: 예, 네. 감사합니다. 예.
2: 자, 우리가 이제 또 다음 분들이 있기 때문에 예. 예, 이분은 저희가 예, 방송 끝나고 나서 예, 예. 전화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예.
2: 자, 그러면요. 예. 이번에는
0: 와, 20년째
2: 이분,
0: 방아.
2: 이분 한번 전화 네. 한번 해 보도록
0: 4161. 예, 4161.
3: 20년째 방학 20년째 중이라는
0: 한 세대를 네네. 그냥 넘어가 버렸어요. 네.
2: 이번에 이제 방황이라고 하셨어요?
3: 예, 방황.
0: 방황. 예.
2: 방황이라는 게 교회를 방황. 다니는데 방황을 하시는 것인지
0: 그신지,
2: 아니면
0: 방학이신지.
2: 그러니까요.
0: 예. 그래도 우리는
2: 4161번님
0: 4161번님
2: 4161번님 한번 전화 한번 걸어봅니다.
0: 예.
2: 신호가 가고 있습니다.
4: 여보세요.
2: 안녕하세요. 저 4161번님 지금 통화 가능하시죠?
4: 네네.
2: 운전 중 아니시고요.
4: 네.
2: 20년 방황이라는 거는 지금 교회를 다니고 안 다니고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인가요?
4: 예예.
2: 그렇군요. 어느 지역이세요?
4: 서울입니다.
2: 서울 어디요?
4: 강북구 수유리 쪽입니다.
2: 강북구 수유리. 자, 네네. 그러면은 혹시 어떤 이유 때문에 지금 왔다 갔다 하시는 건지, 예, 마음 때문에 그래, 그런가요? 그래. 마음?
4: 네, 마음입니다.
2: 마음. 예, 예. 네네. 그래서 오늘 계기로 우리 4161번님이 딱 결단하고 용기를 한번 내셨으면 좋겠고요.
4: 예.
2: 자, 혹시 그 용기 좀 도움이 될까? 이 선물, 일단 네. 선물 어떤 거 드릴까요? 아까 거기서 제가 불렀던 거.
4: 예. 들었던 기억이 안 나가.
2: 아, 들었던 기억이 안 나.
0: 예,
2: 자,
0: 예, 예, 예.
2: 빨리 갑니다. 소곱창, 단백질 쉐이크, 도토리 묵 냉면, 유산균, 김과 부각 세트, 김치, 연어, 커피, 견과 쭈꾸미, 주얼리 네, 캡슐 세제, 화장품 레모나.
4: 연어 먹겠습니다.
2: 어떤 거요?
4: 연어요.
0: 연어.
2: 연어.
0: 예.
2: 연어. 자, 오늘 4161번님. 결단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4161번님께 이 방송을 통해서 강한 메시지를 지금 보내고 계시니까 결단의 기도를 하시면서 이번 주부터 용기를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유리 근처에 교회를 지금 다니고는 있죠?
4: 네네. 강북 세은혜 교회.
2: 어느 정도 이렇게 방황을 하시는 거예요? 한 달에 한 번 정도?
4: 아니 한 달에 한 두 번은 직장이 쉬니까 이제 그때는 가는데요.
0: 아, 예.
2: 직장이 있어서?
0: 예, 직장이 있어서 두 번 쉬고 두 번
2: 아,
0: 가시고.
2: 주일날 일을 하시나 봐요?
4: 예, 그렇습니다.
2: 아, 그래가지고? 예. 그러면은 뭐, 잘 하시는 것 같은데?
0: 예. 예. 그래도 늘 마음이 불편해서.
2: 마음이 불편해서.
0: 예.
2: 자, 목사님과 함께 예.
0: 저 따라 기도하시죠. 좋으신 하나님.
4: 좋으신 하나님.
0: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4: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0: 죄로 죽었던 저를 구원해 주시고
4: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0: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나의 부족함을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힘주시고 함께해 주십시오. 앞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예배드리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 아멘.
0: 감사합니다.
2: 아멘. 자, 우리
3: 4161번님,
2: 네. 힘내시고, 마음의 방황, 이번 주부터 꼭 끝내셨으면 좋겠습니다.
4: 네,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4: 감사합니다.
0: 예.
2: 자. 그렇죠. 이렇게 이분이 또 마음속으로 얼마나 힘들었으면
3: 그렇죠.

0: 울컥울컥 하시면서 지금 기도를 하셨는데, 자, 이번에는 2번을 한번, 이번에는
1: 9178님.
0: 정답을 못 맞췄는데도 저희가 좀 전화를 좀 드리고 싶거든요. 그 의도를 좀 파악하고
1: 네.
0: 싶어가지고.
1: 목사님 정답을 지금 이분께서.
0: 정답을 요술봉으로 보내셨네요. 요술봉.
2: 모세 지팡이
0: 자,
2: 요술봉
0: 근데 6년 방학인데
1: 네.
0: 요술봉이라고 보냈어요. 6년 방학생.
2: 9178님.
0: 이거 학생이 진짜 학교 방학인데 요술봉이라고 보낸 거죠. 자, 9178번님 전화 받아주십시오.
1: 연결되면 좋겠네요. 진짜.
0: 요술봉이라고
1: 네.
0: 보낸 분입니다. 전 세계에 한 분밖에 없어요. 9178번 요술봉이라고 보낸 분 전화 좀 받아주십시오. 6년 방학. 어우, 전화 안 받으시네. 자, 다시 한 번.
2: 다시 한 번.
1: 다시 한 번.
2: 예.
1: 네.
2: 다시 한번 보내야 돼. 예. 우리는
1: 네, 받을 때까지.
2: 받을 때까지.
0: 자, 6년 방학이기 때문에
2: 예.
0: 요술봉이든 셀카봉이든 저희가
2: 예.
0: 한번 궁금하거든요.
2: 아,
0: 방학을
2: 지금
0: 끝내야 되니까.
2: 맞아요. 방학 끝내야 돼요.
0: 아,
2: 우리
0: 안
2: 방학
0: 받으시네. 안 받으셔, 요술봉.
2: 본인이 아직 안 받으시는 것 같아.
0: 여보세요? 여보세요?
3: 여보세요?
0: 네. 저 새끼라 김인수입니다.
3: 아, 지금 제가 운전 중입니다.
0: 아, 운전 정차 혹시 안 되세요?
3: 안 돼요.
0: 아, 그래요. 이따가 그럼 방송 끝나고 전화 드릴게요.
3: 네네.
0: 예. 이따가 정답 다시 한번 여쭤볼 겁니다. 준비해 주십시오. 네. 아, 목소리는 진지하신데.
2: 어우, 진짜.
0: 그러니까 목소리는 진지합니다.
2: 예.
0: 자, 그러면은
2: 예, 또 우리
0: 또 우리 시간.
2: 시간인가 봐요.
0: 늘 시간은 제가 쫓깁니다.
2: 야, 참.
0: 늘 시간에 쫓겨요.
2: 예.
0: 우리 권사님 문자 보내고 싶다 하셔서 알려드린 중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본인이 방학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2: 예.
0: 4768. 4768번.
2: 예. 4768번님. 일반 전화로 갑니다. 지금 일반 전화로 가기 때문에 그냥, 저기가 있는 줄 알고 그냥 안 받으실
0: 자,
2: 거예요.
1: 맞아요.
0: 자, 4768번 지팡이 맞춰주셨고, 방학이라고 써주신 분이
2: 예.
0: 전화 걸고 있습니다. 여보세요? 예, 극동방송 새끼라 김인수입니다. 예, 본인이 방학생인 것 같아요. 맞죠? 예, 뭔가를 찝찝하고 막 죄진 것 같은 느낌으로 받는 이 느낌. 방학생이거든, 이거. 자, 어느 지역이십니까?
4: 대전이에요.
0: 대전. 아, 근데 사실 저희는 방학생을 좋아하고 환영하기 때문에, 예, 괜찮습니다. 예. 괜찮아. 지금
2: 몇년 방학?
0: 몇년 방학? 여보세요?
4: 방학이라고 보다 그냥 왔다 갔다 몸만 왔다
0: 아,
4: 갔다
0: 몸만 왔다
4: 해가지고.
0: 갔다가
2: 아, 방황하시네요, 그럼.
0: 아, 교회는 다니고 계십니까? 그래도 가끔 교회는 가세요?
4: 네.
0: 아, 교회는
4: 교회에서 조금 일이 있어가지고 그냥 옆에 그냥 왔다 갔다 해
0: 어디에서
4: 몸만
0: 일이
4: 왔다 갔다.
0: 있어가지고요? 교회에서 본교에서 일이
2: 본교에서 예.
0: 있어가지고
2: 지금 다른 교회 다니시는
0: 다른 교회로 왔다
2: 왔다
0: 갔다
2: 갔다
0: 맞나요?
4: 마음은 안 가고 몸만 왔다 갔다 해요.
0: 그러니까 몸만 다른 교회로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예요?
4: 예, 너무 마음이 불편해요.
0: 아, 그렇구나.
2: 그 불편함이 언제 끝날려나?
0: 그니까
2: 아,
0: 불편함이 언제 끌려나나 이게
2: 목소리는 권사님 목소리야 지금 완전히.
0: 예,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2: 그쵸?
0: 예. 근데 아무튼 이제 어떻게 언제 끝날지 모르겠는데 오늘 전화 연결된 거 보면은
2: 끝난 거지 이제.
0: 뭔가 이거는 하나님이 사인을 주시네요. 예? 그쵸?
2: 이제 허허 웃으시는 것 때문에
0: 예.
2: 다 털어버려요 그냥.
0: 그러니까 자, 권사님.
4: 네.
0: 대답하셨네. 권사님 맞구나. 자, 선물을 뭐 드릴까요? 아까 그 선물 중에. 예?
4: 그때요. 별로.
0: 자, 선물 소곱창, 단백질 쉐이크, 도토리, 유산균, 김부각, 김치, 연어, 커피, 견과, 쭈꾸미, 주얼리, 캡슐 세제, 화장품, 레모나. 여기서 어떤 거 드릴까요?
4: 이것도 되나요?
0: 받아도
2: 받아도
0: 되죠.
2: 되시죠. 전화
0: 예.
2: 연결되면 받습니다.
0: 예.
2: 그냥.
0: 어떤 거?
4: 견과 주십니다.
0: 견과.
2: 견과. 아,
0: 알겠습니다.
2: 건강 생각하시는 견과
0: 자,
2: 쪽으로.
0: 우리 4768번님, 지금 마음이 많이 복잡하고 불편하실 것 같은데, 어떤 상황인지 저희는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4768번님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여전히 사랑.

0: 계시고 오늘 또 이렇게 뭔가 계획이 있으셔서 이렇게 전화를 주셨으니까 한번 예 한번 자 오늘 한번 용기를 한번 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목사님과 함께 용기 낼 수 있는 지금 한번 기도 한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 예, 저 따라 기도하시죠. 좋으신 하나님.
2: 좋으신 하나님.
1: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2: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1: 죄로 죽었던 저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2: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1: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2: 부활하신 예수님을
1: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2: 이제 온전하게 예배드리겠습니다.
1: 앞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예배드리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0: 자, 우리 4768번님, 네, 힘내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금 위로하시고 다가오고 계시니까 하나님께 1대1로 한번 이번 주부터 잘 가셨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 전화 받아주셔서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네.
1: 감사합니다.
0: 아유, 계속 우리 권사님 같으신데 4768번님 뭔가를 계속 마음이 불편하고
1: 심해가지고
0: 그렇구나.
1: 근데 아마 이렇게 문자 보내신 순간부터 하나님은 우리 권사님 마음을 꼭 부둥켜 안고 계시는 것 같아요.
0: 예. 와, 이래야 되는데 방송에 중독성이 있네요. 3709번에 방송 처음 듣는데 크게 웃었다고.
1: 예. 예.
0: 쌍문동 미용실 가보고 싶다고.
1: 저도 지금 보고 싶어요. 이분 원장님 저거 그러니까. 보고 싶어.
0: 예.
1: 와.
0: 야. 자, 어려서부터 청년 때까지 열심히 다녔는데 결혼해서부터 못 가고 있는 방학생. 아, 6742번님. 지금 오늘 전화 연결을 해야 되는데 시간 때문에 못한 분들이 꽤 있어요.
1: 맞아요. 지금
0: 못한 분들이 꽤 있어가지고 우리가 방송 끝나고 나서 이분들 다 전화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예.
0: 그리고 딱 방학이나 무교라고 썼던 분들 저희가 모두 다 선물도 빠짐없이
1: 그렇죠.
0: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와, 그래요.
1: 기도 부탁도 지금 많이 있어요.
0: 그냥 기도 부탁이요?
1: 예, 여기 보세요. 막 초등학생부터 지금까지 친구였는데, 기도해달라고. 무교생인데 기도해달라고.
0: 자, 방송 끝나고 나서 목사님과 제가 여러분들 열심히 또 다시 전화해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듣고 선물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재밌고 정말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전영천 목사님 수고하셨고요.
1: 감사합니다.
0: 고현 집사님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3: 네, 감사합니다.
0: 네, 조현출 김인수도 물러갑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FEBC 1분 칼럼 홀리시즈 교회와 함께합니다. 말씀에는 서대천 목사님입니다.
1: 인간은 누구도 미래를 피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기술이 발달해도 사람의 마음속 불안이 더 커지고 있는 것은 미래는 단지 시간의 연장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미래는 우리가 지금 무엇을 믿고 어디에 서 있는가의 결과입니다. 그렇게 무너지는 세상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기준, 변치 않는 진리를 붙드는 자만이 진정한 미래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의 생명은 하나님의 숨결에서 비롯되었고 그 존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리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그 사랑의 울타리를 제한으로 오해하며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신뢰했습니다. 그 불신이 죄와 사망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믿음이라는 새로운 길을 주셨습니다. 믿음은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 어둠 속에서 다시 빛을 향해 걸어가는 방향의 회복입니다. 미래가 오늘의 믿음으로 결정되듯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잃어버린 생명을 다시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그 미래는 지옥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0: FEBC 1분 칼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홀리시즈 교회와 함께했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 교계 소통의 창 FEBC 게시판입니다. 광주 극동방송에서는 이화여대 정자영 교수와 옹기장이 선교단 그리고 광주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이 함께하는 찬송가 콘서트를 개최합니다. 일시는 8월 27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이며 장소는 광주 광산구 송정동에 위치한 송정제일교회입니다. 이번 콘서트에서는 필사 프로젝트에 참여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선물 추첨의 시간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찬송가 필사 프로젝트에 참여하신 분들은 필사 노트를 지참해 참석하시고 필사 프로젝트에 참여하지 않으셨거나 필사 노트가 없으셔도 누구든지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콘서트에 참석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찬송이라고 보내주시면 신청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광주전화 373-1000번, 062-373-1000번, 광주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은석전인치유센터에서는 중고청 치유캠프를 개최합니다. 스마트폰, 도박, 성등 중독 예방을 위한 온가족 치유 세미나를 주제로 8월 21일 금요일 저녁부터 8월 22일 토요일까지 광주 북구 우남동에 위치한 광주 은석교회에서 진행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3996-6291번, 010-3996-629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주 빛가람교회에서는 왜 온라인 교회인가를 주제로 무료 강의를 진행합니다. 일시는 8월 29일 토요일 오후 2시이며 장소는 나주 빛가람동에 위치한 빛가람교회입니다. 강사는 유튜브 라이브 교회 점호승 목사님이며 지역교회의 온라인 사역에 대해 강의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9082-3184번, 010-9082-318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 서구 화정동에 위치한 찬빛교회에서는 부흥성회를 개최합니다. 일시는 8월 31일 저녁 7시 30분부터 9월 2일 오후 2시까지이며 저녁 7시 30분과 오후 2시 하루 두 차례 진행됩니다. 강사는 예복교회 소진우 목사님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6408-3763번, 010-6408-3763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학교 광주 전남 지역 모임에서는 광주 전남 지역 목회자 부부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9월 1일 오전 10시 광주 동구 산수동에 위치한 광주 산수교회에서 진행되며 강사는 대전 한빛교회 백용현 목사님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3244-9544번, 010-3244-954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문화 이주민 선교학교에서는 제4기 다문화 이주민 학교를 개최합니다. 9월 10일부터 11월 26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후 7시에 광주 광산구 산정공원로에 위치한 이주민 종합지원센터에서 진행되며 다문화 이주민에 관심 있는 모든 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전화 962-4번, 062-962-300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ABC 게시판의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극동방송 광주전화 373국의 1000번, 062-373-10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계의 다양한 소식과 온라인 행사 등 알리기 원하는 내용이 있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면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 주소를 보내드립니다. 샵 0153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거나 062-373-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다음 세대 영혼 구원 사역에 힘쓰고 계시는 진주 함께하는 교회 이우재 목사님입니다.
1: 어릴 적 저희 가정은 늘 다툼과 싸움, 폭력, 그리고 아버지의 잦은 외도, 그리고 도박, 술, 그리고 심지어 보증까지 서면서 가족들을 정말 많이 힘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교회를 가실 때마다 아버지는 그것이 너무나 싫어서 그때는 더 크게 싸우는 일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초등학교 4학년 때 부모님께서 이혼하셨고 저희는 외할머니 손에 자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취약된 방황은 중학교 때부터 이어졌고 소년원도 다녀오고 보호감찰도 4년 동안 받아가면서 정말 청소년기에 많이 방황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 제가 이제 밤새도록 술을 마시고 집에 들어와 쓰러져 자고 있는데 저 옆에서 무슨 소리가 계속 들리는 거예요. 보니까 할머니가 저를 이렇게 바라보시며 계속 기도해주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라 매일매일 저를 위해서 그 아픈 다리로 무릎 꿇고 계속 기도하고 계시더라고요. 그 새벽에 아마 이렇게 기도하셨던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 우재가 너무 불쌍합니다. 하나님, 우리 우재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부모도 없고 혼자인데 나까지 없어지면 저 아이 어떻게 합니까? 주님, 우재를 꼭 축복해 주시고 주님의 사람으로 사용해 주시고 세워주세요. 그렇게 할머니는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셨습니다. 이 못난 손주를 위해서 하루도 빠지지 않고 새벽마다 기도해 주시는 할머니의 기도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 여전히 방황은 했고 또 바로 돌아가지 못했지만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저를 점점 주님께로 인도하시고 이끄심을 믿게 되었습니다. 저희 할머니는 지금 천국에 가셨지만 할머니의 기도가 이렇게 이루어졌고 이제 저는 저와 같은 이 다음 세대들에게, 특별히 방황하는 다음 세대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목사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고 전도할 때 주님께서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

0: 금으로 지금까지 다음 세대 영혼 구원 사역에 힘쓰고 계신 진주 함께하는 교회 이우재 목사님의 고백이었습니다.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이야기로 듣는 말씀 아가페 스토리 바이블 예레미야 이것은 베냐민 땅 아나돗에 살던 제사장 가문의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가 한 말입니다. 아몬의 아들 요시야가 유다 왕이 되어 13년째 다스리고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유다 왕이 되어 다스리던 때에도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셨고 그 후 요시야의 아들 시드기야가 유다 왕이 되어 11년 동안 다스리고 있을 때에도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해 다섯째 달에 예루살렘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너를 네 어미 뱃속에서 만들기 전부터 알았고 네가 태어나기도 전에 너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러 나라에 보낼 예언자로 세웠다. 내가 대답하였다. 주 여호와여 보십시오. 저는 너무 어려서 말할 줄을 모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이 같다고 말하지 마라.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고 네게 무슨 말을 명하든지 그대로 전하여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해주겠다. 그런 뒤에 여호와께서는 손을 뻗쳐 내 입에 대시고 말씀하셨다. 보아라, 이제 내 말을 내 입에 두겠다. 내가 오늘 너를 온 나라와 민족들 위에 세워 네가 그들을 뽑으며 허물며 멸망시키며 무너뜨리며 세우며 심게 하겠다. 여호와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예레미야야, 무엇이 보이느냐? 내가 대답하였다. 아몬드 나뭇가지가 보입니다. 여호와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잘 보았다. 이것은 내 말이 그대로 이루어지는지 내가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여호와께서 두 번째로 나에게 말씀하셨다. 무엇이 보이느냐? 내가 대답하였다. 물이 끓고 있는 가마솥이 보이는데 북에서부터 기울어졌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북쪽에서부터 재앙이 넘쳐 흘러 이 땅의 모든 백성에게 닥칠 것이다. 내가 북쪽에 있는 모든 나라 백성들을 불러들이겠다.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문 입구에 각각 자기의 보좌를 두고 사방으로부터 예루살렘의 온 성벽과 유다의 모든 성을 칠 것이다. 유다 사람들이 나를 저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지은 우상을 섬기는 악한 짓을 했으므로 내가 그들을 심판하겠다. 그러므로 너는 허리띠를 조이고 일어나 내가 네게 명하는 모든 말을 그들에게 전하여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들을 두려워하면 내가 너를 그들 앞에서 무서워 떨게 하겠다. 보아라, 오늘 내가 너를 굳건한 요새와 같은 성으로, 쇠 기둥으로, 노성벽으로 만들겠다. 너는 유다의 왕들과 장관들과 제사장들과 이 땅의 백성들과 이 땅에 있는 그

누구와도 맞설 수 있을 것이다. 그들이 너와 맞서 싸우더라도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할 것이기 때문이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여호와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외쳐라. 주 여호와의 말이다. 네가 젊었을 때에 너는 내게 충성하였고 신부처럼 나를 사랑하였다. 아무것도 심은 적이 없는 메마른 광야에서 나를 따랐다. 이스라엘 백성은 거룩하여 내 소산 중에 첫 열매 같았다. 이스라엘을 해치려 하는 사람은 벌을 받아 재앙이 그들에게 닥쳤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야곱의 집과 이스라엘 집의 모든 백성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 조상에게 무엇을 잘못했기에 나에게서 멀리 떠났느냐. 그들은 헛된 우상을 섬김으로 스스로 헛된 사람이 되었다. 너희 조상은 우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신 여호와, 광야 가운데서 메마르고 험한 땅에서, 어둡고 위험한 땅에서, 아무도 다니지 않고 아무도 살지 않는 땅에서 우리를 인도해내신 여호와께서 지금은 어디에 계시는가 하고 묻지도 않는다. 나는 너희를 기름진 좋은 땅으로 인도하여 그 열매와 곡식을 먹게 했다. 그런데 너희는 내 땅으로 들어와서 그 땅을 더럽히고 그곳을 역겨운 곳으로 만들었다.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에 계시는가 하고 묻지도 않고 율법을 다루는 사람들은 나를 알지도 못한다. 지도자들은 나를 배반하고 예언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한다. 그들은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는 우상을 섬긴다. 그러므로 내가 다시 한번 너희를 책망하고 너희 자손을 책망할 것이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너희는 바다를 건너 깃딘 섬에 가보아라. 게달 땅에 사람을 보내어 이런 일이 일어난 적이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아라. 어느 나라가 자신들의 신을 다른 신으로 바꿨느냐. 물론 그들의 신은 진짜 신이 아닌데도 말이다. 내 백성은 영광의 하나님을 아무 쓸데없는 우상들로 바꿔버렸다. 하늘아, 이 일을 보고 놀라라. 큰 두려움으로 떨어라. 나 여호와의 말이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죄를 지었다. 그들은 생명수 샘인 나에게서 멀리 떠났고 스스로를 위하여 우물을 팠다. 그러나 그것은 물에 담지 못하는 터진 우물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가 되었느냐? 어찌하여 그들이 노예로 태어난 사람과 같이 되었느냐? 왜 그들은 원수들에게 모든 것을 빼앗겼느냐? 원수들이 사자처럼 이스라엘을 향해 으르렁거리고 울부짖는다. 원수들이 이스라엘 땅을 망쳐놓았다. 이스라엘의 성들은 불탔고 모든 백성은 그 성을 떠났다. 놉과 다바네스 같은 이집트의 성에서 온 사람들도 네 머리를 밀어 너희를 욕보였다. 이런 일은 네 스스로 불러들인 것이니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 길을 인도하는데도 나를 버리고 떠났기 때문이다. 이제 내가 이집트로 가서 시홀 강물을 마셔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 아시리아로 가서 유프라테스 강물을 마셔보아도 아무 소용이 없다. 네가 저지른 악이 너를 벌하고 네가 저지른 잘못이 너를 꾸짖을 것이다. 네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는 것은 참으로 무서운 죄이며 네가 나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큰 잘못이니 생각해보고 깨달음을 얻도록 하여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다. 소가 그 멍에를 부러뜨리듯이 옛적부터 너는 내게 순종하지 않았고 너를 묶은 밧줄을 끊으며 나는 주를 섬기지 않겠다고 말했다. 높은 언덕 위에 있을 때마다 푸른 나무 아래에 있을 때마다 너는 장녀처럼 몸을 눕혔다. 나는 가장 좋은 씨를 골라
너를

특별한 포도나무로 심었는데 어찌하여 너는 나쁜 열매를 맺는 들포도나무가 되었느냐. 잿물로 몸을 닦고 비누로 아무리 몸을 씻어도 내 죄의 흔적은 여전히 내 앞에 남아있다. 주 여호와의 말이다. 네가 어찌 나는 죄가 없다. 나는 바알 신들을 섬기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느냐. 네가 그 골짜기에서 한 짓들을 생각해보아라. 네가 한 일들을 생각해보아라. 너는 마치 짝짓기 철을 맞아 이리저리 날뛰는 암낙타와 같고 너는 마치 광야에 사는 들나귀와 같다. 짝짓기 철이 돌아와 암컷이 돌아다닐 때는 아무도 그것을 막을 수 없다. 짝짓기 철이 돌아오면 아무 수컷과 짝짓기를 한다. 맨발로 돌아다니지 마라. 목이 타도록 돌아다니지 마라. 하지만 너는 소용없습니다. 나는 다른 신들이 좋습니다. 그들을 따라가겠습니다 하고 말했다.

말씀 낭독 콘텐츠를 듣고 싶다면 유튜브에서 광주 극동 방송을 검색해 보세요. 말씀 낭독은 유튜브 광주 극동 방송 채널에서.

안녕하세요. 옹기장의 선교사입니다. 이번 여름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으로 마음에 새겨오신 여러분을 저희 옹기장의 선교단이 아주 특별한 자리에 초대합니다. 오는 8월 27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송정제일교회 본당에서 이화여대 정자영 교수님과 함께

0: 함께하는 광주 극동방송 찬송가 콘서트가 열립니다. 31일 동안 한 곡 한 곡 찬송가를 필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겼던 그 시간을 이제 함께 모여 찬양으로 아름답게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정자영 교수님의 찬송가 이야기를 듣고 저희 온기장의 선교단과 함께 마음껏 찬송하며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고백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찬송가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면 누구나 환영합니다. 8월 27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송정제일교회 본당 저희 온기장의 선교단과 함께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 자리에 꼭 함께해 주세요.
1: 이화여대 정자영 교수님과 온기장의 선교단 그리고 광주극동방송 어린이합창단이 함께하는 광주극동방송 찬송가 콘서트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은 단문 50원의 유료문자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찬송이라고 보내주시면 신청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0: 8월 27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광주 송정제일교회에서

0: 오늘의 시간은 광주 광산구 풍영정길 470에 위치한 예수나무교회 최준석 목사님께서 요한복음 8장 12절을 본문으로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1: 에고 에이미, 무슨 뜻이라고 했죠? 나는 무엇이다 라고 하는 것이라고 했죠? 나는 세상의 빛이다. 오늘 두 번째 에고 에이미, 두 번째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은요, 요한복음 7장에 보면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님이 서서 외치시는 장면부터 시작됩니다. 명절이라고 하는 것이 초막절을 의미했거든요. 이게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기까지 인도하셨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셨는지,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리고 또 그들에게 주셨던 추수의 기쁨들을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그런 시간이 초막절이었어요. 그리고 그 초막절에는 사람들이 초막을 짓고 그때의 일들을 망각하지 않기 위해 보내는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때의 가장 중요했던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어요. 광야를 지나면서도 하나님은 그들을 외면하지 않으셨고 여기까지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셨다. 그래서 여기 오늘 예수님께서 두 번째 선포하신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는 선포는 이미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한 백성을 선택하시고 광야를 지나오게 하시고 그 광야를 지나오는 중에 빛으로 인도하셨다. 한 민족을 비추시는 정도가 아니라 온 세계와 열방을 비추실 이 땅의 불기둥과 같이 이 땅의 구름기둥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선포하는 날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 바로 뒤에 내가 세상의 빛이다 라고 선포하시는 겁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무너졌던 것들이 세워지고 그리고 우리 속에 있는 어둠들이 물러가고 빛이 임하는 역사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모습만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삶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어둠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빛이 임하는 오늘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나는 어둠 속에 찾아왔다.

9절에 보면 빛이 어둠에 비쳤다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니까 참빛, 그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 예수님이 우리의 빛이시라고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빛이 세상 가운데, 그 세상에 가장 어두운 곳이 어디인가 하면 바로 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그곳에 왔다는 겁니다. 가장 어두웠던 그곳에 내가 왔다. 오늘 이곳에 앉아 계신 분들 밝은 빛으로 앉아있고 춤을 추고 기뻐하고 찬송하지만, 혹시 우리의 삶의 영역 속에 어둠이 있는 분이 계십니까? 우리의 마음 속에 지금 어둠이 있는 분이 있나요? 건강에 안 좋은 것도 그렇고, 우리 아이들에 대한 고민도 그렇고, 우리 삶에 일어나고 있는 누구에게도 말 못하는 우리 안에 있는 어둠도 있을 겁니다. 내 영혼과 내 마음 속에 근심하고 걱정하고 있는 모든 일들도 그렇습니다. 오늘까지 살아온 것은 감사하지만 오늘 이후에 내일은 어떻게 살아갈까라고 고민하는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 속에 우리에게 있는 어둠이 있다. 그걸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세상에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입니다. 제가 언젠가 빛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드린 기억이 납니다. 어둠은 어둠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어둠은 빛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가 어둠인 겁니다. 빛이 없으면 어둠이에요. 빛이라고 하는 것은요, 물리학적으로 봤더니 전기기파라고 되어 있는 광자라고 하는 실체가 존재한답니다. 그런데 이 빛이 없는 상태가 뭐냐? 어둠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생각해 보면 계속 빛인 실체를 외면하고, 빛이 있다는 것은 여기 지금 전등이 들어오고 그리고 밖에는 해가 비치고 빛이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 알고 있는데 빛을 외면해요, 놀랍게도. 그리고 우리가 계속 주목하는 게 실체가 없는 어둠에 매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어둠 속에서 방황합니다. 그 어둠 속에서 낙심합니다. 어둠 속에서 우리는 우리를 스스로 괴롭게 합니다. 왜 그럴까요? 어둠에서 헤어나올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생각해 보세요. 캄캄한 방 안에 우리가 들어갈 때 어둠이 너무 많다. 그런 분들은 빨리 어둠을 퍼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퍼내질 수 있나요? 퍼낼 수 없는 거예요. 어둠을 아무리 퍼내려고 해도, 아무리 그것을 퍼내서 그 속에 들어있는 뭔가를 내가 취하려고 해도 어둠을 퍼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절망하는 겁니다. 내가 해도 안 되더라. 내가 감당할 수 없더라. 내가 이것 가지고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더라. 열심히 해봤고 열심히 노력해봤고 퍼내보려고 했고 애써보아도 감당할 수 없더라. 그래서 이렇게 쉽게 말하죠. 내 인생은 복이 없는 인생이라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살펴보면 되는 게 하나도 없었다고. 내가 살아온 인생을 보면 어둠밖에 없었다고. 노력은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 안에 빛을 비춰본 적이 언제인지 나는 기억도 나지 않는다고. 어둠은 그래요. 그런데 성경에, 아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에 놀라운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어둠을 아무리 쫓아내고 퍼내려고 해도 감당할 수 없었던 그 어둠이 불빛 하나가 켜지는 순간 아무 저항도 하지 못하고 쫓겨나더라는 거예요. 다시 말할까요? 아무런 저항도 없이 쫓겨나더라. 오늘 우리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사단을 대적하고 마귀를 대적하고 그렇게 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불을 켜는 거예요. 빛을 초청하는 거예요. 우리가 애써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빛을 초청하는 거예요. 가서 스위치 올리는 거란 말이에요. 불을 켜는 거예요. 그러면 그곳에 어둠이 물러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망각하고 살아요. 어거스틴은 오늘 이 어둠, 죄에 대해서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마치 어둠이 빛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어거스틴은 말하기를 우리의 죄는, 우리의 인생의 어둠은, 우리의 사망은 선이 존재하지 않는 곳이다. 왜 우리에게 이렇게 어둠이 나를 주장하고 내 마음은 왜 이렇게 어둡고 괴롭고 힘들고 고통스럽습니까? 왜 우리의 삶은 이렇게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렇게 열심히 살아도 어둠이 물러가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까? 왜 되는 일이 이렇게 없는 것처럼 보입니까? 어거스틴의 말을 빌리자면 그 안에 선이 부재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할까요? 성경의 말로 하면 빛이 없기 때문이다. 그 말을 오늘 말씀으로 하자면 예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지요. 오늘 우리에게 잘 생각해 보세요. 내 안에 어둠이라고 여겨지는 순간들, 나를 좌절하게 만드는 순간들, 나를 죄 아래 있게 했던 순간들, 날 낙심하게 했던 그 순간들 속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셨는가? 어둠이 나를 가리웠다고 하는 것은 빛이신 주님이 내 안에 가리워졌다는 이야기가 아닐까요? 그런데 우리가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그 안에 주님이 오셨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따라가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의 빛이다. 아멘.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오셔서 나는 너의 빛이다. 하나님, 나 어제까지 어둠이었어요. 아니, 하나님, 지금까지 어둠이었어요. 내 인생이 그랬어요. 괜찮아요. 그거 퍼내려고 일쓰고 수고하고, 그것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둠은. 근데 어둠을 물리치는 방법은, 어둠이 저항할 수도 없게 만드는 방법은 불을 켜는 겁니다. 빛이 켜지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예요.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이기지 못하더라. 빛이 어둠에 비치는 순간 어둠이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어찌하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어떤 마음에서든지, 어떤 눈으로든지, 어떤 우리의 상황에서든지, 어떤 과정에서든지 빛을 선포하리라, 빛을 초청하리라, 주께 감사하리라, 주의 이름을 부르리라. 그렇죠? 그 앞에 나아갔더니 주께서 회복하시는 주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빛을 초청한 사람에게는요, 생명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빛을 초청하라, 그게 첫 번째 메시지라면 왜 초청해야 합니까? 빛을 초청하는 자리는 그냥 환하게 되었네, 어둠이 물러갔네가 하는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빛이 임한 자리는요, 반드시 그곳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온 세상이 어두워졌다고 했어요. 빛을 잃어버렸다고 했어요.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은 이 땅의 어둠을 모두 가지고 가신 십자가이거든요. 이 땅의 죄악의 어둠을 모두 못 박은 날이거든요. 이 땅의 우리 인생의 모든 어둠을 못 박은 날이 십자가의 날인 줄로 믿습니다.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어둠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난 이후에 예수님 뭐라고 하셨나요? 사흘을 기다려라. 그리고 새벽을 기다려라. 예수님이 오셨던 이야기는 단순한 죽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죄와 사망을 십자가에 못 박은 날인 줄로 믿습니다. 죄와 사망을 못 박았다는 것은 생명과 성령의 역사가 시작됐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죽었다고 생각되는 곳이 있나요? 끝났다고 생각되는 곳이 있나요? 모두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모두 살았습니다. 옆에 분들이 축복하겠습니다. 살아날 것입니다. 살았습니다. 살았습니다. 아멘. 그래, 살았다는 거예요. 십자가는 어디로 연결되느냐? 부활로 연결되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라고 선언했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는데요, 그 생명이 어떻게 시작되느냐? 빛으로 시작되었고, 빛이신 예수님이 오심으로 시작되었고, 그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우리의 어둠과 죄악과 죽음을, 사망을 못 받고 부활의 새벽에 살았다고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살았다. 식물도요, 식물뿐입니까? 세상의 생명체는요, 빛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특별히 식물들은 광합성 작용이라고 하는 것을 하잖아요. 그게 없으면 죽는 겁니다. 빛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식물 생장등이라고 하는 게 있다고 하는 걸 들었어요? 처음 보았거든요. 햇빛의 역할을 조금씩이라도 하는 거랍니다. 하루에 적어도 그래서 7시간, 8시간 그 불빛 아래 있으면 적어도 실내에 있는 햇빛을 보지 못하는 이 식물들이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겁니다. 우리에게 어둠이 있다. 우리가 지금 무언가에 죽어가고 있다. 무엇인가에 시들어가고 있다. 무엇인가에 말라가고 있다라고 생각된다면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다른 게 아니에요. 살아있는가? 그 말을 오늘 성경의 말씀으로 하면

생명의 빛이 우리 안에 있는가? 요한복음 3장에 보면요,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것도 밤중에 찾아옵니다. 이 사람은 성경 선생님입니다. 성경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입니다. 지식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지식을 가지고도 자기 안에 있는 어둠을 해결할 수 없었어요.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물었던 그 질문에 예수님 하신 말씀이 네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구원을 얻을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거듭난다는 말을 오해했어요. 내가 어머니의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오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생명이신 그 빛으로 말미암아 다시 사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의 육신의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영혼의 생명, 영혼의 광합성, 온전히 예수님으로만 가능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드러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생명이 회복될 수 있는 자리, 그곳에서만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곳에서만 새싹이 납니다. 생명이 있는 곳에서만 꽃이 핍니다. 생명이 있는 곳에서만 열매가 맺힙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이렇게 됩니다. 생명이 있는 곳에서는 반드시 새싹이 납니다. 생명이 있는 곳에서는 반드시 꽃이 핍니다. 생명이 있는 곳에서는 반드시 열매가 맺힐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생각해 보세요. 나는 생명이 없는 건가? 나는 예수님이 없는 건가? 아니에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지금 새싹이 보이지 않는 것, 그건 어쩌면 지금 겨울의 시간을 지나가고 있을지 몰라요. 지금 내가 꽃이 피지 않는 것, 여전히 우리는 지금 광야를 지나가고 있는 것인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것에 주목하지 마세요. 나는 왜 아직도 이런 일이 있는가? 왜 아직 새싹이, 왜 아직 꽃이, 왜 아직 열매가 내 손에 쥐어지지 않았는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시지만 우리 속에서 확신할 수 있는 한 가지가 있어요. 반드시 생명이 있는 곳에서는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이다. 아멘입니다. 그 아멘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초청하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에게는 반드시 생명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믿게 되길 바랍니다. 그곳에 생명의 회복이 있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볼까요? 빛을 만난 사람은요, 그 빛을 따라갑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요, 세상의 빛이니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이제 그때부터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이 된 거예요. 제가 오늘을 위해서 펜라이트라고 하는 걸 제가 구입했거든요. 펜라이트는 어떨 때 쓰는가 하면 안과 의사들이 시신경을 볼 때 자 위로 아래로 보이세요? 예. 네. 제가 잠시 안과 의사를 흉내내 보았습니다. 이게 그런데 그냥 한 게 아니라 이 시신경을 검사하는데 시신경이 뇌와 연결되어 있는 3번, 4번, 6번 시신경이에요. 시신경이 연결되어 있는데요, 그 연결된 시신경이 온전한가, 좌우로 제대로 움직일 수 있게 했는가, 이게 잘못되면 제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복시가 생기기도 하고 운동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눈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그 짧은 그 작은 것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이 온전한가를 보려면 의사가 비추는 대로 빛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자, 왼쪽으로 보면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보면 오른쪽으로 따라가게 되어지는 것.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어떻게 가고 어떤 방향을 잡고 어떻게 우리가 살 것인가를 바라볼 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한 가지가 있다면 빛이 어디에서 비추는가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어디에서 비추는가. 그럼 우리는 그걸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주님의 빛을 따라가겠습니다. 주와 함께 하겠습니다. 주님의 역사하심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따라가면서 그 빛이신 예수님과 함께 가겠습니다 라고 결정하는 것. 로마서 13장 12절에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지금 내가 주님의 뒤를 따라가기 위하여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겠습니다. 그리고 빛의 갑옷을 입겠습니다 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답니다. 왜요? 주님이 우리에게 빛의 옷을 입혀주시기 때문에. 주님이 입혀주시는 옷, 그 빛의 옷을 입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것. 요한일서 1장 7절에 보니까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빛은 어디서 온다고요? 예수님의 얼굴의 빛이 우리에게 오셨답니다. 우리 속에 있답니다. 그리고 내 안에 있는 내 모습은 질그릇 같답니다. 보잘것없어 보이는 그릇과도 같답니다. 그런데 이 빛이, 보배로운 빛이 내 안에 있게 하셨으니, 그리고 내 안에 있게 하셨으니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내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꾸 우리는 착각하는 게 뭐냐 하면 내가 뭔가를 해서, 내가 뭔가를 잘해서, 또 반대로 내가 뭔가를 못해서, 내가 무엇인가에 그것에 매여서 그것에만 주목해요.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것은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다. 나는 질그릇 같은데, 나는 어두운 것 같은데, 나는 보잘것없는데, 그런데 내 안에 주님이 계셔서 내 안에 빛이 비추는 사람, 주님께서 비춰주시는 그 빛의 갑옷을 입은 사람, 그 은혜의 자리에 우리를 있게 하신 분이 우리 모두인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께 주목하라는 거예요. 내가 나를 볼 때마다 나는 얼마나 보잘것없고 얼마나 나를 힘들게 합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보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셨지. 주님이 나를 뭐라고 하시느냐? 너는 내게 가장 소중한 사람이다. 내가 너를 위해 생명을 주었다. 내가 너를 택하였다.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길 바랍니다. 그곳에 있는 거예요. 주님 앞에 있는 것.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요? 주님의 뒤를 따라가라고 말합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가라 하셨으니 따라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내가 이제 복이 될 것이다,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에 그것 때문에 갔는가? 아니요,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니 갔어요. 히브리서 기자도 말하고 창세기도 말합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고 말입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한 게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른다는 이야기지, 가야 할 곳에 대해서 인솔함을 받지 못했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누구를 따라간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간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그리고 그 안에 있었던 아들 아브라함은 우상을 만드는 사람들이었어요. 그것으로 밥 먹고 살았어요. 그것으로 그곳에서 일가를 이루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곳을 떠날 때 그 모든 것을 버리고 갈대아 우르를 떠난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왜 그가 복이 되었을까? 왜 그가 복 있는 사람이 되었을까? 다른데 있지 않습니다. 우상의 어둠을 떠나서 빛이신 하나님의 길을 따라간 거예요. 오늘 어둡습니까? 오늘 광야처럼 보입니까? 오늘 우리의 삶에 앞이 보이지 않는다고 여겨질 때도 있습니까? 중요한 게 있어요. 나는 주님 따라가리라. 나는 사람 의지하지 않고 주님 따라가리라. 내 마음의 낙심 바라보지 않고 주님 따라가리라. 주 예수님과 우리의 인생이 이 땅에서 마무리될 때까지, 그리고 주님 나라에 임할 때까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끝까지 완주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요, 어둡고 혼란스럽고 죄로 가득하고 냄새나고 썩어 사망 가운데 있는 세상에 오셨어요. 더 정확히 말할까요? 나에게 오셨어요. 그리고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어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어둠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사는 동안 아직 순례자의 길을 마치지 않았기에 여전히 우리는 계속해서 마치 광야에서처럼 여전히 무덥고 여전히 두렵고 여전히 낙심되기도 하고 여전히 어둠의 길에 헤매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결정하면 되는 겁니다. 나는 주님의 뒤를 따라가겠다. 열심히 내가 그걸 퍼내려고 하지 않고 주님을 초청하겠다. 어렵게 여기지 마세요. 예수님이라고 부르세요. 예수님, 제게 오심을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세요. 어둠인 곳에 예수님을 초청하세요. 예수님을 부르세요. 끊임없이 예수님을 부르세요. 계속 예수님을 부르세요. 그러면 그곳이 빛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빛이신 주님이 오신 자리는 반드시 생명이 있습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아도 새싹이, 지금은 보이지 않아도 꽃이 피고 열매 맺는 역사가
반드시 있을 줄로 믿습니다.

0: 그러면 오늘 우리는 결정하고 결단하는 겁니다. 나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 주님과 동행하는 길 쫓아가다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이름이요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찬송하고 의의 면류관 받고 기뻐하고 감격하고 주와 동행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먼저 빛 가운데 거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빛이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선포하고 그리고 나 혼자만이 아니라 한 영혼이라도 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만드는 빛을 영접하게 만드는 은혜 그 일들을 선포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1: 늘 푸른 초장 지금까지 광주 광산구 풍영정길 470에 위치한 예수나무교회 최준석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전화 971-3230번 예수나무교회나 062-373-1000번 광주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0: 안녕하세요. 옹기장의 선교사입니다. 이번 여름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으로 마음에 새겨오신 여러분을 저희 옹기장의 선교단이 아주 특별한 자리에 초대합니다. 오는 8월 27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송정제일교회 본당에서 이화여대 정자영 교수님과 함께하는 광주 극동방송 찬송가 콘서트가 열립니다. 31일 동안 한 곡 한 곡 찬송가를 필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겼던 그 시간을 이제 함께 모여 찬양으로 아름답게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정자영 교수님의 찬송가 이야기를 듣고 저희 옹기장의 선교단과 함께 마음껏 찬송하며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고백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찬송가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면 누구나 환영합니다. 8월 27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송정제일교회 본당 저희 옹기장의 선교단과 함께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 자리에 꼭 함께해 주세요.
1: 이화여대 정자영 교수님과 옹기장이 선교단 그리고 광주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이 함께하는 광주 극동방송 찬송가 콘서트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찬송이라고 보내주시면 신청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0: 8월 27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광주 송정제일교회

1분 찬송.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안전한 빛으로 국민의 안전을 비추는 바닥신호등 전문 생산업체 주식회사 성풍솔레드가 함께합니다.

1분 찬송.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안전한 빛으로 국민의 안전을 비추는 바닥신호등 전문 생산업체 주식회사 성풍솔레드에서 함께했습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삶의 찬양.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계시나요? 은혜로운 찬양들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할까요? 삶의 찬양 지금 출발합니다.

0: 오늘 이 시간은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목사님의 칼럼을 전해드립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시편 115편 8절을 보면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니. 나는 오늘날까지 학교를 하면서 정말 한 가지 하나님의 나라의 뜻을 바라보고 한 길 왔어요. 많은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늘만 바라보라고 하니까 하늘만 바라보세요.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이 그 풍파가 지나갈 때마다 나는 육신적으로는

0: 견딜 수 없고 그러나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에 해결이 되는 거예요. 욥기 33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셨다. 하나님께서 우리 영,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 그것이 나를 살리셨다. 요한복음 5장 26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다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라는 것은 육신의 생명, 사랑하는 여러분, 이 생명은 내 영혼에서 내 영혼이 떠나면 흙으로 가는 거예요. 예수 잘 믿고 예수 성경을 많이 하는 신학자들이 왜 봉사 안 하고 섬기고 왜 희생 안 해, 주일 성수도 안 하고, 공부 많이 한 사람일수록 겸손해야 되고 신학자일수록 섬겨야 되고 예배의 모범이 되어야 되고, 뒷자리 앉지 마세요. 뒷자리 앞자리 앉아서 미리 예배에 일찍 와서 기도하고 자기 마음을 하나님과 나와의 다스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믿음의 비밀을 가진 우리는 공동체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기는 자에게 감추었던 만나와 힌도를 주신다고 했어요. 이 세상에서 만날 수 없는 신비로운 선물을 주시는 것이 신비야. 그것이 감추었던 만나는 과연 성경에서 말하는 뜻이 뭐겠어요? 광야를 행군하던 이스라엘을 먹이기 위해서 하늘에서 내려주신 하늘의 양식을 보고 사람들이 이게 뭐냐고 서로 묻다가 생긴 이름이래요. 하늘에서 직접 내려주셔서 온 이스라엘 백성을 먹이신 신비로운 음식이 바로 만나.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육신의 양식인 만나보다 더 놀랍고 귀한 감췄던 만나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50절에 보면 감췄던 만나에 대하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않는 영생. 하나님의 말씀의 떡. 천국이 있어요. 천국이 있어. 영생이 있다고요. 이 하나님의 말씀의 만나를 받아 먹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한 우리에게는 믿음의 공동체에게 주시는 감추었던 만나는 바로 영원한 생명,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그런 떡 말입니다.
1: 지금까지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목사님의 칼럼과 함께 하셨습니다.

1분 말씀 주식회사 아로마라이프에서 함께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1장 28절 말씀입니다. 1분 말씀. 몸을 세우며 마음도 세워지는 젊음의 옷. 기능성 속옷의 대표 기업 주식회사 아로마라이프에서 함께했습니다.

0: 홍덕 목사님께서 사사기 3장 12절에서 17절을 본문으로 내 약점도 하나님께 붙들리면 강점이 됩니다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1: 사람은 누구나 강해지고 싶어 합니다. 반대로 자신의 약점은 감추고 싶어 합니다. 약한 모습을 드러내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고 가능하면

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단어가 또입니다. 또라는 말이 뭐예요?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이전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던 거죠.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저지른 죄에 대해 책임을 물으셨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백성들은 큰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이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부르짖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들 구원하기 위해서 온니엘을 사사로 세우셨습니다. 온니엘은 이스라엘을 괴롭힌 자들을 물리쳤고 그 이스라엘은 40년 동안 평화를 누립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당연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죠. 다시는 하나님을 떠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간이 지나니까 또다시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또다시 우상 숭배에 빠지고 만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악행을 두고만 보지 않으시고 이번에는 모압 왕 에글론이 이스라엘을 치게 하시는 거예요. 이 때문에 이스라엘은 에글론의 지배 아래에서 18년 동안이나 큰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이번에도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또 부르짖은 거죠.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또다시 한 사람을 사사로 세우십니다. 그 사람이 바로 에훗입니다. 근데 성경은 에훗을 소개하면서요 아주 특별한 사실 하나를 강조합니다. 그가 왼손잡이였다는 거예요. 지금이야 왼손잡이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죠. 근데 고대 사회에서는 왼손을 사용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선이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도 과거에는 왼손잡이를 좋지 않게 여기던 때가 있었죠. 저도 실은 왼손잡이입니다. 근데 부모님이 글씨를 쓰는 거하고 식사할 때만큼은 오른손을 사용하라고 가르쳤어요. 다른 일은 어쩔 수 없는데 사람들이 보기에도 그렇고 또 옆 사람에게 불편을 줄 수 있으니까 글씨 쓰는 거하고 식사만큼은 꼭 오른손을 하라고 가르쳤어요. 그래서 제가 왼손을 쓰려고 하면 자로 탁 때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글씨를 쓸 때랄지 식사를 할 때는 오른손을 사용하지만 사실 대부분은 왼손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에훗의 경우는 좀 더 특별했어요. 사사기 3장은요 에훗을 단지 왼손을 잘 쓰는 사람이라고만 소개하고 있는 게 아니고 실은 오른손을 잘 쓰지 못하는 왼손잡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마도 에훗은 오른손에 장애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쨌든 분명한 것은 당시 기준으로 볼 때 에훗이 왼손잡이라는 사실은 그에게 약점으로 여겨졌을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에훗에게 그 약점으로 작용했던 왼손잡이가 오히려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데는 큰 장점으로 쓰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요 에글로 왕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에게 공물을 바쳤습니다. 공물을 바치는 일에 에훗도 참여했어요. 그런 다른 사람들과 함께 공물을 바친 다음에 함께 왔던 사람들을 먼저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자신만 혼자 다시 왕궁으로 들어가요. 그리고는 에글론과 독대를 청합니다. 에글론은 에훗의 말을 듣고 자기 부하들을 다 물리칩니다. 아마도 그의 생각에는 에훗이 어떤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전해주거나 특별한 선물을 가져왔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의 기대와는 다르게 에훗의 옷 속에는 칼이 감춰져 있었습니다. 에훗은 오른쪽 허벅지에 칼을 차고 있었어요. 당시에는 대부분 사람들이 오른손잡이였기 때문에 칼을 왼쪽 허벅지에 차는 게 일반적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에훗은 왼손잡이였기 때문에 아무리 예상치 못한 오른쪽 허벅지에 칼을 찼던 거예요. 그래서 칼을 들키지 않고 에글론과 대면할 수 있었습니다. 그의 약점이 강점이 되는 거죠. 결국 그는 왼손으로 오른쪽에 감춰둔 칼을 빼서 에글론의 배를 찌릅니다. 에훗의 칼은 에글론의 배를 관통했고 그는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성경에 보면 에훗이 에글론을 찌른 칼을 빼내지 않아서 기름기가 칼에 엉겨 붙었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좀 더
직설

제가 표현하면 에웃이 찌른 칼 때문에 에웃의 배에서 오물이 밖으로 흘러나온 거예요. 이 때문에 에글레의 부하들은 왕이 다락방에서 용변을 보고 있는 것을 착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밖에서 오랫동안 기다렸던 거고 한참이 지난 다음에야 왕이 죽은 것을 발견합니다. 바로 그 틈을 이용해서 에웃은 몸을 피할 수 있었던 거죠. 이렇게 무사히 탈출에 성공한 에웃은 나팔을 불어서 백성들을 모읍니다. 그리고는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인 모압을 너희 손에 넘겨주었다, 이렇게 외쳐요. 이렇게 해서 백성들은 모압을 물리쳤고 다시 이스라엘 땅에 평화가 찾아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흥미롭게 좀 살펴봐야 할 점이 있어요. 성경은 에글론을 살이 많이 찐 사람으로 묘사합니다. 게다가 그의 이름도 송아지와 관련이 되어 있어요. 당시 가나안 지역에서 황소라 할지 뭐 송아지는 풍요, 힘, 뭐 생명력을 상징했어요. 특히 가나안 백성들이 섬겼던 바알 우상이 황소 이미지와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병에서 본다면 에글론이 살해를 당하는 장면은 우상 숭배의 허망함을 보여주고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글론의 지배를 받을 때 그에게 뭘 바쳤다고요? 공물을 바쳤어요. 그래서 에글론은 마치 살찐 송아지처럼 점점 배가 불러올랐던 거죠. 그런데 이것이 우상 숭배의 모습과 묘하게 겹치는 거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같은 우상에게 제물을 바쳤어요. 마치 에글론에게 공을 바친 것처럼 그런 행동했단 말이에요. 그들은 우상이 자신들을 지켜주고 풍요를 가져줄 것으로 믿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자신들의 삶이 풍요로워진 게 아니고 오히려 우상의 배만 불리는 꼴이 되고 만 거죠. 이것이 바로 우상 숭배의 실체예요. 우상은 복과 풍요를 가져다 줄 것처럼 속이지만 오히려 사람들을 억압할 뿐이죠. 참된 평안과 생명을 줄 수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에글론이 죽은 모습은 우상 숭배의 허망함을 보여주는 그런 상징적인 장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에웃의 칼이 에글론의 배를 관통했을 때 기름기가 칼에 엉겨 붙었다는 표현은 얼마나 우상이 더럽고 추한 존재인지를 상징적으로 표현해주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에웃을 통해 에글론을 심판하신 장면은 하나님께서 우상을 심판하신 장면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걸 통해서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고 우리를 구원하는 분이라는 사실을 일깨워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강하고 완벽한 사람에게 맡기지 않으셨어요. 약점이 있는 에웃을 택하신 거죠. 에웃은 왼손잡이라는 약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왼손잡이라는 그 특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에글론을 공격하는데 유리하게 작용했던 거예요. 이처럼 약점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니까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도구가 되는 거죠. 이것은 뭘 보여줍니까? 이미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약한 자들을 통해서도 당신의 뜻을 이루실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약점까지도 당신의 목적을 이루시는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강한 사람이냐가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많은 능력과 장점을 가지고 있느냐도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느냐, 그거예요. 에웃은 하나님께서 사사로 세우신 사람입니다. 그런 연약한 면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서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담대하게 감당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로 하시면은 우리의 부족함으로 그게 큰 문제가 되는 게 아니죠. 우리의 약점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도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나이가 갖고 있는 약점, 연약함도 마찬가지고 또 과거에

내가 저질렀던 여러 가지 실수, 실패, 그런 삶도 있잖아요. 그것조차도, 그런 약점조차도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붙드시면 강점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로 삼으신 사람들 한번 보세요. 그들은 당시 사회에서 유명하거나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베드로, 안드레, 뭐 야고보, 요한은 어부였어요. 당시 어부는 갈릴리 지역에서 자기 생계를 꾸려가던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특히 예수님의 제자 중에 마태는요, 세리였습니다. 세리는 로마의 지배 아래에서 세금을 거둔 일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좋은 평가를 얻지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마태를 제자로 부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얼마든지 사회에서 인정받는 사람들, 그들을 제자로 삼을 수 있었어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제자로 삼으실 수 있었습니다. 만일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회적으로 유명하고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었으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도 많이 달랐겠죠.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평범한 사람들을 부르세요. 세상 사람들이 그리 주목하지 않는 사람들, 오히려 치명적인 약점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와 관련해서 사람들에게 한 가지 비유를 전하기도 하셨어요. 예수님은 아주 작은 씨앗을 예로 들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 가르치십니다. 천국은 마치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님과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니라. 겨자씨는 아주 작은 씨입니다. 특히 당시 사람들에게 겨자씨는요, 잡초와 같은 존재였어요. 그러니까 자기 정원에 겨자씨를 뿌리는 것은 안 되는 거예요. 있어도 뽑아야 돼요.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겨자씨,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 겨자씨가 자라서 나무가 되고 그 밑에 많은 새들이 와서 거닐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처음에는 보잘것없어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크게 자란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시작은 얼마나 작아 보입니까? 예수님께서 부르신 제자들도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특별한 게 없어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작은 공동체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온 세상을 향해 확장되어 가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도 사람을 바라볼 때 세상의 기준만 가지고 판단하면 안 돼요. 저 사람은 별걸 없다. 저 사람은 이런 약점이 있다. 부족하다. 저 사람은 내세울 게 없다. 그렇게 판단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고요. 그런 사람을 붙드시잖아요. 그러면 그를 통해서 얼마든지 놀라운 일을 행할 수 있는 거예요. 타인만 아니라 자신을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은 자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는 이 정도면 괜찮은 사람이다. 뭐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렇다면 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됩니다. 내가 가진 능력과 장점이 나를 자랑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그것마저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반대로 나는 정말 부자거럽다. 나는 연약하다. 나는 실패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사용하실까?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왼손잡이 에훗을 사사로 세우세요. 그를 통해서 에글론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을 모압의 압제에서 구원하십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세상 사람들이 크게 주목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제자로 삼으시는 거예요. 치명적인 약점이 있는 사람도 제자로 삼으세요.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돼 가셨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부족함 때문에 낙심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세상의 관점에서 봤을 때 작아 보인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작게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크고 강하냐, 내 손에 있는 게 있느냐, 그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느냐, 그겁니다. 사도 바울도 자신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께 수차례 그걸 고쳐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런 자신을 괴롭히는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달라 하나님께 간구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가시를 제거해 주시는 대신에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바울은 이 말씀을 듣고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거예요.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자신의 약함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더 강하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깨달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자신의 약함을 오히려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강한 사람만 사용하시는 게 아닙니다. 약한 사람도 사용하세요. 하나님은 큰 사람만 사용하시는 게 아니에요. 힘없고 연약한 사람도 사용하세요. 비록 실패한 인생이라도 사용하세요. 과거에 어떤 아픔이 있건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붙드시면 사용하세요.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이전보다 더 나은 사람으로 가꾸어 가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절대로 자신에게 약점이 있다고 해서 부끄러워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히려 그 약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세요. 하나님,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약합니다. 그러나 저를 붙들어 주십시오. 저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며 담대히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사람은요, 결코 작은 사람이 아니에요. 작더라도 하나님 손에 붙들리면 큰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붙들리면 나의 약점도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놀라운 도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시 한 편을 소개해 드릴까 해요. 이 시는 전쟁 중에 한 병사가 지은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신의 약함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한 사람의 고백이 담겨 있는 참 아름다운 시입니다. 나는 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힘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를 연약하게 하시어 겸손히 순종하는 법을 배우게 하셨습니다. 나는 더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건강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연약하게 하시어 그 연약함 속에서 더 선한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나는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부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가난하게 하셨고 그 가난 속에서 참된 지혜를 배우게 하셨습니다. 나는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을 얻을 수 있도록 권세를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낮추셨고 내게 하나님이 얼마나 필요한 존재인지 깨닫게 하셨습니다. 나는 나의 삶의 모든 것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게 생명을 주셨고 그 생명으로 모든 것을 누리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나는 내가 구한 것을 거의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진정으로 소망했던 것을 모두 받았습니다. 내 뜻대로 드리지 못했던 기도, 말로 다 표현 못했던 그 깊은 소원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아셨고 나도 모든 사이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돌이켜보니 나는 아무것도 받지 못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나는 모든 것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이 세상 그 누구보다 풍성한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 병사의 기도를 보십시오. 사람들은 힘을 달라고 기도해요. 건강을 달라고 기도하죠. 부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물론

0: 우리도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건강을 위해 기도하고 물질의 복을 받아 더 많이 섬기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약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건강을 잃기도 하고요. 가진 것을 내려놓아야 할 때도 있고요. 실패의 자유로 나아가게 할 때도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게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고 왜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나는지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면 비로소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강했을 때에는 보이지 않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약해지니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에는 당연하게 생각했던 일상이 사실은 하나님이 베푸신 큰 은혜였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평범하게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를 알게 됩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존재인지를 깨닫습니다. 처음에는 고난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나중에는 은혜였음을 깨닫기도 하는 거예요. 내가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더 경험하게 되는 거죠. 이것을 깨닫게 되면 병사가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돌이켜보니 나는 아무것도 받지 못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나는 모든 것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이 세상 그 누구보다 풍성한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약점까지도 당신의 목적을 이루는 선한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이 때문에 내 약점도 하나님께 붙들리기만 하면 그게 강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내가 약하다, 부족하다, 실패했다, 거기에 매몰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하루를 감사함으로 살아가고 나에게 주어진 일을 묵묵히 감당해 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세요. 하나님, 저는 이런 점을 실패했습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 후회가 됩니다. 하나님, 저는 연약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붙으시면 다시 일어설 수 있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풍성한 축복을 부어주시라 믿습니다. 늘 이런 고백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광주도와 함께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고 비록 연약하더라도 하나님이 들어서시는 귀한 존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참된 삶을 향하여 지금까지 광주 북구 동을로에 위치한 광주 동암교회 박현덕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전화 062-513-7620번 광주 동암교회로 연락주시거나 062-373-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어릴 때는 그렇게 안 가던 시간이 어느 순간부터 빨라지더니 한 살 한 살 나이가 찰 때마다 마치 가속도가 붙은 것처럼

더 빠르게 흘러간다는 느낌 다들 느껴보셨을 것 같은데요. 월요일인가 싶으면 어느새 주말이 눈앞에 와있고 정신없이 하루를 보내고 나면 잠들기가 아쉬워서 내가 오늘 무엇을 하며 시간을 보냈나 허무해지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남들에게 뒤처지지 않으려고 또 내게 맡겨진 책임을 다하려고 우리는 날마다 시계 바늘을 보며 쫓기듯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달리는 동안 우리의 몸도 마음도 소리 없이 지쳐가곤 하는데요. 하지만 세상이 말하는 속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친 걸음을 잠시 멈추고 우리에게 참 평안 주시는 주님의 품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만이 진짜 휴식을 얻는 방법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인데요. 세상의 속도에 맞춰 허덕이기보다 오늘 저녁은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주님의 보폭에 발을 맞춰보는 건 어떨까요? 그분 안에서 누리는 참된 평안과 힘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가득하길 소망하면서 8월 18일 화요일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시작합니다.

0: 아멘.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오늘 첫 곡으로 전태준의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함께 들으면서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영훈입니다. 자동차가 오래 달리려면 중간에 멈춰 기름도 넣고 엔진도 식혀줘야 하듯이 우리의 인생과 신앙에도 반드시 휴식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잠시 멈추어 쉬는 것을 마치 낙오되는 것처럼 불안해할 때가 많은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끊임없이 달리는 열심이 아니라 잠시 하던 일을 멈추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내 힘을 빼고 온전히 주님의 일하심을 신뢰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 저녁 시간만큼은 세상의 무거운 짐과 염려를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으시고요. 우리를 품어주시는 주님의 따뜻한 사랑 안에서 마음껏 위로받고 새 힘을 얻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시고요. 이 시간 여러분들의 이야기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연, 신청 찬양, 출석 체크 뭐든 좋습니다. 여러분들의 이야기 보내주시고요. 문자 샵 0153번, 오물장 0153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입니다. 극동방송 앱과 카톡은 무료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1: 찬양 맛집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에서 방송에 참여한 여러분께 드리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기업 아마란스에서 종합화장품, 드리며 섬기고 나누며 전하는 승리체육사에서 스포츠용품, 향기가 가득한 커피 B&G 커피 코리아에서 커피 원두를, 캘리그라피 작가 그향 장미라 선생의 글씨와 그림이 있는 말씀 액자를, 땅에서 시작된 모든 계획 자연주의 뷰티 브랜드 그라운드 플랜에서 화장품, 대한민국 도자기 역사의 중심 믿음의 기업 한국 도자기에서 접시 세트를, 세상을 아름답게 물들이는 하나님의 기쁨 썬팜킴에서 방울토마토를 선물로 드립니다.
0: 네, 행자전라에서 드리는 선물 소개해드렸고요. 네, 이어서 마커스 워십의 사랑하심이었네 찬양 함께하겠습니다. 아, 오늘은 화요일이죠. 화요일 코너로 홍장로가 간다 함께하겠습니다.

0: 별처럼 빛나는 전도자들을 응원하러 홍장로가
1: 간다.
0: 복음이 필요한 곳이면 대한민국 어디든지 달려갑니다. 광주극동방송 전매특허 출동 전도 프로그램 홍장로가 간다에 홍장로님 나오셨습니다. 장로님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행복한 전도자 포동교회 홍공숙 장로입니다.
0: 장로님 반갑습니다.
1: 네, 반갑습니다.
0: 지난 썸머 스페셜 여름방학 네. 참 긴 듯 짧았는데요. 네. 어떻게 잘 보내고 오셨나요?
1: 네, 6주간 방학했는데요.
0: 네.
1: 금방 지났어요.
0: 너무 금방 지나갔죠.
1: 네.
0: 어떻게 네. 그 여름방학 동안에도 쉬지 않고 전도를 하셨는지 참 궁금한데요.
1: 네. 날씨가 많이 무더워서 네. 현장에 나가서 전도는 할 수 없었지만
0: 네.
1: 전도회에는 방학이 없었습니다.
0: 오.
1: 책상에 앉아서 전화하고 문자하고 톡하고 전도는 계속했고요. 또
0: 네.
1: 후반기 전도를 위해서 영적으로 충전하고 맞습니다.
0: 아멘.
1: 네.
0: 오늘도 이 시간 오랜만에 진행하는 홍장로가 간다. 영적으로 충전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1: 아멘.
0: 네, 그러면은 홍장로가 간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전화전도 출동전도 요청하신 분들 문자로 신청해 주세요. 전도라고 쓰시고 전도 대상자 이름과 전화번호 그리고 어떤 사연이 있는지도 남겨주시면 그 전도에 저희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먼저 출석체크 퀴즈 함께 할 텐데요. 본문에 들어갈 뿅뿅 단어를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장로님, 오늘의 말씀, 문제 주시죠.
1: 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한 구절이고요. 제가 정말 자주 힘이 없을 때마다 암송하는
0: 네. 네,
1: 성경 구절이거든요.
0: 네.
1: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내게 뿅뿅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0: 아멘.
1: 세상의 조건이나 내 힘이 아니라 오직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이

0: 이것 있어야 우리는 모든 것을 해낼 수 있습니다.
1: 맞습니다. 아멘. 아멘. 사실은 제게 지금 가장 필요한 구절이 아닌가도 싶은데요. 네. 많이 떨리고 긴장도 돼서 네. 네, 이 말씀이 참 위로를 주는 것 같습니다. 아, 이것은 우리의 삶에서도 꼭 필요하지만 또 전도하고 봉사할 때도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는 원동력이기도 하잖아요.
0: 그렇습니다. 지치고 낙심될수록 또 위로부터 주시는 이것을 구하며 담대히 일어서야 되겠습니다. 제가 특별히 간증집회 갈 때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네. 많이 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는 할 수 없어요.
1: 맞습니다. 네. 꼭 구해야지만 우리가 또 할 수 있는 힘을 얻으니까요.
0: 네. 아멘.
1: 아멘. 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것이 있어야만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오늘의 말씀은 말하고 있는데요. 정답 아시는 분들은 샵 0153, 우물정 0153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극동방송 앱과 카톡은 무료로 함께하실 수 있으니까요. 정답 아시는 분들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0: 안녕하세요. 옹기장의 선교단입니다. 이번 여름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으로 마음에 새겨오신 여러분을 저희 옹기장의 선교단이 아주 특별한 자리에 초대합니다. 오는 8월 27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송정제일교회 본당에서 이화여대 정자영 교수님과 함께하는 광주 극동방송 찬송가 콘서트가 열립니다. 31일 동안 한 곡 한 곡 찬송가를 필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겼던 그 시간을 이제 함께 모여 찬양으로 아름답게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정자영 교수님의 찬송가 이야기를 듣고 저희 옹기장의 선교단과 함께 마음껏 찬송하며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고백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찬송가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면 누구나 환영합니다. 8월 27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송정제일교회 본당 저희 옹기장의 선교단과 함께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 자리에 꼭 함께해 주세요.
1: 이화여대 정자영 교수님과 옹기장이 선교단 그리고 광주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이 함께하는 광주극동방송 찬송가 콘서트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은 단문 50원의 유료문자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찬송이라고 보내주시면 신청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0: 8월 27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광주 송정제일교회에서
2: 안녕.
3: 네, 박해봉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찬양 함께 듣고 오셨고요. 방금 들으신 것처럼 다음 주 목요일 8월 27일 목요일에 송정제일교회에서 찬송가 필사 콘서트를 진행합니다. 정말 이 시간 여름 뜨겁게 우리 찬송가 필사하면서 보냈잖아요. 이 시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도 오실 거죠?
4: 네, 당연히 갑니다.
3: 장로님도 네. 오신다고 했으니까 네. 듣고 계신 분들도 꼭 오셔서 함께 은혜 받고 찬송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출석체크 퀴즈 문제는요.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인데요. 지금 많은 분들께서 정답 보내주고 계십니다. 그 전에 네. 제가 이제 어제부터 이제 행자어제날을 진행하게 됐잖아요.
4: 네.
3: 저를 환영해주는 문자를 좀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7443번님. 반가운 목소리네요. 오영훈 PD님 환영하고 축하합니다. 모처럼 연극 보러 가며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목소리에 깜짝 놀라 문자 보냅니다. 무슨 연극을 보러 가시는지 모르겠지만 제 목소리에 더 좋아하셨으면 좋겠네요.
4: 네.
3: 또 우리 네. 7674번님. 이 정다운 목소리는 하루의 피로를 풀어주네요. 아멘. 오늘의 시간도 주님의 은혜로 새로운 행저질라와 함께 마무리합니다.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께서 2911번님 또 3927번님 저를 이렇게 환영해 주셨는데 앞으로 많은 기도 부탁드리고요. 저도 기도하면서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 7251번님, 2713번님, 5352번님 계속해서 정답 잘 보내주고 계신데 제가 방금 잘못 읽었네요. 우리 2713번님은
4: 오답입니다.
3: 오답인데요. 네, 기뻐라고
4: 네.
3: 보내주셨는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들으시면서 정답을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의 말씀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인데요. 내게 뿅뿅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뿅뿅에 들어갈 단어를 맞춰주시면 되시고요. 정로님.
4: 네.
3: 이 말씀을 생각하면 혹시 네. 어떤 마음이 드시는지 네. 궁금한데요.
4: 왜 우리는 이거 주님이 주신 네. 이 힘으로 사실 살아가고 네. 전도하고 저도 간증집회 다니고
3: 네.
4: 매일매일 암송한 말씀이에요.
3: 네.
4: 네, 저에게는 아주 힘이 되는 말씀입니다.

0: 말씀이고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모두가 다 아마 힘이 되는 말씀이실 거예요.
1: 맞습니다.
0: 네, 우리 오피디님도 오늘 이 말씀 의지해서 지금 잘하고 계세요.
1: 네. 네, 감사합니다.
0: 관리 잘하시는데.
1: 아멘. 아, 네. 우리 장로님뿐만 아니라 듣고 네. 계시는 모든 분들도 이 말씀 의지할 때 또 새로운 힘과 또 뿅뿅을 주실 때 또 힘차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실 거라 생각되는데요.
0: 네.
1: 그럼 한번 정답을 발표해 볼까요?
0: 네.
1: 우리 장로님께서 한번 읽어주시죠.
0: 네, 능력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1: 아멘.
0: 주님이 주시는 능력을 힘입어서 살아가는 것이 우선이고요. 그 능력으로 낙심한 이웃을 일으켜 세우고 또한 복음을 전하는 일이 참 중요합니다. 네, 많은 분들이 능력이라고 정답 많이 주셨습니다.
1: 네, 맞습니다. 아. 우리 5005번님, 7674번님, 6323번님 많은 분들께서 능력이라고 정답 보내주셨는데요. 오늘 두 분을 선정해서 네. 선물을 보내드리려고 하는데
0: 네.
1: 장로님 어떤 분 한 분만 먼저 선정을 해주시겠어요?
0: 그럴까요? 네, 쫙 보면요. 네. 네. 능력 우리 모두에게 능력 주시옵소서. 아멘.
1: 아멘.
0: 네. 2132번님.
1: 2132번님.
0: 네. 네. 선물 드리고요.
1: 축하드리고요.
0: 네.
1: 네. 한 분은 제가 한번 선정을 네. 해보겠습니다.
0: 네.
1: 네. 샬롬 능력입니다. 교회 봉사도 그렇고 지금 퇴근 중인데 직장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모든 일에 능력 주시길 기도합니다.
0: 아멘.
1: 오늘 처음 보내주셨는데요. 우리 5005번님 우리 이분께도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네, 축하합니다.
1: 네, 축하합니다. 우리 두 분께는 선물 링크를 보내드릴 테니까요. 작성해 주시면 저희가 선물 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한이의 음성으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찬양 듣고 와서 계속해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0: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의 영혼구원 프로젝트 홍장로가
1: 간다
0: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전도현장 만나볼게요. 이번 전도현장에서는 어떤 분을 만나셨어요?
1: 네. 말기 암으로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께서 더 이상 이제 의학으로는 안 된다. 이렇게 해서 이제 기다리고 네. 계신 분인데 언니가 권사님이어서 네. 방송을 듣고 사연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분을 어느 누구도 만나고 싶지 않다 이런 분을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기도하고 가서 네. 만나서 복음 전하고 영접기도 하고 이런 네. 분을 만나고 왔습니다.
0: 아, 참 만나 뵙기 네. 어려우셨을 것
1: 네네,
0: 같은데.
1: 네네 진짜 어려운 분이셨는데 그러니까요. 요양하고 네. 계셨고 뭐 요양병원도 아니고 본인은 이제 더 이상 뭐 약을 쓸 수 없으니까 네. 오직 주님만이 네. 주님만이 소망이시며 주님만이 헤어 주셔야 될 분을 만나고 왔습니다. 아주 어려운 분을 만나고 왔어요.
0: 아멘.
1: 네네.
0: 또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주님의 네. 복음이 들어가면 또 새 힘 얻으실 줄 믿습니다.
1: 아멘.
0: 아멘. 그럼 오늘의 전도 현장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2: 인생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겠어요? 우리 정숙 씨는 지금 소원은 뭐 있어요?
3: 소원이요?
2: 응. 글쎄. 우리 사람들도 다 사람들도 소원이 있는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전능하신 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온 세상이 다 우리 하나님 거거든요. 근데 그분도 소원이 있으시대요. 궁금하시죠? 우리 사람들은 연약해서 이런 소원이 있어요 저런 소원이 있는데 우리 하나님도 소원이 있으시다고 근데 성경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는 소원이시대요. 구원받고 진리가 예수님이에요. 그죠? 그래서 오, 저는 성경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도 이런 소원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왜 구원도 못 받고 진리이신 예수님을 안 믿고 그렇게 힘들게 어렵게 살아갈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0: 네, 이번 분 이렇게 들어보니까 네. 좀 상황이 어려우셔서 그런가 네. 조금 내성적이기도 하고 네. 마음이 좀 열기 어려운 상황이신 것 같기도 한데요.
1: 네.
0: 이럴 때는 더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면 되는 거잖아요, 장로님.
1: 네, 이제 또 그분에 맞춰서 네. 눈높이 맞춰서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래도 감사하게도 마음문을 열고 네. 만나준 것만도 참 하나님 은혜였어요.
0: 그러니까요.
1: 과연 이렇게 얼마 남지 않는 삶을 사람이 볼 때 의사 선생님이 볼 때 그랬고요. 네.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제 몰라요. 제가 항상 그래서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의사는 그만 이제 끝이라고 하지만 우리 네. 하나님은 그때 시작이시다.
0: 아멘.
1: 이걸 설명하면서 네. 내성적이 아니라 마음에 힘이 없고 아무런 소망도 없고 여유가 없으신 분이에요.
0: 네.
1: 그래서 아마 조심스럽게 저도 네. 이분에게 대했던 것 같습니다.
0: 아, 네. 그러셨구나. 네. 아, 마음이 참 어려우셨을 텐데
1: 네.
0: 이렇게 또 들은 것, 통화를 하는 거 보니까 만나 뵙고 온 거 보니까
1: 네.
0: 저도 참 마음이 좀 안 좋으면서도 응원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 같은데요.
1: 네, 그렇습니다. 네. 네.
0: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도 사람처럼 소원이 있으시고
1: 네.
0: 또 그 소원은 바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거라고 또 장로님께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1: 네네.
0: 또 이런 말을 들으면 뭔가 좀 벅차오르는 것들도 있을 것 같아요.
1: 네, 이제 이분한테는 이제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사실 의사의 네. 말이면 건강도 그래서
0: 그쵸.
1: 소원이 무엇이냐면 제가 그냥 더 살고 싶어요. 많이 열심히 살고 싶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건강 회복시키고 싶어요. 이런 소원을 네. 듣고 싶어서 한 이야기인데.
0: 네.
1: 아무런 그런 의지나 뭐 소망이나 이런 게 안 보인 것 같아서
0: 네.
1: 이제 우리 하나님도 소원이 있으시는데
0: 네.
1: 그분은 소원이 무엇이냐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의 소원을 먼저 이야기하거든요.
0: 네.
1: 네.
0: 아마 또 소원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1: 네.
0: 차마 또 말씀하신 것처럼 마음이 그쵸. 연약해져서
1: 죽음 앞에서 누가 죽고 싶다고 하겠어
0: 맞아요.
1: 말은 죽고 싶다고 했지만 다 하나님인데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죽기를 두려워함으로 다 더 살고 싶은

0: 좋을 거예요. 건강해지고 싶을
1: 맞습니다.
0: 거예요.
1: 네. 회복을 원하시고 계셨을 텐데
0: 네.
1: 아, 또 이렇게 들어보니까 네. 장로님께서 생각을 이렇게 공유해 주시면서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0: 네, 네.
1: 그러다 보니까 듣는 분들도 처음에는 마음이 좀 닫혀있지만 네. 또 이렇게 듣다 보면 좀 더 친근하게 공감을 하면서 들을 수 있는 것 같아요.
0: 네. 다 고개는 까딱까딱 하면서 생각은 다 있죠.
1: 네.
0: 그래서 그럴 때 이제 제가 또 열심히 복음을 전합니다.
1: 아이고.
0: 네, 네. 네.
1: 그럼 계속해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2: 우리 정숙 씨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알고 계셔. 네, 그죠. 하나님은 좋으신 분.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무서우신 분, 무서운 분. 어떤 분은 하나님이 어디가 있냐, 봤냐. 근데 우리 여기 있으니까 이런 우주 만물 창조하신 분 보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날마다 찬양할 것 같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라 말씀으로 창조하셨대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그냥 믿기도 싫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지 내 주장대로 사는 것이지 이런 것을 성경에서는 죄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죄 때문에 우리가 죽음이 왔고 하나님 심판에 이르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걸로 끝나면 너무 억울할 텐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천국을 준비해 주셨어요. 그래서 누구나 갈 수 있는 천국은 너무 좋은 곳이라 죄 갖고는 갈 수가 없어서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다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1: 그래도 감사하게
0: 네.
1: 하나님께 대해서 알고 있다고 좀 끄덕이거나 반응을 하셨나 봐요.
0: 네네네. 네, 네. 네,
1: 감사한데
0: 네.
1: 보통 전도 대상자분들은
0: 네.
1: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 잘 모르고 계실 때가 많잖아요.
0: 네.
1: 근데 장로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럴 때는 오늘처럼 좋으신 분,
0: 네.
1: 또 때로는 무서우신 분,
0: 네.
1: 또 전능하신 분이라고 차근차근 설명드리면 참 좋을 것 같아요.
0: 네, 그리고 제가 이제 제일 많이 설명한 하나님은 너무나 우리 사람들을 사랑하신 분, 사실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셨다.
1: 맞습니다.
0: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우리 하나님은 무서운 분만이 아니라 정말 사랑이 많으신 분이다.
1: 아멘.
0: 그래서 천국을 준비해 주셨다. 이제 이 내용을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1: 맞습니다.
0: 네.
1: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0: 네. 네,
1: 우리를 가장 많이 사랑하셔서 예수님도 보내주셨는데요. 아, 이렇게 사람들은 뭐
0: 네.
1: 절도, 강도 뭐 이런 것들만 죄인 줄 알고 또 사실 하나님을 모르는 것 자체가 죄인데
0: 네.
1: 그런 사실들을 잘 모르잖아요.
0: 네.
1: 그런데 또 그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천국을 준비해 주셨다.
0: 네.
1: 모두가 원하는 천국을 가려면 죄가 없어야 한다는 그런 사실들을 분명하게 알려줘야 하는 것 같아요, 장로님.
0: 네, 맞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나쁜 짓 한 것만 죄라 그러는데 성경에서 분명히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그랬어요.
1: 네,
0: 나 죄 없다. 나 너무 정직하게 살았다.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았다. 그러면 나도 죄가 없는데 왜 죄냐 그러면 하나님을 지금 안 믿었으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그랬으니까
1: 네.
0: 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러면 거기에서는 다 대답을 못해요. 아, 내가 죄인이었구나.
1: 네.
0: 이 죄인이라는 것을 시인할 때가 제일로 정직한 고백이죠 사실. 네네.
1: 그런 우리 죄인이
0: 네.
1: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천국 갈 수 있다는 그 사실이
0: 네.
1: 또 말씀해 주신 내용이 사실 복음의 핵심이잖아요.
0: 네, 네 맞습니다. 네.
1: 그렇기 때문에
0: 네.
1: 우리 듣는 분들도 또 전도 대상자분들도 그런 사실을 꼭 알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한번 다음 것도 들어보겠습니다.
2: 부모님 많은 사람이 간다고 하면 못 가지만은 아무나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다른 법으로 착한 일하고 선행하고 좋은 일하면 천국 갈 수 있지 성경에서는 절대 안 된다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도 안 하고 한 가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는 그 방법 한 가지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우리 정숙 씨는 예수님을 인정하시죠?
3: 예.
2: 네. 예.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 우리 죄를 위해서 모든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 주셨어요.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부활 신앙. 부활. 우리는 죽어도 산다는 부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얼마나 소망이 있고. 그 성경을 죽은 사람을 잔다. 이렇게 해서 잠자면 깰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부활 신앙이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1: 장로님.
0: 네.
1: 제가 이번 컷에서 되게 감명 깊었던 거는.
0: 네.
1: 아, 이분이 마음이 어려우셨을 건데.
0: 네.
1: 가장 뚜렷하게 대답을 하신 부분이 네. 아, 예수님을 인정하냐는 질문에 가장 분명하게 대답을 해주신 것 같아요. 네.

0: 인정한다. 왜냐면 네. 언니가 권사님이어서 참 많은 기도를 하고 네. 저를 한번 만나게 하기까지 얼마나 네. 고민하면서 기도를 참 많이 했어요. 그렇구나. 누구도 만나고 싶지 않다고 거절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 언니 권사님의 기도로 인해서 이미 이분이 마음을 열고 아, 나 이제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다는 거. 근데 네. 언니 말은 안 듣는데요. 언니 말은 안 들어서 네. 이제 제가 가서 했을 뿐인데 이미 다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분이셨어요.
1: 그런 것 같습니다.
0: 네네 맞습니다.
1: 정말
0: 네.
1: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다고 하셨는데
0: 네.
1: 또 언니의 기도가 많이 정말 쌓였던 것
0: 네,
1: 같습니다.
0: 네 맞습니다.
1: 우리 장로님을 만나게 해주신 것 자체가 네.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은혜였던 것 같습니다.
0: 네 그렇습니다. 네
1: 장로님께서 또 십자가 사건을 말씀해 주시면서
0: 네.
1: 이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셨어요.
0: 네
1: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항상 소개가 필수고 핵심인 거잖아요.
0: 맞습니다. 우리가 그냥 복음 자체, 예수님이 복음 자체이기 때문에
1: 아멘.
0: 그 예수님을 믿어야만이 우리가 소망을 갖고 또 예수님을 믿는 건 우리가 부활신앙, 죽어도 사는 부활신앙.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분은 유일하신 예수님. 그 십자가의 피, 십자가의 보혈만이 우리의 구원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복음의 핵심이기 때문에 네. 반드시 제가 꼭 전하는 것입니다.
1: 아멘.
0: 네.
1: 부활 소망이 있고 그래서 그 소망을 가지고 아, 전도하러 왔다는 말이 전도 대상자분 우리 황정숙님에게는 아, 소망과 확신이 전달되는 아, 정말 그 강렬한 어떤 감정에 그게 있었을 것 같습니다.
0: 아멘. 네.
1: 그러면은 우리 계속해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0: 내려놓고 가야 돼요. 예, 그렇죠? 그래서 오늘 준비하시는 게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내가 입술로 고백하는 거예요.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을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죠? 정해졌어요, 성경에. 그래서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 어디에 가고 싶으십니까? 지옥 가고 싶으신 분들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요. 얼마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가 중요하냐면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만 불러도 오냐 내 딸아 이렇게 해주세요. 그럼 이 자녀가 된 권세를 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내 마음한테 영접하는 거예요. 이거는 본인이 고백하는 거예요. 한번 자고 같이 큰 소리로 우리 주님이 들으시게 한번 큰 소리로 해볼까요? 같이 하시게요. 예수님 시작.
2: 예수님 제 마음에
0: 들어와 주세요. 저의 모든 죄를
2: 예수님께서 흘리신 십자가의 피로 깨끗이 씻어주셔서 죄 없게 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이제부터 천국에 가는 날까지 예수님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0: 아멘. 아멘. 예수님이 이제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의 영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 정숙 씨 마음 가운데 들어오셔서 사랑한 딸아 너는 내 딸이야.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시는지 내가 들어줄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 거는 예수님 접수하셔서 무엇이든지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예수님이 다 들어주세요.
1: 아멘.
0: 아멘.
1: 아, 목소리가 여전히 어렵고 떨리긴 하셨지만
0: 네.
1: 그래도 분명하게 영접 기도를 네. 따라해 주셨네요.
0: 네, 맞습니다. 영접 기도하고 제가 또 간절히 축복 기도 해 줬고요.
1: 네.
0: 이분이 이제 뭐 교회를 안 다녔고 잘 모르기 때문에 예배를 안 드렸기 때문에
1: 네.
0: 찬송가를 제가 몇 장을 이렇게 해갖고 가서 주여 나의 병든 몸을 고쳐주시라고
1: 네.
0: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시 한번 이제 60세예요. 연세가 네. 너무 젊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살고 싶다라고 소망을 심어주면서 찬송가를 이제 못 부르면 매일 읽으라고 주여 나의 병든 몸을 고쳐주셔서 주를 위해 살겠으니 나를 고쳐주시라는 이 찬송가를 제가 몇 장 복사를 해갖고 가서 읽어 날마다 읽으라고
1: 네.
0: 이렇게 했습니다.
1: 아이고
0: 네.
1: 그분이 꼭 읽으시고
0: 네.
1: 용기를 얻고 위로를 얻으셨으면 좋겠는데요.
0: 네 그럴 것입니다 아마.
1: 네, 네. 네. 어떻게 그럼 황정숙님 이분은
0: 네.
1: 이후에 어떻게 예배를 좀 다 갈 수가 없는 상황이실까요?
0: 네네. 장성에서 요양을 하고 있기 때문에
1: 네.
0: 저기 교회 출석도 어렵고 그 후에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이 언니 권사님하고 통화를 했어요.
1: 네.
0: 제가 그때 이랬어요. 제가 다시 또 한번 오고 싶다 그랬더니 오라고 그랬거든요. 오.

0: 했거든요.
1: 오, 할렐루야.
0: 네. 그래서 이제 언니하고 통화를 했는데 장로님 제 동생이 주변 정리를 차차차차 주변 정리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 또 한번 가야 되는데 시간을 못 내서 못 가서 네. 다시 이제 내일이라도 연락하고 한번 다시 한번 가고 군의 확신 재차 점검하고 아마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1: 네, 장로님. 네. 아마 지금 이 방송 들으시면서도 네. 많은 분들께서 기도하고 계시고 중보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0: 네.
1: 아, 많은 분들이 기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또 전달해 주시면 힘을 얻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아, 이 방송 들으시면서 이 복음을 내 가족, 친구, 내 지인에게도 들려주고 싶으신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전도 요청 사연 남겨주세요. 저희가 그럼 출동하고 우리 장로님께서 또 기도하고 함께 하시겠습니다. 장로님,
0: 네.
1: 이렇게 가실 때마다 네. 전도 대상자분들을 만나게 되면 네. 또 어떤 마음이 좀 드시는지 궁금한데요.
0: 예, 강팍한 사람, 또 고집 센 사람, 사실 난 절대 예수 안 믿을 거야. 아마 이렇게 거의 이제 이야기를 많이 안 하고 갔는데 이번은 이제 특별한 경우라 네. 만약에 안 만난다고 뭐 억지로는 할 수가 없거든요.
1: 네.
0: 이렇게 많은 분들이 했지만 그때그때마다 저는 그래도 이 사연 주신 분이 얼마나 기도하고 예, 네. 사연을 주셨기 때문에 그분들의 기도로 인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영접 기도를 할 수 있다는 이 믿음으로 가기 때문에 한 번도 뭐 어떠한 경우에도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않고 돌아올 때는 항상 감사해요.
1: 아멘.
0: 하나님 이렇게 또 일하셨군요. 이 한용은 또 하나님이 일하셨군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사연 주시고 기도하면서 복음 전하며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저는 늘 봐왔기 때문에 한 번도 힘들다 뭐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1: 아멘. 우리는 전하는 자이지 우리가 네. 뭐 어떤 것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0: 아멘. 맞습니다.
1: 우리 씨를 뿐일 뿐이고 네. 일하시는 거는 주님께서 하시니까.
0: 네. 열매도 하나님께서 맺게 해주시고
1: 아멘.
0: 반드시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1: 아멘.
0: 아멘. 네.
1: 그런 의미로 코너 마치면서 정말 중요한 시간인데요.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기도, 바로 영접 기도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극동방송을 듣는데 아직 구원에 대해서 잘 모르시고 또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는 기도를 해본 적이 없는 분, 아직 교회 나가지 못하고 있는 분, 또 다니다가 잠깐 쉬고 계신 분들도 우리 장로님을 따라서 영접기도 같이 하면 좋겠어요. 장로님이 선창해 주시면 저와 해당되시는 분들이 함께 따라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믿기로 함께 기도하며 결신한 분들은 지금 바로 결신이라고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문자와 카톡을 보내주세요. 장로님께서 먼저 기도하시면 저와 결신하기 원하시는 분들이 따라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0: 사랑의 하나님.
1: 사랑의 하나님.
0: 저는 예수님 안에서 죄인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1: 죄인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0: 저의 모든 죄를 예수님의 피로써 용서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1: 이제부터 제 마음 중심에 들어오셔서
0: 주님의 뜻대로 살게 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 아멘. 장로님, 네. 오늘도 이렇게 홍장로가 간다 함께 해주셨는데요.
0: 네.
1: 방송 가족분들께 마지막 인사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우리 광주 극동방송을 사랑하시는 청취자 여러분, 무더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네, 여름 가운데도 영육간에 강건하시고 하반기 전도를 위해서 영혼권을 위해서 힘써주시면 좋겠습니다.
1: 아멘.
0: 아멘.
1: 무더위 물리치고 하반기 전도를 위해서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도 우리는 복음을 전하러 가겠습니다. 지금까지 홍공숙 장로님과 함께했습니다. 장로님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찬양 오벳의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함께하겠습니다.

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마지막 찬양 제이어스의 나의 백성이 띄워드리면서 이만 인사드릴게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오영훈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말씀에게 길을 묻다. 인생의 모든 문제, 하나님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 속에서 인생의 길을 찾는 시간. 화요일 오늘은 아로마라이프 선교회에서 지역교회를 섬기는 시간으로 남구 주월동에 있는 하늘씨앗교회 김지혁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십니다.
1: 자, 오늘 본문은 12정탐꾼 스토리입니다. 12명이 똑같이 가나안 땅을 보고 왔어요. 다른 걸 보고 간 게 아니라 똑같은 걸 서로 보고 온 거죠. 자,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보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보고, 이제 보고를 하는데 보고의 내용은 완전히 달랐어요. 믿음이 없는 10명의 정탐꾼은 자, 우리는

가나안의 그 거민, 거인 족속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떼어 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절대 능히 그들을 이길 수 없다. 그 땅을 정복할 수 없다는 거죠. 이것이 이제 10명의 정탐꾼의 보고였고, 반대로 여호수아 갈렙, 이 믿음이 있었던 두 명, 이두 명이 이제 보고는 어땠냐? 그 하나님이 이 땅을 약속해 주셨기에 하나님만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는 거죠. 능히 차지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자, 그 확신을 백성들 앞에서 당당하게 선언을 하는데, 14장 8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14장 8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아멘. 자, 여러분, 여호수아 갈렙처럼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요, 보는 게 다릅니다. 보는 게 달라요. 자,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은 관점이 다릅니다. 자, 10명의 정탐꾼처럼 같은 것을 봤는데 다르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뭐가 다른 거예요? 관점이 다른 거죠. 보는 관점이 달라요.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보는 차원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차원이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하잖아요. 자, 어른과 아이는 차원이 다르죠. 그렇죠? 어른과 아이가 이야기를 하면은 여러분 잘안 통할 때가 많죠. 왜냐? 보이는 게 다르기 때문에. 저희 집 사춘기 아이들과 말이 잘안 통합니다. 왜요? 제가 보는 관점과 아이들이 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잘안 통해요, 말이. 같은 걸 봐도 다르게 이야기를 하죠. 제가 이야기하는 것과 아이들이 이야기하는 게 다릅니다. 왜냐?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전문 분야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미술관에 가서 미술 작품을 관람한다고 했을 때, 저는 그 미술관에 가면 갈 일도 별로 없지만 어쩌다 가게 돼도 굉장히 빠르게 지나갑니다. 왜냐하면 보이는 게 없기 때문에 그냥 보고 쓱 지나간단 말이죠. 그런데 미술을 전공했던 사람들은 굉장히 한 작품에 오랫동안 머물러서 보고 있습니다. 왜요? 보이는 게 다르니까요. 저는 안 보이는 게 전공자에는 보인다는 거죠. 전공자 눈에는 보인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보이는 게 달라집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믿음에 있어서 전공자가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믿음의 전공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전공자가 되면 보는 것이 확실히 달라집니다. 다르게 본다는 거죠. 안목이 바뀌고요. 관점이 바뀝니다. 관점이 바뀌어야 우리는 다른 삶을 살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겉으로 봐서는 잘 몰라요. 그런데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알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사람이 하는 말을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보면 알수 있습니다. 말을 들어보고 어떻게 할수 있는가? 그 사람의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의 관점이 대충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되게 자기가 보는 걸 이야기하거든요. 자기 관점으로 보는 것들을 이야기한단 말이죠.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쭉 들어보면 그 사람이 하는 주제가 이야기가 뭐냐? 이야기 주제는 이런 거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늘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의식주. 이 눈에 보이는 것에만 머물러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만 머물러 있으면 항상 주제가 뭐냐? 내 육체의 만족이 내 삶의 주제가 되는 거예요. 그 이상을 넘어가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밥을 먹고 살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삶의 주제가 되는 거예요. 밥을 먹을 수 있는 수준이 되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것을 먹으며 오래 살 것인가? 이게 웰빙이 삶의 주제가 되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며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리고 난 다음에 뭐라고 하셨냐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눈에 보이는 차원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영적인 차원으로 가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영적인 차원입니다. 물질의 세계를 넘어서 영의 세계,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에 눈을 뜨라는 거죠. 단순히 눈에 보이는 사물이나 현실이나 형편이나 처지 그 자체만을 보지 말고 그것을 일으키시고

0: 그것을 만드시는 분을 바라보라는 거죠. 만드시는 분을. 여러분,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냐? 그 이면을 바라볼 수 있는 능력입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은 겉으로 드러난 것만이 아니라 그 이면에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이죠. 현상이 아니라 현상을 넘어서 볼수 있는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이 세상을 바라보는 인식은요, 두 가지 인식이 있어요. 이성으로 바라보든지 경험으로 바라보든지. 그렇죠.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이성으로 바라보든지 경험으로 바라보든지.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물론 이성과 경험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인식은 바로 믿음론입니다. 믿음론. 예. 믿음의 기반을 둔 경험과 이성이어야지 신앙에 있어서 이성과 경험이 앞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이성, 경험, 이것으로만 바라보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본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봐야 됩니다. 말씀의 창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봐야 됩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통해서 바라봐야 돼요. 이 약속된 이 계시된 66권의 말씀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실체로 보게 되는 것. 믿음이 있어야 보게 될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의 눈이 열리게 되길 바랍니다. 희미하게 보지 마시고요. 확실하게 여호수아 갈렙처럼 확실하게 능히 이기리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주시리라. 여러분, 믿음의 눈이 열리면 이 세상에 흔들리지 않고 살수 있습니다. 믿음의 눈이 열리면 감사하며 살수 있고요. 찬송하며 기뻐하며 승리의 삶을 살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절실히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소유와 더 좋은 편리가 아니라 더큰 믿음인 줄 믿습니다. 믿음이 크면 클수록 보는 게 달라집니다. 믿음이 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더 많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 믿음에 있어서는 이 믿음은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거든요. 이 믿음에 있어서는 절대 안주하면 안 됩니다. 절대 안주하지 마시고요. 이 정도의 믿음, 이 정도의 수준의 믿음에서 안주하지 마시고 더큰 믿음을 여러분들이 구하시기 바랍니다. 더큰 믿음을 구하셔서 그큰 믿음으로 그 안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 세상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이루어지는데 귀하게 쓰임 받는 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 땅에 증명하는 자들이 되어서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화요일 저녁 지금까지 아로마라이프 선교회에서 지역교회를 섬기는 시간으로 남구 주월동에 있는 하늘씨앗교회 김지혁 목사님의 말씀 함께했습니다. 방송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전화 671국에 1885번, 062-671-1885번 하늘씨앗교회로 연락주시거나 광주전화 373국에 1000번, 062-373-1000번 광주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0: FM 93.1MHz 광주 극동 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광주 전남 지역 교계 소통 예창 FABC 게시판입니다. 광주 극동 방송에서는 이화여대 정자영 교수와 옹기장이 선교단 그리고 광주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이 함께하는 찬송가 콘서트를 개최합니다. 일시는 8월 27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이며 장소는 광주 광산구 송정동에 위치한 송정제일교회입니다. 이번 콘서트에서는 필사 프로젝트에 참여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선물 추첨의 시간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찬송가 필사 프로젝트에 참여하신 분들은 필사노트를 지참해 참석하시고 필사 프로젝트에 참여하지 않으셨거나 필사노트가 없으셔도 누구든지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콘서트에 참석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찬송이라고 보내주시면 신청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광주전화 373국의 1000번

0: 062-373-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은석 전인치유센터에서는 중고청 치유 캠프를 개최합니다. 스마트폰 도박, 성등 중독 예방을 위한 온가족 치유 세미나를 주제로 8월 21일 금요일 저녁부터 8월 22일 토요일까지 광주 북구 오남동에 위치한 광주 은석교회에서 진행됩니다. 자세한사항은 010-3996-6291번, 010-3996-629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주 빛가람교회에서는 왜 온라인 교회인가를 주제로 무료 강의를 진행합니다. 일시는 8월 29일 토요일 오후 2시이며 장소는 나주 빛가람동에 위치한 빛가람교회입니다. 강사는 유튜브 라이브 교회 점호승 목사님이며 지역교회의 온라인 사역에 대해 강의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9082-3184번, 010-9082-318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 서구 화정동에 위치한 참빛교회에서는 부흥성회를 개최합니다. 일시는 8월 31일 저녁 7시 30분부터 9월 2일 오후 2시까지이며 저녁 7시 30분과 오후 2시 하루 두 차례 진행됩니다. 강사는 예복교회 소진우 목사님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6408-3763번, 010-6408-3763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학교 광주 전남 지역 모임에서는 광주 전남 지역 목회자 부부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9월 1일 오전 10시 광주 동구 산수동에 위치한 광주 산수교회에서 진행되며 강사는 대전 한빛교회 백용현 목사님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3244-9544번, 010-3244-954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문화 이주민 선교학교에서는 제4기 다문화 이주민 학교를 개최합니다. 9월 10일부터 11월 26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후 7시에 광주 광산구 산정공원로에 위치한 이주민 종합지원센터에서 진행되며 다문화 이주민에 관심 있는 모든 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전화 962-3004번, 062-962-300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ABC 게시판에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극동방송 광주전화 373-1000번, 062-373-10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계의 다양한 소식과 온라인 행사 등 알리기 원하는 내용이 있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면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 주소를 보내드립니다. 샵 0153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거나 062-373-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1: FABC 광주 극동방송입니다.
0: 영혼의 양식. 오늘 이 시간은 광주 남구 주월동에 위치한 광주 순복음교회 한상인 목사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7절을 본문으로 자기 부정과 하나님의 축복 이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 주십니다.
2: 자기 부정과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사람이 사는 목적은 행복하기 위해서라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행복하기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장 좋은 것을 얻고 그것을 함께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가장 좋고 가장 위대한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사람이 자기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어릴 때는 우리가 성장하고 철이 없어서 자기 중심으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도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은 프로이트에 의하면 그것은 인격장애라고 했습니다. 자기 사랑의 나르시시즘은 인격장애고 리비도가 자기를 향하여 다 발산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원천적인 힘이 있는데 그 힘을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면 이 세상은 정글이 되고 치열한 다툼의 세계가 되어서 평안함이 없고 다른 사람이 불행하면 인간은 사회적인 존재인데 자기도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가족이 불행하면 자기도 불행해지는 것이고 가족이 불행한데도 자기 혼자 행복하다는 사람은 그 사람은 가족이 아닙니다. 인간이 성장하면서도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은 자기도 불행해지고 모든 사람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인간의 본능이 자기 중심, 자기 사랑에 있다 할지라도 자라면서 그것을 하나씩 하나씩 마치 개나 가재들이 껍질을 벗겨버리고 끊임없이 성장하듯이 나 중심의 껍질을 벗어버리고 자기를 부정하고 함께 살아가는 존재로 우리가 거듭나고 성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어른으로 지음을 받았어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넌 동산에 있는 모든 좋은 나무 열매를 다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죽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하와가 가서 그 나무를 본 적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고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우리가 이제 자기를 부인하는 그런 방법을 이제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고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평생 이마에 땀을 흘려야 먹고 살아가는 비참한 존재가 되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갔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자기 중심의 삶이 인간의 본성과 같을지라도 우리는 자라면서 환골탈태하는 가재가 껍질을 벗듯이 우리가 자기 중심의 껍질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향하여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도 남도 불행한 존재로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와 같은 일을 향하여 세상에서도 자기를 수련하고 연단한 훌륭한 사람들이 있지만 크리스찬들은 굉장히 정말 훌륭한 사람의 길로 들어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예수 믿는 신앙이라는 것은 자기 부정에서 시작합니다. 이 신앙이라는 예수님을 믿는 것은 이제는 나는 없고 예수님을 믿고 사는 것이 자기 부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 부흥회 때 항상 찬송하고 그러는 것은 전부여 의지 없어서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이전에 몸과 마음이 건강해서 물질이 많고 힘이 있을 때 예수님 믿으라고 하면 안 믿는 것입니다. 몸이 건강하고 힘이 있을 때는 예수님 안 믿는 것입니다. 지유가 있고 사회활동이 활발할 때는 예수님 안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직장도 떨어지고 아니면 명예퇴직을 하거나 정년퇴직을 하거나 아니면 중간에서 회사가 망하거나 해서 살 길이 없어요. 몸은 병들어서 움직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때 천부의 의지 없어서 이제 자기 부정할 것도 없어요. 왜? 있는 것이 다 사라져버렸으니까 뭐 자기 내세울 것이 없는 거예요. 그제서야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온다. 신앙은 자기 부인에서 시작하고 주님께서는 그것을 알기 때문에 아무리 죄를 지었든지 가난하든지 몸에 병이 들었든지 주님 묻지 않습니다. 다 받아들이고 주님의 품으로 이끌어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새로운 삶을 살게 주십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우리에게는 주님을 믿는 데에는 조건이 없지만 믿은 후에는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없이 예수님을 믿고 몸이 치료함을 받고 생활에 풍요함을 받았으면 그때부터는 너는 나를 위하여 일하라는 주님께서 명령이 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아야 되는 책임과 의무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야곱은 치열한 인생을 살았어요. 뱃속에서부터 형과 다투고 살았어요. 그리고 태어난 후에도 자기가 둘째 아들인 것을 영 못마땅하게 생각해서 마침내는 형 에서가 배고픈 틈을 타서 팥죽 한 그루로 장자의 명분을 샀어요. 무슨 얘기가 아니라 이 고대 메소포타미아의 누지 문서에 의하면 장자의 명분을 파는 이야기가 성경 이외의 고대 메소포타미아 문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실질적으로 그 사회에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사회에서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 한국적인 사회에서는 그것이 별로 적용되거나 실천되지는 않죠. 그러나 워낙 문제가 되면 장자를 차지하고 바꿀 수도 있어요. 왕을 셋째 아들로 왕을 세우는 것도 어느 면으로는 그것을 바꾸는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야곱은 치열한 전사예요. 그래가지고 자기의 모든 힘과 지혜와 능력을 다하여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의 명분을 얻었고 아버지의 축복까지 받았어요. 그런데 그 삶이 행복했습니까? 집에서 쫓겨나다시피 했어요. 형 에서가 그 마음에 분노와 원한을 이기지 못해서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내 이 야곱 동생을 가만두지 않겠다. 그 마음의 속셈을 그 어머니가 알고 이러다가는 내 자식을 잃겠다 싶어서 야곱을 자기 친정으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외삼촌 집으로 가는 도중에 야곱이 어느 면으로는 빈털터리로 그냥 도망 나오듯이 간 것 같아. 그래서 베델에도 민가가 있고 어디 살 집이 있었겠죠, 그 근처에. 그런데 돌베개를 베고 누웠어요.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가 됐어요. 그때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의 천사들이 사다리를 타고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았어요. 자기 부정과 자기 모든 것이 빈 상태에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그와 같은 마음이 생기고 그 믿음이 생겼을 때 야곱은 하나님 앞에 서원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바로 하나님의 집이 있으니 만일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시면 제가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세우고 주님께 십일조도 드리겠습니다. 그와 같은 맹세를 한 거예요. 창세기 28장 20절 이하에 보면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자기가 지금 살지 죽을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돌아가게 하시면 야훼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하나님 이제 진실로 믿겠습니다.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교회를 세우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인생에 아무것도 없을 상태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앙망하는 것이 신앙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지금 없는 것으로 인하여 신앙을 시작했을지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가난한 자에게 복을 내리사 부요케 하시고 연약한 자를 치료하사 건강하게 하시고 저주와 낭패를 사라져 복이 되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부모님에게서 태어난 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혜택을 누리죠.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태어나면 세상의 부모님도 금수저를 주고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줄 알거든 하늘의 천부께서 좋은 것으로 그 자녀에게 채워주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거듭나면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면 새로운 인생이 반드시 전개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복을 내리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어떤 시련과 어려움 속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을지라도 절대로 하나님을 멀리하거나 내가 하나님을 믿고 좀 잘 살아보려고 했는데 몇 년 믿었는데 별로 차이가 없다, 그만둬야 되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욥은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경외하는 욥에게도 시험이 다가왔어요. 왜? 사탄이 욥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으므로 하나님을 믿지 하나님께서 복을 거둬가시면 욥 하나님 안 믿습니다. 욥은 우리를 참소하고 하나님 앞에 이간질 시키는 이 고대의 그런 그 천사가 이제 땅으로 쫓겨났어. 그러나 어쨌든 욥기를 쓸 당시에는 그 사탄이 하나님 앞에 그와 같이 욥에 대해서 나쁜 말을 했어. 하나님께서는 욥이 절대로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계셨지만 그래도 한번 사탄에게 시험해 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욥이 모든 재산을 잃어버리고 가족을 다 잃어버리고 자기는 병들어서
기와 짜

병으로 질그러서 자기의 가려운 것이 얼마나 피부병이 심했던지 너무 고통스러워서 질그릇 조각으로 그것을 긁는 거예요. 피가 나고 고통스럽겠죠. 그런데도 욥은 자기의 생애를 저주할 망정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하지는 않았습니다. 욥기 3장에 보면 욥이 자기 생애를 저주하는 것이 나옵니다. 욥이 자기 생애를 몇 번 저주했겠어요? 7번 저주하는 것이 나옵니다. 완전수입니다. 7은. 창세기 1장에 보면 빛이 있으라 했어요. 예히 오르. 예히는 있다. 오르는 빛입니다. 빛이 있으라 하며 빛이 있었어요. 그런데 욥기 3장에는 예히 코셰크. 어둠이 있으라. 아, 욥이 한 얘기. 그래, 욥이 아마 창세기를 읽어 알았던 것 같아요. 그 당시 구전전승으로 내려와. 아직 그 당시엔 성경이 없을 시대입니다. 그래서 자기 생일날 어둠이 있었다. 그 말은 어둠은 죽음을 상징하는. 내가 차라리 죽어서 태어났었더라면 자기 삶을 저주하는. 그런데도 하나님에 대해서는 원망하고 저주하지 않았다. 7번 자기를 저주한 것도 창세기에 하나님께서는 1장에 7번 좋았다라가 나옵니다. 그거하고 정반대. 욥이 너무 괴로웠어요. 그런데도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침례 요한은 예수님과 불과 6개월 차이에요. 침례 요한과 예수님은 그 어머니가 친척입니다. 서로 알고 아마 지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30살쯤에 사역을 시작했어요. 침례 요한도 30살쯤이죠. 그런데 침례 요한이 그때 한창 잘 나가는 때, 그 침례 요한은 예루살렘의 대도시에서 말하자면 오늘날 용어로 하면 목회를 하지 않냐고 광야에 가서 빈들에서 목회하는데도 요단 강가에 있는 유대 광야에서 외쳤는데도 사람들이 물밀듯이 몰려와가지고 침례 요한은 하나님께서 보신 선지자라고 칭찬을 받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가자. 인간적으로는 사실 얼마나 마음이 서운하고 어느 면으로는 인간에게 누구나 명예욕이 있고 권력욕이 있습니다. 질투심을 가졌을 법도 해요. 그러나 성경에 보면 침례 요한이 철저히 자기를 부인합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에 보면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그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침례 요한은 쇠하여야 하리라 아니라. 침례 요한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은 예수님을 드러내게 하는 일이라는 것을 자신이 깨달았어요. 그러므로 자신이 예수님에게 침례를 하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기가 증거를 했어요. 그러나면 자기 일이 끝난 거예요. 그런데 겨우 30살에 그런데도 침례 요한은 자기를 물러 뒤로 물리치고 부정하고 예수님을 높이고 그는 흥하고 이제 나는 물러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그 당시 훌륭한 랍비였던 가말리엘 문화에서 랍비 교육을 받는 구약의 율법에 그야말로 정통한 랍비 밑에서 공부한 정통 유대 신자예요. 많은 지식이 있었습니다. 그는 헬라 문화에도 능통한 길리기아 다소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은 후에는 그리스도라는 지식의 가장 고상함을 인하여 자기가 이전에 알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을 뿐만 아니라 이제 나는 없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신다는 그 고백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는 믿음의 말이 아니면 하지를 말아야 돼. 참 그런 사람은 정말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싸우고 다투고 내 말을 많이 해. 그리고 어렵고 힘들으면 정신 차려서 믿음의 말을 하고 성경 말씀을. 아, 그런데 24시간 그것을 살펴보면 적어요. 얼마 되지 않아요. 나머지는 내 맘대로 예수님 믿었는데도 예수님 믿기 전에야 뭐 어쩔 수 없다 할지라도 예수님 믿은 후에도 내 방식대로 내 뜻대로 산다는 거죠. 그러면서 어찌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행복이 우리에게 임하겠습니까? 가장 행복의 원천이신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을 때 우리는 마음의 슬픔과 고통도 이기고 항상 행복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에 끊임없이 조율해야 돼. 피아노의 음을 키를 딱 잡아주면 우리가 노래할 때 그 음에 맞춰서 틀리지 않고 노래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음을 맞추기가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키를 잡아주고 조율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것입니다. 바울보다 1200년 정도 늦게 태어난 성 프란치스코가 우리가 잘 아는 평화의 기도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여 주소서. 우리는 줌으로써 받고 용서함으로써 용서받으며 자기를 버리고 죽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무조건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무조건 믿었다고 해서 믿은 후에도 무조건 살면 안 됩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은혜 받은 사람답게 살아야 되는 것이고 은혜 받은 사람은 자기를 부정하고 예수님의 뜻대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자기 부정과 하나님 중심의 축복에 대해서 말씀을 보면 자기를 가장 강하게 부정한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죄도 없고 흠도 없으시지만 어쨌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인간이 되셨어요. 그래서 인간이 되신 후에 그 예수님은 그 높으신 분이 인간이 되는 것은 참으로 그건 힘든 것입니다. 아니 장군이 사병이 되어가지고 쫄병이 되고 그러면 말할 수 없는 모욕이죠. 가끔 전에 그런 일도 있었죠. 그야말로 우리가 모든 일에 하는 말로 하늘에 별을 딴다. 이 장군이 되고 별을 따는 것은 정말 대단한 것이죠. 그런데 그 별을 떼어버리고 일개급 그냥 작대기 한 개의 병사로 옷을 입혀버리면 그 사람 어찌 살겠습니까? 세상에서 그건 똑같은 사람이니까 뭐 문제도 안 해요. 그러나 계급이 달라졌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예수님의 자기 비하입니다. 말할 수 없이 예수님이 자기를 부정하고 하나님으로서의 자기를 부정하고 인간이 되신 거예요. 그리고 인간이 됐었을 때도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고 얼마나 괴롭고 힘들었던지 겟세마네 동산에서 누가복음 22장 42절에서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십자가의 고난의 잔을 하나님의 뜻이거든 내게서 옮겨주셔서 이 괴로움을 면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해주십시오. 그리고 십자가를 치셨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은 자기를 부정해야 됩니다. 나라를 이끌어가는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나 지도자들은 자기를 부정하는 것이 나라를 잘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이번에 케냐에 가서도 또 새삼 느끼는 것이 그 넓은 땅에 그 광활한 땅에 암보셀리 그거 같은 것은 지평선 사방으로 보면 지평선이 다 보여요. 그 광활한 땅에 곡물 농장은 없고 물론 이 동물도 살아야죠. 그런데 이제 인간 중심으로 이 말하는 것을 이해하십시오. 아, 들짐승들만 살고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먹고 배부르냐 하면 다 가난하고 굶주리고 심지어 200원이 없어서 몇 킬로의 그런 길을 출퇴근을 걸어다녀요. 그 뼈 밑에서 그 더운 나라에서 버스비 200원 아끼려고. 그 당시 거기에 있는 일반 사람들의 월급이 한 달에 15만 원 내지 20만 원이라면 그리고 200원도 성도 여러분 20만 원 가지고 살겠습니까? 그러니까 200원을 아끼느라고 걸어다닌다. 아, 그 가난한 사람들에게 지평선을 사방으로 바라볼 수 있는 곳에 농사 짓고 먹을 것을 풍성하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와 같은 거대한 간척이나 개간 사업은 국가에서 하는 것이죠. 물론 생태 짐승의 얘기는 일단 다른 논외로 하고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사람 살도록 하는. 그럼 물이 있어야죠. 물도 있습니다. 킬리만자로에서 내려오는 그 눈 녹은 물이 계속 물이 불어나서 거기서 저수지가 되고 또 나이바샤라는 지역에 갔더니

나이바사라는 그 호수는 바다 같아요. 끝없이 넓어요. 그 나이바사 호수에 물도 깨끗해요. 그리고 그 물이 불어나가지고 이전에 있던 그런 나무들이 물속에 잠겨가지고 물이 나무가 고사해서 마른 나무 상태로 되어 있는 것을 그 호수 주변에서 다, 그러니까 호수가 계속 물이 불어나고 있어요. 그걸 눈으로 볼 수 있어요. 죽은 나무들을. 그럼 그 물을 밑으로 끌어내려가지고 차결하는 태양빛에서 얼마든지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농사를 짓고 풍요로운 삶을 이끌어갈 수 있는데, 이제 케냐라고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아프리카의 여러 나라들이 독재를 하고 자기들의 그런 지도자들 층의 배를 불리고 이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서로 간에 이익 다툼을 위하여 석유의 그 자원을 차지하기 위해서 내전을 일으켜서 끊임없이 전쟁을 하고 젊은이들을 다 전쟁터에 몰아넣고, 그러자나도 일할 사람이 없는데 젊은이들은 전쟁터에 나가 다 죽고, 늙고 연약한 사람들이 먹고 살 것이 없어서 허덕이고 그런 속에서 살고, 또 소수의 많은 천연자원들은 외국에 팔아버려서 그것을 소수의 지도자들이 다 차지하고만, 지도자들이 자기를 부인하면 온 백성이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 높고 높은 하나님이 자기를 부정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혜택이 모든 인류에게 흘러넘쳤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극히 의로우신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매달리심으로 예수님의 의가 모든 사람에게 흩어져서 누구든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믿으면 죄사함을 받고 의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리셨어요. 구약성경에 나무에 달리는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나무에 달리심으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고 했습니다. 오늘날 어떤 사람은 자기의 운명 사주팔자가 저주를 받았다고 얘기하는데 그거 괜찮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됩니다.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나의 모든 저주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으로 말미암아 사라지고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님이 한 분 자기를 부정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에서 벗어난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를 부정하고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모든 사람이 저주에, 아담 이후로 내려오는 말씀을 불순종한 저주에서 우리가 자유와 해방을 얻었고, 예수님께서 온 등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채찍에 맞음으로,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더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으면 질병에서 치료받고 건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정함으로 우리에게 이 풍성한 은혜를 나눠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지도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반드시 자기를 위하여 지도자가 되고 자기 이익과 착복을 하고 권세와 부귀를 혼자 누려서는 안 됩니다. 거기에서 좀 부스러기는 자기가 좀 먹을 수 있죠. 그러나 진짜 떡은 백성들에게 나눠주는 그런 지도자가 될 때 그 사람은 칭찬을 받고 세세토록 이름을 날리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앞두고도 그 떨며 두려워하는 병사들에게 사즉생이요 생즉사라고 했습니다.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요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다. 너희가 나라를 위하여 죽고자 하는 결심으로 나가 싸우면 결국 너희도 살고 너희의 가족들도 이 나라도 살 것이다. 그래서 이순 장군이 나가서 돌아가셨어요. 그러므로 이 나라가 외적에게 나라가 망하지 않고 살아나는 것입니다. 오늘날 지도자는 자기 앞가름을 하고 자기가 살기 위해서 권력을 법을 이리저리 바꾸면 안 됩니다. 자기가 죽으면 국민이 살 것이요 국민은 그것을 알고 인정하고 존경하고 살려줄 것입니다. 국민이 그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기 힘으로 하면 그것은 자기를 부정하지 않는 지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와 같이 자기를 부정하면 어떻게 될까, 나만 손해보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혹시 할지도 모른다 싶어서 27절 끝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아버지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0: 주님께서 우리가 행한 자기 부인으로 예수님 의하여 살아간 것을 반드시 갚아주시고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렇게 갚아주십니다. 그 아들 예수님이라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아들에게 갚아주셨습니다. 그 아들이 죽기까지 순종하자 빌립보서 2장 9절 이하에서는 예수님께 갚아주셨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 이하에 이러므로 하나님이, 이건 성부 하나님께서 그를, 성자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며 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의 아들로 영광을 받으셨지만 육체를 입고 오신 후에도 100%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자기를 부정함으로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이시는 영광을 또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내 뜻을 꺾고 자기를 부정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세우시고 높이시고 내가 부정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족이 살고 우리의 사회가 살고 이 모든 인류가 평안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1: 영혼의 양식 지금까지 광주 남구 주월동에 위치한 광주 순복음교회 한상임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했습니다. 오늘 방송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전화 512국에 111번, 062-512-0111번, 광주 순복음교회나 광주전화 373국에 1000번, 062-373-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삶으로 노래하고 그 노래가 찬양이 되는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찬양 사역자 지선입니다. 매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그분 뜻대로 사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분별해서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해야 하는데요. 지금 방송 듣고 계신 방송 가족분들 모두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신 줄 믿습니다. 이 십자가의 도를 전하면서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면 안 되겠죠. 하나님은 우리를 인정하시고 또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자, 연약한 우리를 복음 전하는 도구로 사용하시는 주님 기대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쉼과 위로 풍성히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아이빅밴드의 복음으로 돌아가세, 이어서 민호기의 부름받아 나선 이 몸, 그리고 홀리원의 찬송편곡 담기 원하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찬송이 들어간 찬양이었습니다. 아, 함께 하시는 지금 방송 내 삶의 노래로고요. 여러분이 듣고 싶은 찬양들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샵 9330 문자메시지로 듣고 싶은 찬양들, 기도 제목들 모두 모두 오늘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곳곳에서 오늘도 함께하고 계시는 내 삶의 노래로 보내주신 신청 찬양들 지금 바로 함께 나눌게요.

신청해주신 찬양이어서 웨이홈의 어린이 찬양 메들리 들으셨어요. 그리고 방금 들으신 찬송 어노인팅의 어두움 후에 빛이 오며 함께 나눴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실 주님 기대하면서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크룩스의 찬양 듣고 왔습니다. 앞서 들으신 찬양은요, 손재석의 주님 나를 택하사 함께 들으셨고요. 계속해서 이 시간 문자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샵 9330 문자 메시지로 듣고 싶은 찬양들, 이렇게 삶의 이야기들 함께 고백해 주시면 좋겠어요. 먼저 신청하신 찬양 듣고 올게요. 주만 바라볼지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의 힘입니다. 앞서 문을 열면서 십자가의 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인정하시고 또 성령을 통해 역사하신다고 함께 나눴습니다. 자, 연약한 우리를 계속해서 이렇게 복된 일에 동참케 하시는 주님께 감사하면서 오늘 밤도 평안한 밤 되시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 풍성한 찬양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이었습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찬양의 멜로디. 찬양 속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길 소망합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0: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 말씀입니다.
1: 찬양으로 하나님께 경배하는 극동방송 찬양 FM입니다. FEBC

주일 드라마 성경 속의 아이들 시리즈 첫 번째 시간 요셉의 꿈 번역구성 정경원 연출 강한빛 요셉의 꿈은 성경의 창세기 37장에 기록된 내용을 바탕으로 한 어린 청년 요셉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요셉은 야곱의 열두 아들 중 열 번째 아들로 아버지의 편애를 받는 아들이었지만 대신 형들에게는 미움을 받았죠. 그런 요셉의 어린 시절은 평화로울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고 희망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상황이 되었을 때 요셉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더욱 하나님께로 나아갔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상황만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왜곡했을 테죠. 자, 이제 요셉의 이야기를 들어보시겠습니다.

0: 아, 정말 재미없다. 우리 그냥 양은 울타리에 가둬놓고 살내미 놀러 갈까? 가면 예쁜 여자들이 많이 있을 텐데 같이 갈 거야 말 거야?
1: 당연히 가야지. 자, 그럼 우리 없는 동안 이 바보 같은 짐승들이 절벽 같은 데 돌아다니다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울타리를 좀 쳐보자고. 여기 바위 쪽으로 가시덤불을 좀 치면 될 것 같은데.
2: 그래 그래 알았어. 자,
0: 아무래도 좋은 생각이 아닌 것 같은데.

0: 세겜에서 있었던 일이 잠잠해진 지 얼마나 됐다고.
1: 어쨌거나 아버진 세겜 일을 절대 못 잊으신다고. 아, 그렇다고 언제까지 죽어 살아야 하는데? 우리가 그 인간들을 죽인 건 우리 잘못도 아닌데, 그 할례 받지 않은 야만인들이 야곱의 딸을 건드린 것에 대한 정당한 대가였다고.
2: 루벤 형, 한 마디 맞아. 아버진, 우리가 뭐

0: 아버지가 기뻐하시도록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해야. 우리가 일을 잘 마치고 돌아갔을 때 아버지께서 살렘으로 놀러 가도록 허락해 주실 거 아니야.
1: 요셉! 생기 같은 놈! 내 말 잘 들어. 넌 지금 그냥 여기서 양들을 지키고 있겠다고 자원한 거야. 알겠어? 자, 형제들. 이제 우리 즐거운 시간을 보내러 주머니 두둑하게 챙기고 어디 출발해 볼까?
0: 잠깐만. 아니, 이렇게 많은 양들을 어떻게 나 혼자 돌봐? 만에 하나 양들이 길을 잃어버리거나 사자가 공격하려고 하면 어떡해?
2: 뭐? 우리 황태자님께서 설마 그거 하나 해결 못한단 말이야? 아버지께서 실망하시겠는걸?

0: 형들은 날 왜 이렇게 미워하는 걸까? 내가 자기들한테 대체 뭘 잘못했다고? 뭐야, 지금 양한테 얘기하는 거야 나? 나도 참 한심하다. 근데 뭐 이런 얘기를 할 만한 상대도 없고, 어머니만이라도 살아계셨으면 날 좀 이해해 주셨을 텐데. 그래도 뭐 난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니까 항상 아버지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 가족이 어딜 가나 지켜주셨는데 날 절대 버리실 리가 없지.
1: 아, 우리 생지. 그래, 맡은 일은 최선을 다해서 잘했나 모르겠네.
0: 저기 할 얘기가 있는데.
2: 뭔데? 무슨 일 있었어?
0: 실은 지난밤에 양을 한 마리 잃어버렸어.
2: 어?
0: 불을 피우느라.
1: 뭐라고? 양을 잃어버려? 잘했다. 아니 그걸 아버지한테 뭐라고 말씀을 드려? 어? 넌 멍청한 놈.
2: 아우 참.
1: 너 일부러 우리가 딴 데 갔었다고 아버지한테 이르려고 너 꿰쓴 거지?
0: 아니야. 내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갑자기 사자가 나타나서.
3: 조용히 입 닥치고 있는 게 좋을 거야. 아버지한테 뭐라고 말씀드리지?
1: 아이씨. 하여튼 우리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으면 돼. 그럼 절대로 모르실 거야. 만약 아시게 되면 그냥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데 썼다고 말씀드리면.
4: 아, 요셉. 우리 아들 요셉이 왔구나. 그래, 잘 다녀왔니?
0: 네, 아버지. 잘 다녀왔습니다.
4: 네, 그리고 우리 다른 아들들도 잘 다녀왔고. 그래, 가축들도 별 다름 없이 잘 이끌어온 게냐? 혹시 잃어버린 가축은 없고?
2: 예. 가축들도 다 튼튼하고 수가 워낙 많아. 가난한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더라고요.
4: 아니, 이게 무슨 냄새냐? 아이고, 나일. 니들 술 마셨냐? 너한테서도 아주 술 냄새가 진동을 하는구나. 아니, 대체 광야에서 어떻게 술을 구한 게야? 요셉, 이리 와보거라. 너한테서는 술 냄새가 안 나는구나. 그럼 그렇지, 우리 요셉이 술독에 빠져 흥청망청할 아이가 아니지. 너희들 대체 언제쯤 정신을 차릴 거야?
0: 하지만 아버지, 저희 정말...
4: 너흰 어떻게 제대로 하는 게 하나도 없냐? 세계에서 저지른 짓이며 지나가는 상인들을 괴롭히질 않나? 어떻게 양을 지키는 일 하나도 제대로 못해서 내 얼굴에 먹칠을 하고 다니는 게야?
0: 하지만 아버지...
4: 됐다! 니들 변명 듣는 것도 이젠 지겨워. 더 이상 듣고 싶지도 않다. 요셉,

0: 넌 날 따라오거라. 요새 네 형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좀 말해보거라.
1: 아버지, 왜 무슨 짓을 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0: 내가 저 애들을 잘 안다. 특히 저렇게 애들 수상쩍게 구는 데는 뭔가 숨기고 있는 게 분명해. 왜 계속해서 주변 부족 사람들을 괴롭혀 문제를 만드는지 모르겠구나. 세겜에서도 어떻게 했는지 너도 기억하지? 아들아, 왜 안색이 그렇게 안 좋은 게냐? 형들이랑 어울려서 나쁜 짓 하고 다닌 건 아니지?
1: 당연히 아니죠. 전 절대 아버지 얼굴에 먹칠하는 짓은 하지 않아요.
0: 그렇다면 네 형들이 부끄러운 짓을 한 게 분명하구나. 괜찮다 아들아.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네 형들을 다루실 게야.
1: 아버지, 그게 아니고요.
0: 왜? 설마 다른 마을에서 또 무슨 문제를 일으킨 게냐?
1: 그런 거 아니에요, 아버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전 잘 몰라요. 형들이 전 안 데려갔거든요. 형들은 저랑 얘기도 거의 안 해요.
0: 앞으로 요셉, 너는 형들하고 가축들 풀 먹이러 나가지 말고 집에 있으려무나. 그렇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지?
1: 네, 그럴 것 같아요.
0: 아주 좋은 아침이구나. 새 옷을 입기에는 아주 딱일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니, 요셉?
1: 네?
0: 비라, 라헬의 첫째 아들. 내가 사랑하는 우리 요셉이 입을 새 옷을 좀 가져오구리야.
2: 라헬의 첫째 아들, 라헬의 첫째 아들. 지긋지긋한 저 소리 좀 안 들었으면 좋겠어. 토할 것 같아. 우린 가서 여기서 저 자식 들러리 하느니 차라리 가서 양을 돌보는 게 낫지.
3: 잠시만, 어떤 옷인지 좀 보자.
0: 그래, 그래.
1: 아버지, 제가 입기엔 옷이 너무 좋은 것 같은데. 이런 건 큰형 루벤.
0: 안 된다. 루벤은 이미 잘 맞는 옷이 있잖아. 근데 요셉, 너는 벌써 옷이 작아져서 입을 것도 없는데. 자자, 어서 이쪽으로 와서 입어보거라. 자.
2: 더 이상은 못 봐주겠어. 한번 제대로 손을 봐줘야 할 텐데 말이야.
3: 우선 어떻게든 아버지 품에서 저 자식을 빼내와야 뭘 하든 하지.
2: 아버지가 요셉을 영원히 보실 수 없다 말이지.
3: 저 자식 꼴도 보기 싫은 건 맞는데, 아버지가 요셉 좋아하시는 건 요셉 잘못은 아니잖아.
2: 그래서 형은 요셉 편이다 이거야? 형, 저 옷이 뭘 말하고 있는지 알아?
3: 알아. 근데 옷이 작아졌다잖아. 그러니 어쩌겠어.
2: 옷이 없으니 어쩌냐고? 왕자들이 다 입을 법한 옷을 요셉에게 줬다는 건 아버지께서 요셉에게 장자의 권한을 주시겠다는 뜻이야, 형.
3: 뭐? 설마 아버지께서?
2: 설마? 형도 봤잖아.
3: 하지만 장남이면 나야.
2: 아니, 아버지가 한 번도 사랑하지 않았던 레아의 첫째 아들일 뿐이지. 요셉은 아버지의 총애를 받던 여자에게서 늙음하게 얻은 귀한 아들이고. 형도 알잖아. 아버지한테 장자의 권한이란 건 팔 수도 있고 교환도 되는, 얼마든지 무시할 수 있는 거라는 거.
3: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게 놔두진 않을 거야.
2: 아버지께서 요셉에게 축복하시고 그 권한을 주시겠다면 어쩔 수 없지. 안 그래?
1: 형들! 형들! 내 얘기 좀 들어봐.

0: 내가 아주 희한한 꿈을 꿨거든.
1: 관심 없어.
2: 단 말버릇이 그게 뭐냐? 요셉, 그래 무슨 꿈인지 어서 말해보거라.
0: 꿈에 우리 형제들이 나왔어요. 형들이랑 제가 들여나가 곡식단 묶는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제 곡식단이 일어서니까 형들 곡식단들이 제 곡식단 주변에 모이더니 제 곡식단한테 절을 하는 거예요.
3: 쬐끔한 게. 그래서 네가 우리 왕이라도 될 것 같다는 거야 뭐야?
4: 나 참.
0: 자기들이 뭘 한다고. 형들, 아버지, 제가 또 꿈을 꿨어요.
5: 내가 지난번에 분명히 말했지. 여기 네 꿈에 관심 있는 사람 하나도 없다고. 가서 애들이랑 놀아.
2: 조용히 못하겠느냐? 그래, 아버지는 요셉이 얘기를 듣고 싶구나. 그래, 요셉, 무슨 꿈을 꾸었느냐?
0: 꿈에서요. 해하고 달하고 연한별들이 저한테 엎드려서 절을 하는 거예요.
2: 해와 달이라면 아버지하고 어머니를 말하는 게냐? 그리고 열한 별들이라면 분명히 네 형들일 테고. 호호호, 그럼 이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다른 형제들이 다 땅에 엎드려서 요셉 너한테 절을 하게 될 거라고. 대체 이 꿈이 무슨 뜻일까? 요셉, 하나님께 지혜를 주십사 하고 기도하거라. 아들아, 만약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꿈이라면 분명 하나님께서 그 뜻도 알려주시고 그분의 뜻대로 이루시겠지. 하나님의 때가 되면 말이야.
5: 이 심한 생쥐 같은 놈, 내 눈앞에서 썩 꺼져!
0: 다들 내가 꿈을 꾸고 싶어서 꾼 것도 아닌데 왜들 이러는 거야?
6: 요셉, 왜 항상 상황을 안 좋게 만들어? 어? 지난번에 네가 꿈 얘기했을 때 다른 형들이 어떻게 나왔는지 다 봤잖아. 그런데도 또 이렇게 자랑하듯이 얘기하면 대체 우리가 어떻게 나올 거라 생각한 거야?

0: 오세! 오세!
1: 네, 아버지!
0: 이리 좀 와보거라!
1: 네, 아버지! 부르셨어요? 왜 그러세요? 혹시 제가 미를 너무 일찍 뺐나요?
0: 아니다, 요셉. 넌 항상 일을 아주 잘 해주고 있지. 이 아버지가 얼마나 든든한지 모르겠다. 네 형들도 너처럼만 해준다면 얼마나 좋겠니? 에휴, 네 형들이 떠난 지 아주 좀 됐는데 혹시 나쁜 짓이나 하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되는구나. 요셉, 네가 가서 무슨 문제는 없는지 한번 확인 좀 하고 오거라. 세겜에서 양들을 먹이고 있을 게야. 어서 준비해서 다녀오거라.
1: 네, 아버지. 바로 다녀오겠습니다.
0: 항상 이렇게 아버지 말에 바로 순종하는 내 아들. 나중에 아주 큰 인물이 될 게야.
1: 왜 꼭 이렇게 힘든 거야? 내가 가면 형들이 분명 싫어할 텐데. 안 그래도 날 혼내주려고 벼르고 있는데.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 저에게 용기를 주셔서 끝까지 순종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형들이 어떻게 나오든지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도와주시고, 형들이 어떻게 나오든지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도와주시고 평강을 주십시오.
2: 젊은 친구, 혹시 야곱 아들 아니야?
1: 아, 네,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2: 아이고, 아니, 이렇게 먼 곳까지 웬일이야? 뭐 찾고 있나?
1: 아, 예, 저 형들이요. 저 혹시 저희 형들이 어디서 양을 치고 있는지 아세요?
2: 아유, 그럼. 근데 자네 형들이 말이야, 다른 양치기들하고 거의 붙을 뻔했어. 에? 주먹이 나가기 직전이었다고. 근데 그중 하나가 다른 애들한테 뭐라고 설득하는 것 같더니 도단으로 가자 그러면서 떠났어. 내 생각엔 지금 바로 가는 게 아무래도 좋지 않을 것 같아. 지금 엄청들 흥분한 상태거든. 그냥 화가 좀 진정될 때까지 하루쯤 두고 쫓아가는 게 나을 거야.
1: 네, 명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냥 집으로 돌아가서 못 찾았다고 말씀드릴까? 그래도 완전히 거짓말은 아니잖아. 아까 그분 말씀처럼 형들이 엄청 화나했으면 그 불똥이 고스란히 나한테 튈 텐데.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렇게 비겁하게 구는 걸 싫어하시겠지. 하나님, 하나님과 아버지 말씀을 성실하게 잘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3: 아니, 저건 또 뭐야? 문제의 꿈꾸는 놈이 아니야?
4: 저 왕자님 외투를 걸치고 어디 행차하시는 것처럼 점잖게 걸어오시는데, 가나안의 구더기 왕자 요셉 왕자님 만세!
3: 지금은 아버지 품에 숨을 수도 없는데 누가 누구한테 절을 하게 되는지 한번 볼까? 그냥 가서 저 녀석을 아예 없애버리자. 그리고 아버지한테는 들짐승한테 잡아먹혔다고 하면 되잖아. 그리고 그 꿈의 결말이 어떻게 나는지 한번 보는 것이.
5: 응? 뭐? 요셉을 죽이겠다고? 왜 굳이 피를 보려고 그래? 응? 그냥 여기 광야에 있는 웅덩이에 던져버리자. 그러면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으니 굶어서 죽겠지.
3: 그래, 뜨거운 열기 속에서 천천히 아주 고통스럽게 죽게 한다? 그거 괜찮은데?
1: 형들, 오랜만이야.
3: 요셉, 이렇게 보니까 얼마나 반가운지 모르겠구나.
1: 아. 형들 별일은 없었지? 형들 왜 이래? 이러지 마. 제발 놔줘.
6: 여기서 좋은 꿈 많이 꿔라.
1: 잠깐만 형들 도와줘. 제발 나 여기 버리고 가지 마.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발 자비 하나님, 제발 절 도와줄 사람 좀 보내주세요. 아무도 안 꺼내주면 저 여기서 죽게 될 거라고요.

0: 저기 봐, 이스마엘 상인들이야. 자, 우리 말이야, 요셉을 죽일 게 아니라 차라리 저 사람들한테 노예로 팔아버리면 어때? 어? 아, 그 혈육인데 죽이는 것보단 낫잖아.
1: 이봐요, 잠깐 좀 멈춰봐요.
2: 우리 니들 냄새 나는 양 같은 건 취급 안 해?
1: 아니요. 아, 그게 아니라 아주 튼튼한 젊은 남자 어떠세요?
2: 에? 몇 살인데?

0: 17살이요.
1: 힘든 일 좀 하던 놈이냐?
0: 아, 아니요, 아니요. 하지만 그 몇 대 마시면 아주 말 잘 들을 겁니다.
1: 그럼 어디 한번 볼까?
0: 얘들아, 어서 요셉을 데려와.
2: 고마워, 형.
3: 입 다물어.
1: 너무 말랐는데. 으수아, 20개 주마.
2: 좋아요. 잠깐만. 형들, 이러지 마, 제발. 어, 형.
4: 요셉, 이제 미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 응?

0: 자자 다들 똑바로 서. 그래야 사람들이 잘 보고 너희를 사갈 거 아니냐.
1: 멈춰라.
2: 에이구.
1: 이 녀석은 얼마지?
0: 은화 서른다섯 개입니다.
1: 아니 이렇게 마른 녀석도 그렇게 비싸게 파는...
0: 아이고, 아이고, 그런 말씀 마십시오. 그래도 이 녀석이 젊어서 보기보다 힘이 아주 좋습니다. 게다가 사막을 다 지나올 때까지 문제 한 번도 없었습니다.
1: 은하 서른 개 주겠다. 더 이상은 안 돼.
0: 예, 그래, 그렇게 하십시오. 예.
1: 그렇게 시무룩해 할 필요 없다. 내 손에 넘겨진 게 너로서는 큰 복일 게야. 난 노예들을 아주 공평하게 대하지. 만약 네가 열심히만 한다면 그에 맞는 대우를 받게 될 거다. 하지만 만약 꾀를 부리거나 날 배신한다면 역시 그에 합당한 대접을 받게 되겠지. 선택은 네 몫이다.
3: 아버지 하나님, 제가 어디를 가건 제 목숨을 지키시고 항상 함께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이 낯선 땅에서 제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지금도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신 하나님, 분명 뜻이 있으셔서 절 이곳까지 데려오셨다고 믿습니다. 부디 그 뜻을 이루소서.

성경에 있는 요셉의 이야기를 계속 읽어보면 요셉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어떻게 성취해 나가시는지 알 수 있습니다. 결국 보디발에게 팔려간 요셉이 그 미래를 볼 수도 예측할 수도 없는 그때 자신 앞에 펼쳐진 상황을 보고 좌절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힘을 낼 것인지는 요셉 자신이 선택해야 하는 것이었죠. 우리는 매일 그와 같은 선택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잘 이해가 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 기록된 대로 믿고 흔들리지 말아야 하죠. 이제 여러분이 하나님께 반응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능력을 가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고 우리 인간도 지으셨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고 우리가 어디에 있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제가 짧은 기도를 할 것입니다. 제 기도를 듣고 저를 따라 같이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제게 사랑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일 드라마 성경 속의 아이들 시리즈 첫 번째 시간 요셉의 꿈. 출연 사령범 김종환, 장민혁, 신범식. 번역 구성 정경원, 연출 강한빛. 주일 드라마에 대한 청취자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샵 1069를 수신자 번호에 입력하고 문자를 남겨주시면 추첨을 통해 신앙서적을 보내드립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주일 드라마는 크라이스트 더 월드 미니스트리 협찬입니다.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 협의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은혜의 찬송. 여러분 안녕하세요. 은혜의 찬송 김경아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거리에서 대낮부터 술에 취한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대낮부터 왜 술에 취해 있냐는 예수님의 물음에 남자가 대답했는데요. 예전에 예수라는 사람이 내 다리를 고쳐줬습니다. 나는 멀쩡히 걷고 일도 할 수 있었지만 그렇게 번 돈으로 뭐를 해야 될지 아직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날마다 술 마시고 있습니다. 그날 저녁 예수님은 길 가는 여자마다 추파를 던지는 한 남자를 만났는데요. 이 남자는 자신이 예전에는 시각장애인이어서 죄를 짓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자기 눈을 뜨게 해줘서 지금 오히려 죄를 짓게 되었다고 한탄했다고요. 이것은 아일랜드가 낳은 세계적인 극작가 오스카 와일드가 쓴 단편을 각색한 내용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떠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잊었기 때문에 믿음이 약해졌다는 생각이 들어요. 은혜를 잊은 사람은 모든 것을 잃은 사람입니다. 주님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단 하나도 놓치지 말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은혜의 찬송 아름다운 찬양으로 출발합니다.

은혜의 찬송 함께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의 전 13개 지사가 함께하는 은혜의 찬송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찬양 이어드릴게요.

지혜 말씀 시편 91편 함께합니다.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하므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지혜 말씀 시편 91편 함께 하셨습니다.

은혜의 찬송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크고 측량할 수 없는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나니 욥기 5장 9절 말씀이에요. 주님을 우리 삶의 중심에 놓고 늘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은혜의 찬송 지금까지 김경화였습니다. 평안한 밤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립보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찾아오는 평안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이 우리 마음을 지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평안을 구하며 김도연의 샬롬 나잇 시작하겠습니다.

네, 첫 곡으로는 샘 옥과 존 리가 함께한 It is well with my soul 들으셨습니다. 첫 곡 It is well with my soul 내 영혼 평안해 이 찬송가는 너무나 잘 알려진 이야기가 있죠. 이 찬송을 쓴 사람은 배사고로 내 딸을 한꺼번에 잃어버렸습니다. 아내만 겨우 살아남았다고 합니다. 그 슬픔의 자리를 지나던 배 위에서 딸들이 죽은 바로 그 바다를 건너며 이 찬송을 썼다라는 이야기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오프닝에서 읽은 이 말씀 모든 상황에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라는 지각에 뛰어난 평강이라는 참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리고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은 그것을 뛰어넘는 평강으로 우리를 지키신다. 말이 안 되는 평안이라는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상황을 따져보면 도무지 평안할 수 없는데 그런데도 마음을 지키신다라는 것. 그 평안은 내가 만드는 게 아니라 주어지는 겁니다. 그 평안이 오늘 밤 우리를 주관하기를 바라게 되네요.

세 곡 전해드렸습니다. 멜로망스의 참 아름다워라, 오벳의 아 하나님의 은혜로, 유종권의 예수는 주 우리 왕까지 전해드렸습니다. 김도연의 샬롬 나이스에서는 문자로 여러분의 이야기, 이 시간에 듣고 싶으신 찬양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문자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샬롬나의 선곡표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 샵 1069번으로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FEBC 스마트폰 앱 다운받으시면 방송 들으시면서 실시간으로 선곡되는 찬양 바로 하실 수 있고요. 사연과 기도 제목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 김도연의 샬롬나잇에는 또 특별한 음악 손님들 모시고 그분들의 이야기 그리고 음악도 들어보려고 합니다.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누기 앞서서 이분들이 최근에 발매하신 음반 중에 한 곡 듣고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0: 네, 만나 월십 첫 번째 앨범에 수록된 보이지 않는 손 앨범 타이틀이기도 하고요. 오늘 모신 분들은 목사님들이신데 그 외모가 목사님들 같으니까 요즘 목사님들이 제가 너무 옛날 사람이라 그런지 모르지만 깜짝 놀랐어요. 네 분을 모셨습니다. 만나 교회에서 월십 리딩을 하고 계시는 만나 월십의 나요한 목사님, 심푸름 목사님, 장인우 목사님, 신명철 목사님을 모셨는데 2년의 준비와 1년의 제작 끝에 새로운 앨범을 최근에 발표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취자 여러분께 한번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만나워십 나요한 목사입니다.
2: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만나워십 워십 리더 심푸름입니다.
3: 안녕하세요. 만나워십에서 막내를 담당하고 있는 장인우 목사라고 합니다.
4: 네, 안녕하세요. 만나워십에서 맏형을 맡고 있는 신명철 목사입니다.
0: 목사님들 맞으시죠? 아, 요즘은 목사님들 상당히 세련된. 그래서 좀 약간 아침에 제가 처음 뵙고, 네. 이분들 목사님들 맞나? 자꾸 외향을 가지고 제가 그래서 죄송한데, 아, 네. 아유 너무나 신선하고 좋았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만나오십이라는 이름 많이 들어봤지만 실제로 어떤 비전을 품고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월십팀 하면 리더 네. 딱 한 명 있고 나머지는 이제 싱어로 구성되는데 여기는 어떻게 다 네 분이 그러니까 어떤 구성으로 되어 있는 팀인지 제가 좀 궁금해서
3: 저희는 우선은 교회 중심적인 팀이라는 얘기가 앞으로도 계속 나올 것 같은데요. 네. 저희가 그 만나교회 예배가 토요 예배부터 시작해서 주일에

0: 또 세 번의 예배가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다 그 각 예배에 찬양을 맡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 신명철 목사님과 또 오늘 함께하지 못했지만 강지원 전도사님이라는 분이 두 분께서 같이 토요예배 찬양 인도를 해주시고 주일날 이제 9시 50분 예배도 우리 신명철 목사님께서 또 지휘를 해주시는데 네. 거기는 또 성가대와 함께 클래식 지휘.
1: 네, 네. 맞습니다. 아.
0: 클래식 지휘.
2: 어쩐지 외향이 좀 클래식컬하신
1: 건가요? 네. 마티형이라서.
0: 우리 나이원 목사님께서는 11시 50분 예배 찬양 인도를 해주시고 또 우리 심프름 목사님과 저는 2시 반에 청년들과 함께 그 찬양 인도를 하고 있습니다.
2: 그러고 보니까 두 분이 또 제일 젊네요. 심프름 목사님이라고. 네.
1: 파릇파릇합니다. 예.
2: 푸름푸름하네요. 이번에 앨범을 너무나 잘 알려진 저희 이 방송에도 한번 모셨었는데 이윤성 전도사님께서 프로듀서를 맡아주셨다고 합니다. 네. 그분이 네. 프로듀싱까지 하는지는 전 또 처음 알았는데 어우, 다재다능한 분인데 궁금해요. 어떤 분위기인지, 어떤 그 뭐 앨범을 좀 진행하는 데서 이게 예배 앨범 하면은 보통 그냥 현장의 그 분위기를 이끌어내는 정도로 저는 이해하고 있는데 프로듀서를 또 따로 두고 네. 이렇게 했다고 하니까 좀 독특하다는 생각이 들고 저 개인적으로는 네.
3: 일단은 유 전사님이 저희 교인이세요.
2: 아 그래요?
3: 네. 그래서 유 전사님이 교회 나온 지 꽤 오래 되셨고. 예. 그 과정에서 이제 앨범 이야기가 참 오래 있었는데 드디어 저희들이 삽이 진짜로 들어가서
2: 각자 네. 각출해서
3: 아니요 각자
0: 삽이 뜨는 삽이
3: 시삽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2: 제가 이제 죄송합니다. 예, 말을 못하다
3: 시작됐는데 경력이 그래도 네. 많은
2: 아무래도
3: 시작하다 보니까
4: 예. 저희도 처음 알았어요. 27년 동안 앨범 제작을 또 프로듀싱을 하셨다 하더라고요.
2: 그렇구나. 네, 또 저는 가수라고만 알고 있었는데
3: 트리니티 앨범을 많이 이렇게 하셨더라고요.
4: 많은 앨범 작업을 하셨더라고요.
3: 한 10답을 하셨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예, 예. 그런 것도 있었고
4: 그래서 덕분에 감사하게 그 27년에 있는 또 노하우를 잘 또 전수해 주셔가지고 예. 기술적으로도 그렇고 또 영적으로도 잘 또 이끌어 주셔가지고 참 귀중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1: 정말 열정적으로 네. 지도해 맞아요. 주셨죠. 정말 자리에 앉지도 않으시고 계속 서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뭐 요구해 주시고
3: 각자 지도 주셔서 잠재성을 네. 이렇게 끌어낼 수 있는 보컬도 그렇고 그래요. 악기들도 그렇고 아 이렇게 연주를 하면 좋겠습니다. 이런 방향성 제시를 잘 해주시더라고요.
2: 잘 포장해 주시는 것 같아요.
1: 유성호 선생님 감사합니다.
2: 왜냐하면 제가 프로듀싱을 해봐서 네네. 저는 이제 음악적으로 막 요구를 하는데 네. 그거를 요구를 받는 분들은 상처를 받더라고요.
3: 그럴 수도 있어서
2: 뭐 그분은 안 그러셨겠죠.
3: 아 근데 본인의 목을 많이 갈아 넣었습니다.
1: 맞아,
3: 저희한테
1: 그래요?
3: 소리를 네.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내보세요 하는 예시들을 너무 많이 보여주셔서 지금 네. 기사도 나왔는데 한 달 넘게 후두염이 안 나가지고
4: 지금까지도 후두가
3: 두 달 두 달째 뭐 김종아 남편 전도사 후두염이 안 나 뭐 이런 그런 기사가 지금 나고 있어요.
2: 도대체 어떤 일을 어떤 일을
3: 그 정도로
1: 실제로 네. 저희의 보컬 실력이 또
3: 많이 좋아졌어요.
1: 많이 좋아졌던 네. 피드백을 받기도 했습니다.
0: 네. PD이자 보컬 트레이너
1: 맞아요. 네. 트레이닝을 받았죠 네. 정말. 네.
2: 상당히 힘들었을 거예요. 네. 앨범 그 현장을 제가 모르는 바가 아니라서
3: 역시
2: 기대됩니다. 이 앨범 보니까는 곡수가 22곡이에요.
3: 네, 저희가 이거는 지금 실물이 22곡이고요.
2: 예, 더 네. 많아요?
3: 아니, 제 얘기는 이제 다섯 네. 곡씩 저희들이 네. 이제 발매를 하다가 마지막에 이제 이런 완제품으로 다른 버전으로 또 선보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팔지 않는 내수용을 오늘 김도현 사역자님께 먼저 이렇게 증정 뇌물용으로 이름을 싹 적어서 못 버리시게
2: 감사합니다.
3: 증정 드렸습니다.
2: 요즘 네. 이렇게 앨범 또 이렇게 나오는 게 흔한 일은 아니라서 좀 독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나중에 이제 그 시중에서도 구매가 가능한가요? 나중에 다른 형태로 또 나오게 되면?
0: 네, 맞습니다. 이제 저희가 6개월마다 여기 있는 22곡 중에 5곡, 6곡씩을 온라인으로 올라가게 되는데요. 이미 이제 나요한 목사님께서 인도하시는 5곡이 유튜브와 뭐 각종 음원 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상태고 그렇게 총 4번에 걸쳐서 나오고 마지막 번에 이런 실물 앨범이 하나가 더 제작될 예정입니다. 그럼 그런 것들은 이제 누구나 다 좀 구매를 할 수 있는 계획을 가지고 있죠.
2: 맞습니다. 기획력도 상당한 기대가 되는 그 앨범 보니까 교회 공동체의 고백이라

0: 라는 방향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셨다라고 제가 네. 들었습니다. 요즘 시대 왜 이런 방향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셨는지 누가 좀
1: 다양한 어떤 음악적인 찬양의 고백들이 많이 담겨지고 있는 요즘 시대인 것 같은데요.
0: 네.
1: 저희가 생각했던 어떤 새로운 문화와 새로운 찬양의 패러다임들을 좀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저희 만나교회 안에서의 공동체의 고백들을 담아내는 음반이

0: 만의 문화가 아니라 이 많은 분들에게 또 전달되고 함께 그 은혜를 누리기 원하는 마음에서 교회 공동체라는 음반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단순히 만나 교회만이 할 수 있는 그런 문화적인 부분이 아니라는 생각이 저희가 제작을 하면서 많이 들었고요. 이런 교회 안에서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흘러가는 은혜의 고백들을 제 개 교회가 담아내는 찬양들을 만들어내고 그런 것들이 교회를 공동체성을 더 강화시키고 더 건강하게 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문화들을 만나기가 먼저 한번 시대해보는 또 이런 찬양의 고백들을 담아냈습니다.
1: 보니까는 목사님 설교를 가지고 노래를 만든
2: 맞아요.
0: 네.
1: 아, 되게 어려운
2: 야시는군 역시
3: 괜찮은 아십니다.
1: 네. 제가 몇 번 해봤는데 네. 아 이게 또 이렇게 설교문을 노래로 만든다는 거는
0: 맞습니다.
1: 또 이렇게 목사님이 노래에 맞게끔 이렇게 네. 그걸
3: 근데 저희들이 조금 네. 특이한 거는 설교도 같이 하는 사역자들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목요 찬양 집회마다 지금 돌아가면서 찬양 인도하고 설교하고 기도 인도까지 쭉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거든요. 네. 하다 보니까 아, 이 설교문에서 진짜 전하고 싶은 바는 이건 것 같다. 이런 이 추출이 빠른 거죠. 그래서 아, 이 설교문에선 이런 부분이 강조되면 좋겠고 이번 시리즈에선 이런 게 강조되면 좋겠구나. 그래서 목사님 설교문을 가지고 저희들이 곡을 만들고 그걸 성도님들하고 이제 그 시즌에 계속 부르죠. 그래서 이런 문화가 되게 재밌는 문화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만의 어떤 이 문화로만 갖고 있지 말고 이걸 좀 나누자 그런 마음이 이제 들어서 갖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1: 되게 좋은 취지인 것 같아요. 사실 목사님 설교문을 그냥 듣는 것도 좋지만 사실 노래의 역할이라는 게 그걸 같이 되뇌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들을 다시 이렇게 불러내는 게 많은 교회에게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3: 네, 저희들이 이거를 부르고 나서도 뭐 5년 지나서도 그 곡을 부르면 그때 무슨 말씀을 들었는지를 이제 사람들이 다 기억을 하는 거죠.
1: 그것도 그렇고 또 이렇게 노래가 불려지다 보면 또 다른 의미들이 네. 또 생각나고 다른 그때그때마다 주시는 메시지들이 있으니까 노래의 역할들이 맞습니다. 또 있는데 또 이렇게 목사님 설교를 가지고 이렇게 노래 만들었다고 하니까 참 독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앨범 타이틀곡이 보이지 않는 손인데 이게 네. 어떤 의미인가? 이게 보니까는 목사님이 여기 이제 그 김병상 목사님, 담임 목사님이 작사하셨고 네. 유은성 전도사님이
3: 네 같이 곡,
1: 같이 네, 우리 나연 목사님이랑 같이
3: 저도 네, 네 함께 이 곡을 썼어요.
1: 네.
3: 이 내용 자체는 보이지 않는 손, 이 애덤 스미스의 네. 경쟁 용어인 것 같이 느껴지는데 네. 그 좀 그래서 좀 이렇게 구미를 당기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내 힘과 스펙과 능력이 사실 너무 중요한 시대를 우리가 살잖아요. 근데 그게 자꾸 우리 몸에 힘이 들어가는 걸 또 빼자 그런 의미이고요. 그래서 전능자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손길로 그래서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 그의 손으로 인도하네 이제 이런 가사를 갖고 만든 찬양입니다. 아까 들어보신 곡이 이 곡이었습니다.
1: 네, 첫 곡 네, 아까 네, 소개하면서
3: 네. 네.
1: 타이틀곡 외에도 1번 다섯 곡 가운데 청취자들이 가장 먼저 추천하고 싶은 곡이 뭐가 좀
3: 지금 그래도 많이 이렇게 조회수가 올라오고 있는 곡이 물들어라는 곡인데 네.
4: 물이 들어왔죠.
3: 네.
0: 물들고 있습니다.
3: 죄송합니다. 네. 저희들이 말하는 게 이 직업이다 보니까 죄송합니다.
1: 이런 드립을
3: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저희 만나교회는 변화산 새벽기도회가 되게 큰 이벤트예요.
1: 네.
3: 1년에 이제 두 번씩
1: 네.
3: 이제 전교인들이 함께하는 이 새벽기도회인데 그때마다 이제 주제가들을 이렇게 저희들이 만들어서 부르거든요. 근데 이거는 빠른 곡인데 주제가가 됐어요. 그래서 빠른 곡임에도 이제 남녀노소 함께 이렇게 부르시면서 저희 예수님께 물들어가자 빌립보서 시리즈였거든요. 기쁨에 물들어가자 네. 사도 바울이 감옥 속에 있는데도 네. 왜 이 기쁨을 얘기할 수 있었을까 이제 그런 찬양을 만들었는데 지금 많이 들어주고 계셔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 그럼 저희도 한번 들어볼까요?
3: 네 들어가주세요.
1: 네 한번 물 들어올 때 네, 물들어라는 찬양 네. 들어보시고 그 다음에 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0: 네, 만나 월십 첫 번째 앨범에 수록된 물들어라는 찬양 들어보셨습니다. 앨범 하나 준비하는 데만 해도 2년, 제작도 1년 정도 걸렸다고 하는데 이거 하면서 가장 오랫동안 고민했던 부분이 뭔지 한번. 앨범 제작 되게 힘들거든요. 저도 지금 제작하고 있는데 네, 힘들어요.
1: 기대되는지.
2: 사실 저희가 고민했던 지점들이 참 많았는데요. 네. 그 중에서 어떻게 하면 이 또 만나교회가 가지고 있는 목회 철학,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께서 목회하시면서 가지고 있는 그 철학을 이 앨범에도 같이 녹여낼 수 있을까를 좀 많이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저희 그 만나교회의 슬로건이 있어요. 교회가 이 땅의 소망입니다. 라는 슬로건인데 결국에 기독교인이 아닌 다른 사람들, 비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 찬양들이 같이 들릴 수 있으면 좋겠다. 그게 저희 이제 교회의 목회 철학과 굉장히 맞닿아 있는 부분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물들어라는 찬양도 들어보셨지만은 누구나 다 들어도 되게 좋다 이런 찬양들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교회의 문화가 또 세상에 많은 사람들,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닿을 수 있을까를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일례로 저희가 그 드림팩토리라는 데서 이렇게 녹음을 했는데 그때 같이 이렇게 녹음 받아주시던 기사님께서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셨어요. 교회를

0: 안 다니시는 분이셨는데 그분이 같이 녹음을 하시다가 어느 날에는 그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손바닥만한 구름이라는 찬양이 저희 앨범에 하나 있는데 손바닥만한 구름은 도대체 뭔가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되고
1: 엘리야에 관한 이야기
0: 엘리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되고 또 그렇게 또 복음을 또 전할 수 있는 기회들이 주어지고 그런 지점들을 좀 많이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2: 목사님들은 이렇게 둘러싸여가지고 녹음하려니까 또
1: 성경 강의 절반 듣고
0: 항상 기도하고 시작하고
2: 네, 상상이 됩니다. 되게 궁금했을 것 같아요. 저도 사실 일반 그 엔지니어분들하고 하다 보면 이분들이 다 하는 얘기가 음악이 좋은데 왜 가사를 좀 바꿔서 일반 사람들도 듣게끔 만들지 않을까 궁금한가 봐요. 그분들도
1: 그렇군요.
2: 네, 왜냐하면 이 교회는 음악을 빼놓으면 또 안 되잖아요. 근데 종교음악을 하는 사람들의 그 모습이 그들에게 보기엔 되게 독특해 보였다라고 하더라고요. 얘기 나누다 보니까. 그래서 또 그러면서 또 전도의 기회를 또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0: 이게 22곡을 저희가 이번에 녹음은 이제 다 해놨는데 5개, 6곡씩 이렇게 올려드리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이제 유전도사님께서 모든 곡이 다 너무 좋으니까 이게 22곡을 한 번에 내다 보면은 사실 몇 곡은 듣고 몇 곡은 좀 사장되는 곡들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모든 곡들이 좋으니 이걸 나눠서 더 많은 부분에서 함께 나누자.
2: 시즌별로 그런... 이렇게 되는
0: 거죠. 네, 거구나. 맞습니다.
1: 오십니다. 나요한, 오십니다. 심푸름, 오십니다. 장인우, 오십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나오게끔
0: 네.
1: 했습니다.
2: 아, 김현님 또 상당히 좋네요. 제가 배울 점이 많은 것 같아요.
3: 유전도사님 감사합니다.
2: 유전도사님 오늘 나왔어요.
0: 그러니까요.
2: 어디가 계신 거예요?
3: 보고 싶습니다.
2: 바쁘신 것 같아요. 여기저기 활동하시느라고. 만나교회 예배가 잘 알려져 있다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왜 그러신 것 같아요? 또 그 특별한 이유 만나교회 어떤 부분이 특별하냐고 설명 좀 해주세요.
3: 김병삼 목사님께 상상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우리 교회는 예배에 목숨을 건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네. 저희 교회 이제 사명 선언문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예배자가 되자라는 것이거든요. 그만큼 예배에 담임 목사님의 모든 목회적 철학이 집중되어 있고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께서 미리 예배를 준비할 수 있도록 1년 전에 모든 설교를 다 써놓으십니다. 그리고 공유를 해 주시면서 그 안에서 그 예배 메시지들, 그 설교 메시지들을 담아낼 수 있는 찬양을 선곡할 수 있게 준비할 수 있게 먼저 이렇게 제공을 해주시고요. 저희도 그거에 발맞춰서 예배를 준비하다 보니까 그 하나 하나의 요소들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예배지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들이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저희 만나교회의 예배가 알려줄 수 있는 가장 코어. 핵심적인 그런 근력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것을 그냥 준비만 해서는 또 안 되는 것 같아요. 잘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을 위해서도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합니다. 찬양부터 시작해서 미디어적인 부분들, 또 오프라인에 오시는 성도님들에 대한 배려들, 안내들, 그런 다양한 부분에서 이 예배에 있는 지금 진정한 그 가치들을 잘 담아내고 또 보여줄 수 있도록 많은 힘을 쓰고 있어서 만나교회가 또 예배가 또 이렇게 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2: 왜 오신 것 같긴 해요.
1: 지금
3: 갑자기 시켜가지고 주님이 또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1: 충만하네요. 국방방송이 남다릅니다.
3: 네, 남다른 것 같습니다.
2: 예, 분위기를 좀 바꾸고. 아, 되게 군인 같아가지고. 여태까지 나온 그 게스트 중에 제일 좀 모범생 같아요. 저희 방송은 되게 인터뷰가 사실은 솔직히 말하면 이거 준비 없이 막 하거든요. 그분들은 스터디를 많이 하고 오신 것 같아요. 딱 하면 당신 이거 얘기하고 막 이렇게 서로 분위기 좋습니다. 자, 분위기 바꿔서 연습하거나 녹음하면서 있었던 뭐 에피소드 같은 거 있으면 좀 즐겁게 자유롭게
4: 찍고 못 쓴 것도 뭐 있고
2: 찍고 못 쓴 거라는 게
0: 아니 그냥 처음 제가 녹음을 들어갔을 때였는데 한 3시간을 연달아 녹음을 했었어요.
2: 3시간 동안?
0: 네네네.
2: 오, 힘들었다.
0: 근데 이제 8마디 녹음하고 그걸 다 이제 쓰질 않았습니다.
2: 8마디를 녹음하는 건데 3시간을 한 거예요?
0: 네.
5: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공부를 시키신 거죠.
0: 뭐, 네.
2: 윤성

0: 목사, 전도사님하고는 녹음하면 안 되겠네요. 저는 같이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1: 근데 이제 뭐, 다 지나고 나서 생각을 해보면, 그만큼 공을 많이 들인 앨범들이다.
2: 네. 그리고 나서 못 썼다는 거잖아요.
1: 아, 그러고 새로 며칠, 그러고 한 2, 3주 있다가 그 곡을 다시 녹음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동안에 연습을 많이 하게 시간. 되더라고요. 네.
2: 그렇구나. 네.
3: 제가 만나봤을 땐 되게 유한 분이라고 생각했는데.
2: 유한하시죠.
3: 아, 그래요? 네. 아닌 것 같아요.
2: 아니에요, 유한하신데.
3: 안 넘어가시네.
4: 그리고 저희가 그때 녹음했을 때 그 코러스를 네. 교회에서 같이 싱어하시는 분들이 네. 같이 녹음을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저희가 녹음이 길어지고 이제 빠른 시일 안에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새벽까지 같이 녹음을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정말 감동적이었던 게 그냥 코러스 녹음에 하하 뭐 이런 네, 포인트였는데 그렇죠. 네. 정말 성도 그 싱어분들께서 열과 성의를 다해서 몸을 다해서 찬양을 했던 것이 그때 너무 저희한테 감격이 되었고 아, 이 음반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연합해서 이렇게 세워지고 있구나. 그 새벽 1시의 찬양이 새벽 1시. 네, 기억에 남습니다. 네.
3: 좋은 추억이죠. 네. 성도들이 노래를 맞습니다. 하면서 같이 네. 녹음한 그리고 또 그게 나오면 네. 앨범으로 나오면 되게 좋잖아요.
4: 네.
3: 그렇죠. 맞습니다. 저기 내 목소리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딘가 내가 하한 소리가 들어가고
4: 맞아요.
3: 이게 참 좋은 추억인 것 같아요.
4: 네.
3: 이번 앨범은 음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직접 예배 자리도 준비하고 계시더라고요. 보니까 네. 오늘 티켓도 이렇게 주셨는데 네. 네, 8월 20일 목요일 저녁 8시. 근데 좀 있으면은 하네요. 만나교회에서 앨범 발매 기념 찬양 콘서트라고 합니다. 해피 투게더 콘서트 열린다고 하는데 뭐 어떤 분들이 참여하고 어떤 분위기인지 한번 소개 좀 해주세요.
5: 네, 일단은 저희 만나오십 함께 이번 앨범을 가지고 찬양하고요. 또 우리 해피투게더에 속해 있으신 연예인분들하고 저희들이 듀엣도 하고 또 이분들의 찬양도 듣고 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지금 그래도 함께 하시기로 한 분들이 송지은 씨, 또 양동근 씨, 네. 그리고 K-스피릿, 그리고 레비스탕스, 마이크로닷. 범키 그리고 우리 스페셜 MC로 말자쇼 지금 하고 있는 정범균 형제 함께 해주셔서 김병삼 목사님과 함께 말자 할배쇼를 좀 하려고 신앙 가운데 고민하는 분들에게 이렇게 고민 상담하는 쇼도 함께 토크로 좀 설교하듯이 좀 진행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해피투게더가 복지사각지대에 이게 환우들을 돕는, 환아들을 돕는 사역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수익금 전체, 그러니까 저희가 티켓을 파는 건 아니고 무료여서 누구나 오실 수 있지만, 이 시간에 이제 저희들이 헌금하는 시간을 갖고, 또 이분들을 지원하고 후원할 수 있도록 그 어려운 분들을 좀 도우려고, 함께 마음을 좀 모았습니다.
3: 일반적인 찬양 콘서트랑은 좀 많이 다를 것 같아요. 네. 참여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재밌을 것 같은데 우선
5: 네. 굉장히 재밌을 것 같긴 합니다.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만나교회 분당에 있는 만나교회에서 20일 목요일 저녁 8시에 저희들이 하니까 부담 갖지 않고 누구든지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 안 믿는 분들 이렇게
5: 그러니까
3: 오셔도 네. 부담 없이 같이 맞습니다. 예배드리고 또 여기 나오시는 분들이 워낙에 또 유명하신 분들이라서 친근감이 맞습니다.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많이들 찾아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야기 나눴으면 좋겠는데 좀 시간상 이 정도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끝으로 오늘 방송 듣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께 좀 축복의 말씀 우리 목사님들이시니까 한 분 한 분 이렇게
5: 누가 먼저 하시나요?
6: 저부터 서로. 네 저부터 하겠습니다. 네,
3: 초대하면서
6: 네. 저희가 만든 이 찬양이 예배 자리에서 불려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좀 작은 바람으로는 삶의 자리에서도 많이 들려지고 불려졌으면 좋겠어요. 예. 설거지하는 그곳에서 또 운전을 하는 그곳에서 그렇게 많이 들려지고 불려짐으로써 그 자리에서도 또 삶의 예배가 되기를 좀 축복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3: 아멘.
1: 네. 크리스천 기독교의 문화가 네. 요새 많이 좀 활발해지는 시대인 것 같더라고요.
3: 네.
1: 연예인분들도 많이들 커밍아웃이라고 하죠. 크리스천이 된 것을 공개해 주시고 그래서 저희의 앨범도 그런 기독교 문화를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좀 일조할 수 있으면 너무 좋겠다. 그러려면은 저희들이 함께 이 앨범에 또 참여해 주시고 많은 시간 또 함께 찬양을 불러

0: 나눠주시고 각 개교회에서도 도전해주시고 네, 이런 문화들을 함께 만들어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1: 네. 네. 찬양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그 흘러가게 하는 하나님의 그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찬양에 담겨진 그런 아름다운 메시지가 우리의 마음을 넘어서 또 믿지 않는 분들에게까지 전해지는 귀한 음반으로 또 사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 아멘. 네. 만나교회가 선교적 교회인데 참 세상을 향한 마음을 많이 품고 있습니다. 찬양 가운데도 그런 마음이 많고 또 만나교회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잘 성장해 올 수 있었던 비결과 또 찬양들이 이 안에 담겨 있으니까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만나 월십 모시고 목사님 네 분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는데 이분들의 사역을 통해서 그리고 만나교회 사역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그런 일이 있기를 기대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와주셔서.
1: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세상 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자녀로 살아내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은혜의 하루가 되시길 소망하면서 김도연의 샬롬 나이트 마무리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샬롬.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무디 선생은 모세의 생애를 세 가지의 단계로 묘사했습니다.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큰데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 단계입니다. Something의 단계는 모세가 왕자로 있을 텐데요. 이땐 모세는 자신을 뭔가 할 수 있는 대단한 인물, Something으로 여겼습니다. 둘째는 Nothing의 단계로 그 후 40년간 히브리 목자로 있을 때입니다. 광야에서 살면서 자기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부족한 종이란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something에서 뭔가에서 nothing,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단계입니다. Everything의 단계로 그의 인생의 절정기인데요. 이때 모세는 아무것도 아닌 자라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들어주시면 권능자, 에브리띵이 될 수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벨그대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이 사용하신 모든 사람들을 보면 처음엔 지극히 평범한 질그릇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 됐을 때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보배를 담은 질그릇으로 성화됐습니다. 결국 생각해보면요, 우리의 능력이라는 것은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사용하는 것에 달려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기도합니다. 주님, 제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사람이 되게 하소서. 저는 질그릇같이 연약한 사람이지만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이 담겨있음을 기억하게 하소서.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주님과 같이 찬양 함께 하셨고요. 앞서서 들으신 찬양은 박상규의 질그릇에 담은 소망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서윤영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연약한 질그릇 같은 나이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다면 정말 에브리띵이 되죠. 어제 이어서 오늘도 연약한 질그릇에 대한 묵상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무디 선생님은 모세의 생애를 세 가지 단계로 묘사했죠. 첫 번째 something, 두 번째 nothing, 마지막 세 번째 everything.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아니고요. 뭔가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을 때만 저는 에브리띵입니다. 나는 연약한 질그릇입니다. 주님, 내 안에 하나님의 보배를 담게 하소서. 우리 그런 기도의 마음으로 오늘도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 받아보기 원하시는 분은 유료문자 샵1069로 말씀이라고 보내주시고요. 별그대에서 들려드리는 찬양 궁금하신 분들은 선고표라고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야기 신청 찬양 다 좋습니다. 보내주시는데요. 유료문자 샵1069, 짧은 글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 소요됩니다. 계속해서 찬양 나누면서요. 내 안에 연약함도 있지만 또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신 보배는 무엇일까 생각하면서 그런 묵상하는 마음으로 찬양 함께하기 원합니다.

성령의 비가 우리 마음에 심령에 촉촉히 내리기를,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를, 성령님께서 인도하는 대로 아멘 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 어제 이어 오늘도 질그릇에 대한 묵상 나누고 있는데요. 이 8절부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10절 말씀이었는데요. 질그릇에 담긴 그 소망과 믿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우겨쌈을 당하지 않고 거꾸러뜨리지 않고 낙심하지 않는 굳건한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별그대 여러분은 그런 굳건한 믿음으로 오늘도 주님과 함께 이 삼행의 길을 묵묵히 힘차게 걸어가고 계시죠? 믿음의 고백으로 이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감동 가득 만족 두배 오감 만족 한만두의 만두 선물 세트.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 한 박스. 향기로 복음을 전합니다. 지혜로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기업 노브엘에서 위스트 이미지 헤어 앤 바디 세트.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눈이 복은 눈 마사지기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기업 더 프라미스 FNC에서 라이코펠을 품은 토마토 즙을.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원하는 기업 예인수산에서 먹대깡과 만능육수 요리 한 포를 드립니다. 선물로 섬겨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시길 기도드립니다. 나는 비록 약하지만 내 안에 담은 보배,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 말씀은 결코 깨지지 않는 강력함입니다. 나는 썸띵이고요. 낫띵이지만 하나님 손에 붙들리면 에브리띵이 되어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질그릇에 담긴 그 보배, 그 소망을 감사함으로 간직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세상에 비추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정말 애쓰셨어요. 꿈에서 예수님 만나세요. 지금까지 서윤영이었습니다. 지금 그동 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살리고 있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지진은 예고 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행동 요령을 평소에 익히고 실제 발생 시 침착하게 대처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지진 발생 시 건물 내부에 있는 경우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붙잡습니다. 땅의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 건물 밖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건물 밖으로 나갈 때에는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말고 계단을 이용해 신속하게 이동합니다. 건물 밖에서는 차량 이용을 삼가며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운동장이나 공원처럼 넓은 장소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대피 장소에 도착하면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 등 올바른 정보에 따라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달빛 가스펠의 나용환입니다. 중세시대의 위대한 신학자였던 토마스 아퀴나스는 두려움이 영혼을 위축시킨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두려움에 빠진 사람을 포위된 성에 비교했는데요. 군대가 공격해오면 모든 자원을 다 끌어모아 성벽 뒤에 숨어 적이 물러갈 때까지 음식과 물이 떨어지지 않기를 바라며 가만히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도 두려움에 빠지면 모든 자원을 자신을 위해서만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오직 자신과 자신의 필요, 자신의 생존만을 생각하는 것이죠. 이런 태도로는 예수님의 명령처럼 이웃을 사랑할 수 없을 거예요. 사랑하는 것은 자신의 것을 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를 돌봐주심을 믿으며 우리 안에 두려움을 버리고 이웃의 어려움을 헤아리고 돌보는 복된 삶이 되시길 축복하면서 달빛 가스펠 시작할게요.

김도현의 우리 아버지는으로 달빛가스펠 문을 열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믿으며 평안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오은의 작은 손의 기도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신달라의 죄짐 맡은 우리 구주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한웅재의 너는 나의 사랑이라였고요. 두 번째 곡으로 앤 머레이의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피아 월십의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진아의 어저께나 오늘이나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마커스 월십의 내 안의 한계를 넘어였고요. 두 번째 곡으로 조흥성의 예수 나를 사랑하시네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심플리포의 고난 내 영혼 편히실 곳과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하은의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예요. 들려드릴게요.

언제나 늘 변치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 그 사랑 안에서 변치 않은 평안을 맛보시는 아름다운 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의 달빛 가스펠은 여기까지예요. 라넬 해리스의 은혜 아니면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에필로그의 너 근심 걱정 말아라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폭염 속 안전을 위한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폭염사고 예방수칙을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어르신, 신체 허약자, 환자 등을 두고 외출할 경우에는 친인척이나 이웃에게 부탁하고 전화 등으로 안부를 확인하기. 부모님과 떨어져 사는 자녀들은 수시로 부모님께 안부 전화를 드리기. 물을 많이 마시고 카페인 음료나 주류는 피하기. 야외 활동을 최대한 피하고 외출할 때는 가벼운 옷차림을 하고 챙이 넓은 모자, 양산, 물병 등을 반드시 휴대하기. 건설 현장 등에서는 폭염 안전수칙을 꼭 지키고 가장 더운 시간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그늘에서 휴식하기. 외출 중이거나 집에 냉방기가 없는 경우 가장 더운 시간에는 인근 무더위 쉼터에서 더위를 피하기. 가축은 축산의 환기, 물 뿌리기, 적정 사육 마릿수 유지 등으로 온도 상승을 억제하고 양식 어류는 꾸준히 관찰하고 산소를 충분히 공급해 주기. 또한 폭염 등으로 인한 고온다습한 날씨로 식중독 발생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염된 물이나 식재료를 섭취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손은 비누로 꼼꼼히 씻고 음식은 충분히 익혀 먹고 물은 끓여서 마시고 조리도구와 시설은 철저히 세척, 소독하는 등 식중독 예방수칙을 꼭 준수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 극동방송에서 알려드렸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평안한 시간 보내고 계십니까? 대한민국과 북한, 중국 동북 삼성과 러시아 연해주 지역에서 함께하시는 방송가족 여러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서울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상균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강한 성이 되어주신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고백을 해요. 다른 어떤 위험이나 또 고난에서 우리를 막아주실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거지요. 우리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또 크신 분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일 텐데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나 연약한 존재로 여기고 있는 건 아닌지 돌아봅니다. 왜 그러냐면요, 어떤 고난이 닥쳐오고 또 힘든 일이 생겼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찾는 것이 하나님이 아닐 때가 너무나 많더라고요. 또 문제 해결자이시고 주관자이신 우리 하나님을 떠올리기보다 다른 곳에 더 의지할 때도 많고요. 오늘도 우리에게 강한 성이 되어주시고 피할 곳이 되어주시는 주님만 의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내조는 강한 성이요라는 첫 찬양으로 오늘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문을 열었는데요. 이 찬송의 고백은 바로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그 진리에 대해서, 이 복음의 순수성에 대해서 고백을 하는 그런 찬양이기도 합니다. 세상에 물들어 있고 세상에 눈을 돌렸다가 다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찬양이기도 했는데요. 우리 남북한의 성도님들 모두가 내 안에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대한 정의를 다시 한번 세웠으면 좋겠어요. 우리 하나님은 크신 분, 나를 창조하신 분, 전능하신 분, 내 죄를 사해주신 분, 그리고 무결하신 분, 내 삶을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모든 것의 근원이시고 또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랄게요.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도 FM과 AM을 통해서 남북한 전역과 또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들께 복음의 기쁜 소식과 또 외부의 정보들을 찬양과 함께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방송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아가시고요, 또 외부의 소식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생각에 깨우쳐 주시고 또 기도의 제목을 발견하시기를 축복하는데요. 특별히 AM 1188kHz 그리고 제주국동방송 AM 1566kHz를 통해서 북녘당 중국 러시아에서 방송 듣고 계신 우리 북한 동포 여러분들, 북한 출신의 노동자 여러분들, 탈북민 여러분들 가운데 삶의 희망을 찾게 되는 귀한 시간이길 바랍니다. 또한 대한민국 각 지역에서 FM 채널을 통해 방송 듣고 계실 우리 한국계 성도 여러분들도 복음 통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이 방송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야 될 영혼들이 저 북녘 땅에도 있음을 기억하시고 같이 기도의 마음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 우물정의 1069번으로 은혜의 사연들 또 한 줄의 기도 등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고요. 오늘은 북한에서 대한민국으로 귀순하신 북한 인민군 출신의 우리 임바울 목사님의 나의 하나님, 잠시 후에 칼럼 전해드릴 거고요. 또 북한 관련된 보도 내용을 심층적으로 분석하면서 기도 제목도 발견하는 북한 바로 보기, 그리고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과 남북한 이 한반도 땅의 자세한 날씨 소식까지 잠시 후에 만나보시죠.

0: 임바울 목사의 나의 하나님. 매주 이 시간에는 북한군 병사로 복무하시다 휴전선을 넘어서 귀순하셨던 임바울 목사님이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방송 함께 하시면서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도 꼭 만나시기를 소망합니다.
1: 국동방송 청취자 여러분, 지난주에 인사드렸던 임바울 목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성경 말씀 한 구절 나누고 5분 칼럼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들려주고 싶은 성경 말씀은 잠언 30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을

0: 믿으면 헛된 것과 거짓에서 떠나게 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거짓말하던 것에서 진실을 보게 되고, 헛된 것에서 멀리 떠나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앞에 우리가 나온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북한은 어떤 나라인지 아세요? 북한은 거짓 위에 세워진 나라입니다. 여러분, 김정일이 백두산에서 태어났다고 가르치고 세뇌하고 북한 주민 모두가 그렇게 알고 있지만, 실제로 김정일이 태어난 장소가 백두산이 아니라 소련의 하바롭스크라는 도시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제가 몇 년 전에 하바롭스크 가보니까 실제로 거기에 김정일이 태어났던 장소가 있고, 또 김정일이 살았던 그런 장소가 있습니다. 북한 지도자들은 끊임없이 북한 주민들이 진실을 알아가는 것에 두려움을 느끼고 거짓으로 북한 주민들을 미혹하고 속이고 있습니다. 6.25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 전에 북한에서는 7.27 73주년 전승 기념절이 있었는데, 북한 주민 모두가 미국과 남한이 전쟁을 먼저 일으켰다고 해서 조국 해방 전쟁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역사적 자료들을 살펴보니까 남한이 먼저 북한을 침공한 것이 아니라 김일성이 스탈린과 마오쩌둥에게 승인을 받아서 먼저 시작한 전쟁이 6.25 전쟁입니다. 실제로 한국에 와보면 그때 당시에 김일성이 스탈린에게 가서 받아왔던 그런 자료들, 그런 승인을 받았던 내용들이 다 실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북한에서 보여주는 모든 장면들, 또 농장 기업서들을 보면 너무나도 화려하고 너무나도 잘 사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실제로 대부분 북한 주민들은 그 방송이 다 만들어진 거짓에 기초한 것이라는 것들을 알게 됩니다. 이런 북한 사회 어느 곳에들 보면 진실적으로 솔직하게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장소가 거의 없습니다. 그뿐입니까? 북한 간부들은 거짓과 부패로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북한 사회 전체가 거짓말을 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세상이 되었어요. 간부들은 부정부패를 당연시하게 여기고, 주민들을 지켜내야 되는 안전원들과 당 간부들이 뇌물을 통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나라가 북한이 되어버렸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그런 나라, 그런 사람들은 헛된 것을 구하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거짓된 것들을 계속해서 저지르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잠언 기자는 하나님, 헛된 것에서, 거짓말에서 우리가 멀리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2400만 북한 주민들이 하루속히 진실을 알게 되길 원하고 진리를 경험하게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헛됨과 거짓 위에 세워진 인생이 아니라 진실되고 정직함 위에 세워진 인생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북한 주민들을 속이고 있는 북한 정권과 지도자들의 거짓에서 빨리 헤어나와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 진리 가운데 거하는 우리 북한 동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1: 지금까지 북한군 병사로 십수년 전에 우리 한국으로 귀순하셨던 임바울 목사님께서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전해드렸습니다.

0: 북한 바로 보기. 한 주 동안 보도된 북한 관련된 뉴스, 대내외 소식들을 더 심층적으로 살펴보며 함께 기도의 시간도 갖는 북한 바로 보기. 먼저 이번 주 다룰 이야기 살펴보겠습니다.
1: 이번 주 북한 바로보기 소식입니다. 북한에서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송출하는 방송을 들을 수 있습니다. 또한 휴전선 인접 지역에서는 한국에서 송출하는 TV를 실시간 시청할 수도 있는데요. 최근 BBC는 한국 방송을 듣고 탈북한 여성의 사연을 보도했습니다. 함경도에서 목선을 타고 2023년에 탈북한 강규리 씨는 한국 라디오와 TV방송을 시청하던 중 탈북민 이순실 집사님의 이야기를 듣고 탈북을 결심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북한에 있는 분들에게는 우리나라에서 보내는 일반 방송뿐만 아니라 대북방송은 생각과 의식에 큰 영향을 줍니다. 이재명 정부 들어서 잇따라 중단하고 있는 대북방송. 현재 민간 방송 중에는 극동방송만이 KBS

0: 한민족 방송과 함께 대북 방송을 실시 중인데요. 북한 인권과 알 권리를 위한 대북 방송, 그 의미와 우리의 기도 제목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 자, 오늘도 이 소식을 놓고 예장합동 통일목회개발원 연구소장이신 이수봉 목사님과 함께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목사님 어서 오십시오.
2: 네, 안녕하십니까?
1: 자, 오늘은 한국의 방송을 듣고 탈북하신 분의 이야기를 준비하셨네요.
2: 네, 그렇습니다. BBC 코리아가 한국 방송을 듣고 탈북한 한 여성의 사연을 보도했습니다. 나누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준비했습니다.
1: 예, 이분이 강규리 씨인데요. 언제 탈북을 하신 거죠?
2: 이분은 2023년 10월 23일 밤 10시 30분 동해상으로 어머니, 이모 그리고 젊은 남성 한 명과 함께 목선을 타고 탈북했습니다.
1: 예, 목선을 타고 탈북을 하신 분들 사실은 많지는 않은데, 자, 이분이 탈북하는 과정에서 북한 경비정에 발각이 돼서 추격을 받은 적이 있지 않습니까?
2: 네, 그렇게 했습니다. 이분들이 탈북할 때 북방 한계선에서 북쪽으로 50km 떨어진 북한 강원도 해상에서 북한 경비정의 추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들이 타고 온 배는 소형 목선이라서 빠르지도 않고 또 과하게 몰면 파도에 부딪혀서 전복될 위험도 있었습니다.
1: 네.
2: 하지만 북한 당국에 잡혀서 온갖 고문을 당하느니 차라리 죽겠다라고 단호하게 결심을 하고요. 또 그 주머니 속에는 탈출 직전에 어머니가 구입한 극약이 있었습니다. 그런 당황한 결심을 가지고 탈북을 시도했는데 추격은 4시간 반 동안 이어졌고 마침내 목선이 북방 한계선을 넘자 끈질기게 따라오던 북한 경비정은 방향을 틀어 북쪽으로 돌아가서 탈북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1: 예, 참 용감한 탈북길에 나서서 성공하신 분이신데, 자, 이렇게 BBC에서 보도한 강규리 씨 어떤 분이십니까?
2: 네, 강규리 씨는 20대 여성인데요. 북한 평양에서 태어나서 비교적 넉넉한 환경 속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외할머니가 투숙신앙을 하는 것이 발각되어서 가족들 모두가 함경남도로 추방되었습니다.
1: 네.
2: 그 이후에 어머니의 도움으로 조개잡이 잠수배를 마련한 강규리 씨는요, 직접 선주가 되었습니다.
1: 예.
2: 20대 초반의 여성이 배를 소유하고 직접 사업을 운영하는 사례는 북한에서도 아주 이례적인 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강규리 씨는 잠수공 3명, 또 기관장 등 5명 어부를 고용했고요. 또 수심 30m로 내려가서 조개를 캐는 작업을 했습니다.
1: 오, 네. 네,
2: 코로나 이전까지는 수입이 상당히 안정적이었는데 코로나 이후 당국이 조개 판매를 통제하면서 이윤이 급격하게 줄어들고 마음에 변화가 생기는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1: 예, 20대 초반부터 활발한 경제활동을 통해서 그래도 조금의 부를 좀 누렸을 것 같기도 한데, 아무래도 이윤이 급격히 줄어든 것이 탈북의 결심 이유가 아니었을까 싶기도 한데요. 어떤 이유를 말씀을 하셨나요?
2: 네, 뭐 생활이 어려워진 것도 있지만
1: 네.
2: 탈북을 결심한 결정적 계기는 사실은 한국 방송이라고 합니다.
1: 네. 네,
2: KBS 한국인의 밥상, 남북의 창 같은 프로그램을 몰래 실시간으로 시청했다고 합니다.
1: 아, 북한에서요?
2: 네네네. 네. 네, 실제로 한국과 인접한 황해도, 또 함경도 해안, 또 평양 인근까지 전파가 닿는 지역에서는 한국 라디오 방송과 TV 방송을 몰래 듣고 시청하는 주민들이 적지 않다고 합니다.
1: 예.
2: 북한 당국은 수신기 다이얼을 납땜해서 채널을 고정시키지만 주민들은 중국산 기기를 몰래 들여오거나 고정된 주파수를 다시 조종하여서 한국 방송을 봤다고 합니다. 강규리 씨는 2016년 10월 박근혜 대통령이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북한 주민들은 언제든지 대한민국의 자유로운 터전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라는 연설을 들으면서 불 꺼진 방에서 그 장면을 보는 순간 가슴이 뛰었다고 합니다. 정말 한국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죠.
1: 예.
2: 또 결정적인 계기는 한국에 정착한 탈북민 이순 씨의 증언인데요. 한국 방송에서 이 씨가 북한에서 겪었던 일과 한국 정착 생활을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는 순간 규희 씨는 확신하셨다고 합니다. 아, 한국이 우리를 국민으로 받아주는구나. 나도 가서 열심히 살면 되겠구나라고 예. 생각했다는 거죠.
1: 이렇게 이제 탈북민들의 증언이나 이야기들이 많은 영향을 좀 미칠 것 같기는 해요. 자, 이렇게 방송의 힘이 대단하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됐는데, 자, 오늘 규리 씨의 사연을 바탕으로 다시 한번 이야기 정리해 볼까요?
2: 네, 네. 규리 씨 얘기를 좀 더 정리를 하면서 제 얘기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1: 예.
2: 첫 번째로 강규리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 방송은 우리에게 외부 세계와 현실을 보여주는 숨구멍이자 희망의 창구였어요. 주민들이 목숨을 걸고 몰래 시청하는 이유는 그걸 보며

0: 하루를 버틸 희망을 얻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그 주파수가 안 잡히면 숨이 막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북한을 떠나기로 결심한 건 USB 속 드라마가 아니라 실시간으로 본 한국 방송 때문이었어요. 라고 네.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하루를 버티는 희망이라는 표현이라든지
1: 예.
0: 안 잡히면 숨이 막힐 것 같다라는 것이 아주 인상적입니다. 두 번째로 한류 드라마도 북한 청년들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하는데요. 규리 씨에 따르면 함경남도에서 청년들은 한국말을 흉내내고 또 고백할 때도 한국식 표현을 써야 통한다는 분위기가 오. 있다는 겁니다.
1: 네.
0: 또 한국 드라마를 보지 않으면 친구들 사이에서 대화에 끼기도 어렵다라는 증언이 있고요. 또 드라마는 말 그대로 드라마일 뿐이며 현실하려면 저처럼 뉴스와 탈북민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야 한다라고 자기 생각을 표현했습니다.
1: 예.
0: 북한에서 23년을 살았는데 자유 없이 살다 보니 너무 답답함을 느꼈다. 또 USB를 통해 몰래 한국 드라마를 보고 실시간으로 한국 방송 채널을 접하면서 한국이나 다른 나라는 이렇게 힘들게 안 사는데 왜 우리만 이렇게 살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1: 그렇죠.
0: 네, 세 번째로 나누고 싶은 것은 탈출을 앞두고 가장 가까운 친구에게 함께 가자고 권했다고 합니다.
1: 예.
0: 그러나 그 친구는 남조선 정부를 어떻게 믿겠느냐라고 끝내 남겼다고 했다는 거죠. 규리 씨는 그 친구도 실시간 방송을 통해 현실을 접했다면 선택이 달라졌을 텐데 라고 안타까워했고요. 또 그 친구가 지금쯤 후회할 거다라고 조금 더 설득했더라면 가져왔을 텐데 라고 안타까워했습니다.
1: 예.
0: 네 번째로 나누고 싶은 것은 한국이 지난 2012년 아날로그에서 디지털 방송으로 전환했습니다.
1: 그렇죠.
0: 이때 예. 국가정보원은 대부 송출만큼은 아날로그 방식을 유지하자고 했습니다. 덕분에 북한 주민들은 여전히 기존 TV로 한국 방송을 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북한 동포들의 수신기술 수준에 맞춰서 방송을 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고요.
1: 예.
0: 다섯 번째로는 2025년 5월 20일 미국 뉴욕 유엔 본부에서 북한 인권 관련 총회 고위급 전체 회의가 있었습니다. 이때 강규리 씨가 증언을 했는데요. 규리 씨가 증언을 끝내자 북한 김 대사는 발언권을 얻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북한의 존엄성을 훼손하고 주권을 침탈하기 위해 열린 이 회의를 강력히 규탄한다. 더 유감스러운 건 부모와 가족조차 버린 쓰레기 같은 인간들을 증인으로 불러세웠다는 것이다. 이렇게
1: 비난을 했죠.
0: 예, 예. 비난했다는 것입니다.
1: 예.
0: 규리 씨는 그때를 회상하면서 처음에는 대사의 말에 엄청 화났지만 곧 그가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다라고 했습니다. 유엔에서 저렇게 행동하지 않으면 북한으로 돌아가서 처벌을 받을 테니까 이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1: 예.
0: 여섯 번째로는 지금 우리는 극동방송을 방송하고 있는데요. 극동방송도 북한에서 청취를 합니다.
1: 그렇죠.
0: 사실 청취 사실이 모니터링되고 있죠.
1: 네.
0: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는 극동방송이 북한 동포들의 영혼을 살려내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미국이나 한국 상황이 대북 방송을 줄이는 상황이 되고 있는데요.
1: 예.
0: 북한 정권을 자극하지 않으려고 하는 건데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사실에 기초한 신뢰 형성이라고 봅니다. 북한 정권과 소통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근데 통일의 대업을 위해서는 단기적 효과뿐만 아니라 통일시대를 만드는 큰 통일 가치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두
1: 예.
0: 가지를 동시에 생각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 네, 지금 또 특별히 이재명 정부 들어서 대북 방송이 많이 줄어들고 민간 방송 가운데는 사실은 저희 거의 극동 방송이 유일하다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많이 줄어들었는데 많이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사님, 이 문제들을 바탕으로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기도 제목 세 가지 나눠주십시오.
0: 네,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북한에서 극동방송과 한국방송, 미국방송을 듣고 있는 동포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선하게 이끌어주옵소서. 하나님, 탈북 문제는 탈북자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북한 정권이 탈북할 수밖에 없게 만든 상황이 문제라고 믿습니다. 탈북을 문제로 생각하기 전에 북한 사회가 어떤 사회인지 돌아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북한 당국자들과 남한 당국자들이 단기적 효과도 중요하지만 장기적으로 통일 한반도를 위해서 건강한 가치를 위해 노력하게 하시고 특별히 한국교회가 건강한 통일 가치를 제시하는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아멘. 나눠주신 이 기도 제목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의 마음 모아주시고 같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북한 바로보기 함께해 주신 예장합동 통일목회개발원 연구

북녘 성도 여러분, 그리고 방송을 함께 하시는 모든 동포 여러분, 여기는 대한민국의 극동방송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간추린 소식.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 먼저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 50주기를 맞아 당시 희생된 미군 장교들의 유족이 한국을 찾아 어제 판문점에서 열린 추모식에 참석했습니다.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북한 IT 인력 수천 명이 미국인 신분을 도용하고 인공지능 기술까지 활용해 미국 기업에 위장 취업한 뒤 벌어들인 돈을 북한으로 보내고 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습니다.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북한 양강도 해산의 한 공장에서 노동자들에게 석 달치 월급이 한꺼번에 지급됐지만 각종 공제금을 떼고 나니 쌀 1kg도 살 수 없는 돈만 남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일본과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쿠릴 열도를 방문하면서 양국의 갈등이 다시 고조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안보에 민감한 드론과 핵심 부품에 최대 100%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가운데 한국산 제품에는 15% 관세가 적용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인천국제공항이 올해 상반기 국제선 여객 3,839만 명을 기록하며 개항 25년 만에 처음으로 세계 1위에 올랐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사이버 외교 사절단 반크가 미국 국무부와 나사 등 해외 주요 기관 10곳에서 동해를 일본해로 단독 표기하고 있다며 생성형 인공지능을 통한 잘못된 지명 확산을 우려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최근 한 달여 동안 달러 대비 원화 가치가 9.4% 올라 주요국 통화 가운데 가장 큰 상승폭을 보인 가운데 환율 변동성 확대가 기업들의 경영 불확실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조선일보는 해외에서 K-뷰티에 대한 관심이 화장품을 넘어 한국산 치약과 구강관리 제품으로까지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상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입니다. 첫 소식은 조선일보가 보도합니다.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 50주기를 맞아 당시 희생된 미군 장교들의 유족이 한국을 찾아 어제 판문점에서 열린 추모식에 참석했습니다. 1976년 8월 18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에서는 유엔군 초소의 시야를 확보하기 위해 미루나무 가지치기 작업을 하던 중 북한군이 도끼와 새 몽둥이를 들고 유엔군을 공격해 미군 장교 아서 보니파스와 마크 베럿이 숨졌습니다. 사건 직후 한반도에는 6.25 전쟁 정전 이후 처음으로 데프콘 3 준전시 상태가 발령될 정도로 군사적 긴장이 고조됐는데요. 사건 당시 공동경비구역 한국군 중대장이었던 김문환 예비역 소령은 보니파스 소령이 숨지는 순간까지 곁을 지켰으며 이후에도 희생자 가족들과 인연을 이어왔습니다. 올해는 사건 50주기를 맞아 보니파스 소령의 두 딸과 외손주, 증손자 등 3대가 한국을 찾았고 베럿 대위의 조카와 조카 손녀도 함께 방한했습니다. 유족들은 어제 주한미군과 유엔 사령부 주최로 판문점에서 열린 50주기 추모식에 참석해 연설했습니다. 이어서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북한 IT 인력 수천 명이 미국인 신분을 도용하고 인공지능 기술까지 활용해 미국 기업에 위장 취업한 뒤 벌어들인 돈을 북한으로 보내고 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약 1년 동안 북한 IT 조직을 추적한 결과 한 조직이 불과 석 달 동안 미국 기업 1,000곳 이상의 입사 지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습니다. 이들은 미국 시민권자의 신분을 도용해 여러 가명으로 복수의 회사에 취업하고 챗GPT로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작성하거나 면접 답변을 준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기업들이 AI 활용을 경계하자 딥페이크와 AI 얼굴 변환 기술을 이용해 면접관을 속이기도 했는데요. 또 미국 현지 브로커가 회사 노트북을 대신 받아 보관하면 북한 인력이 원격으로 접속하는 이른바 노트북 팜 방식도 이용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일부 북한 IT 인력이 연간 최대 30만 달러를 벌고 있으며 북한 정권으로 흘러가는 자금이 연간 8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미국 재무부도 불법 취업 IT 인력이 벌어들인 임금의 최대 90%가 북한 정권으로 송금돼 탄도미사일과 대량 살상 무기 개발 자금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어서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북한 양강도

해산의 한 공장에서 노동자들에게 석 달치 월급이 한꺼번에 지급되지만 각종 공제금을 떼고 나니 쌀 1kg도 살 수 없는 돈만 남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지 소식통에 따르면 이 공장 노동자의 최저 수준 월급은 3만 원으로 석 달치 9만 원 가운데 사회보험료 9천 원과 부조금 6만 원이 공제돼 실제 손에 쥔 돈은 2만 1천 원에 불과했습니다. 이달 초 해산의 시장에서 쌀 1kg이 4만 5,500원에 거래된 점을 감안하면 석 달치 월급으로 쌀 1kg도 살 수 없었던 셈인데요. 북한의 사회보험과 사회보장법에는 노동자가 매달 노동보수의 1%를 사회보험료로 내도록 규정돼 있지만 해당 공장에서는 10%가 공제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사회보험료 기준이 바뀐 것인지 해당 공장이 자체적으로 더 많은 금액을 공제한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현지에서는 월급이 수개월씩 밀리는 경우가 있고 밀린 월급을 받더라도 그동안 누적된 결혼이나 장례 부조금 등이 한꺼번에 빠져나가 노동자들의 부담이 크다는 전언입니다. 이어서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일본과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쿠릴 열도를 방문하면서 양국 간의 갈등이 다시 고조되고 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지난 13일 쿠릴 열도 남단의 이투루프 섬을 찾아 수산물 가공 공장과 병원, 학교 등을 둘러봤는데요. 이투루프는 일본이 북방 영토라고 부르며 반환을 요구하는 4개 섬 가운데 하나로 러시아가 1945년부터 실효 지배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정상으로는 메드베데프 전 대통령이 2010년에 방문했지만 푸틴 대통령이 직접 찾은 것은 취임 후 처음입니다. 푸틴 대통령은 방문 전날 사할린에서 러시아 태평양 함대 훈련을 참관했으며 러시아는 이달 쿠릴 열도와 사할린 주변에서 미사일과 사격 훈련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북방 4개 섬이 일본 고유의 영토라며 푸틴 대통령의 방문에 강하게 항의했는데요. 양국은 영유권 문제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평화 조약을 체결하지 못했고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영토 협상도 중단된 상태입니다. 이어서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 안보에 민감한 드론과 핵심 부품에 최대 100%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가운데 한국산 제품에는 15% 관세가 적용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인 항공 체계와 관련 부품의 수입이 미국의 국가 안보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상무부의 조사 결과를 받아들여 새로운 관세를 부과하는 포고문에 서명했습니다. 최대 이륙 중량이 25kg을 넘거나 열화상 기능을 갖춘 드론과 일부 핵심 부품에는 다음 달 3일부터 100% 관세가 부과됩니다. 이보다는 작고 국가 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능을 갖추지 않은 일반 드론과 기타 부품에는 내년 2월부터 25%가 적용됩니다. 다만 한국과 유럽연합, 일본, 대만 등에서 수입되는 제품에는 15%, 영국산에는 10% 관세가 부과됩니다. 백악관은 드론이 현대전의 핵심 기술이라며 이번 조치가 미국의 국방산업 기반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이번 조치는 세계 무인항공체계 시장에서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을 견제하려는 성격이 강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인천국제공항이 올해 상반기 국제선 여객 3,839만 명을 기록하며 개항 25년 만에 처음으로 세계 1위에 올랐습니다. 국제공항협의회 기준으로 영국 런던 히드로공항이 3,779만 명으로 2위, 싱가포르 창이공항이 3,453만 명으로 3위를 기록했습니다. 인천공항은 2002년 국제여객 세계 10위에 오른 뒤 2019년 5위, 2024년과 지난해 3위를 거쳐 올해 처음으로 정상에 올랐습니다. 상반기 국제선 여객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3% 증가했으며 환승객도 18.1% 늘었습니다. 전체 여객 가운데 외국인 비중은 2분기 44.4%까지 올라 사상 최고치를 나타냈습니다. 인천공항은 2024년 4단계 건설 사업을 마치면서 연간 1억 600만 명의 국제 여객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갖췄고 현재 101개 항공사가 53개국 183개 도시를 연결하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는 개항 25년 3개월 만에 누적 여객 10억 명도 돌파했습니다. 이어서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사이버 외교 사절단 반크가 미국 국무부와 나사 등 해외

해외 주요 기관 10곳에서 동해를 일본해로 단독 표기하고 있다며 생성형 인공지능을 통한 잘못된 지명 확산을 우려했습니다. 반크가 정부기관과 국제기구, 사전 등을 조사한 결과 미 국무부의 대한민국 여행경보 페이지에는 한국이 동쪽으로 일본해와 해상경계를 접한다고 적혀 있었으며 동해 표기는 없었습니다. 나사 지구관측소의 위성사진 콘텐츠도 한반도를 설명하는 본문과 지도에 일본해만 표기된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브리테니커 키즈는 한국 관련 항목에서 동해를 우선 병기하면서도 일본 관련 항목에서는 일본해만 사용했고 내셔널 지오그래픽 키즈는 같은 페이지 안에서도 본문과 지도의 표기가 달랐습니다. 반크는 신뢰도가 높은 기관의 자료가 검색 결과와 생성형 AI의 학습 자료로 활용될 경우 일본의 단독 표기가 더욱 확산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반크는 이번에 확인된 사례에 대해 해당 기관의 표기 수정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최근 한 달여 동안 달러 대비 원화 가치가 9.4% 올라 주요국 통화 가운데 가장 큰 상승폭을 보인 가운데 환율 변동성 확대가 기업들의 경영 불확실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1일부터 이달 11일까지 달러 대비 원화 가치는 9.4% 상승해 멕시코의 페소와 남아프리카 공화국 랜드, 중국 위안화 등의 상승률을 크게 웃돌았습니다. SK하이닉스의 미국 주식 예탁증서 발행으로 조달한 달러와 수출기업의 달러 매도 물량이 국내로 들어오면서 외환시장 수급이 개선된 것이 주요 배경으로 꼽혔는데요. 중동지역의 불확실성 완화와 미국의 금리 인상 가능성 약화로 달러가 약세를 보인 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원화가치 상승은 수입물가 부담을 낮추지만 수출기업에는 가격 경쟁력 저하와 원화 환산 실적 감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지난달 원달러 환율의 하루 평균 변동률은 0.53%로 주요국 가운데 러시아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습니다. 전문가들은 환율이 짧은 기간에 크게 움직이면 수출입 기업 모두 대응이 어려워져 경영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조선일보는 해외에서 K-뷰티에 대한 관심이 화장품을 넘어 한국산 치약과 구강관리 제품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 패션지 엘르는 최근 미국에서 입안관리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틱톡 등 소셜미디어에 한국식 구강관리법을 소개하는 영상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치아 착색을 억제하는 것으로 알려진 한 국내 브랜드 치약이 새로운 K-뷰티 제품으로 주목받으며 미국 아마존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미국 뉴욕포스트는 서울에서 발견한 한국산 치약이 기존의 대표적인 K-뷰티 상품인 마스크팩의 인기를 밀어내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한국식 구강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자 미국 구강용품 업체 콜게이트도 K-POP 스타 아이돌 같은 미소 갖는 법 등의 문구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또 한국 드라마 제작진과 협업해 태국과 필리핀, 말레이시아에서 K-드라마 형식의 홍보 영상을 선보이는 등 글로벌 기업들도 한류를 활용한 마케팅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린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8월 19일 수요일 대한민국과 북한 날씨입니다. 수요일 우리나라는 전국이 대체로 구름이 많이 끼겠는데요. 오후부터 밤 사이에는 충청권과 남부지방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남한의 아침 최저기온 21도에서 25도로 시작되고요. 낮 최고기온은 29도에서 33도로 오르겠습니다. 북한의 하늘은 대체로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오전부터 저녁 사이에는 평안도와 함경도 곳곳에서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북한의 아침 최저기온 15도에서 24도로 분포합니다. 낮 최고기온 22도에서 31도로 오르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봅니다. 충청도도 대체로 하늘에 구름이 많이 끼겠는데요. 오후부터는 소나기가 전 지역에서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대전과 세종 23도, 홍성 22도, 낮 최고기온 대전 32도, 세종과 보령 31도로 전망됩니다.

0: 마찬가지로 경상도도 구름 많다가 오후부터 소나기가 내리겠는데요. 경상도의 아침 최저기온 포항과 부산 25도, 상주 23도로 예상되고요. 낮 최고기온 포항 33도, 부산과 상주 32도로 오르겠습니다. 제주도의 하늘은 종일 맑게 이어지겠는데요. 아침 최저기온 이어도 27도, 서귀포 25도, 낮 최고기온 서귀포 30도, 이어도 29도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북한 날씨입니다. 평안도와 황해도는 대체로 오전에 날씨가 흐리다가 오후부터는 구름이 많아지겠고요. 평안남도 안주와 평안북도에서는 오후부터 희천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평양 23도, 신의주 22도, 강계 20도로 시작되고요. 낮 최고기온 평양 29도, 신의주 28도, 강계 27도로 전망됩니다. 함경도에서는 오전에 날씨가 흐리다가 오후부터는 구름 많아지겠는데요. 장진과 해산, 풍산, 청진에서는 오후부터 비가 내리겠고요. 무산은 종일 비가 내리겠습니다. 함경도의 아침 최저기온 해산 18도, 장진 17도, 무산 15도, 낮 최고기온은 해산 26도, 장진 23도, 무산 22도로 전망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 북부는 대체로 구름 많이 끼겠고요. 서해 북부는 오전에 구름 많다가 오후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의 파도는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이상 19일 수요일 날씨였습니다.
1: 오늘도 샬롬.
2: 아파트 화재 시 국민 행동요령 캠페인. 우리 집 아파트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는 대피가 가능한 경우에는 계단을 이용해 낮은 자세로 지상이나 옥상 등 안전한 장소로 대피해 주세요. 이때 출입문은 반드시 닫고 엘리베이터는 타지 말아주세요. 우리 집에 화재가 났는데 대피가 어려운 경우에는 화염이나 연기로부터 멀리 이동해 문을 닫고 젖은 수건으로 틈새를 막고 119에 신고 후 구조 요청을 해주세요. 다른 집에 화재가 났을 때는 우리 집으로 화염이나 연기가 들어오지 않는 경우 집안에서 대기하면서 창문을 닫고 119에 신고 후 안내방송에 따라 행동하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집으로도 화염이나 연기가 들어오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나가서 대피하고 대피가 어려운 경우에는 빠르게 구조 요청을 해주세요. 이 캠페인은 소방청과 함께합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듣고 계신 방송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음의 메아리 임지현입니다. 8월 19일, 오늘이 세계 인도주의의 날이더라고요. 23년 전 오늘 이라크 바그다드에 있던 유엔 건물이 폭탄 공격을 받으면서 수십 명의 목숨을 잃었죠. 그래서 이들을 기억하기 위해 유엔은 오늘을 세계 인도주의의 날로 정했다고 합니다. 이날을 맞아 세계 곳곳에서는 전쟁과 큰 재해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위해 도움의 손길을 모으고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전쟁 가운데 음식과 약을 보내고 구호활동에 필요한 돈을 모으기도 하죠. 그리고 위험한 곳에서도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구호품이 잘 전해질 수 있도록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5장 40절의 말씀,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시선이 닿아있는 그곳을 함께 바라보길 원합니다. 특히 북녘 땅에 굶주린 이들에게 먹을 것이 전해지고 아픈 이들에게 제때 치료할 수 있는 약과 그 치료의 길이 열리기를 소망하면서 세계 곳곳에서 올려드리는 이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시고 일하실 줄 믿으면서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이 소망이 그 땅에 전해지기를 그리고 그곳 가운데 그 열매가 풍성하게 맺어지길 기도하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8월 19일 수요일의 복음의 메아리 문을 열어볼게요.

마태복음 6장 14절과 15절의 말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14절과 15절의 말씀 이어서 북한어 성경입니다. 너희가 다른 사람의 허물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용서하실 것이나, 너희가 다른 사람의 허물을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용서하지 않으시리라. 남과 북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남아있는 미움과 상처를 주님께 맡기고 오늘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웃을 조금 더 이해하고 사랑하고 용서하는 하루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서로를 향한 증오의 시선을, 증오의 손길을 내려놓고 사랑과 섬김과 중부의 손길만이 가득하기를, 시기하는 죄악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에 믿음의 고백인 아멘으로 나아가며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계속해서 찬양으로 이 새벽을 채워갑니다.

0: 계속해서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합니다.
1: 꺼져있는 기도의 불을 다시 일으켜라. 꺼져있는 성경 읽는 불을 다시 켜라. 꺼져있는 전도의 불을 다시 일으키라. 꺼져있는 사랑의 불, 꺼져있는 복음의 불 다시 일으키라고 하는 것이 거장 바울 사도가 아들 같은 데모디에게 격려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 처음 믿을 때, 난 여러분은 내가 모르겠어요. 내가 예수 처음 믿고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아마 여러분 잘 모르실 거예요. 고등학교 때 신학생의 전도를 받고 예수 믿고 토요일 날이면은 전도지 들고 신학생들 쫓아서 미국 소도시에 가서 전도지를 나눠줍니다. 별로 신앙에 깊이 없고 예수 믿은 지가 몇 달 안 되는 저에게 신학생들 쫓아서 전도지를 조그만 도시에 가서 거리에 가서 나눠주는데, 한 번은 어떤 사람이 어이 컴온 나더러 오라고 그러더라고. 너 어디서 왔어? 코리아에서 왔다. 그러니까 첫째 욕을 하더라고 나더러. 사실 강대상에서 그런 욕을 입에다 담을 수 없는 욕을 하더라고. 그러면서 나더러 뭐라 그런 거니? I hate Korea. 6.25 동란 때 참전했던 사람인데 그때 저 최전방 일선에서 얼마나 춥고 떨었는지 꽁꽁 얼은 간수매 통을 뜯어서 먹으면서 전쟁을 했다 그러면서 I hate Korea. 그러면서 나더러 욕을 하면서 다시 한국으로 가지 왜 미국 왔느냐고 그래서 싸움이 벌어질 뻔했어요. 그러니까 키 큰 신학생들이 와서 나를 데리고 가지고 보호해 주고 그 사람은 슬그머니 가더라고. 왜? 우리 신학생들이 한 열댓 명 전도지 나눠주니까 자기 한 사람 상대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도망가더라고. 그런 경험을 하면서 매주 토요일 날마다 전도지 들고 신학생 뒤를 따라서 전도지를 나누어줄 때 그 열심이 내게는 어디 갔나. 그 열심을 하나님께서 불릴듯 일으키라고 하는 것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그것뿐만 아닙니다. 사실 중학교 3학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고등학교에 들어가가지고 사실 집사람하고 이혼회를 한 게 고등학교 3학년 때 졸업반 때 이제 집사람하고 이혼회를 하는데 그 학교에서 이혼회 했는데 골든 시간은 골든 타임은 토요일날 일요일날 주일날이에요. 왜? 그때는 같이 뭐 운동 구경도 가고 그때는 같이 교회도 가고 페스프로 음악회도 가고 할 텐데 저는 벌써 신학교 들어가가지고 1학년부터 토요일날 주일날은 지방에 돌아다니면서 전도를 하는 열정. 그런데 어떤 면으로서는 그 애인을 뺏길까봐 한편으로는 걱정을 하고 있었지만은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사명, 전도해라 전도해라 전도해라. 그 조그만 소도시 댕기면서 열심히 전도를 하고 설교를 하고 간증을 하고 돌아댕길 때 그 열정, 하나님께서 내 나이 90에 다시 한번 불릴듯 일으키마. 여러분이 처음 예수 믿을 때 그 신앙, 그 열정, 처음 대학에 입학해가지고 열심히 공부하고 그 열정 어디 갔어요? 나 예수 처음 믿고 뭐 한국에서 교회 나가본 적도 없고 예수가 뭔지도 몰랐고 기독교인이 뭔지도 몰랐을 때 거기서 신학생의 전도를 받고 물불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전도한 그 불을 다시 일으킨다.
0: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했습니다.

기도의 불을, 사랑의 불을, 전도의 불을 꺼뜨리지 않고 부름받아 나선 우리 한 몸, 그 불길을 전할 수 있는, 그 사랑의 은혜의 물길을 전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길 바라면서요. 계속해서 이 몸의 소망 무언가 박신화 콰이어의 목소리로 찬양 올려드립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는 방송 극동방송의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신데요. 이어서 라이프로드싱어즈의 아 하나님의 은혜로 찬양한 후에는 매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만나보는 시간이죠. 북한이 고향인 형제와 자매들의 정착 이야기.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함경북도가 고향인 정착 1년차에 접어들고 있는 한 자매님의 이야기 만나봅니다.

0: 한국 정착 8개월차 한경북도에서 온 이병옥입니다.
1: 오늘도 남한 정착 8개월 차에 우리 북한이 고향인 이봉옥 선생님과 함께하는 시간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 볼 텐데요. 선생님 자리로 바로 한번 모셔봅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0: 안녕하세요.
1: 네, 저희가 벌써 우리 북녘 중국 러시아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과 세 번째 만나는 시간이에요. 오늘 또 이 시간에는 선생님이 처음 이 남한 땅을 밟았을 때 태국을 거쳐서 중국에서부터 태국을 거쳐서 비행기를 타고 오셨잖아요.
0: 네.
1: 비행기에서 내리시고 나서 이곳을 밟으셨을 때 그 감회가 다들 굉장히 생생하게 기억을 하시더라고요.
0: 네.
1: 선생님은 그때 느낌이 어떠셨어요? 인천공항을 처음 밟았을 때?
0: 네. 우리가 태국에서 하나님 공부를 할 때 우리 선교사 선생님 말했습니다. 비행기 이제 공항에서 내리면 우리를 환영한다고 멋있는 사람들이 쭉 길 서서 환영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감정은 아 남한 땅에 가서 대한민국에 가서 그 수많은 사람들 우리가 모여서 이 보잘것없는 우리를 환영한다는 것이 좀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처음에 저희 멘설이 저 인천공항에 내렸을 때 사람 하나도 없었어요. 선교사 선생님은 우리 보고 그렇게 말했는데 사람이 왜 없을까?
1: 거짓말인가 싶으셨겠어요.
0: 그렇지. 거짓말인가 네. 저는 생각했어요.
1: 네.
0: 그러다 생각한 것이 아 내가 가슴 조임에 이르던 것이 후련했어요.
1: 아.
0: 사람이 없으니까. 나
1: 긴장이 풀리셨군요.
0: 네. 긴장이 많이 풀렸죠.
1: 네.
0: 그래서 내려서 우리를 차를 태우고 국정원에 갔을 때 국정원 문 앞에서 벌써 가슴이 뭉클했어요.
1: 아.
0: 내가 이 국정원이 국정원이란 자체가 우리 조선에서 말하면 안기부예요. 안기부에 들어가면 우리는 이젠 다 살았구나 하는 그 생각이
1: 아.
0: 이 국정원에 들어가면 이젠 우리는 다 살았구나. 이 생각이 정말 있지 무섭고 공포에 질려서 정말 그 문전에 들어갔을 때까지도 정말
1: 긴장이
0: 긴장이 많이 하고 떨리고 들어갔습니다. 들어가니까나 국정원에서 환영사업을 합니다.
1: 아.
0: 선생님들이 쫙 서서 그럴 때 아 인천공항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국정원에서 하는 그러나 국정원에서는 우리를 말하면 북한의 안기부 사람들이 어떻게 돼서 우리 같은 사람을 환영을 하는가. 나는 생각한 것이 그게였어요. 국정원에 들어가면 적세를 채우고 우리를 거저 감옥에다 엮는 것을 생각했어요.
1: 연일 조사하고.
0: 네.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환영사업을 하고 잘 왔다고 하면서 그 호실마다 그 좋은 집 호실마다 한 사람 지었어요. 들어갔을 때 거기는 궁전 같고 우선 생활비 다 있고 그럴 때 생각했을 때 내가 대한민국이란 나라는 우리 같은 우리 말하면 죄인이에요 다. 이런 사람을 이런 데 엮고

0: 감옥이 아니라 조선에서 말하는 그 감옥인데 절창 속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데구나. 턱 생각이 바꿔지는 것이
1: 네.
0: 정말 바꿔졌습니다. 거기서 생각하는 것이 야 우리가 정말 살아왔구나.
1: 제 생각에는 아마 공항에서 그렇게 환영을 네. 했으면
0: 그럼
1: 부수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0: 네.
1: 그래서 괜히 이목이 집중되고 네, 네, 부담이 네. 배가 네. 되실까 봐 네. 가서 네. 환영하지 아마. 않았을까라는 네, 생각이 네, 네, 네, 들면서 지금 북한에서도 이 방송을 듣고 계신데 네. 에이 거짓말 이렇게 반응하시는 분들도 분명 계실 것 같아요. 왜냐면
0: 있어요.
1: 북한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네. 감옥에 먼저 보내고
0: 그렇습니다.
1: 조사하고
0: 우리 같은 감옥에 저리 들어갑니다.
1: 네.
0: 나오지도 못하는 감옥에 정치범입니다. 우리가 잡혀가면 북한에서는 그러나 대한민국은 아닙니다. 우리를 오히려 보호해주고
1: 맞아요.
0: 어떻게 해서나 거기서 마음 편안히 살겠군 다 배려를 주고 매일과 같이 간식 매일과 같이 반찬도 7가지 8가지 반찬을 주고
1: 많이 주네요. 네. 근데 게다가 선생님께서 그 신앙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0: 네 맞습니다.
1: 거기서도 교회 네. 예배가 있고
0: 예배가 다 있습니다.
1: 나와서 또 사회생활 교육을 받으시는 하나원에서도
0: 네
1: 예배를 계속 드릴
0: 계속
1: 수 있잖아요.
0: 했습니다. 예, 일요일마다 우리가 예배를 하고
1: 새벽 예배도 있다고 들었어요.
0: 맞습니다.
1: 새벽
0: 나도
1: 해,
0: 새벽 예배를 몇 번 나갔습니다. 하나원에서 네. 나가서 노래도 불렀습니다. 하나님 노래도 부르고 우리가
1: 정말요?
0: 무대에 올라서서 예.
1: 어떤 찬양 부르셨어요?
0: 실로암 춤을 췄습니다. 하나님 앞에 네, 중창으로
1: 보통 특송이라고 하는데 중창으로
0: 네,
1: 실로암을
0: 네, 실로암, 예.
1: 같은 동기분들이랑 같이 네, 부르신
0: 네,
1: 거예요.
0: 네, 네.
1: 그 특송 얘기하시니까 선생님이 좋아하는 찬송은 또 어떤 찬양일지도 궁금한데요.
0: 저는 제일 좋아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1: 은혜
0: 네
1: 최근에 그 북한의 신앙생활을 소재로 나온 신의 악단이라는 영화에서도 네. 은혜라는 찬양이 화제가 네. 됐잖아요. 보셨어요?
0: 네. 못 봤습니다. 아직.
1: 아직 못 보셨어요?
0: 우리가 우리 목사가 이제 어느 날에 우리 목당 단체로 데리고 가겠다고 합니다.
1: 보시고 나서의 소감도 궁금한데 네. 지금 북녘계 분들은 아마 처음 들으실 수도 있지만 네. 북한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 분들의 이야기를 영화로 만들었잖아요.
0: 네.
1: 굉장히 화제가 되고 아. 인기가 있어요.
0: 야.
1: 우리 이 영화가 북한에 꼭 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면서
0: 네.
1: 여기서 나왔던 찬양을 우리 좋아한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은혜.
0: 네.
1: 어떤 구절 좋아하시는지 한 소절만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0: 찬양을?
1: 네.
0: 아, 예. 은혜. 예, 은혜 하겠습니다.

0: 때문에 노래 다 있을 뻔해.
1: 맞아요. 정말 이 가사처럼 네. 누려왔던 모든 네. 것과 지나온 시간과 이 모든 순간이 네.
0: 하나님의 은혜가 없더라면 우리가 여기를 모읍니다.
1: 정말 저희의 한 사람 한 사람 우리의 고백이 이 찬양의 가사에 참 녹아져 있어요. 네. 이 가사가 이 찬양이 정말 네. 남과 북 가운데 가득 울려 퍼질 네. 그날이 머자는 줄을 믿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시고 복음 통일을 속히 허락해 주실 줄을 믿으면서요. 네. 그렇게 이곳에서 신앙생활을 이어오셨는데 여기서 이렇게 8개월 동안 너무 잘 지내셨지만 네. 순탄치만은 않으셨을 것 같아요.
0: 맞습니다.
1: 참 많은 게 다르잖아요. 네. 아, 이거는 너무 내가 생각했던 것과는 다르다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있을까요?
0: 예, 있어요. 제가 여기 와서 모르는 것도 많아요. 언제 이전 얼마 안 됐어. 그래서 전철 타도 그렇고 버스 타도 그렇고 네. 혹시 물어볼 때가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말이 다르니까나 어떤 사람들은 번체 만체도 하고 안 하고 지나가고 그럴 때 제가 좀 슬픈 게 많았습니다. 야, 저는 이게 한국 땅에 와서 정말 잘 살자고 하고 보람 있게 살자고 하는데 왜 사람들 옆에서 곁을 안 줍니까?

0: 내가 서울로 울었습니다. 그 당시에 옆에 있는 어떤 할머니가 네. 날 보고 내가 눈물 흘리니까 내가 그때 혼자 전철 탔어요. 내가 길을 잃어서 왔다 갔다 세 번이나 했어요. 그 다음 내가 하나님 내 나를 이거 이 불쌍한 이 딸을 더 하면 어쩝니까? 내가 지금 집을 잃어서 사람들하고 물어보는데 대답해 준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어떡하면 좋습니다 할 때 옆에 어떤 할머니가 내가 우는 것을 보고 왜 우는가 안 해서 물어봤어요. 할머니 난 집을 잃어 먹었습니다. 내가 지금 이게 한국에 온 지 두 달밖에 안 됐어요. 근데 내가 지금 이 전철을 타서 왔다 갔다 하느라가 이 차를 지금 세 번 탔어요. 왔다 갔다. 그러니까 그 할머니가 말했었어요. 어떻게 타고 어떻게 가라 해서 그 할머니 덕에 내가 그대로 해서 집을 도착했습니다. 그때 내가 생각했어. 아 하나님이 나를 도와줬구나. 내가 하나님하고 말을 안 했으면 이 할머니도 나를 그래서 거기서 내가 우리 하나님은 살아있구나 하고 야 정말 하나님이 없으면 난 정말 죽음 먹으면 아깝구나 하고 내가 거기서 또 하나님 은혜를 받았습니다.
1: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지금 방송을 남한에서도 많이 듣고 있고 함께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냉소적인 부분들을 비춰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먼저 깨뜨리고 마음 가운데 그런 돌이킴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우리가 부르짖을 때 그래도 함께하시는 우리 주님 안에서 다시 한번 반성을 하게 되면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고 이런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언제나 동행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주님 안에서 이런 일화들이 많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런 일화들 가운데 우리가 먼저 다가가고 우리가 먼저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을 기대하면서 오늘 저희가 그런 도전을 받으면서 그런 기도 제목과 도전을 받으면서 이 시간은 여기서 잠시 인사를 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정착 8개월 차 함경북도가 고향인 이봉옥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찬양 전에 나누었던 자매님의 고백이 어려있는 오늘의 찬송, 손경민 씨의 은혜의 찬양까지 함께했습니다. 돌이켜보니 모든 것이 은혜였다는, 그리고 받은 은혜와 사랑을 전하고자 오늘 하루도 그 문을 열고 있는 이봉옥 자매님의 이야기처럼, 이 간증처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남과 북 가운데 가득할 지금 방송을 듣고 계시는 우리 청취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늘의 터전에 가득할 줄 믿으면서, 자매님이 하나원에서 정착하며 예배를 드리면서 특송으로 올려드렸던 실로암 찬송 함께하면서요. 1부 순서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요한복음 4장 14절의 말씀으로 문을 열어봅니다.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을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우리 주 아버지의 샘물과도 같은 보혈을 의지하면서 우리 주님의 사랑 가운데 오늘 하루도 행복과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 한 분뿐이면 만족합니다. 주님의 사랑만으로 만족합니다. 라는 이 고백으로 우리 주님께 나아가는 복된 이 새벽 보내시기를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요. 함께 나누었던 요한복음 4장 14절의 말씀, 북한어 성경으로 선포하면서 오늘의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이 새벽의 문을 열어볼게요. 요한복음 4장 14절의 말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극동방송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손편지나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북한, 중국, 러시아, 제3국 북방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편지 보내실 수 있는 주소를 안내해 드릴게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다시 한번 안내 드려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여러분의 참여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극동방송 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에 계신 여러분께서는 샵 1069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우물정 1069번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해주시는 분들 가운데는 선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업 콜드브루 전문 더치커피 스토리에서 커피를 드립니다.

0: 북한에 당신의 자비를 베푸시어 이 땅에 주님이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북한이 변화될 줄을 믿사오니 복음 통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 북한 사람들이 평안한 생활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3: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됨으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제사장 국가로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4: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반도의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0: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계속해서 동신교회 김권수 목사님께서 골로새서 1장 3절부터 5절까지를 본문으로 거룩한 광복을 누리고 계십니까?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1: 내가 복음의 본질을 회복했는지 아닌지, 이 거룩한 광복을 누리는 삶인지 아닌지 우리 마음을 그 누구도 볼 수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알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복음의 본질을 회복한 분이 맺는 첫 번째 열매가 본문에 보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여러분, 예수님 믿는 거 맞지요? 그럼 예수님 믿는 걸로 인해 감사하고 계십니까? 정말로 내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문제 있을 때마다 기도하게 하는 이름 예수, 내 마음속에 있는 소원을 하나님 앞에 상달되게 하는 이름 예수, 이 예수 이름 까닭이 나요. 얼마나 여러분은 감사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성경적으로 한 분일수록 영적인 세계를 깊이 넓게 아는 분일수록 예수 이름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들. 보통 똑같은 이름을 계속 생각하면 지겨워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 이름은 기도할 때도 찬양할 때도 하루, 이틀, 뭐 5년, 10년, 수십 년 예수 이름 불러도 질리지 않잖아요. 왜 그런 거예요? 본질로 돌아간 여러분이니까 그 예수님을 인해서 우리 감사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르다가 산소호흡기 끼고 이렇게 되면 산소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제서야 알아요. 그래서 산소호흡기 꼈던 분들이 퇴원하시고 나면 호흡하는 걸 이래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처럼 자유를 빼앗겼던 경험이 있는 분은 자유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그래서 우리는 자유를 빼앗겼다가 해방되었을 때 삼천리반도 금수강강해 강산에 이 감격의 메아리가 울려 퍼졌던 겁니다. 진심으로 예수 믿는 걸 인해서 감사하면요, 하나님이 그런 분은 발벗고 나서서 책임지십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여러분, 바울이 감사하는 것은 진심으로 감사하는 거였어요. 아니, 진심으로 감사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알아요? 일리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 앞에서는 마음에 없어도 뭐 감사하는 척할 수 있습니다. 위하는 척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감사하는 척하지 못하지요. 진심으로 감사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진심으로 감사했는데 무엇을 인해서 감사했습니까? 소망을 가진 것을 인해서 감사했습니다.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베드로전서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요.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2: 너희 소망이 하나님께 있느니라.
1: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전능자 하나님을 향한 기대 없이 소망 없이 예배 참석한 분이 있습니까? 그분은 어둠의 자식이거나, 그래도 여러분이 믿으니까 어둠의 자식은 아니고 복음의 본질에서 벗어난 분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복음의 본질로 돌아갔다고 하는 분이 소망이 없다면 소망이 하나님 믿는다고 말할 수 있어요? 내가 소망의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기대할 때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영광을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소망이 있으면요 이런 겁니다. 내가 혹 지금 어려워도, 형편이 좀 남북이 부끄러워도, 마음속으로 아, 힘들고 어려운데 이럴 때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실까? 하나님은 어떻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은 어떻게 내 삶에 개입하실까? 그런 기대 속에서 살아가니까 힘들고 어려워도 살맛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진짜 믿는 분은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살맛 나야 합니다. 살맛 안 나는 것은 그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또 예수 믿는 거 아니라고 할 수도 없고, 본질에서 벗어난 것은 분명해요.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 있는 가정이나 교회 생각해 보십시오. 조금만 어려운 일 만나도 아이고 내 팔자야, 아이고 소망 없네, 아이고 도저히 안 되네, 앞으로도 달라질 것이 없겠네, 이런 사람이 있으면 그게 가정입니까? 지옥입니까? 소망이 없으면요 가정을 지옥 만드는 겁니다. 소망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이 민수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사람들이 자신들을 기죽일 만큼 큰 거인들을 본 거예요. 여러분들 등치가 훨씬 큰 거인이 여러분 앞에 딱 서면 겁이 나요 안 나요? 이분들은 별로 겁 안 나는가 봐. 제가 영국에 있을 때는 그쪽은 노예를 한 달에 한 번꼴로 했습니다. 한 번은 노예를 갔는데 한 2미터 되는 분이 등치 이러고 머리는 또 빡빡 깎았어요. 그래서 왜 깎았냐고 그랬더니 바울이 갱그레아에서 서원할 때 머리를 깎았잖냐고, 내가 뜻한 바가 있어서 그런다고 말은 해도 이렇게 쳐다보면서 조심스럽더라니까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인들을 보고 한 말이 저거예요. 우리가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전능하신 하나님 빼믿고 출애굽한 사람들이 이제 와서 하나님을 향한 기대가 없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포기합니다. 그래서 저 말한 사람들은 약속의 땅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었지요. 요즘 말로 객사 하나님이 시켜버린 겁니다. 그런데 똑같은 상황이고 똑같은 거인 봤는데도 하나님을 향한 기대를 거는 여호수아와 칼렙은 내 밥이 되리라 그 말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좋으셔가지고 그래 밥 줄게, 그리고는 약속의 땅을 밥으로 주신 거예요. 똑같은 환경인데 똑같은 문제인데 어떻게 이런 차이가 납니까? 소망이 있느냐 없느냐, 뭐 행복과 불행 뭐로 결정되는 줄 아세요? 소망이 있느냐 없느냐. 여러분 소망 관점에서 미래가 결정되는 겁니다. 씨뿌리는 농부 왜 씨뿌려요? 미래에 열매 거둘 걸 기대하니까 씨뿌리죠. 뭔가 기대하는 바가 있고 소망이 있어야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기대하는 것도 없고 소망이 없으니 기도 생활 않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기도 생활 않는 분이 있으면 뻔한 겁니다. 요즘 그분 소망 없어요 살아가는 겁니다. 소망 있으면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소망 없으면 다음 세대에도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다음 세대들이요, 우리의 자녀들, 뭐 손주들이요, 영악합니다. 여러분의 말만 듣고 고개 끄덕이는 줄 아세요? 아니에요. 애들은 여러분의 말만 듣는 게 아니고 우리 엄마 아빠가 뭘 하나도 다 주목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른이 돼가지고 애들 앞에서 아이고 내 팔자야, 아이고 희망 없네, 아유, 그러면 애들도, 아, 우리 가정 희망 없구나. 그러는 겁니다. 근데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랑하는 모습 보여줘 보세요. 그러면 애들이 그걸 배웁니다. 앞으로 얼마나 험난한 일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들 앞에 벌어질 텐데요. 전개될 텐데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들이 극복해내야죠. 그들이

극복해내려면 여러분들이 극복해내는 소망 기대하는 모습을 보여줘야지요. 우리의 다음 세대들 그들이 살아갈 세대는 성경으로 보면 하나님 부정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그런 가운데서도 그 애들이 더 큰 영광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삶으로 소망을 보여줘야 하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시퍼렇게 살아가셔서 역사하심을 믿고 그러면서 소망하며 감사하는 성도, 그의 거룩한 광복 누리는 심령이에요.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소망 넘치고 있어요? 그게 하나님 믿는 겁니다. 소망의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소망이 없다면, 전능자를 향한 기대가 없다면 본질로 이제라도 돌아가야 합니다. 자, 복음의 본질로 돌아간 사람이 이제 알 수 있는 두 번째 시금석은 믿음입니다.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역동적인 믿음 없이 하루하루 간신히 한숨지며 살아간다.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예수는 믿겠지만 본질에서 벗어난 겁니다. 본질에서 벗어난 가련한 영혼입니다. 이 믿음은요, 현실이 좋든지 나쁘든지 하나님을 내 현실보다 더 크게 보고 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런 꿈, 내가 바라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까? 그걸 바라는 게 믿음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지요. 그런데 믿음이 없는 분은요, 매사 이렇게 문제가 많아. 왜 이렇게 꼬이는 거야? 아이고, 이래가지고 되겠어? 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는 거야? 이러다 묵상하겠네. 이렇게 말만 하고 그러니 하나님도 지겨운 겁니다. 지금까지 역사하셨는데.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믿음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믿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지 않는 사람은 공동체도 망칩니다. 범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느 순간부터는 하나님의 소리가 아니라 내 생각, 내 판단을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원하는 방식만 말합니다. 내가 원하는 예배 분위기, 내가 원하는 만큼 대우받길 원하는 교회 생활, 내가 원하는 교회 운영 방식, 이걸 자꾸 말해요. 그게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런 사람들은 꼭 분란 일으키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렇습니다. 나는 종이고 신뢰해야 될 하나님은 주인이신데 내가 어느 순간 하나님 신뢰가 안 되니까 내 생각, 내 판단, 내 주장을 앞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결박하고 불신앙이라고 하는 보성줄로 하나님을 결박해서 내 마음 한쪽 구석에 감금시켜 놓고 내가 하나님 행사하는 겁니다. 이 망령된 일이 어떻게 시작됐어요? 절대적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서부터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나 믿음이 성숙하면 질문이 달라지지요. 어떤 상황에서도 이 상황을 통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이 하나님이 왜 이걸 허락하셨을까? 바울은 말합니다. 감사하노라. 뭘 인해 감사한다?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복음의 본질을 회복한 사람의 증거 세 번째는 사랑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상대방이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하고 죽어주고 하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누군가 사랑으로 배려하면 하나님이 기쁘셔가지고 좋으셔가지고 상대방도 나도 인생 역전시켜서라도 하나님이 놀라운 복을 베풀어 주신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만일 배려하는 사랑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우느니라. 저 사랑이 쏙 빠지면 상대방의 허물을 보면, 여러분 허물 있어요 없어요? 근데 그 허물 있을 때만

0: 마다 사랑이 없는 사람은 상처에 소금 뿌리듯 상대방의 허물을 막 이러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럼 공동체가 뭐가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사람이 있는 걸 보면 그런 교회 초신자가 나가고 싶겠어요? 사랑이 없는 이 진리, 사랑이 없는 옳은 말은요, 그건 성경이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5절은 우리에게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이신 주님의 종이라면 그럼 사랑이신 주님의 지체답게 나도 사랑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사랑의 빛으로 어떤 종류의 어두움도 물리칠 수 있고 다른 사람도 돌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천국 가서도 우리가 세세토록 찬양할 우리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지금까지 이 말씀드린 믿음, 소망, 사랑을 위해 바울은 감사하고 있어요. 사실 이것은요, 바울이 뼈저리게 감사하는 것은 어버이 심정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본래 골로새 교인들의 배경은 그런 겁니다. 골로새는 온갖 우상 숭배를 하고 온갖 그 난잡하고 타락한 성문화가 있었던 그런 세상에서 개종해가지고 골로새 교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막 개종했으니까는 그런 옛날 습관의 사슬에서 벗어나기가 어려운 건데 고맙게도 그 유혹을 다 끊어버리고 믿음, 소망, 사랑을 지키니 감사할 수밖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것에 대해 감사하고 있어요. 그리하면요, 나의 외적인 조건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여러분 반드시 챙겨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자, 쉬운 말로 얘기할까요? 자, 보세요. 지나가다가 돌멩이를 봤어요. 여러분, 지나가다가 돌멩이 본 거 주목해야 안 해요? 별로 주목하지 않아요. 그런데 어떤 전문가가 그 돌을 보더니 말을 이렇게 합니다. 이 돌멩이는 그냥 돌이 아니네요. 금광석이네요. 그럼 이제는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왜? 겉으로 보기에는 여전히 돌멩이고 흙도 묻어 있고 다른 돌들처럼 별품도 없지만 그 안에 금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니까, 겉으로 보이는 모습이 그 돌의 전부가 아니니까, 재련소에 가져가서 불필요한 것을 제거하고 정련하면 반짝반짝 빛나는 금이 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도 그렇습니다. 세계 80억 인구 있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겉모습이 부족해 보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진짜를 보시잖아요. 아니 말로 우리에게 부족함이 있습니다. 죄성이 있습니다. 허물이 있습니다. 어리석음이 있습니다. 때로는 넘어집니다. 때로는 믿음이 흔들립니다. 사랑한다고 하지만 미움도 꿈틀거립니다. 감사한다고 하지만 절망하고 낙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마음속에 전능자 하나님을 향한 기대에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기억날 때만이라도 그 상대방을 향해 배려하려고 하잖아요.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니까 주목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 온 우주를 주관하시는 우리의 미래 주관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주목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분이 주목하시면 무슨 일이 생기는지 한 말씀만 보죠. 이사야 말씀.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잣나무가 자라고 내가 지금 가시나무라 할지라도 내 마음속에 본질이 회복되면 하나님이 잣나무가 나도록 모든 것을 그야말로 접붙이는 은혜를 주신다. 찔레나무가 자라는 가정이라 할지라도 내가 본질을 회복하면 화석류가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은혜를 누리는 한 분 한 분, 가정가정,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동신교회 김건수 목사님께서 전해주신 오늘의 말씀 함께 하셨습니다. 골로새서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5절까지를 본문으로 거룩한 광복을 누리고 계십니까? 라는 제목이었는데요. 말씀 가운데 받은 은혜와 기도 제목을 붙들며 우리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복된 이 시간 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8월 19일 수요일 날씨입니다. 오늘 날씨는 전 지역이 대체로 흐리다가 늦은 오후부터 구름이 많이 끼겠는데요. 어제부터 저녁 사이에는 평안도와 함경도 곳곳에 소나기가 내릴 전망입니다. 소나기에 의한 예상 강수량은 평안북도와 함경도에서는 5에서 20mm가 내리겠고요. 평안남도에서는 5mm 미만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최저기온은 부산과 제주가 25도, 서울과 대구, 광주, 여수, 목포, 포항이 24도, 평양과 함흥, 강릉, 대전이 23도로 보이고요. 신의주와 개성, 청진, 춘천이 22도, 강계가 20도, 해산이 18도로 전망됩니다. 최고기온은 포항이 33도, 서울과 대전, 부산, 광주가 32도, 개성과 함흥, 춘천, 강릉, 대구, 목포가 31도로 보이고요. 제주가 30도, 평양 29도, 신의주가 28도, 강계와 청진이 27도, 해산이 26도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 북부는 대체로 구름이 많이 끼겠는데요. 서해 북부는 오전에 구름이 많다가 오후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의 파도는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강건하고 평안한 하루 되시길 기도합니다. 고향 땅 북한에도 전해드리는 날씨 소식, 해산에서 온 웅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사랑을 다시금 흘려보내는 사랑의 빛을 전하는 빛의 사자로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보내시길 기도합니다.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오늘 말씀 가운데 나누었던 이 소망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호출부호 HLED 주파수 FM 93.1MHz 출력 1kW로 방송되는 FEBC 광주극동방송입니다. 광주극동방송의 연주소는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본영로 73번지, 송신소는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무등산 장불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광주극동방송은 광주를 비롯한 전남 서남부 지역의 복음화와 기독교 문화 창달을 위해 세워진 순수 복음 선교 방송입니다. 오늘 방송될 설교나 칼럼, 그 밖에 출연자의 의견은 광주극동방송의 입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광주극동방송은 매일 24시간 방송하고 있으며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규정을 준수합니다. 광주극동방송 편성 책임자는 송옥석 지사장입니다. 오늘도 극동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승리의 시간 되십시오. 광주 극동방송입니다. FEBC FM.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하루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 FEBC 새벽 예배.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입니다. 생명과 호흡 허락하셔서 선물 같은 하루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다스림의 대상이 되는 이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그들의 수고를 무시하지 않는 겸손의 영이 가득하기 원합니다. 우리 안의 교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보내시길 소망합니다. 대한민국을 비롯해 북한과 중국 동북 삼성, 연해주 지역 등 북방의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방송으로 예배드리며 하루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FEBC 새벽 예배.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한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통합 찬송가 202장, 새 찬송가 268장,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통합 찬송가 202장, 새 찬송가 268장,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0: 이 시간 마음을 모아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용인 백향목교회 유형재 목사님께서 대표로 기도하십니다.
1: 주님, 저희가 때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가 있습니다. 주님, 그 가운데 저희 마음이 외롭고 저희 육신이 힘들고 마음도 우울해지고 정말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주님, 하루하루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지만 이런 어려움이 저희 삶 가운데 닥칠 때 주님의 지팡이와 주님의 막대기로 저희를 도와주시기를 의지합니다. 주님, 이날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저희가 주님 바라볼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의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를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상황 가운데 저희가 주님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내 믿음대로 되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명령을 따라 주님 저희가 주님 믿으며 의지하며 이 모든 상황 버텨내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때 주님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평안과 승리를 체험할 수 있는 오늘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기도 응답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0: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받는 시간입니다. 매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는 북한 선교에 헌신하시는 목회자분들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일산교회 윤상덕 목사님께서

0: 신명기 24장 6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우리가 종이었던 것을 기억해야 하는 이유라는 제목의 설교 전하십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중 17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개역 한글 성경으로 봉독해드리겠습니다. 너는 외국인이나 고아의 판결을 굽게 하지 말고 과부의 겉옷을 전당 잡지 말라. 너는 내가 애굽에서 노예였었던 것과 여호와 내 하나님이 너를 거기서 구속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 까닭에 나는 너에게 이 일들을 행하라고 명령한다. 만일 내가 내 밭에서 추수하다가 거기에 곡식 한 단을 떨어뜨렸으면 그것을 가지러 다시 돌아가지 말고 외국인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너는 올리브 나무를 떨 때에 샅샅이 떨지 말고 외국인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너는 내 포도밭에서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 따지 말고 외국인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너는 애굽 땅에서 노예였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 까닭에 나는 너에게 이 일들을 행하라고 명령한다. 아멘. 은혜로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사랑합니다. 북녘의 형제 자매 여러분도 사랑합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종이었던 것을 기억해야 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기억하라는 명령을 반복하세요. 과거에 대한 기억은 현재를 살아가는 지혜와 힘, 방법을 제공합니다. 자연스럽게 과거에 따른 현재는 미래에 대한 방향을 제공하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스라엘은 가나안의 주인처럼 살아가게 될 거예요. 그때 그들이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사실은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이런저런 직분을 가진 분들은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직분을 받기 전 자신의 모습, 이 교회에 오기 전 자신의 마음, 하나님을 만나기 전 자신의 삶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세상에서 죄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받은 것이죠. 그 사실에 대한 기억은 오늘을 살아가는 현재와 내일의 천국의 삶을 꿈꾸게 할 것입니다. 과거에 대해 기억하며 오늘 행동해야 할 몇 가지 것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는 경제적으로 약한 이들을 보호하라는 명령입니다. 매일 먹을 양식을 만드는 주방 집기인 맷돌을 담보로 가져가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최소한 그들의 생존을 보장해 주라는 것입니다. 이어 담보물을 잡을 때 채권자의 태도를 설명하시는데 10절부터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 이웃에게 무엇을 구워줄 때 너는 그의 집에 들어가서 전당물을 취하지 말고 너는 밖에 서 있고 내게 꾸는 자가 전당물을 밖으로 가지고 나와서 내게 줄 것이며 그가 가난한 자이면 너는 그의 전당물을 가지고 자지 말고 해질 때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공의로움이 되리라. 아멘. 첫째, 구워줄 때 채무자의 집에 마음대로 들어가면 안 된다고 하십니다. 집에 들어가는 것은 채무자에게 매우 심각한 수치심을 줄 수 있고 위협이 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그들의 가난해진 경제 형편과 가난해진 마음을 짓밟아버리는 잔인한 행동이 되기 때문입니다. 둘째, 채무자가 많이 가난하다면 전당물이 되는 겉옷을 해가 질 때까지는 돌려주게 하십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겉옷은 낮에는 옷, 밤에는 이불로 사용되었습니다. 그 귀한 옷을 가져가 버리면 이웃은 고통 중에 그 밤을 나야 했습니다. 가난한 이로 하여금 더 깊은 고통으로 밤을 보내고 새로운 아침도 고통 중에 맞이하게 하는 행동을 하지 못하게 하신 거죠. 17절에서는 과부의 옷도 전당 잡지 못하게 하십니다. 과부도 가난한 채무자와 동일한 입장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는 품삯에 대한 규정입니다.

14절, 15절을 보겠습니다. 곤궁하고 비난한 품꾼은 너희 형제든지 내 땅 성문 안에 우거하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임이라. 아멘. 곤궁하고 비난한 품꾼은 사실 정당히 받아야 할 것들도 받지 못하는 대우를 받기도 했어요.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도울 사람도 없기 때문이죠. 의지할 데도 없고 돈도 없는 그 사람이 열심히 노동을 했는데 주인이 임금을 제때 주지 않는다면 그는 힘들여 노동을 하고 배고픔을 계속 경험해야 합니다. 고통이 몇 갑절로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부자들의 소득도 정당하게 보장되어야 하겠지만 가난하고 외로운 이들의 소득은 반드시 정당하게 보장되어야 합니다. 만일 주인이 탐욕스럽게 행동해서 그 가난한 품꾼이 하나님께 호소라도 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주인의 죄를 심판하겠다 하십니다. 하나님이 막으시면 그 누구도 얻을 수 없고 하나님이 때리시면 그 누가 그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우리가 가난한 노예였을 때도 땅 한 평 소유하지 못한 광야의 떠돌이일 때도 우리를 살피시고 먹이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16절은 아주 특별한 내용, 연좌제를 다루는 규정입니다.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아멘. 당시에는 연좌제로 알려진 제도가 당연히 받아들여지던 시대였습니다. 한 사람이 죄를 지으면 온 가족을 몰살시키는 제도였죠. 사실 이것은 죄를 짓지도 않은 자녀를 보복의 대상으로 삼는 아주 야만적인 행동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자녀의 죄 때문에 부모를 죽여서도 안 되고 부모의 죄 때문에 자녀를 죽여서도 안 된다고 못 박으셨습니다. 부모든 자녀든 그저 하나님 앞에서는 소중한 한 사람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한 사람의 죄는 그 사람의 죄일 뿐이지 그 한 사람의 죄가 가족들 전체에게 영향을 미치게 하지는 말라 하는 말씀이죠. 19절에서 21절 역시 가난한 이들을 위한 일상적인 배려를 위한 구절입니다. 네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 그 한 무술 밭에 잃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네가 네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네가 네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아멘. 밭에서 추수할 때는 고아와 과부, 나그네를 위하여 남겨두라 하십니다. 그런데 일부러 어느 정도 남기라고 말씀하시기보다 추수하면서 잊어버린 것, 다 떨지 못하거나 따지 못하고 지나친 나무들이 있을 때 돌아가지 말라고 하십니다. 사실 하나님은 힘들여 수고한 이들에게 이미 십일조를 내게 함으로 고아, 과부, 나그네를 돕게 하셨어요. 그러나 지금 당장 채워야 할 필요들이 있을 때 이 규정은 아주 중요하게 쓰이게 될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작은 실수들도 하나님의 섭리로 인정하고 그 섭리가 아주 어려운 이들을 돕는 도구로 쓰이게 하신 거죠. 이런 놀라운 규정들을 받아 그대로 힘써야 하고 그렇게 힘쓸 수 있는 힘은 과거에 우리도 조건 없이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였음을 기억하는 데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신을 어떤 사람으로 생각하느냐에 따라 그의 행동도 결정됩니다. 우리를 은혜 받은 사람으로 애굽의 노예였으나 구원받은 자로 생각한다면 가나안에서 우리의 생각과 행동 방식은 달라질 거예요. 우리가 가난하던 시절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영적으로 죄의 종이었던 시절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지금 가난한 사람들,

0: 후원 없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구체적으로 도울 수 있을 겁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죄의 노예일 때, 천국의 소망이 없을 때에도 우리를 기억하시고 그 아들의 피로 구원하신 사랑을 믿습니다. 내 삶에서 마주치는 가난하고 힘드신 분들, 의지할 곳 없으신 분들을 섬기기 위해 구체적으로 노력하게 도와주옵소서. 지혜를 주옵소서. 제 사랑이 줄어들지 않게 하옵소서. 독재자 아래에서 가난하게 살아가는 동포들과 목숨 걸고 신앙생활하는 지하교회 성도들을 위해 나만의 교회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시고 나만의 교회들이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지금까지 일산교회 윤상덕 목사님께서 신명기 24장 6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우리가 종이었던 것을 기억해야 하는 이유라는 제목의 설교 전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31-912-9610번, 지역번호 031-912-9610번 일산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하며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통합 찬송가 330장, 새 찬송가 272장,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통합 찬송가 330장, 새 찬송가 272장,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기도 하심으로 FEBC 새벽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지금까지 대한민국과 북한, 중국, 그리고 북방 전역의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라디오를 통해 하루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새벽 예배 함께했습니다. 오늘 예배 함께하시며 받은 은혜와 청취 소감을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또한 북방 지역의 성도님들도 신앙 간증과 은혜 나눔, 방송 소감을 편지나 엽서에 적어 보내주시길 간절히 기다립니다. 보내실 곳은 대한민국 서울 마포우체국 사서함 88호, 서울 마포우체국 사서함 88호, FEBC 새벽 예배 문명선 PD 앞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담대히 승리하는 은혜로운 하루 보내시길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FEBC 새벽 예배 제작 진행의 문명선이었습니다. FEBC 새벽 예배는 결의, 나라, 누리를 하나님께 조국교회의 부흥과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기업 주식회사 K2팜과 함께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날마다 살아나는 큐티 김양재 목사입니다. 오늘 큐티인 말씀은 신명기 9장 1절에서 10절까지예요. 하나님 아버지, 앞서 길을 여시는 하나님을 따르길 원합니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앞서 가시는 하나님은 첫째, 불같이 나아가십니다. 1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니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라고 하지요. 가나안 족속들의 강인함과 이스라엘의 연약함이 강력한 대조를 이루고 있어요. 그 당시 가나안 성벽의 높이가 9에서 15미터에 이르고 폭이 4에서 5미터에 달하는 것을 감안할 때 그들의 성벽이 하늘에 닿았다는 표현은 매우 현실감 있는 표현입니다. 2절에서는 크고 많은 백성은 내가 아는 아낙 자손이라 그에 대한 말을 내가 들었나니 이르기를 누가 아낙 자손을 능히 당하리요 라고 해요. 아낙 자손은 키가 크고 힘이 세기로 소문나 있던 족속입니다. 민수기 13장에 보면 이스라엘은 40년 전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들의 보고를 받은 후 아낙 자손을 네피림의 후손으로 여기며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자신들을 그들 손으로 죽이려고 이곳까지 데려오신 것이냐며 하나님을 원망했잖아요. 그만큼 가나안 족속들은 이스라엘이 상대하기에는 버거운 적이었지요. 그러나 이제 지난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며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는 한 가지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며 대신 싸우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광야에서도 길을 만드십니다. 그분의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는 싸움은 내 싸움이 아닌 하나님의 싸움입니다. 그러므로 3절에 오늘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내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고 하지요. 주님은 맹렬한 불같이 우리 앞에 나아가셔서 대적을 멸하사 우리 앞에 엎드러지게 하신다고 해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4절에서 보듯 대적이 악해서 쫓아내시는 것이지 우리가 의로워서 이렇게 행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난 4장 24절에서 모세가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고 고백한 것 기억나시죠? 그러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숭배하면 이 불꽃은 대적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삼킬 수도 있는 것이에요. 실제로 이스라엘의 악행을 오래 참고 기다리시던 하나님은 결국 아수르와 바벨론의 손에 그들을 넘기셨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은 내 편 하며 안일하게 행할 것이 아니라 언제든 내가 죄에 넘어져 엎드러질 수 있음을 기억하며 늘 주님의 뒤를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지금 내 앞을 막아선 하늘에 닿은 것 같은 성벽과 아낙 자손은 무엇인가요? 그 싸움을 내 힘으로 하려 하나요? 앞서 나아가시는 하나님을 따르나요? 하나님은 내 편 하며 안일하게 여기는 내 죄는 무엇입니까? 앞서 가시는 하나님은 둘째, 약속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저에게 아낙 자손 같은 거대한 문제는 남편의 구원이었어요. 마지막까지 그 영적 전쟁이 얼마나 치열했는지 모릅니다. 한 영혼이 주께로 돌이키는 것을 막으려는 사탄의 세력이 하늘에 닿은 성벽처럼 크고 장대했어요. 남편은 구원이 다가오자 마지막에는 날마다 술을 마시고 탁자도 깨고 아주 영적으로 방해가 심했습니다. 만세 전부터 하나님이 택하신 영혼이지만 그를 잡고 있던 사탄의 세력이 너무 강해서 하나님을 모독하고 다시 찾고 또 모독하고 또다시 찾고를 반복한 것이죠. 그러나 끝내 하나님의 맹렬한 불로 사탄의 세력을

모두 불사르시고 남편을 구원으로 이끄셨어요. 그것은 목숨 걸고 기도한 저의 공로가 아니에요. 저는 그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부르짖기만 했을 뿐이에요. 전적으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입니다. 5절에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고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땅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오직 언약 때문입니다. 이 언약이 언제부터인가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어 13장에서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고 약속하십니다. 15장에 보면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라고 그 땅의 경계가 나오고 17장에서는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시며 그 땅의 이름이 가나안이라 밝히십니다. 그리고 26장에서 이삭에게, 28장에서 야곱에게 나타나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땅을 주리라 약속하십니다.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보이고 시간이 지날수록 십자가가 더욱 선명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땅인데 나의 공로로 얻었다며 자랑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구체적으로 붙들고 나아가나요? 젊은 날의 생활 습관과 타인을 향한 무관심을 회개하고 날마다 주시는 언약의 말씀으로 교만의 성벽을 무너뜨리겠다는 한 성도님의 큐티인 묵상 간증이에요. 저는 연구직 공무원으로 36년간 재직하면서 여러 재개발국을 다니며 농업 지식을 전수했어요. 정년 퇴직 후에도 프로젝트 요청이 계속 들어오자 마치 스스로 땅을 차지하고 힘을 얻은 안악 자손처럼 크고 번성해지는 것 같았어요. 그러다 작년에 교회에서 국내 단기 선교팀의 전도 팀장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섬기러 갈 교회의 성도들 대부분이 농민이라는 얘기를 듣자 말씀보다는 제 지식을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앞섰지요. 그런데 출발을 며칠 앞두고 갑자기 흉통과 호흡곤란, 어지럼증을 느낀 저는 급히 대학병원 응급실로 이송돼 스텐트 수술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3개월간 준비한 선교 사역에 참여하지 못했어요. 병상에 누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생각하며 말씀을 묵상하니 주님이 하셨다가 아니라 이 사람이 했다 하는 말을 듣고 싶었던 저의 교만을 깨달았어요. 저는 젊은 시절에 기름진 음식과 담배로 제 혈관을 더럽히며 하나님을 격노하시게 한 목이 곧은 죄인이에요. 또 하나님이 사랑의 상징인 심장을 치신 까닭을 생각하며 가족 우상에 사로잡혀 타인에게 무관심한 제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번 스텐트 수술로 앞으로는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며 이타적으로 살라는 언약을 제 심장에 새겨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려요. 안악 자손처럼 크고 번성하는 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여긴 죄를 회개하며 날마다 주시는 언약의 말씀으로 제 안에 교만한 성읍과 성벽을 무너뜨리길 소망해요. 저의 적용은 매일 큐티한 후 심장약을 복용하여 영육간의 건강을 관리하겠습니다. 술과 담배 중독으로 힘들어하는 지체들에게 제 삶을 간증하며 끊도록 권면하겠습니다. 입니다. 7절에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격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해요. 그 격노하게 하던 일은 8절 이하를 보니 하나님 대신 금송아지를 섬긴 일이라고 해요. 하나님은 이 일로 백성을 멸하려 하셨으나 모세의 중보로 다시 말씀을 주셨지요. 우리는 목이 곧아서 언제든 하나님을 배반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에겐 아무 공로가 없어요. 그러니 그저 말씀으로 내 죄를 회개하며 나를 살리신 그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공의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목이 곧은 나를 위해 앞서 나아가시며 언약을 이루시는 주님을 따라 은혜의 길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하늘에 닿은 성벽과 안악자손 같은 문제 앞에 서면 두려움이 앞섭니다. 맹렬한 불처럼 앞서 나아가시는 주님이 친히 싸우심을 믿고 그 뒤를 따라가야 하는데 내 힘으로 싸우려 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은 우리의 공의가 아니라 오직 언약을 이루시는 주님의 신실하심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0: 잘된 일 앞에 내가 했다며 자랑하지 않고 목이고다 언제든 배반할 수 있는 우리 자신을 기억하며 날마다 회개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크고 번성한 것만 따르는 우리의 성공 우상을 깨뜨리며 오직 구원을 목적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구원의 언약을 이루시는 주님만 믿고 나아가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지금까지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이었습니다. 큐티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QTM 홈페이지 qtm.or.kr 또는 유튜브에서 QTM을 검색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지역번호 031-705-5360번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말씀 365일 조미정입니다.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함께 여는 말씀 365일. 오늘도 우리보다 우리의 길을 더 잘 아시는 주님께 나의 하루를 맡기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25장 25절 말씀부터 봉독해드립니다.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종이 내 주께 가져온 이 예물을 내 주를 따르는 이 소년들에게 주게 하시고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심이요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하니라.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면 밝는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라. 다윗이 그가 가져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고 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평안히 올라가라. 내가 내 말을 듣고 내 청을 허락하노라.

아비가일이 나발에게로 돌아오니 그가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그의 집에 배설하고 크게 취하여 마음에 기뻐함으로 아비가일이 밝는 아침까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다가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에서 깬 후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말하며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니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해 그가 죽으니라. 나발이 죽었다함을 다윗이 듣고 이르되 나발에게 당한 나의 모욕을 갚아주사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나발의 악행을 그의 머리에 돌리셨도다 하니라. 다윗이 아비가일을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말하게 하매 다윗의 전령들이 갈멜에 가서 아비가일에게 이르러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당신을 아내로 삼고자 하여 우리를 당신께 보내더이다 하니 아비가일이 일어나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이르되 내 주의 여종은 내 주의 전령들의 발 씻길 종이니이다 하고 아비가일이 급히 일어나서 나귀를 타고 그를 뒤따르는 처녀 다섯과 함께 다윗의 전령들을 따라가서 다윗의 아내가 되니라. 말씀 365일 오늘은 사무엘상 25장 42절 말씀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주님과 이 아침을 주 안에서 평안하십니까? 공부영입니다. 우리는 매일 아침 잠에서 일어나 눈을 뜨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아침이 당연한 것은 아니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새로운 은혜이고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시간이 아니라 삶의 주권을 드리는 것입니다. 시편 5편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

우리의 첫 고백은 오늘도 제 삶은 주님의 것입니다가 돼야 하죠. 그렇게 시작한 하루는 문제가 없어지는 하루가 아니라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과 함께 걷는 하루가 됩니다. 그리고 그런 하루가 쌓여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인생이 됩니다. 혹시 나는 오늘 해야 할 일, 해결되지 않은 문제,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이 아침을 시작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오늘 이 하루도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리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첫 곡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서울 챔버 싱어스입니다.

0: 라디오 큐티.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라디오 큐티는 나침반 출판사가 발행한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 경건생활 365일 세일을 행하리라와 함께합니다.
1: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입니다. 스마트폰 경고등, 오늘의 큐티 제목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2024년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의 스마트폰 중독은 매우 위험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특히 10세에서 19세 청소년의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은 42.6%로 2명 중 1명꼴입니다. 스마트폰이 없던 시절 사람들은 신문이나 잡지 등을 여흥거리로 삼곤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활자

인쇄물과 달리 스마트폰은 짧은 시간 도파민을 뿜어내는 SNS와 쇼폼 등을 24시간 접할 수 있기 때문에 스마트폰 과의존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입니다. 스마트폰에 과의존을 하게 되면 신체, 심리, 사회적 문제가 전방위적으로 일어납니다. 한마디로 삶 자체가 흔들립니다. 그 중에서도 다음과 같은 문제가 두드러집니다. 첫째, 현저성. 스마트폰 사용이 삶의 가장 중요한 활동이 된다. 둘째, 조절 실패. 스마트폰 사용 조절 능력이 떨어진다. 셋째, 문제적 결과. 스마트폰으로 부정적인 결과를 경험하면서도 사용을 줄이지 못한다. 아이 어른 구별 없이 예배 중에도 습관적으로 스마트폰을 만지는 사람들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집중하지 못하기 때문에 괜히 화면을 켜서 시간을 확인하고 손으로 만지작거려야 안심이 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스마트폰이 신앙생활에 방해가 돼서는 안 됩니다. 스마트폰을 우상처럼 섬겨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더 소중한 순간을 잃지 않도록 중요한 순간에는 스마트폰과 완전히 단절된 시간을 보내십시오. 복되고 형통합니다. 아멘. 주님, 스마트폰에 과의존함으로 신체, 심리, 사회적 문제가 생기지 않게 하소서. 예배나 성경 공부 시간, 주님의 일을 할 때는 스마트폰을 만지지 맙시다. 묵상하시면서 각자의 영적 일지를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라디오 큐티 낭독의 장대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하는 라디오 큐티는 유튜브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분에게는 전도용으로, 믿음의 가족들에게는 풍성한 하루를 선물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샵 1069, 우물정 1069, 50원의 유료 문자로 큐티라고 보내주시면 라디오 큐티 유튜브 영상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와이즈 뮤직 챔버 코아이어였습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이어지는 곡,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메조소프라노 황혜재 씨의 찬양인데요. 이 찬양 함께 부르시면서 오늘 준비한 주님과 이 아침을 순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0: 오늘의 양식. 오늘 이 시간은 광주 동구 동명동에 위치한 광주 동명교회 이상복 목사님께서 욥기 1장 1절에서 5절을 본문으로 큰 사람 욥이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1: 자, 이제 오늘부터 우리는 욥기를 살핍니다. 욥기. 욥기는 성도님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욥의 고난, 또 2장, 3장 넘어가면은 계속 변론, 논쟁, 너무 길어요. 쉽지가 않아요. 욥기는 다들 그냥 넘겨버리려고 합니다. 그것은 안타깝게도 욥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욥이란 이름은 히브리식으로 하면은 고난받는 자, 또 아람어식으로 하면은 회개한 자, 하나님께 돌아온 자. 그러니까 이름 자체가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욥기를 가상의 인물, 소설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욥은 실제 인물입니다. 실제 인물입니다. 에스겔 14장 먼저 보십니다.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로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20절에 또 한 번 등장합니다. 노아, 다니엘, 욥. 여러분 그렇다면 자, 노아는 당연히 대홍수 때에 살아남은 주인공. 이 대홍수는 이제 뭐 모든 인류 역사, 문화, 지리 모든 것에 대홍수 이제 부인은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실제 인물 노아입니다. 다니엘은 에스겔과 동시대 인물입니다. 다니엘은 당연히 실제 인물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세 의인을 지칭하시는데 노아와 다니엘은 실제 인물인데 욥은 가상의 인물을 이렇게 하나님이 직접 언급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의로운 세 사람 임명한, 인정한 바로 실제 인물입니다. 자, 이 욥은 또 야고보서 5장 11절에 이렇게 썼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누구 인내를? 욥의 인내를 들었고 그 결말을 보았거니와. 신약성경도 욥이 실제 인물이라고 얘기하고 인내의 표상이라고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욥, 또 어떤 사람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스라는 땅은 어디인가? 지금 이 전체적인 욥기의 배경, 그 다음에 민족들, 장수 이런 걸 보면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시대의 즉 족장 시대라고 보는 것입니다. 유다 전승은 이 욥기가 모세의 저작이라고까지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 욥기 처음부터 끝까지 모세의 저작이라는 것이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욥기가 왜 중요한 책인가라는 걸 좀 먼저 살펴봐야 됩니다. 자, 먼저 우리는 욥이 실제 인물이라는 것 잊어서는 안 됩니다. 실제 인물입니다. 아멘. 자, 그럼 욥기가 중요한 것은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가는, 물론 그 앞에는 노아부터 출발합니다만은 언약의 중심 라인 밖에 있는, 다른 표현을 하면 이방인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경외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주의해 보시고 복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자손들만이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을 지킨 것이 아니고

오히려 곳곳에 노아의 후손들이지만 곳곳에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자들이 남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창세기 14장의 한 예를 봅니다. 창세기 14장 보면 아브라함이 연합군을 쳐부수고 소돔성에 빼앗긴 모든 것을 빼앗아 되찾아 돌아옵니다. 그때에 홀연히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축복해 준 사람이 있습니다. 그의 이름이 멜기세덱입니다. 뭐라고요? 멜기세덱. 이 멜기세덱은 말 그대로 멜기라는 건 히브리 말로 마이 킹, 왕이란 뜻이고요. 세덱은 의롭다. 그래서 의의 왕, 그리고 뒤에 보면 살렘, 예루살렘의 왕이었다. 평화의 왕. 자, 그래서 이 멜기세덱이 나타나서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그때 아직 아브라함 아들 이삭이 없었고요. 당연히 이삭 야곱의 아들 레위가 없었습니다. 근데 히브리서 10장에 가보면은 7장도 나오고 곳곳에 나옵니다만 멜기세덱을 설명하면서 그는 레위의 자손에 속하지 않은 오히려 아브라함에게 복을 축복을 했던 아브라함보다 더 높은 분. 그래서 시편 110편 보면은 장차올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너는 멜기세덱의 반열을 따른 영원한 대제사장이라. 그러니까 홀연히 나타났던 멜기세덱 그리고 다시 사라진 그 멜기세덱이 장차올 메시아의 모형으로 등장하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멜기세덱처럼 욥처럼 그리고 욥의 친구들처럼 그래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자들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메인 중심이 아니더라도 곳곳에 남아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도 관심 갖고 계시고 그들도 주위에서 보시고 그들의 예배도 받으시고 그들도 지켜주십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이 함께 예배하는 우리 예배도 중요하지만 저 북녘땅에 외롭게 때로는 가족 두세 명이 찬송도 못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들도 하나님이 지켜보시고 받아주십니다. 그래서 이 욥기는 먼저 메인 라인이 아니라서 많은 사람들이 그냥 뭐 무시하지만 정반대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메인 라인, 다윗, 예수 그리스도 이르는 중심 라인이 아니라더라도 어느 민족 어디에서든 누구든지 하나님을 신실하게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찾으시고 하나님은 지키시고 하나님은 은혜 내려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욥기에 대해서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자, 유대인들의 성경 분류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모세 오경이라 부릅니다. 그런데 자 모세 오경 다음에 출애굽기부터 에스더까지는 역사서 그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에스더를 지나면 욥, 시편, 잠언, 전도, 아가 요 세 가지 이 다섯 가지를 성문서 혹은 지혜서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요 다섯 가지 이 성문서가 실은 앞에 있는 모세 오경하고 굉장히 밀접한 짝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아가 이후에 이제 이사야 쭉 내려가면 대선지서, 소선지서 그렇게 구약을 구분합니다. 자, 그러면 다시 이제 모세 오경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다음에 시가서 혹은 성문서. 욥, 시편, 잠언, 전도 꼭 모르는 것처럼 그러네요. 다시 욥,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 이 다섯 개가 이렇게 서로 짝을 이룬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가르침인데 너무 합당해요. 자, 먼저 창세기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욥기입니다. 자, 욥기 1장을 우리가 보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욥 그리고 행복한 가정의 모습 축복 양 뭐 7천 마리 그다음에 뭐 3천 해가지고 축복된 모습이 쫙 펼쳐집니다. 이게 바로 에덴 동산의 모습입니다. 근데 그 에덴 동산에 사탄이 쑥 들어와요. 창세기 3장에 사탄이 들어와서 인간을 유혹합니다. 불행의 근원 사탄이. 그리고 이제 불행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긴긴 논쟁이 끝나고 욥기 38장에 가면 갑자기 하나님이 등장하십니다. 욥기 38장 한번 가봅시다. 자, 여러분 욥기 38장을 펴시고요.
그때에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등장하셔서, 그러니까 욥과 세 친구가 변론하고 논쟁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쫙 나타나서 한마디로 말해 영어로 표현하면 shut up! 입 닫혀. 그리고 하나님이 쫙 등장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4절에

만든 자가, 땅을 만든 자가, 땅 아래 바다를 만든 자가 누군지 아느냐? 하늘의 우박 창고를 네가 가봤느냐? 그리고 하늘의 별들을 네가 아느냐? 바다의 길들을 네가 아느냐? 나귀는 누가 지었느냐? 말은 누가 지었느냐? 하나님이 쭉 말씀하시고 결론은 내가 지었느니라.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선언합니다. 이게 욥기. 그러니까 욥기가 창세기에 해당되는 것, 우리가 이제 다음 주부터 살피겠습니다만, 사실 하나님 혹은 전능자라는 표현이요, 물론 시편은 워낙 기니까 이거를 확률로 치면 욥기가 훨씬 더 많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욥기는 창세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면 출애굽기는 결국 시편하고 맞무는 겁니다. 시편은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찬양하는 것이 시편이고, 출애굽기에서도 홍해를 가누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가득한 찬양, 하나님의 영광. 자, 그 다음에 레위기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잠언입니다. 잠언은 뭐예요? 거룩한 삶, 정직한 삶, 선한 삶을 가르치는 게 바로 잠언이에요. 그러면 민수기, 인간의 반역과 하나님의 심판, 민수기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전도서입니다. 인간의 본성, 악한 본성을 가르쳐주고, 창조주 하나님, 젊은이여 네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지만 하나님이 심판하실 줄 알라. 하나님의 심판을 선고한 것이 바로 전도서예요. 자, 그럼 아가서는 뭡니까? 바로 신명기예요. 아가서는 사랑의 노래입니다. 신명기는 뭐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단순한 계명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 아가서 불같은 사랑. 결국은 이 다섯 개 책들이 모세오경과 그리고 시가서의 시편, 잠언, 전도, 이게 딱 맞물려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건 이겁니다. 우리가 욥기에 등장한 욥의 고난, 이거를 이해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이 모세오경과 그리고 시가서의 이 다섯 가지 조화를 잊어버리거나 모르기 때문에 그냥 욥기를 보면 고난의 이유가 뭔가, 고난의 목적이 뭔가, 고난을 어떻게 이겨내는가, 이거에 집중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니에요. 자, 욥기는 창세기하고 맞물린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이겁니다.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십니다. 결국은 창세기와 욥기마다 간다는 것은 욥과 그의 친구들이 변론하고 논쟁하고 많이 합니다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논쟁의 핵심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강 문제 아니에요. 그 핵심이 잘 사는 거 아니에요. 욥과 그의 친구들의 논쟁의 핵심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누구신가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각자가 자기들이 아는 대로, 믿은 대로, 깨달은 대로, 근데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등장하십니다. 나는 창조주니라. 창조주라는 말은 모든 것의 주인이라는 말입니다. 창조주는 만복의 근원이시라는 겁니다. 온 세상의 통치자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욥기고 그게 바로 창세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물론 모이면은 건강 얘기할 수 있어요. 당연히 해야지요. 건강하게 살아야 되니까. 자녀 얘기할 수 있어요. 또 어떻게 하면 더 잘 살까? 뭐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성도들의 궁극적인 대화의 중심은 언제나 하나님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근원이시다. 그래서 욥기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욥기서를 쭉 힘들지만 읽어가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가, 여러분 잘 살피시기를 부탁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욥기 1장에 등장하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주제, 동방에서 가장 큰 자라. 자, 3절 가볼까요? 중간 보니까요, 암나귀가 500마리고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옛날 성경에는 큰 자라 이렇게 돼 있어요. 실제로 히브리어 원어 가돌도 큰 것, 중요한 것,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욥을 그냥 대단한 사람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어요. NIV 영어 성경 보면요, 아주 그냥 극명하게 이렇게 써놨습니다. He was the greatest man among all the people of East,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동방이라고 하는 건 알려진, 교류된, 그걸 일단 전제하는 겁니다. 서방은 그때 당시에는 잘 알려지지 않았으니까. 알려진 동방 세계에서
욥은

가장 위대한 자였다. 아예 그렇게 선언해버려요. One of the, 아니에요. The greatest man. 그렇게 돼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이 정말 왜 큰 사람인가? 왜 위대한 사람인가? 하나님이 사탄을 향해서 내 종 욥을 주위에서 보았느냐? 하나님이 주위에서, 주위한다는 말은 귀하게 여긴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위에서 보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하나님이 지키시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욥이 위대한 것은 이 본문상에 보니까 재산이 많은 끝에 위대했다. 정말 많은 재산이 욥을 위대하게 했는가? 아닙니다. 잘난 자녀들, 아들 일곱, 딸 셋, 그들이 욥을 위대하게 했는가? 아닙니다. 욥을 정말 위대한 사람이라, 가장 큰 자라라고 성경이 선언한 최고의 이유는 바로 1절입니다.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여기 뒤에 보면 하나님이 욥을 가리켜 내 종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내 종이라는 이 말은요, 그리고 하나님이 새 의인 인정한 이 욥은 모세도 거기 못 들어갔어요. 아브라함도 못 들어갔어요. 의인 중에 의인이고 내 종 욥. 욥에게 하나님이 욥을 향해서 내 종이라고 부르는 것은 욥에게는 반대로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욥은 하나님을 경외했다, 그냥 하나님 잘 섬겼다, 예배 잘 드렸다, 이것이 아니고 자녀들, 주신 모든 자녀들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주신 모든 축복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욥이 큰 사람이라는 첫 번째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자,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관리하고 경작하면서 네가 원하는 것 뭐든지 다 먹을 수 있다. 그러나 동산 한가운데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지니라. 먹으면 정녕 죽으리라. 왜요? 아담이 모든 것 다 마음대로 먹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금한 것, 그걸 먹으면 안 됩니다. 왜요? 아담이 주인이 아니라 누가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여기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이 말의 원래 뜻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긴다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모든 건강도, 자녀도, 물질도, 지위도, 지혜도 모든 것 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고백하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결국은 이 욥에게 최고의 재산은 자녀가 아니고 물질이 아니고 하나님 그분이십니다. 만복의 근원인 하나님, 생명의 근원인 하나님,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주인이에요. 이게 바로 신앙이에요. 근데 여기는 짝이 있습니다. 하나님 경외하고 반드시 함께 가는 짝이 악에서 떠난 자라. 결국 악은 뭐예요? 그 다음에 등장하는 사탄이에요. 사탄이 가져오는 악, 결국은 그때 당시에 모든 이방이 했던 것, 우상숭배. 제가 늘 얘기하지만 우상숭배의 특징은 세 가지라고 그랬습니다. 첫째는 음란, 두 번째는 탐욕, 세 번째는 잔인. 결국은 하나님을 섬긴다는 건 뭐겠습니까? 음란이 아니라 성결입니다. 거룩함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그 마음. 그래서 시편 5편 이렇게 썼습니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여러분,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십니다. 미워하십니다. 죄와 함께 거하지 못하시는 분이십니다. 거룩한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거룩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욥이 내 아이들이 입술로라도 하나님께 죄 지었을까 봐 죄를 짓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삶, 그걸 거룩한 삶, 하나님 경외의 삶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했는지 음란과 더러움이 아니라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나만 위한 탐욕이 아니라,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남을 위한 아름다운 물질들, 그리고 잔인이 아니라 생명을 귀히 여기는 아름다운 모습, 이게 바로 경건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바른 모습입니다. 자, 우리는 욥이 하나님을 얼만큼 신실하게 섬겼는지 우리가 본문에서 쭉 보았습니다만 정반대의 모습도 한번 봅니다. 이사야 1장에 이렇게 씁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수송아지 어린 양 순념사 피를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로우니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진실한 경외는 얼굴 보이러 오는 것이 아니라, 내 무엇인가를 구하러 오는 것이 아니라, 자랑하러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분이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삶입니다. 하나님만 온전히 예배하고 내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말은 이제 역으로 욥기 뒷부분입니다. 사탄의 조종으로 인해서 욥이 모든 걸 잃습니다. 가축 다 잃습니다. 심지어 자녀들까지 다 잃어버립니다. 2장 가면 건강까지도 잃어버립니다. 자, 그런데 여기 욥이 위대한 두 번째가 여기 등장합니다. 자, 먼저 1장 20절부터 가봅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못해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여러분, 결국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주인이신 하나님이 내게 시간 주셨다가 거둬가시고, 주인이신 하나님이 맡겼다가 거둬가셔요. 우리는 하나님 왜 빼앗아가요? 아니에요. 욥이 위대한 건 욥이 건강하고 부요하고 잘 나갔을 때 하나님을 신실하게 예배한 것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아무것도 없는 그 자리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라고 경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아무것도 없는 상황 속에서도, 다 잃어버리고 빼앗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주인이심을 믿습니다 고백하고 예배하는 우리가 되기를 부탁합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빌립보서 4장에서요.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배고픔, 배부름, 풍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는 건강할 때도 있고 약할 때도 있습니다. 가질 때도 있고 빼앗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처럼 일체의 비결, 여전히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여전히 섬깁니다. 이게 바로 능력 주신 자 안에서 견디는 힘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믿음은 물론 건강하고 가지고 높아지고 행복하고 당연히 그때도 하나님 잘 섬기는 우리가 되기를 부탁합니다. 요즘 한국교회 배불러서 문제예요. 지금 한국교회 너무 가져서 문제예요. 이제 하나님 필요 없어요. 아니에요. 건강 주실 때, 은혜 주실 때, 축복 주실 때 변함없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잘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반대로 또 다 잃어버렸을 때도, 아무것도 없을 그때도 여전히 마지막 숨 거둘 그때도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진정 위대한 사람은 높아졌을 때도 하나님 섬기는 사람, 비천과 가난과 환란과 심지어 오해와 슬픔과 눈물 속에서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하는 그 사람, 그게 바로 위대한 신앙이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신앙인 것입니다. 저는 가끔 힘들 때 듣는 위대한 합창이 있습니다. 뭐 여러분도 좋아하실 겁니다. 베르디의 가곡 나부코 중에서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 바밤 바밤.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이런 음악을 지을 수 있을까? 바바밤밤. 히브리 노예들이 바벨론 강가에서 시온산을 바라보며 그리며 눈물 을 흘리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내다보면서 노래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의 마지막 끝부분 가사가 뭔지 아십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70년이 차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땅으로 돌아가게 할 것입니다. 거기에 마지막 이렇게 썼어요. 주여, 우리로 견뎌낼 힘을 주옵소서. 우리로 견뎌내게 지켜주옵소서. 이게 바로 진짜 힘입니다. 건강하고 평안할 때 오직 하나님 섬기는 우리 될 뿐만 아니고 아무것도 없는 마지막 그 순간에도, 빈털털이 그때에도 주여,

0: 예배할 힘을 주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볼 힘을 주옵소서. 끝까지 견뎌내고 어떤 오해도 환난도 시련도 아픔도 모든 것 다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그 하나님께 겸손히 예배하는 진짜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1: 오늘의 양식 지금까지 광주 동구 동명동에 위치한 광주 동명교회 이상복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전화 062-232-1757번 광주 동명교회나 062-373-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옹기장의 선교사입니다. 이번 여름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으로 마음에 새겨오신 여러분을 저희 옹기장의 선교단이 아주 특별한 자리에 초대합니다. 오는 8월 27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송정제일교회 본당에서 이화여대 정자영 교수님과 함께하는 광주 극동방송 찬송가 콘서트가 열립니다. 31일 동안 한 곡 한 곡 찬송가를 필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겼던 그 시간을 이제 함께 모여 찬양으로 아름답게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정자영 교수님의 찬송가 이야기를 듣고 저희 옹기장의 선교단과 함께 마음껏 찬송하며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고백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찬송가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면 누구나 환영합니다. 8월 27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송정제일교회 본당 저희 옹기장의 선교단과 함께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 자리에 꼭 함께해 주세요.

0: 이화여대 정자연 교수님과 옹기장이 선교단 그리고 광주극동방송 어린이합창단이 함께하는 광주극동방송 찬송가 콘서트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은 단문 50원의 유료문자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찬송이라고 보내주시면 신청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1: 8월 27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광주 송정제일교회에서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나의 사랑, 나의 조국, 나라를 위한 기도. 광주 은평교회 김범택 목사님입니다.
1: 지금까지 이 나라 이민족과 함께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지금도 함께하신 임마누엘의 하나님, 세상 끝까지 함께하실 여호와이레 하나님, 이 나라 이민족이 이 시대 영적 광야를 예수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홍해의 한물에서 애굽의 심판과 이스라엘의 구원과 마라의 쓴물이 마른 막대기로 단물이 된 것처럼 마른 나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생수되심과 땅의 곡식이 아닌 하늘의 만나가 예수님의 생명의 떡으로 이 나라 이민족의 구원이 되게 하옵소서. 타지 않는 샘물을 마시게 하시고 심지 않는 곡식을 먹게 하셨고 짓지 않는 집에서 안식을 주신 은혜와 평강이 이 나라 이민족에게 임하게 하심을 믿으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잠시 후 송옥석 PD가 진행하는 좋은 아침입니다가 시작됩니다. 오늘 하루도 좋은 일이 일어나

2026년 8월 19일 수요일 좋은 아침입니다. 송옥석입니다. 예전 한 신학교 교수님의 논문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제목이 예배와 음악 이랬던 내용 같아요. 그 내용 중에 기억나는 문구가 있는데 이런 설명이 있었어요. 한국교회 예배를 살펴보면 드림이 강조되고 있지 드림이 강조되지 않고 있다. 드림이 물론 존재는 하지만 받음을 위한 조건부 드림이 있는 것이 우리의 예배 드림의 모습이 아닐까? 짧은 글인데 묵직하게 와닿았습니다. 드림이 강조되지 않고 있다.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고 있어도 매일매일 기도하고 있어도 나의 욕망이 채워지는 것에 우선순위를 둔다면 조건부 드림에 딱 걸맞는 모습이겠죠. 오늘도 저도 아, 제 마음이 이랬네요 라고 하면서 회개가 나오더라고요. 이 예배, 월십이란 단어는 같이 월스란 언에서 출발을 했죠. 예배자는 내 삶에 가장 존귀하고 가치 있는 분이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고백하는 사람이란 것이죠. 자신의 계획이나 욕심을 내려놓고 창조주의 주권을 온전히 인정하면서 순종하고 그리고 헌신으로 그분께 최고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태도를 가진 그 사람 예배자. 누군가 이 예배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예배자가 누구인가? 여러분은 예배자는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이시죠? 이렇게 설명하시더라고요. 예배자가 누구냐? 항상 하나님 곁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 좀 느낌이 오십니까? 항상 하나님 곁에 머물러 있는 사람. 하나님의 곁에 무조건 머물러야 돼. 누군가 억압하고 강요했기 때문에 의무감으로 머무르고 있는 모습이 아니라 대신 하나님 곁에 머무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고 하나님 곁에 머물면서 그분과 교제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 행복이다라고 하는 그 모습, 그 예배자의 모습. 예배자는 항상 하나님 곁에 머물러 있는 사람. 여러분 오늘 좋은 아침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찬양과 함께요. 우리 극동방송 가족들은 늘 이 찬송을 부르면서 진정한 예배자로 나아가는 분들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생방송 보이는 라디오 여러분과 함께 이 아침 진행할 텐데요. 이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 곁에 머물러 있을 수 있도록 저는 인도되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인 큰 바람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가장 만족하고 기뻐하는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며 이 하루를 시작해볼까요?

항상 하나님 곁에 머물러 있는 사람, 우리 극동방송 가족들 맞죠 여러분? 오늘 그 예배자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을까라고 고백하는 우리 극동방송 좋은 아침입니다 식구들을 응원합니다. 시편 19편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열납되기를 원하나이다. 할렐루야. 항상 하나님 곁에 머물러 있는 우리 극동방송 가족들과 이 아침을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 오프닝 말씀 공유받기 원하시는 분들은요,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오프닝 말씀 이렇게 문자를 보내시면 여러분에게 링크 주소를 보내드립니다. 우리는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다. 9412님도 문자 주시고요, 4056님도 함께 주시고 계십니다. 자, 오늘 보이는 라디오 여러분 시작한 게 보이시죠? 우리 영상도 준비가 됐죠? 오늘 함께 여러분과 영상 찬양 함께 하려고 하는데요. 자, 우리 잠시 후에 저희가 한번 연결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정덕희님, 윤향수님, 추구몽님, 그리고 정희정, 또 한복춘님, 이봉진님 외에도 우리 많은 분들이 이 아침 이제 들어오시는데요. 먼저 보이는 라디오 들어오기 원하시는 분들은 샵 1069번 50원의 유료 문자로 보라라고 두 글자 문자 함께 하시면 되겠고요. 또 이렇게 하면 이제 댓글 참여가 어려운데 댓글까지 남기기 원하시는 분들은 핸드폰을 드신 다음에 유튜브로 먼저 들어가셔서 우리 프로그램 이름이 좋은 아침입니다. 좋은만 검색하셔도 쉽게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조재희님, 김양숙님, 김철남, 슈님, 김세호, 추금옥님, 77혜진 77님, 그리고 술래이님도 함께 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저는 넘쳐난다고 생각합니다. 맞죠? 네, 잘 들어오셨어요. 우리 김정남 권사님도 잘 들어오셨습니다. 자, 은혜로운 찬양 함께 나누면서요, 오늘 더 사랑하는 사람들 보이는 라디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는 여러분을 진심으로 응원하고요. 오늘 찬양 한 곡도 듣고 잠시 후 더 사랑하는 사람들 보이는 라디오 생방송으로 진행할게요.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 우리 2026 나라사랑 축제에서 있었던 찬양 함께 하고 싶습니다.

0: 선물 같은 하루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귀한 아침. 매주 이 시간 더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만드는 PD 우리 김수현 PD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할렐루야.
1: 좋은 아침입니다.
0: 좋은
1: 할렐루야.
0: 아침입니다.
1: 네.
0: 자, 오늘 생방송 보이는 라디오 매주 수요일, 참 하나님의 사람들을 또 알아가고 하나님 사람들을 맞습니다. 만난다는 것이 너무나 귀한 은혜인데요.
1: 맞습니다.
0: 우리 임정현님도, 박지혜님도, 이끌님, 505Q9님도
1: 반갑습니다.
0: 아, 반갑습니다. 이렇게 잘 들어오셨는데요.
1: 잘 오셨어요.
0: 우리 수현 PD님 한 주간 평안했습니까?
1: 네, 너무 평안하게 지냈고요.
0: 네.
1: 평안하게 지내긴 했는데 오늘 PD님의 오프닝을 들으면서 굉장히 찔림이 있는 아침이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받는 거에만 너무 집중한 게 아닌가, 내가 항상 하나님 곁에 머물러 있으려고 발버둥 쳤나, 이런 걸 또 돌아보게 됐어요.
0: 예. 네. 저도 찔려서 이걸 한 겁니다. 안 찔려서 쓴 게 아니라 이거 그러니까요. 찔려가지고
1: 네.
0: 하나님 앞에 드리며 나아가는 그런 복된 아침이 되면 좋겠고.
1: 맞습니다.
0: 자, 오늘 보이는 라디오 우리 많은 네. 분들 들어오셔서
1: 네.
0: 함께 또 보면서 축복하고
1: 맞습니다.
0: 보면서 은혜 받으면 좋겠는데요.
1: 네.
0: 어떻게 참여할 수 있을까요?
1: 네, 이 시간에 샵 1069번으로 보라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저희가 보이는 라디오 링크를 지금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0: 맞습니다.
1: 보라 두 글자 남겨주시고요. 유튜브에서 좋은 아침입니다 검색하셔도 실시간 스트리밍 영상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0: 맞습니다. 아이디 신판수님.
1: 신판수님.
0: 수요일 아침의 은혜가 참 가득하다라고 하시면서 문자 주셨고, 우리 이돈성 장로님 오랜만에 들어오시는 것 같아요.
1: 반갑습니다.
0: 잘 들어오셨고요.
1: 네.
0: 오늘 우리 전국의 우리 많은 방송 가족들 함께 이 시간 오늘 꼭 한번 또 들어오셔서
1: 네.
0: 왜냐하면 오늘 들어오셔야 뭔가 결과 보고 영상이 하나 있는데요.
1: 그렇군요.
0: 이거 여러분 한번 꼭 한번
1: 꼭
0: 여러분과
1: 됩니다.
0: 나누고 네. 싶었어요. 그리고
1: 네.
0: 너무나 귀한 하나님의 사람을 잠시 후에 연결할 텐데
1: 네,
0: 제가
1: 맞습니다.
0: 그분을 좀 소개해드리기 전에 오늘 더 사랑하는 사람들
1: 네.
0: 특별한 시간인 것이 우리 수현 PD님 출산을 위해 휴직에 들어간다고요.
1: 아, 그렇습니다. 저 늘 앉아만 있어서 모르시는 예. 분들이 지금 많이 계실 수 이렇게 한번 일어나보세요. 티가 잘 안 나네요. 네, 아무튼 네,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을 잘 낳고 기르고 오면 제자리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0: 그래서 네. 오늘이 좋은 아침입니다. 더 사랑하는 네. 사람들의 휴직 전에 마지막 방송이잖아요.
1: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0: 아
1: 너무 아쉬워요.
0: 네, 이 얘기를 왜 이렇게 빨리 꺼내냐.
1: 아, 네.
0: 원래 좀 그 말미에 꺼내는데 제가 이거 경험상 프로그램을 하다 보면요.
1: 네.
0: 이런 얘기할 시간이 없어.
1: 혹시 그냥 끝나버리니까.
0: 그냥 끝나버려요. 그래서
1: 네.
0: 제가 미리 좀 말씀을
1: 감사합니다.
0: 이렇게 좀 드렸고요.
1: 네.
0: 여러분도 좀 댓글에 축복해 주시고 또 오늘 보이는 라디오로 들어오셔서
1: 네, 마지막
0: 배가 얼마나 네, 많이 나는지도 보시면
1: 네.
0: 좋겠습니다.
1: 네, 자, 좋습니다.
0: 우리 그 태명 우리 이름은 뭐예요?
1: 저희 아기 태명은 감찬이에요.
0: 감찬이?
1: 네. 강찬 아니고요. 강찬 목사님 아니고요.
0: 예.
1: 감사와 찬양해서 감찬이입니다. 근데 이제 강씨여서 강감찬. 장군입니다.
0: 이거 이름이 됩니까?
1: 아니요.
0: 아, 예.
1: 딸이라서. 딸인데 강감찬이면 조금.
0: 아, 그렇죠.
1: 네, 그렇죠?
0: 강감찬. 네. 좋습니다. 뭐,
1: 네.
0: 좋습니다. 아, 예.

0: 감찬이를 축복하고요.
1: 네.
0: 자, 오늘 더 사랑하는 사람들 특별한 분. 네. 귀한 성악가 한 분을 모신다고요?
1: 맞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아마 느끼실 것 같은데 영혼을 울리는 이 깊은 테너의 음성은요. 듣는 이의 마음을 단숨에 이 하늘 보좌로 그렇죠. 그 앞으로 끌어올리는 특별한 예, 힘이 맞아요.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오스트리아 비엔나 국립오페라 극장 한국인 최초 주역 테너이자 세계적인 오페라 무대에서 하나님의 주신 목소리로 찬란한 빛을 발해오신 세계적인 성악가 오늘 모셔보려고 하는데요.
0: 좋아요.
1: 테너 정호윤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0: 자, 오늘 정호윤 선생님 이 시간 줌 영상으로 목소리로 만나보겠습니다.
1: 네.
0: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 안녕하세요.
2: 네,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1: 와, 반갑습니다.
0: 우리 극동방송 가족들에게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2: 네,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아, 저는 현재 안수집사이자 또 서울사이버대학교 예술대학 학장을 역임하고 있는 테너 정호윤이라고 합니다. 아, 이렇게 은혜로운 아침을 여는 시간에 여러 성도님들과 함께하게 되어 큰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0: 할렐루야, 아, 할렐루야. 우리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아이 뭐 우리 정호윤 선생님은 정말 뭐 전 세계 극장에서
1: 그렇죠.
0: 정말 탁월하게 하나님을 또 찬양하고 또 노래했던.
1: 네.
0: 근데 이분이 그래서 극동 방송을 엄청 사랑하시고요.
1: 오, 맞습니다.
0: 아니 근데 일단은 선생님 제가 호칭을 교수님이라고 네. 해야 됩니까? 뭐 학장님 어떤 게 편하세요? 안수집사님 편하세요? 어떤 게 편하세요?
2: 아 저는 아, 극동방송에서는 안수집사라고 불리는 게 더 좋습니다.
1: 아, 어, 너무 감동인데요.
0: 정호윤 안수집사님으로.
1: 네, 집사님.
0: 아,
1: 네.
0: 좋습니다.
1: 좋습니다.
0: 아니, 그런데 극동방송에서 수윤 PD님.
1: 네.
0: 저희가 참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면 하여튼 우리 정호윤, 우리 안수집사님은 언제든 달려오신다고요?
1: 맞습니다. 이 정말 PD들에게 있어서는 예. 감동적인 부분이고 너무 감사한 부분인데요. 이제 극동방송에서도 전도를 하거나 복음을 예. 전하는 많은 자리들이 있잖아요.
0: 그렇죠.
1: 그런 자리들에서 우리 정호윤 선생님께서 우리 집사님께서 오셔서 찬양으로 좀 우리 듣는 분들로
0: 섬겨주세요.
1: 하여금 섬겨주세요 예. 하면 그냥 달려오시더라고요.
0: 아, 그래서 정말 누가 봐도 극동방송에 네. 홍보대사가 그리고 그 마음에는 이제 극동방송도 사랑하시지만
1: 네.
0: 정말 우리 직원들이 볼 때도
1: 네.
0: 하나님을 정말 순수하게
1: 맞습니다.
0: 사랑하시고 하나님 찬양하는 것을 너무 기뻐하신다 이런 마음을 저희가 좀 느끼거든요.
1: 맞아요.
0: 어떻습니까 안수집사님?
2: 아이고 과찬이십니다. 저는 사실은 성악을 처음 시작할 때
0: 예.
2: 소원 기도를 한 것이 있습니다. 제가 성악을 전공하는 데 있어서 부모님의 큰 반대가 있었는데
0: 예.
1: 네.
2: 제가 그 반대를 이기고 만약에 성악을 공부하게 된다면 평생 하나님 찬양하는 데 가장 먼저 달려가겠다 소원 기도를 했었기 때문에
0: 예.
1: 네.
2: 네. 저는 언제나 교회가 됐든 또 극동방송이 됐든 부르시는 자리가 있으면 그 귀한 자리에 우선 달려가고 있습니다.
1: 와.
0: 아니 복음을 전하는 자리라면 하여튼 우리 정호윤 그 안수집사님은 노고 없으신 거예요.
1: 오 맞아요.
0: 딱 그 어떤 스케줄이 되시면 기쁘게 찬양합니다. 그래서 극동방송의 가을음악회 그리고 또 지난번 우리 호남권 연합 라디오 전도대회 때도 함께 하셨었잖아요.
2: 네 맞습니다.
0: 와,
2: 네.
0: 그때 어떠셨어요?
2: 정말 대단했습니다. 그때 사실은 이제 공연 전에
0: 예.
2: 잠깐 나가서 어떻게 성도들이 어떻게 오셨나 잠깐 보는데 구름대처럼 많은 분들이 밀려오시는 거예요.
1: 네.
2: 그날 하루에 한 번만 그 행사가 있었던 것이 아닌데
0: 그렇죠.
2: 그 순간순간마다 새로운 분들이 물밀듯이 밀려오시는 거예요.
1: 맞습니다.
2: 제가 수많은 분들 앞에서 찬양도 많이 해보고 공연도 많이 해봤는데
0: 예.
2: 정말 큰 역사와 주님의 임재가 느껴지는 자리였거든요.
1: 네.
2: 혹시나 제가 실수를 해서 그 은혜가 혹시나 깨질까 두려워하면서 그 대기실에서 제발 살려달라고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0: 진짜요?
2: 기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0: 이야.
1: 저는 그 현장을 이제 눈으로 직접 봤는데 그 전혀 두려워하시는 것 같지가 않고요. 저는 보면서 너무 은혜 받았던 게 우리 안수 집사님께서 너무 기쁨으로 찬양하시는 모습이 참 감동이고 또 은혜가 됐었던 것 같습니다.
0: 이야,

0: 오늘.
1: 아 그렇습니까?
2: 그래서요 우리 정우윤 안수 집사님이 오늘 아침에 나오셨는데
0: 네.
2: 저희가 또 이렇게 네. 얼굴을 뵙고 또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것도 너무 좋은데 오늘 이 시간에 그때 있었던 좀 찬양을 여러분에게 좀 함께 오. 나누고 좀 전해드리면 좋겠다라는
0: 좋습니다.
2: 생각이 들었어요.
0: 네.
2: 오늘 내 평생에 가는 길 그 현장에 있었던 전도대 네. 현장에 있었던 그 무대 또 그 시간으로 5초 뒤에 가보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0: 네.
2: 여러분 중요한 것은 지금 보일러도 들어오셔야 되는데 수현 PD님 어떻게 들어올 수 있죠?
0: 네, 샵 1069번으로 보오라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링크 보내드리고요. 유튜브에서 좋은 아침입니다 검색하셔도 되겠습니다.
2: 지금 함께해 주세요. 5, 4, 3, 2, 1.

0: 아, 네.
1: 지금요 아이디로 우리 많은 분들이 전정표님이
0: 맞아요.
1: 오늘 방송을 듣는데 마음에 위로가 되고 야. 또 그리고 기도가
0: 네,
1: 나오고
0: 맞습니다.
1: 그리고 또 회복이 됨을 느끼고

0: a reward for the righteous. It is a free gift to sinners who will repent and call on his name. We must receive Christ today.
1: 이 시간 제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저의 삶 속에 구주와 주님으로 모셔드립니다.

0: 방송 전두대에 나가서 이번에 너무 좀 느낀 것도 많았고.
1: 울었어요?
2: 울었어요?
3: 진짜 보고 싶겠어.
4: 네가 나를 VIP로 초대한 것이 진짜 기적 같은 선물이다. 진짜 기적을 선물 받았다. 나 사실 원망했어요. 연초가 나는 그래서 안 믿을랬어요. 왜냐면 진짜 계신다면 나한테 이럴 수도 없다 생각했거든. 내가 그래서 은경이한테도 맨날 그래서 너 하나님 응답 주시지? 야 물어봐라. 엥가 하라 그래 나한테. 뭐에다 쓰려고 이런데 나한테. 은총아 너의 삶을 보면 내가 믿어. 진짜 어제 난 기적 같은 선물을 받았어 은총아.
5: 이번 주일에 교회로 한번 향해 보심을 저는 추천드리겠습니다.
6: 직접 교회로 갔죠.
7: 오늘 주대를 받아서 일주일마다 나온 VIP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8: 이제 교회 등록하는 날이거든요. 이제 이게 첫 발걸음이 돼서 정말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야 되겠다.
9: 그러니까 좀 믿음을 가져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10: 전방 3학년 아이인데 극동방송 라디오 천안에 통해서 우리 교회에 오늘 밤에 나왔습니다.
11: 오늘 처음 나왔거든요. 나와서 이렇게 목사님 말씀 드리니까 안정이 좀 되는 것 같습니다.
12: 이 정미란 성도님이 교회를 다시 이렇게 나가고 싶어하는 그걸 느껴서 이렇게 참여하자 해가지고 오게 되었습니다.
13: 성경을 듣고 이 사랑교회에 와서 은혜를 받고 지금 열심히 교회에 다니고 있습니다.
14: 축복으로 전체가 여기까지 나온 것 같아요. 하나님의 축복.
15: 개척을 하면 전도가 잘 될 줄 알았어요. 너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스템을 보니까 너무 좋은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혼자 하면 안 되겠다. 친구들을 모았습니다. 아홉 교회 목사님이 연합전도대에 같이 해보자라고 신청하신 거예요.
6: 115명 아홉 개 교회가 전도했습니다.
16: 이렇게 극동방송 전도대회를 통해서 지역교회가 살아나고 전도가 일어나고 부흥이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를 눈으로 보니까 너무나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것 같습니다.
17: 거기 오신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모든 새가족분들이 좀 더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는 교두보가 되어서 저희는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이런 기회가 정말 끝까지 잘 이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18: 이곳에 와서 이렇게 좋은 단체를 열어주신 거 우리가 못하는 걸 이렇게 해주신 거 너무너무 행복하고 앞으로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0: 우리 정호희 단수 집사님. 이야.
1: 이현정에 참... 함께 하셨는데.
0: 그러니까요.
1: 이렇게 결과 보고 영상 보시니까 어떠세요?
0: 어떠세요?
2: 아, 정말 은혜롭습니다. 그 당시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큰 기적을 느꼈는데.
0: 예.
2: 이게 멸매로 맺어지는 모습이 정말 감사하네요.
0: 참.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렇게 또 애쓰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든 열매를 맺어주시는데 그러나 저희는 그 도구로 사용됐음에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모르겠고요.
1: 맞습니다.
0: 참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처음 보신 거예요.
1: 어, 맞아요. 저도 처음 보는데요.
0: 뭐 일부러 네. 처음 들었어요. 자, 7시 네. 47분인데요. 좀 개인적으로 좀 기도 제목이 있으시다면 한번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0: 사실은 제 첫째 딸이 지금 입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입시생을 가진 부모님이나 입시생을 가지셨던 경험이 있으신 부모님은 아시겠지만 가끔은 차라리 내가 하고 말지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좀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1: 맞아요.
0: 그러나 이제 좀 다행인 것은 딸아이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고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뜻대로 합력하여 선으로 이루시는 그런 결과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2: 아멘, 아멘, 아멘.
3: 따님도 아버지 따라서 어떻게
1: 음악 전공인가요?
0: 아, 음악은 하고 있지 않고요. 근데 비슷한 계열입니다. 저 연기를 하고 있습니다.
1: 연기요?
0: 네.
3: 곧 보겠는데요?
1: 아, 추후에 분명히 볼것 같고요.
3: 네.
1: 자, 그러면요. 우리 이렇게 한번 해봐요. 7시 48분인데 여러분.
3: 네.
1: 우리 정호윤 선생님 특별히 우리 안수집사님의 가정, 우리 자녀 특별히 따님. 아, 이번에 입시를 위해서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기도해 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리겠고
3: 맞습니다.
1: 또 앞으로의 그 연주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3: 네.
1: 자, 오늘 정규 방송이 49분까지여서
3: 네.
1: 저희가 오늘 49분 이후에 유튜브에서
3: 네.
1: 좀 짧은 인터뷰를 한 번 더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 좋습니다.
1: 자, 한번 여기서 인사를 좀 드리면 좋겠는데요. 저는 송옥석이었고요.
3: 김수연이었습니다.
1: 우리 수연 PD님도 또 출산 잘하시고
3: 잘 다녀올게요.
1: 기술에 우리 윤석준, 오영훈님과 함께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자, 유튜브로 왔습니다.
3: 유튜브입니다. 네.
1: 자, 오늘 우리 정호윤 안수집사님과 함께 또 마음을 나눴는데요.
3: 네.
1: 안수집사님, 오늘요, 저 오프닝에서의 네. 주제가 이런 주제였거든요. 뭐냐면은 예배자가 도대체 누구냐, 뭐 여러 가지 정의가 있겠지만.
3: 네.
1: 항상 하나님 곁에
3: 머물러 있는
1: 머물러
3: 사람.
1: 있는 사람.
3: 네.
1: 근데 그 머물러 있는 게 또 머물러 있어야 돼. 너 안 머물러 또 큰일 난다. 그래서 억지로 머무르는 게 아니라 나 진짜 하나님 옆에 있고 싶다. 하나님 옆에 머무르고 싶어.
3: 네. 그러니까
1: 그런 마음을 담고 싶더라고요.
3: 맞아요.
1: 저는 우리 또 우리 정호윤 안수집사님의 앞으로의 또 연주와 삶의 현장에 이 하나님 앞에 옆에 계속 머물고 있는 그 사람 중에 한 분이 우리 정호윤 안수집사님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3: 맞습니다.
1: 이 방송을 저는 준비했었거든요.
3: 네.
1: 어떠셨어요?
0: 형님 감사합니다. 아, 지금 너무 과찬이신 말씀을 많이 들어서 사실은 좀 몸둘 바를 모르겠고 부끄러움이 많이 듭니다. 저도 바르게 언제나 쓰고 싶 때로는 사실은 약해지거나 시험에 많이 빠질 때가 있습니다. 저도 언제나 기도하고 있지만 또 많은 분들께서 중보해 주신다면 그 조금 더 나은 모습으로 조금 더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1: 네. 아멘. 아, 사실은 우리 정호윤 안수집사님의 여러 일생 여정 중에 하나님이 다 이끌어 오셨지만
3: 맞아요.
1: 아니 좀 노래에 대해서 위기의 순간도 있었다고 들었어요.
0: 그러니까 사실은 매 순간 저희가 목소리라는 게 몸 컨디션에 따라서 많이
3: 그렇죠.
0: 달라지기도
3: 그렇죠.
0: 하고
3: 네네.
0: 사실은 그날 전도 대회 그 주에도 사실은 그 전주에 감기가 걸렸었습니다. 근데 보통 일반인에게는 감기라는 것은
1: 예.
0: 그냥 하나의 작은 해프닝일 수 있는데
3: 그렇죠.
0: 저희 가수들한테는 엄청나게 무서운 일이기 때문에
3: 악기가 망가진 거잖아요.
0: 그렇죠. 네. 악기가 고장나는 거죠. 그게
3: 네.
0: 시간이 걸렸는 거기
3: 그렇죠.
0: 때문에
3: 맞아요.
0: 갑자기 병원에 가서 약을 먹는다고 하루아침에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
1: 예.
3: 네.
0: 그리고 이제 뭐 에어컨이나 알러지 같은 이유로 이유 없이 순식간에 목소리가 사라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 그런 때도 있고요. 또 이제 오페라라는 무대가 사실은 뒤에 수많은 안 보이는 스태프들이 같이 협업을 하는 작업인데
1: 그렇죠.
3: 네.
0: 그 많은 그 라이브 작업이기 때문에 사실은 안전사고에 대한 그 위험도 많이 따릅니다.
3: 맞아요.
0: 실제로 무대에서 큰 사고도 당해서 병원에도 실려가 보기도 하고
3: 네.
0: 그러면서 언제나 들어가기 전에 저의 루틴 같은 것이 무대 바로 제가 들어가는 그 입구에
3: 네.
0: 앞에 서서 공연 시작하기 5분 전에
3: 네.
0: 그 입구에 주저앉아서 그냥 무릎 꿇고 앉습니다. 그래서 살려주세요. 저는

0: 뭐 잘하게 해주세요. 이런 게 살려주세요. 맨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매순간 매순간이 사실은 굉장히 조렵고 처절한 처절하게 경쟁하며 또 쌓아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겸허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매 순간 임하고 있습니다.
1: 야, 네. 주님 계속 붙잡으면서 이 길을 걷고 계시네요. 네.
0: 네. 제가 사실은 무대에 데뷔하고 이러면서 많은 보통은 많은 영광의 순간들을 이렇게 물어보실 때가 많아요.
1: 예. 네.
0: 근데 제가 기억에 남는 순간을 언제나 물어보면은 영광의 순간보다는 하나님께서 저를 지켜주시는 순간. 제가 이제 사실은 스위스에서 공연을 하다가
2: 예.
0: 무대 감독과의 이제 그 커뮤니케이션 미스로 공연 중인데
2: 예.
0: 리허설 중인데 무대가 갑자기 바닥이 열려버리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 우와.
0: 제가 한 3m 50, 4m 가까이 되는 높이에서
1: 4m?
0: 제가 바닥으로 떨어졌는데
2: 와,
0: 네. 그때 이제 제가 척추가 부러져서 1년 동안 병원에 누워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고가 가장 기억나는 이유는
2: 예.
0: 그날 아침에 공연 리허설을 떠나는 길에 아침에 새벽에 제가 이제 성경을 읽고 묵상을 한 그 성경이 하필이면 욥기였어요.
2: 예.
0: 욥기를 읽고 책을 덮고 성경을 덮고 가면서 계속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 저는 그렇게 믿음이 강한 자가 아니면 무슨 너무 연약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렇게 욥같이 강한 시련을 주시면 저는 이겨낼 자신이 없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그 연습을 갔던 날이었거든요. 그날이.
1: 네.
0: 그런데 그러면서 제가 또 기도를 하면서 만약에 하나님 저에게 시련을 주셔야 한다면 내가 극복할 수 있는 아니면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든 극복할 수 있는 조금 작은 시련을 주시면
1: 네.
0: 감사하겠습니다 이랬는데 그때 사고가 2시간 후에 그 묵상을 하고 떠나는 2시간 후에 제가 사고가 났습니다.
1: 네, 예. 네.
0: 근데 그때 떨어지면서 왜 이렇게 땅에 도착을 안 하지? 그 되게 짧은 순간이니까 3m 50이어 같지 않은데 별의별 과거의 생각이 정말 주마등처럼 지나갔는데 저 예전에 누가 그런 얘기하면 과장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진짜 그렇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땅에 딱 떨어져서 내팽개치는 순간 이제 척추에서 으스러지는 소리가 나면서 저 스스로도 척추가 다친 거를 느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또 들은 게 있어서 발꼬락이 움직이나 확인을 해본 거예요. 혹시 척추가 부러지면 하지마비가 올 수 있다는 얘기를 들어봤기 때문에요.
1: 네.
0: 그런데 발가락을 움직였는데 이제 하지마비가 없더라고요. 발가락이 움직여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비명 대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막 하나님 감사합니다 소리를 질렀대. 저는 사실은 너무 고통 중이어가지고 기억이 없는데
1: 네네.
0: 거기 동료 중에 한국 분이 한 분 계셨거든요.
2: 예.
0: 그분이 한국말로 제가 비명을 지르대요. 감사하다고.
1: 그 순간에.
0: 그래서 내가 그런 비명을 질렀었구나. 네, 그렇게 큰 사고가 있었지만 지금 뭐 제 발로 걸어다니고 있고 아직 찬양하고 있으니까 그거 자체가 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겠습니까? 참 그럴 것이 기억에 정말 많이 남습니다.
1: 그 상황에서 감사를 고백할 수 저는 못했을 것 같아요. 저는 못했을 것 같은데
0: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 같아요. 하필이면 왜 그날 제가 욥기를 펴게 돼서 그걸 읽게 됐는지
1: 네.
0: 그러면서 하필이면 왜 그날 가면서 연습하며 가면서 저는 이런 내용에 대해서 묵상을 하며 갔는지
1: 네.
0: 무슨 계획이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네.
2: 참 오늘 이 묵상이요.
1: 네.
2: 참 귀하게 느껴져요.
1: 맞아요.
2: 야 이거 어떡하지? 나 큰일 났다. 나 끝났다. 나 어떡하지?
1: 네.
2: 이렇게만 충분히 생각이 들 수 있는데 그 순간에도 네. 다리가 움직여짐에 이게 그 하반신 마비가 안 됨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했던 그 고백들이 어찌 보면 지금까지 이제 그 겸손함이 오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1: 네,
2: 무대를
1: 맞아요.
2: 오를 때마다 살려주셔서
1: 무릎 꿇고 살려주세요. 이렇게.
2: 야 네. 이게 지금 왜 이렇게 고백하시는지 좋아요.
1: 네.
2: 하여튼 오늘 우리 정호윤 선생님과 함께한 이 귀한 시간에 여러분 오늘 방송 가족들 특별히 방송

0: 들으시는 분들 유튜브 창에서도 우리 정호윤 집사님의 앞으로의 또 연주 또 그 가정 또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 여러분 꼭 기도의 이 마음들 기도의 댓글들을 네, 꼭 맞습니다. 한번 남겨주시면 힘이 되실 것 같아요.
1: 네,
0: 우리 서옥수님 남겨주실 거죠?
1: 네.
0: 우리 김선옥님도 기다림님도 지금 꼭 한번 남겨주시면 목소리만큼이나 간증도 최고이시네요 하셨는데 아이디 와. 모든 것에 감사님.
1: 네. 모든 것에 감사.
0: 뭔가 통하시는 것 같은데.
1: 그러니까요.
0: 좋아요.
1: 네.
0: 자 오늘 우리 정호윤 안수 집사님 마무리 한번 인사해 주시면서 이 시간 좀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거든요. 우리 극동방송 가족들 축복해 주시면서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2: 네. 극동방송 가족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귀한 아침에 여러 성도님들과 함께 은혜 나누게 되어 정말 감사한 시간이었고요. 또 오늘 아침에 저도 다시 한번 또 묵상의 시간을 가지게 되는 그런 귀한 자리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고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0: 아멘.
1: 감사합니다.
0: 제가 다음번 네. 보이는 라디오 때 또 우리 정호윤 안수집사님의 귀한 찬양의 영상들을 또 더 많이 공유하고 나누도록 할게요. 지금 흐르고 있는 찬양 우리 정호윤 안수집사님의 찬양입니다.
1: 네.
0: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우리의 친구인지라고 고백하시는데요. 이 찬양 함께 나누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할게요. 우리 정호윤 안수집사님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고맙습니다.
2: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0: 우리 따님을 위해서도 기도해요.
1: 기도하겠습니다.
2: 고맙습니다.
0: 고맙습니다. 자 우리 수현 PD님.
1: 네.
0: 자 오늘 저희가 짧은 시간 보아요. 이렇게 1분 남았잖아요.
1: 그러니까요.
0: 자, 또 출산 네. 진심으로 축복하고 우리 마무리
1: 감사합니다.
0: 인사 한번 해주시면 감사할게요.
1: 네. 저도 항상 하나님 곁에 머물러 있는 예배자 되도록 또 노력하고 지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방송가족분들께서도 예배자로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0: 아멘. 자, 오늘 좋은 아침입니다. 여기서 인사를 드리겠고요. 여러분의 댓글 또 축복의 댓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저는 여기서 인사할까요? 고맙습니다.

Good morning.시편 23편을 통해서 보는 기도할 때 우리 뇌에서 일어나는 일인데요. 첫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불안 신호를 잠재우는 하나님과의 안정적인 관계를 맺게 된다고 합니다. 둘째,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스트레스 모드를 끄고 회복 모드로 돌입한다고 해요. 셋째,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부정적 사고를 끊고 주의력을 전환시킨다고 합니다. 넷째,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충동 대신 지혜를 선택합니다. 다섯째,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혼자가 아니라는 확신을 갖게 되고요. 여섯째,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완벽한 평안을 느낀다고 합니다. 일곱째,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두려움 대신 주님의 선하심을 기대한다고 합니다.

기도할 때 우리 몸속에서 우리 뇌 속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해요. 그러니 기도 안 할 이유가 없겠죠? 오늘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힘입어 기도로 하루 시작하길 원합니다. 굿모닝이고요. 안녕하세요. 문예정입니다.

선하신 목자 귀한 찬양으로 2026년 8월 19일 수요일 갓모닝 문을 열었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 뇌에서 정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해요. 스트레스 모드를 끊고 부정적 사고를 끊고 회복 모드로 돌입하여 주님과 안정적인 관계를 맺을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선택하게 되고요. 혼자가 아니라는 확신을 갖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 혹시나 기도하기 어렵거나 기도가 잘 안 나오더라도 시편 23편을 읊조리시면서 기도하는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따르리니 선포하시면서 기도하시면 뇌 속에서 우리 몸 속에서 정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하니까요.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자샵 0153번 우물정 0153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인데요. 만나라고 출석 체크하시면 오늘의 말씀 카드 보내드리고 있고요. 또 생명의 삶 9월 분이 나왔습니다. 9월 생명의 삶 큐티 책 받으셔서 날마다 말씀 가까이 하길 원하시는 분은 큐티라고 두 글자 문자샵 0153번으로

티라고 남겨주세요. 총 50여 명을 선정해서 총 50분을 선정해서 큐티책을 보내드리려고 하는데요. 샵 0153번으로 큐티, 큐티라고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드디어 다음 주 목요일입니다. 8월 27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송정제일교회 본당에서 옹기장이와 함께하는 극동방송 찬송가 콘서트가 진행됩니다. 이번 콘서트에는 옹기장이 찬양팀과 또 이화여대 정자연 교수님의 찬송가 특강도 있는데요. 더불어서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 유튜브 생중계 또 현장에서 그 은혜를 직접 누리신 분들 계실 텐데요. 우리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에 정말 은혜롭고 풍성한 찬양과 퍼포먼스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찬송가 콘서트 기대해 주시고요. 오셔서 꼭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을 회복하시고 함께 찬양하는 시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전 신청해 주시는 게 정말 중요한데요. 찬송이라고 두 글자 문자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찬송이라고 보내셔서 찬송가 콘서트 꼭 사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화정 권사님, 월광교회 박영숙 집사님 만나라고 출석 체크해 주셨고요. 바른길교회 문순자 권사님, 백인자 권사님, 우리 박은님 권사님, 겨자씨교회 김수진 집사님 출석 체크해 주셨고요. 거제에서 한은희 집사님께서 갓모닝 식구들에게 아침 인사 드립니다. 이곳 거제도는 폭우로 피해가 많아서 시장이 침수되고 수많은 차가 물에 잠기고 또 양대 조선소가 마비되어 출근도 할 수 없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현실은 아프지만요. 회복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힘이 납니다. 하나님께 엎드리며 기도로 나아갑니다. 라고 사연 보내주셨는데요. 매일 아침 거제에서 따뜻한 인사로 함께해 주시는 우리 집사님의 메시지를 통해서 또 그곳 가운데 소식을 듣게 되고 저도 뉴스를 통해서 봤는데 거제와 통영 지역에 정말 믿기 힘들 정도의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더 이상의 피해가 없기를 또 모든 피해가 조속히 잘 복구되고 회복되고 또 아픔 가운데 계신 분들 또 상실감에 빠진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힘과 위로를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아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고백하시는 집사님 너무나 귀하고 또 감사드리고요. 우리 1302-9918-1004번님 3785 노기근 집사님 우리 설태환 장로님 응원의 메시지 보내주셨고요. 3679-2133-0250번님 찬송이라고 또 찬송가 콘서트 사전 신청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문자 기다리면서 오늘과 내일 갓모닝에서는 지난 13일과 14일 양일에 걸쳐서 여수와 익산 두 도시에서 펼쳐졌던 극동방송 나라사랑축제 우리 극동방송 어린이합창단 약 700여 명이 전국에서 수개월 동안 땀 흘리며 준비한 또 아름답고 풍성한 은혜로운 공연이 있었는데요.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또 그 현장의 감동을 다시 느끼기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찬양으로 아름다운 출근길 또 아침 시간 되시길 소망하면서 우리 어린이합창단의 무대 함께 하시죠.

네, 굿모닝. 오늘과 내일 이 시간은 2026년 나라사랑축제 우리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의 은혜롭고 풍성한 찬양과 공연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 카드 받길 원하시는 분은 문자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만나라고 보내주시고요. 또 8월 27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송정제일교회 본당에서 진행되는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과 또 옹기장의 찬양단 이화여대 정자용 교수님과 함께하는 찬송가 콘서트에 함께하길 원하시는 분은 찬송이라고 두 글자 보내셔서 사전 신청 링크를 꼭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또 9월 생명의 삶 큐티책이 도착했습니다. 9월 생명의 삶 큐티책 받으셔서 매일 아침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주님을 가까이 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큐티라고 두 글자 보내주세요. 50분을 선정해서 큐티책을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큐티라고 두 글자 기다리면서 이어서 우리 어린이 합창단의 찬양 함께 하시죠.

여수에서 펼쳐졌던 2026 나라사랑축제, 우리 극동방송 어린이합창단의 은혜롭고 풍성한 찬양으로 함께했습니다. 9월 생명의 삶 큐티책 받길 원하시는 분은 큐티라고 두 글자 문자샵 0153번으로 남겨주시고요. 오늘 끝 찬양으로 마커스 워십의 오늘 이 하루도 띄워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안녕하세요. 옹기장의 선교단입니다. 이번 여름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으로 마음에 새겨오신 여러분을 저희 옹기장의 선교단이 아주 특별한 자리에 초대합니다. 오는 8월 27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송정제일교회 본당에서 이화여대 정자영 교수님과 함께하는 광주 극동방송 찬송가 콘서트가 열립니다. 31일 동안 한 곡 한 곡 찬송가를 필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겼던 그 시간을 이제 함께 모여 찬양으로 아름답게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정자영 교수님의 찬송가 이야기를 듣고 저희 옹기장의 선교단과 함께 마음껏 찬송하며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고백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찬송가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면 누구나 환영합니다. 8월 27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송정제일교회 본당 저희 옹기장의 선교단과 함께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 자리에 꼭 함께해 주세요.
1: 이화여대 정자영 교수님과 옹기장이 선교단 그리고 광주극동방송 어린이합창단이 함께하는 광주극동방송 찬송가 콘서트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은 단문 50원의 유료문자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찬송이라고 보내주시면 신청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0: 8월 27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광주 송정제일교회에서

0: 일본 찬송. 세계 선교의 앞장서는 믿음의 기업 주식회사 라이트선과 함께했습니다.
1: 생명의 소리를 전하는 광주 극동방송입니다.
2: 생명은 빛으로 오늘 이 시간은 광주 서구 광천동에 위치한 광주 성지교회 이재환 목사님께서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39절을 본문으로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3: 자, 오늘은 이제 세리였던 마태, 레위를 부르시는 장면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27절, 28절 읽어보죠. 본문 27절, 28절 시작.
4: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3: 아멘. 예수님 당시에 세리라는 직업군은 대표적인 죄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매국노이고 또 민족의 고혈을 빨아먹는 나쁜 놈들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는데 로마의 편에 서서 세금을 거두다가 로마에게 바칠 뿐만 아니라 로마가 책정한 세금보다 더 거두어서 그 차액을 착복하는, 그래서 자기 배만을 채우는 아주 대표적인 나쁜 놈들입니다. 그런 세리를 예수님이 제자로 부르신 거예요. 이건 파격이죠. 실제로 예수님이 부르시면 세상의 기준과 좀 다릅니다. 세상이 만약에 내가 누구를 제자를 삼으려고 그러면 똑똑하고 가문도 좋고 또 소망이 있고 미래가 있는 그런 젊은이들을 제자로 뽑을 거예요. 그런데 지지난주에 나눈 것처럼 그 당시 가장 천대받던 직업이었던 어부들 그리고 세리를 제자로 부르시죠. 근데 어부 출신 제자들도 그랬고 레위도 그렇고 주님의 부르심에 다 버려두고 주님을 따릅니다. 지난주에도 나눴지만 다 버리고 주님을 따른다는 말의 의미는 이제 부름받은 자의

0: 삶의 지향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삶의 목적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요한은, 야고보는 평생 업으로 고기 잡는 게 인생의 목적이었어요. 어떻게 하면 고기를 많이 잡을까? 그런데 한 번도 잡아본 일이 없는 두 배가 가득 고기가 잠겨서 배가 지금 가라앉을 만큼 고기가 잡혔는데 그걸 다 버려두고 주님을 따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만난 다음에 이제 더 이상 베드로의 인생의 목적은 고기가 아니에요. 주님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세리도 마찬가지예요. 세리가 왜 매국 노술이 들어가면서도 그 세리 일을 했어요? 돈 때문이에요. 돈을 많이 버니까. 또 세리는 유대인들한테는 미움받았지만 로마의 보호를 받았거든요. 로마의 보호 아래 호의호식했어요. 그게 레위의 삶의 목적이었어요. 돈 많이 버는 것. 뭐 욕을 먹건 말건 뭐 돈만 벌면 됐어요. 근데 예수님 만난 다음에 이제 더 이상 레위의 인생의 목적은 돈이 아니에요. 주님이 부르심에 순종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에게 삶의 목적이 돈이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좀 현실적으로 어려운 얘기는 한데 교회 다니면서도 하나님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인생의 목적이 돈인 사람이 의외로 많아요. 예수님 잘 믿어서 복받아서 돈 많이 벌고 싶은 사람들도 많아요. 저는 우리 성지 지체들은 그런 사람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 돈의 힘이 워낙 강하기 때문이에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의 힘은 주님도 말씀하셨지만 하나님과 견줄 만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할 만큼 돈의 힘은 대단합니다.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가 전능하심이거든요. 근데 돈도 전능합니다. 돈이면 안 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대신 돈을 믿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오직 인생의 목적이 돈 버는 것인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한국교회 아픔이기도 하죠. 한국교회 하나님의 자리에 만몬이 차지하고 한국교회를 망가뜨리는 모습들이 참 많습니다. 교회 부패함 가운데 하나가 이 돈 문제입니다. 그래서 더 분명히 선언합니다. 우리 교회 또 여러분의 삶에 돈이 주인이어서는 안 됩니다. 돈은 철저하게 도구여야 합니다. 성령 충만했던 예루살렘 초대교회에 성령이 임하자마자 나타난 현상이 있어요. 재산이 있는 사람들이 자기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 발 앞에 뒀어요. 돈의 위치가 딱 거기입니다. 발 앞에. 그렇게 모아진 돈을 사도들은 과부들을 섬기는 일에 또 복음을 전하는 일에 선교한 일에 썼어요. 이렇게 돈은 도구로 쓰임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도구로 잘 쓰일 때 이것은 엄청난 능력을 발휘해요. 돈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위로받기도 하고요. 또 세임을 얻기도 하고요. 또 복음이 확산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돈을 도구로 삼아서 발 앞에 두어야 합니다. 이게 머리 위로 올라오면 안 돼요. 근데 돈은 끊임없이 자꾸 머리 위로 올라가려고 그래요.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려고. 내 인생의 목적이 되려고. 그래서 성경은 아주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아라. 돈은 도구지 사랑이나 섬김의 대상이 되면 안 돼요. 그냥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돼요. 그러면 절대로 돈을 사랑하는 자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돈을 사랑하지 않고 도구로 쓸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것은 자족하며 감사하는 거예요. 한번 히브리서로 넘어가 보세요. 13장입니다. 자, 5절 읽습니다. 시작!
1: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말을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0: 네.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사랑하지 않고 자족할 수 있는 것 근거가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이에요. 제가 묻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신다고 믿으시면 아멘.
2: 아멘.
0: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부요하시다고 믿으시면 아멘.
2: 아멘.
0: 부요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필요를 채우시고 나의 삶을 이끄신다고 믿으시면 아멘.
2: 아멘.
0: 지금의 아멘이 진짜라면 돈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울고 웃지 않아요. 돈 있는 것 자족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어요. 좀 불편하긴 하죠. 돈이 좀 적으면. 그런데 그것 때문에 인생의 목적이 바뀌거나 그것 때문에 삶을 좌절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왜냐? 돈보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그분이 부요하시고 내 필요를 채우시는 분임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분이 주신 것이 먼저나 선하니까 때로는 그분의 인도하심이 내 마음에 안 들 때도 있어요. 때로는 우리를 사망하는 음침한 골짜기로 몰아가실 때도 있으니까 그러나 분명히 믿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늘 좋은 것을 주십니다. 채우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해 가실 때 반드시 이 돈 문제를 훈련하세요. 왜냐하면 돈이 하나님과 견주는 아주 중요한 대상이 됐기 때문에 그 재물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재물 얻을 능을 주신 분 하나님이시고 그런데 우리는 자꾸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그리고 주어진 돈이 그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할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신실한지를 보기 위해 하나님 반드시 재물의 훈련을 하십니다. 그래서 훈련할 때 잘 훈련받고 우리 가운데 어느 사람도 돈을 이고 살거나 돈을 경배하고 살거나 돈이 삶의 목적이 되거나 돈을 사랑하는 자 되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시 한번 가볼까요?

0: 이렇게 레위가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위해서 큰 잔치를 베풉니다. 직업이 이제 세리니까 그 친구들도 세리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모였는데 세리들도 많이 모였어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고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난합니다. 한번 보죠. 본문 29장 30절 시작.
1: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0: 예, 지금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비방하는데 뭐 바리새인들 서기관뿐만 아니라 사람들은 비방하는 것을 참 쉽게 해요. 비난하고 정죄하고 사람 뒷담화하고 이런 것들 아주 익숙해져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비방을 쉽게 하는 이유는 본인들은 의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물론 대놓고 나는 의롭다고 말은 하지 않지만 최소한 내가 비판하고 있는 저 사람보다는 낫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비난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남을 비방할 만큼 의인은 없어요. 우린 다 죄인이야.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이 땅엔 두 종류밖에 없어요. 드러난 죄인이든지 감춰진 죄인이든지. 다른 사람은 죄가 드러났으니까 비난하는 거지만 여러분의 속에 있는 것들 다 드러나면 아마 사람 얼굴 못 들고 다닐걸요? 제가 자주 얘기하잖아요. 여러분이 제 설교를 듣는 이유는 여러분이 저를 다 모르기 때문이에요. 은혜인 줄 아세요. 저의 죄성을, 제 속에 있는 걸 다 알면 차마 부끄러워서 못 들을 거예요. 나를 모르니까 여러분이 설교를 듣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만큼 더러워요. 다 죄인이에요. 그런데 자꾸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간과하는 거죠. 왜냐하면 나는 날 못 보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절대로 비판하지 말라고 하세요. 자, 마태복음 7장 가보세요. 1절부터 5절까지 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1: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띠를 빼리라.
0: 아멘. 비판하지 말라는 이유가 분명해요. 우리 속에 이미 들보가 있어요. 우리 눈에. 근데 상대방의 눈에 있는 티끌을 빼려고 한단 말이에요. 왜냐면 나는 내 눈을 못 봐요. 상대방의 눈에 있는 티끌은 보이고. 그러니까 나는 못 보고 그 사람 보이니까 그게 정죄하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돌아보면 내 눈에 있는 들보가 훨씬 커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티끌이 보이거든 누군가의 허물이 보이거든 자신을 비춰볼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지혜예요. 더하면 더했지 절대로 덜하지 않아요. 그게 느껴지면 누구도 비판할 수 없어요. 정죄할 수 없어요.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성경은 우리가 누구를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을 절대 가볍게 생각하지 않아서 이건 엄청난 죄입니다. 누군가를 비판한다는 것은 곧 율법의 입법자이고 재판장이신 하나님의 자리에 서는 거예요. 자, 야고보서 4장 가보세요. 야고보서 4장 11절 12절 읽습니다. 시작.
1: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오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0: 아멘.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네가 입법자냐? 재판관이냐? 우리는 율법의 준행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을 따르는 자지 우리가 율법을 만들었거나 그걸 판단할 능력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입법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재판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저 준행자로서 믿음으로 갈 뿐이죠. 누구를 비판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리에 서는 거거든요. 엄청난 죄이고 이것은 결코 가볍지 않아요. 그래서 혹시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를 정말 사랑해서 그 사람의 허물을 변화시키고 싶다면 기도 많이 하고 사실을 말할 때 사랑에 담아서 말해줘야 돼요. 그래야 변화가 일어나지 그냥 막 비판하고 정죄하면 절대로 삶을 바꾸지 못합니다. 서로에게 상처만 되고 그것은 스스로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는 죄만 되지 변화는 일어나지 않아요. 가끔 막 어떤 사람 지적하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자주 하는 말이 있어요. 상처는 잔뜩 줘놓고 하는 말이 내가 없는 말 했어? 내가 틀린 말 했냐고. 그러니까 없는 말은 아니죠. 틀린 말도 아니고 사실은 사실이에요. 근데 뭐가 빠졌어요? 사랑이 빠졌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상처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지만 누군가의 허물을 보거든 자신을 돌아오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를 사랑해서 정말 그 사람을 바꾸고 싶다면 정말 기도 많이 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말 사랑에 담아서 포장지가 정말 좋아야 돼요. 잘 포장해서 정말 조심스럽게 그 사람에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 관계 속에서 그 사람이 깨닫게 되죠. 그리고 나도 변화되고 그 사람도 변화되고. 아무튼 우리는 절대로 비난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 자리에 서는 거예요. 오히려 기도하세요. 자, 다시 한번 가볼까요?

0: 그 앞에 말씀하시기를 병든 자에게만 의원이 쓸데 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 없다. 무슨 의미냐면 여러분 가끔 참을성이 많은 사람 중에 그런 사람이 많은데 병을 키우는 사람도 있어요. 의사한테 가서 약 한번 먹고 주사 한번 맞으면 될 일을 그냥 무시하는 거죠. 아, 이 정도는 괜찮다고. 그리고 병을 키워가지고 나중에 막 수술하게 만드는 사람도 있어요. 병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가 병이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의사를 찾지 않는 거예요. 뭐 이 정도는 괜찮겠지. 근데 그게 결국 나에게 더 치명적인 문제가 되는 것처럼 내가 아프다고 생각해야, 내가 병들었다고 생각해야 의사를 찾잖아요.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해야 그 죄를 해결하신 주님께 나아가죠. 근데 주님께 안 나온 사람은 죄인이 아니어서가 아니고 죄인인 건 맞는데 본인을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나는 의롭다고 착각하니까 그 문제의 죄를 해결하실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께 주님께 나아가지 않는 거죠. 여러분 성도에게 은혜가 뭐냐? 내가 죄인인 걸 아는 거예요. 아멘. 자,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이 죄인이라고 인정하시면 아멘. 아멘. 그 죄를 해결하실 분이 예수님밖에 없다고 믿으시면 아멘. 아멘. 지금 아멘 하는 게 보통 은혜가 아니에요. 이거 성령이 아니고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이미 성령이 계신 거예요. 가끔 전도에 보면 복음 전하다가 뭐 당신 죄인입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무슨 죄인이야? 내가 무슨 죄를 졌어? 내가 살인했어? 간음했어? 보냈어? 그런 분도 계세요. 그러니까 그들이 말하는 죄,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죄라는 게 아니고 사실은 우리 죄라는 건 이미 망가진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살인, 뭐 간음, 무슨 도둑질 이게 죄의 열매지 사실은 이미 그 속에 죄가 있어서 이런 열매를 맺는 거예요. 우리 속에서 이런 것들이 막 쏟아져 나오잖아요. 미움, 음란, 사기 막 이런 게 막 쏟아져 나와요. 우리 가운데 우리 속에는 이런 거 없어요. 말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요. 그런데 도둑질하거나 무슨 살인을 한 것이 아니니까 죄인이 아니라고 착각하는 거죠. 여러분 우린 다 죄인이에요. 그리고 죄를 해결할 분은 주님밖에 없어요. 그리고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린 죄사함 얻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은혜임을 아는 거죠. 자, 한번 디모데전서 한번 가보실래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1: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0: 아멘.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이 말씀 많이 하는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 예수님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 죄인을 구원하기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바로 내가 그 죄인이다. 죄인 중에서 나는 괴수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는 꼭 필요하다. 난 예수님 없이는 못 산다. 이런 표현이에요. 예수님의 복음이 나한테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난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주님 없으면 나는 못 삽니다. 이게 이 고백이거든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에요. 천국을 소유한 자,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랬는데 바로 이게 복음 안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어린아이가 부모님 떠나면 죽는 줄 알잖아요. 지난 금요일 날 우리 찬양하고 있는데 시아죠. 시아가 아빠 앞에서 찬양하고 엄마 반주하고 있다고 막 죽으려고 그래요. 엄마한테 간다고, 아빠한테 간다고. 할머니가 와서 말려도 소용없어. 아, 막 자지러 죽으려고 그래. 내가 그걸 깨달았어요. 아, 저 아이는 복음 안에 사는 아이구나. 아주 복음적이에요. 엄마 없으면 죽는 줄 아는 거야. 아빠 없으면 죽는 줄 아는 거야. 그래갖고 끝나자마자 가서 엄마가 안아줬거든요. 그랬더니 또 금방 무슨 일 있었냐는 헤 하고 웃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에요. 주님 없으면 죽는 줄 아는 거야. 주님 떠나면 죽는 줄 아는 거야. 난 주님 없으면 못 살아요. 근데 사단은 어떻게 우리를 속이냐? 그분 없이도 얼마든지 살 수 있다고 속여요. 또 어느 정도는 또 없어도 될 것 같기도 해. 여러분 그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우린 주님 없이 못 살아요. 그게 지금 바울의 고백이고 오늘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분 예수님 그분의 대속으로 우린 죄상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린 예수님 없이는 못 사는 거예요. 다시 본문으로 가볼까요? 그렇게 스스로 의인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면 아멘하고 듣고 깨달아야 되는데 아멘하기는 고사하고 오히려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난합니다. 약간은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33절 보세요. 본문 5장 33절 시작.
1: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0: 이 뉘앙스를 더 분명히 하기 위해서 제가 세 번으로 한번 들려드릴게요. 사람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요한의 제자들은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파 사람의 제자들도 그렇게 하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는군요. 무슨 뉘앙스인지 알겠어요? 다 금식하고 그러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맨날 먹기만 하네요. 잘도 드시네요. 뭐 이런 느낌이에요.

0: 교회의 3대 실천 의무사항이 금식하고 기도하고 구제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건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하고, 그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명하신 명령이니까 기도하고 금식하고 구제하는 일이 너무 중요해요. 다만 그들이 행하고 있는 기도와 금식과 구제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중심을 다해 하나님의 명령에 감사해서 하나님 주신 것에 대한 감사로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하는 그런 신실한 그런 기도나 금식이나 구제가 아니고, 사람한테 보이기 위한,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내가 종교적으로 이렇게 많이 하고 있어, 그래서 사람한테 칭찬 듣고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인식은 하나도 없고 그냥 형식적이고 외식적이고 거기 생명을 잃어버린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이제 산상수훈에서 이런 부분을 지적하시죠. 다시 한번 마태복음 6장 한번 가보실래요?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6절 시작.
1: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0: 아멘. 좀더 내려와서 16절, 17절, 18절도 읽을까요? 시작.
1: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0: 아멘. 지금 말씀하고 계신 기도든 금식이든 구제든 누가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받으셔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하나님에게는 관심 없어요. 사람들한테 잘 보이려고 막그 구제하면서 나팔 불고 막 방송하고 막 기도할 때 일부러 큰 거리에서 막 기도하고 금식할 때막다 죽는 것처럼 막 금식하는 거티 내고 막 요지가 뭐예요? 사람한테 보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해라. 그래,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금식이 되고,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기도가 되고, 하나님 앞에 있는 구제가 되지. 근데 지금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하고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자기 의를 드러내고, 자기 잘난 거 드러내고, 내가 이런 사람을 뽐내고, 그러고 있는 거니까. 지금 그러면서 자기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실체는 모르고, 지금 제자들 먹고 있다고 지금 비난하고 있으니까, 이게 얼마나 가관이에요.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 이어서 말씀 같이 볼까요? 보면 돌아오셔서 34절부터. 39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1: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0: 아멘. 그들이 지금 비난거리면서 하는 금식, 그렇게 외식적이고 사람들이 보이는 금식 말고, 때가 되면 정말 제자들이 제대로 된 금식을 할 거다. 그리고 여기 이제 낡은 옷, 또 낡은 부대에 해당되는, 낡은 그들의 형식으로는 지금 이새 옷, 새 부대로 표현되어 있는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를 담아낼 수 없다는 거죠. 전통과 형식이 나쁜 건 아닙니다. 전통과 형식이 참 중요해요. 근데 그 전통과 형식이라는 것이 내용을 담아내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담아내는 아름다운 형식이고 전통이어야 되는데, 사람이 참 미련해서 형식을 지키겠다고, 전통을 지키겠다고 하나님의 의도와 뜻은 다 버리는 일들이 얼마든지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 나라 복음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가 됐든 종교적인 행위가

됐든 뭐가 됐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누려야 됩니다. 우리 예배를 늘 돌봐야 되는 게 예배할 때마다 제가 하는 얘기죠. 예배의 가장 위험한 사인이 뭐냐면 매너리즘이에요. 아무 생각 없이 앉아있다 가는 거. 이거 굉장히 위험한 사인입니다. 예배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왕으로 선포해야 합니다. 그분의 왕되심을 마음껏 노래해야 합니다. 내 삶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소리 높여 찬양하고 그러기 위해서 모인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잘못하면 늘 하던 거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앉아있다 가는 거죠.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그러면 정말 하나님 받으신 예배는 하지 않았는데 나는 예배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지금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문제가 뭐예요? 구제했어요. 금식했어요.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자기가 영광받기 위해 한 거라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어. 근데 스스로 뭐라고 생각해요? 내가 구제해. 내가 금식해. 내가 기도해. 내가 이래봬도 종교적으로 이 정도 있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먹고 있는 제자들이 비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을 정죄하는 거예요. 본인들이 하고 있는 게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지 모르고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이 형식이나 전통이라는 것이 지금 바른 하나님의 복음들이 담아져 있는지를 늘 점검해야 돼요. 그럼 그 전통은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아멘. 그 형식은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교회에서 열심히 있는 사람들 열심히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열심히 할 때 내 의를 위해 열심히 하지 말라고요. 그러니까 자기 의를 위해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뭐가 문제냐면 내가 지금 이게 하나님하고 관계되어 있는 열심히 아닌 걸 모르고 나는 열심히 했으니까 하고 바리새인들 서기관처럼 생각한다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안 알아주면 서운해. 담임 목사님은 안아주네? 그럼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또 교회 문제도 일으켜. 여러분 교회 문제 일으킨 사람들이 열심히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제 등록한 세 가족이 절대 문제 안 일으켜요. 그게 자기 열심이면 그걸 못 알아주거나 자기 열심과 안 맞으면 그게 자꾸 어떤 거리낌이 돼. 하나님 말씀 앞에 복음을 누리는 하나님 나라 그분의 왕되심과 그분의 통치를 누리는 열심이면 많이 하는 좋죠. 우리 다 그렇게 열심히 합시다. 은혜에 막 겨워가지고 막 감사해가지고 막 하면 이거는 막 열심히 하면 할수록 더 은혜에 막. 아멘. 근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 없고 그분의 통치도 없고 그분의 복음 안에 누림도 없고 그냥 자기 의를 드러내기 위한 열심은 안 알아주면 서운해.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사람도 안 하더라도 상관없어. 오히려 좋아. 왜? 사람 모르면 누가 상 주셔? 하나님이. 와, 그게 제대로 된 열심이란 말이에요. 근데 바리새인 성경한테 뭘 놓치고 있는 거예요? 형식을 잡겠다고 내용을 다 버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막 속 터지죠. 속은 막 다 썩었는데 회를 칠해놔가지고 그냥 회처럼 무덤대가지고 막. 차라리 주님이 안 보이면 차라리 낫겠는데 주님 다 보시잖아요. 근데 그런 모습으로 나와가지고 막 잘난 척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꼴보기 싫겠어요. 돌아봐야 합니다. 예, 진리는 변하지 않거든요. 그러나 질을 담아내는 그 형식은 언제든 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형식에 대한 유연함이 있어야 돼요. 1층에 올라오다 만남아트 봤어요? 그 만남아트가 생겼다는 것도 좋지만 그 과정이 너무 아름다웠어요. 아이들의 상황을 이해하고 장로님하고 교육부서가 딱 결정하고 막 진행해 가는데 이게 막 너무 이렇게 유연하게 잘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막 우리 청년들이 와가지고 이거 페인트 칠하고 막 그게 막 일사불란 움직이는데 막 어우 너무 이뻐가지고 막 뽀뽀해주고 싶더라고. 그게 뭐냐면 이제 우리 교회 다음 세대 아이들이 카드를 만들어주면 가서 카드 착 찍고 거기는 세 개씩 가져가는 거예요. 공짜로. 오, 라면도 가져가고 과자도 가져가고 그리고 진열되어 있는 과자 수준이 아, 웬만한 CEO보다 나. 와, 잘해놨어요. 그리고 막 아이스크림도 있고 막 음료수도 있고 막 얼마나 좋아요. 아이들이 이제 재개발되니까 마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강 건너가가지고 마트 갔다 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유연함이거든요. 사실 뭔가를 결정하고 해가는 일이 새로운 일을 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아마 웬만한 게 마트 있는 게 없을걸? 공간이 있어도 아마 쉽진 않을 거예요. 거기에 막 뭐 누구는 없다타로 이거 왜 없애냐 그럼 여기 있는 거 어떡하냐 뭐 이런 얘기가 막 나올 만도 한데 아무런 말이 안 나와. 난 너무 막 좋아가지고 막 너무 행복했어요. 무슨 얘기를 하느냐? 형식 좋죠. 전통 좋아요. 그런데 복음을 담아낸 형식이야지. 복음과 상관없는 전통을 지키기 위한 전통이면 의미 없는 거예요. 형식을 지키기 위한 형식은 의미 없는 거예요. 복음을 담아내기 위해서는 때로는 형식도 유연해야 합니다. 전통도 유연합니다. 제가 전통과 형식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무엇이 더 중요하냐? 생명이 없는 전통? 그건 오히려 자신을 더 그 틀 안에 가두고 남을 정죄하는 도구가 될 뿐이에요. 그러나 복음을 누리게 한 것이라면 그건 얼마든지. 할렐루야. 우리가 행하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누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또 다른 전통들을 형식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오늘 주님 말씀하신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은다는 의미를 기억하면서

0: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 나는 무엇을 붙들고 있는가? 생명 없는 형식을 붙들고 있지는 않는지, 정말 복음을 누리고 있는지, 그 복음을 누리기 위해 나는 어떤 열심들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 돌아보고 또 그렇게 주님의 뜻에 맞춰가는 믿음의 교회들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1: 생명은 빛으로 지금까지 광주 서구 광천동에 위치한 광주 성지교회 이재환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전화 062-376-2004번 광주 성지교회로 연락주시거나 062-373-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사랑의 드란. 사람을 만났을 때 이상하게 오래 기억되는 눈빛이 있어요. 그런 눈을 두고 안광이 있다, 눈빛이 살아있다 라고 말을 하죠. 사실 눈이 스스로 빛을 내는 것은 아니죠. 빛이 눈의 표면에 반사되고 여기에 시선과 표정, 동공의 변화가 더해지면서 상대의 눈에서 생기와 힘을 느끼게 되는데요. 그런데 우리 영혼에도 이 안광이 있지 않을까요? 똑같이 어려운 시간을 지나면서도 어떤 사람의 눈에는 절망이 가득하고 어떤 사람의 눈에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소망이 있고 그 차이는 어쩌면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에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시편 34편 5절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상황이 좋아서 빛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았더니 얼굴에 빛이 돌아온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아침 우리의 시선은 어디에 머물러 있을까요? 문제만 오래 바라보면 마음에도 그늘이 드리워집니다. 하지만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오래 바라다 보면 우리 눈빛에도 다시 소망이 깃들기 시작해요. 자, 어떻습니까? 오늘 눈에 힘 한번 주고 시작해볼까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에게서 나오는 맑고 단단한 눈빛, 그 믿음의 안광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보자고요.